0: 방금 그건 분명 어둠의 기운. 설마 요즘 일어났던 이상한 일들이 전부? 응? 응? 손거울이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다.
1: 순서가 다 정해졌잖아. 재밌는 걸 볼 시간이라고.
2: 조금만 더 기다리면.
3: 오블리를 가져 오블리!
1: 오블리!
0: 잘들 놀고 있었나요?
1: 거울은요?
0: 물론 고쳤지요.

영상은 안 나오지만.

0: 언니, 마법 카메라로 찍은 거 지금 보여줄 수 있어요?
1: 네, 지금요?
0: 당장요!

0: 뭐야? 저걸 언제 찍었어?
1: 언제 찍었냐, 핑! 아우, 거의 다 잡을 뻔했었네. 준이가 피아노에 부딪혔어. 엄청 아팠는데 웃음이 나오냐?
0: 어? 슈리는 뭐 춤추고 있는 거야? 우와, 균형 잡는 것 좀 보소.
2: 아니, 목이 저렇게 돼? 한 번 더 하고 싶다.
1: 좋았다! 휴,
3: 그럼 이번엔 놀이터로 나가서 신나게 놀아볼까? 좋아!

0: 아직 공부하고 있어?
1: 준이구나. 그냥 기본 마법 써 있는 중.
0: 기본 마법서?
1: 우리가 쓰는 마법에 마법템, 마법 동식물까지 멜리나님이 다 적어두셨어.
0: 와, 역시 멜리나님. 그런데 토니야, 내가 아직 준이 같아?

0: 아쿨란네 성 지도자나?
1: 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눈부신 빛이 모인 곳에 보관하노라.
2: 보물? 당장 찾으러 가자!
0: 잠깐! 신중하게 움직여야 해.
2: 신중?
0: 아직 진짜 보물 지도인지도 모르고. 일단 친구들에겐 비밀로 하자.
2: 어?
0: 근데 눈부신 빛이 모인 곳이 어딜까?
2: 어?
0: 눈부신 빛이 모인 곳이라. 지도 생각 때문에 엄청 피곤하네.
3: 보물이 숨겨져 있다네.
0: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것이 바로 멜리나님이 남기신 보물 지도.
4: 우와, 준이
0: 비밀로 하자고 했잖아. 아니,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2: 하지만

0: 근데 넌 왜 이제야 나타났어?
1: 그게... 보물을 혼자 찾으러 갔다 온 건가?
2: 지도는 네가 가지고 있었거든. 안 그래도 지도에 적힌 눈부신 빛이 뭔지 밤새 고민해봤는데 전혀 모르겠어.
3: 베리는 뭔지 알 것 같아.

0: 여전히 아름다운 내가 바로 눈부신 빛이 아닐까?
1: 혹시 멜리나님에게 들었던 이야기 없어?
2: 도대체 눈부신 빛이 뭘까? 뭔가 소중한 건가?
0: 핑핑! 소중한 걸 모아놓은 뭐 곳! 멜리나님의 창고다! 핑!
1: 멜리나님의 창고? 응. 로블리한테 들키지 않게 모두 조용히 해.
0: 물건 많다, 핑!
1: 핑핑, 조용히! 눈부신 빛을 찾아야지!
0: 빛나는 건 없다, 핑! 찾다 보면 나올지도, 핑!
3: 밖에서 들어온 쓰레기 발견! 꼼꼼 청소 시작!
1: 쓰레기라고?
0: 청소?
1: 얘들아, 도망가!

0: 결국 눈부신 빛은 찾지 못했네.
1: 혹시 빛이란 게 진짜 빛이 아니라 다른 거 아닐까?
0: 그래! 진짜 빛이 아니었어.
1: 자.
2: 눈부신 빛은 바로 이 친구야.
3: 핑핑!
4: 핑핑!

0: 보고 하셨었단 말이지.
1: 훈타, 그래서 어딜 가는 건데?
0: 핀핀이 더욱더 빛나는 곳. 멜리나님이 핀핀은 밥을 잘 먹어서 빛나는 거라고 하셨거든.
1: 밥 잘 먹는다, 핀.
2: 그럼 억지가 어딨어? 어?
0: 숨을 준비할게. 들어오지 말라고 했죠. 아닌가?
1: 아닌가, 핀?
2: 안 되겠어. 도서관에서 눈부신 빛을 찾아보자.

0: 어, 준이 괜찮아?
1: 없어. 찾을 수가 없다고.
0: 나도 마찬가지야. 눈부신 빛은 어딨을까?
2: 널.
0: 어? 그래. 그거야. 케네디움.
3: 케네디움이야, 케네디움. 마법팸을 움직이는 반짝반짝 케네디움.
4: 군타, 어떻게 하려고?
3: 눈부신 빛이 모인 곳에 보관하노라. 빛을 모아야지, 눈부신 빛을.
0: 빛을 모으겠다니, 케네디움을 모으러 케네타 광산에라도 갈 생각인가?
4: 설마? 토니, 책 정리 좀 부탁해.
0: 준이!
4: 군타 이 녀석, 마법템에서 케네디움을 빼내 모을 생각이잖아. 그만해, 군타!
5: 어, 준이, 도와줘요!
3: 좋아, 마법 유치원에 케네디움은 다 모았다.
4: 군타! 마법템들이 싫어하잖아.
3: 보물 찾고 돌려주면 되잖아.
4: 지금 당장 돌려줘!
0: 모두 여기로 가서.
4: 안 돼! 빨리 다시 불빛을 비춰줘!
3: 케네디움이 이렇게 강할 줄이야.
0: 분명히 화살표가 도서관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없네.
4: 없어.
3: 보물도 빛도 아무것도 없잖아!

0: 동시에 켜는 거야. 그곳이 바로 눈부신 빛이 모인 이곳. 자, 손을 들어. 다 같이.
1: 에? 어? 기숙사에도 보이지 않는다 했더니 마법 유치원을 엉망으로 만들고 이게 뭔가요?
0: 하나, 둘, 셋.

0: 여긴 어디야?
1: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여. 빨리 마법 스탠드 좀 켜봐.

0: 그런데 보물은?
1: 아, 보물!
2: 여러분, 사진 옆에 이런 편지가 한 통 꽂혀 있군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1: 어, 저 알아요. 빛을 비추면 보여요.
2: 멜리나님의 비밀 편지로군요. 마법 유치원 아이들에게.
3: 얘들아, 안녕? 혹시 보물이 없어 서운했니? 내가 너희들을 위해 준비한 보물은 나가는 길에 준비해.
0: 여기 뭔가 있어! 우와! 선물 상자야!
2: 그리고 진짜 보물은 내가 가장

0: 이어서 처음 배우는 AI가 방송됩니다.
1: 취미 같은 건 질색인 고드리 부장의 도토리 문화센터 참입기.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를 지키는 고인물 사인방 할머니들. 그리고 이를 파괴하려는 유니버스 부장 고두리가 펼치는 육회발랄 감동 이야기가 시작된다.
2: 한번 문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되면 세상의 모든 문을 열어보고 싶어질 거야.
1: 업무의 일환일 뿐을 외치던 고두리 부장. 그러나 점차 취미의 세계로 빠져드는데 과연 유니버스 그룹은 쇼핑몰 더 유레카를 완공할 수 있을까? 또한 고두리 부장은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3: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로 검지 지진 탐정가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벨로 공주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안녕하세요 여러분, 처음 배우는 AI의 허승범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우리 김주현 선생님 모시고 다양한 영어 회화 한번 연습해봤잖아요. 오늘은 AI를 가지고 또 더 재밌는 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거 준비되어 있을까요?
2: 오늘은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는 영어 동화 만들기부터 해볼 겁니다.
1: 동화 만들기. 와, 우리 친구들 동화 많이 읽을 텐데 그 주인공이 직접 우리가 되어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2: 그렇죠. 그래서 내가 주인공인 영어 동화 이런 것들 어떻게 만드는지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볼 겁니다.
1: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시죠.
2: 자, 오늘 저희가 사용할 AI 툴은 제미나이라는 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왼쪽에 세 줄 있죠? 가로로 세 줄 있는 거 눌러보면은 이게 메뉴창인데요. 여기 gems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 gems.
2: 요거를 눌러보시면요. 자, 요 아래에 gem 관리자 가장 첫 부분에 storybook이라고 적혀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걸 사용해 볼 거예요.
1: 아,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별도의 긴 주문서 프롬프트 없이 바로 이 세팅된 기능을 통해서 동화책을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거네요.
2: 맞아요. 그래도 기왕에 여러분이 주인공인 거를 만들 거니까 우리 한번 성범 씨를 주인공인 걸로

0: 한번 동을 만들어 볼까요?
1: 좋습니다.
0: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성범 씨가 주인공이라고 하고, 자, 어떤 내용의 동화가 좋을까요? 어렸을 때 좀 어떤 활동이나 놀이를 좋아하셨어요?
1: 저는 다 좋아했지만 지금 기억나는 건 피아노 치는 걸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0: 피아노 좋아요. 피아노 치는 걸 좋아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네. 그러면은 그 피아노와 관련돼서 좀 어렸을 때 재밌었던 에피소드 있으세요?
1: 막 1년에 한 번 정도 콩쿨 네. 같은 거를
0: 중요하죠. 나갔는데 저도 나가봤어요.
1: 막 그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엄청 그 긴장되는 마음을 갖고 가서 쳤는데 제가 이제 6학년 선배들을 다 이기고 5학년 때 1등을 한 거예요.
0: 축하드립니다. 그때부터
1: 그때 그리고 끝나고 이제 저희가 늘 근처에 있는 중국집에서 밥을 먹었는데 그때 네. 먹었던 짬뽕이 아직도 생각이 난다.
0: 아하. 오, 그러면 그걸 한번 동화로 저희가 진짜 제대로 만들어 볼까봐요.
1: 좋아요, 좋아요.
0: 자, 대강 정리를 하면 피아노 콩쿨대회에서 언니 오빠들을 제치고 1등을 했다. 짬뽕이 맛있었다.
1: 아, 짬뽕이 너무 맛있었다.
0: 아하. 그리고 이제 영어로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추가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초등학교 몇 학년인지를 같이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5학년에 자, 이렇게 여러분 다 썼죠.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영어로 만들어달라는 내용을 추가했고요. 여러분의 나이와 영어 수준까지 적어주었습니다. 여기까지 했다면 이제 비행기를 누를 준비가 되었다.
1: 슝.
0: 자, 비행기를 슝 누르면은 이제 이 친구가 열심히 동화책을 만들기 시작할 겁니다. 1, 2분 정도 기다리면은 되게 멋진 동화가 나옵니다.
1: 자. 우와, 우와. Songbump's Golden Melody.
0: 뭔가 닮았나요?
1: 이야. 좀 느낌이. 좀
0: 아, 저기서 있나요?
1: 이제 저기서 이제 안경만 쓰면
0: 안경만 쓰면 아 그러네요. 자 이렇게
1: 비슷하네요.
0: 초등학생 아이가 나왔고요. 제목이 성범's Golden Melody라고 나와 있죠. 실제로 우리 성범님 이름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요. 넘기면요. 이렇게
1: 우와.
0: 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와.
1: Songbum loved the piano more than anything else. Every afternoon, the sound of music filled his house like a warm breeze.
0: 오, 목소리도 좋으시네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어 동화가 쫙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 여기 어머님도 나오시네요.
1: 우리 엄마야?
0: 네, 여기 his mother라고 되어 있죠. 뭔가 콩쿨에 나가는 여기 보면은 콘서트홀이라고 적힌 거 보이시죠?
1: 네.
0: 이렇게 뭔가 콩쿨에 나가는 듯한 장면이 나오면서 그림이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1: 네, 근데 저기 약간 소름 돋았어요.
0: 그렇죠?
1: 진짜. 네, 너무 잘 나오는데요?
0: 맞아요. 이제 굉장히 뿌듯하게 우승 트로피를 들었네요.
1: 귀여워라.
0: 그렇죠. 우승 트로피를 들었고 짬뽕을 먹는.
1: 그래.
0: 아, 그래요.
1: 이 장면이 킥이에요. 짬뽕이 중요하다고요.
0: 아, 짬뽕이 중요해.
1: 야, 이런 것들 다 살려주네요, 정말로.
0: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서 네. 더 대박인 게 있습니다.
1: 어떤 거 더 있나요?
0: 네, 여기 듣기라는 걸 들게 되면요.
2: Songbum walked to the center of the stage to receive a shiny gold trophy.
0: 괜찮죠?
2: It was heavy and bright. Minho stood at the side of the stage, giving him a big thumbs up.
0: Big thumbs up.
1: Big thumbs up.
0: 네, 맞아요.
1: 오, 좋네요.
0: 자, 이렇게 읽어주는 기능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이제 이 영어 동화를 읽을 때도 내가 읽다가 여기 부분 어떻게 읽는 거야? 발음이 뭐지? 하는 것도 바로 어쨌건 원어민 파일이 바로 생성이 되는 거니까 공부할 때 되게 유용하게 쓸 수가 있겠죠.
1: 와, 그러니까요. 아니 사실 언어 공부라고 하는 게 그냥 막 단어만 외우고 하면 딱딱하고 재미없을 수 있는데
0: 그쵸.
1: 흥미없는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본인만의 스토리를 계속 만들어서 공부를 해나가면
0: 맞습니다.
1: 훨씬 더 재밌게 할 수 있겠어요.
0: 맞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쫙 했잖아요.
1: 네.
0: 근데 우리 이제 영어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니까.
1: 네, 또 그냥 읽는 걸로는 또 성이 안 차죠.
0: 그냥 읽는 걸로는 살짝 부족할 수 있다.
1: 네.
0: 근데 여러분들 우리 집에서 정말 내가 어디 막 되게 막 유명하고 큰 학원에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정말 그 유명한 학원에 다니는 것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또 방법이 있어요.
1: 어떤 게
0: 예를 들면 우리 요즘 제일 친구들이 많이 핫하게 공부하는 것 중에 Reading and Retelling이라는 게 있거든요.
1: 네.
0: Retelling이라고 하는 거 처음 들어봤을 텐데 내가 한번 들어본 거 혹은 한번 읽어본 이야기를 내가 내 말로 다시 요약해서 설명하는 거.
1: 아, retelling.
0: 다시 말하는 말한다. 거죠.
1: 아.
0: 그래서 말 그대로 예를 들면 막 헨젤과 그레텔이란 동화책을 읽었어요. 그 다음에 그 동화책을 그대로 copy and paste 하는 게 아니고 다 읽고 나서 헨젤과 그레텔은요 처음에 뭐 있었는데 뭐 과자 부스러기 떨어졌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다시 요약해가지고 설명하는 걸 retelling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되게 지금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거랑 똑같죠. reading과 retelling 질문을 몇 개, 뭐 다섯 개 정도 만들어 달라고 한 다음에 아래 한글 또 변기해줘. 혹시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 친구.

0: 들 있을까봐 한글도 추가해달란 말을 넣은 거고요. 객관식이랑 주관식 섞어서 만들어달라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동화책에 맞는 어떻게 보면 문제집이 나온 겁니다.
1: 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질문이.
0: 와, 엄청나죠. 지금 이렇게 뭔가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썼는데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오고요. 네. 성범이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는 무엇인가요? 하고 이제 답변, cooking, playing the piano, playing soccer. 이 중에 이제 여러분이 고르게 되겠죠.
1: 우와, 네.
0: 네. 참고로 선생님이 지금은 당장 어떤 질문을 만드는 데에 집중한 프롬프트를 썼지만 여러분이 다 풀고 여기다가 이제 답을 써요. 1번 뭐, 2번 뭐 한 다음에 채점해줘 하면은 맞고 틀린 걸로 또 판단해줄 겁니다.
1: 와, 거기까지 식으로. 하시는 거군요.
0: 네. 이용만 잘하면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너무나 다양한 방법이 아주 아주 잘 마련된 요즘입니다. 선생님이 만들어본 다른 동화도 한번 보여주려고 해요.
1: 좋습니다.
0: 요걸 보여주면서 얼마나 간단하게 프롬프트를 써도 얼마나 잘 결과물이 나오는지를 좀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7살 아이에 맞는 영어 동화. 공주를 좋아해. 동화를 읽고 영어 공부가 한 번씩 좋겠네.
1: 이거 뭐 거의 준 정보가 없네요.
0: 그렇죠. 정보가 없는 수준이고 그냥 저의 바램. 네. 저의 희망사항만 담은 수준이라고 네.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거 내용을 보면요. 내용을 알아서 구성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색깔을 잃어버린 세상이야.
1: 아니 벌써 너무 흥미로워.
0: 네. 근데 아이가 이거 하나를 볼 때마다 red 이렇게 색깔을 말하고 그 영어 단어의 이름을 말하면 세상이 색깔을 찾는
1: 우와.
0: 내용입니다.
1: 어, 지금 소름 돋았는데 너무 재밌는데요
0: 그렇죠?
1: 지금?
0: 그러면은 당연히 영어를 잘해야만 이 세상을 구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공주님이 나오는 이제 동화가 한번 만들어졌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아까 전에 보여줬던 거랑 비슷하죠. 이렇게 뭔가 리딩이랑 리텔링 관련해서 만들어달라라고 했을 때 아래 이렇게 또 나오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동화도 직접 만들어보고 퀴즈도 풀어보고 하면서 재밌게 또 영어 공부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1: 아, 너무 재밌습니다.
0: 너무 재밌나요?
1: 자, 오늘도 느끼는 거지만 10분은 너무나도 짧은 시간입니다.
0: 아, 그렇죠?
1: 김지현님, 오늘의 마지막 한마디 어떤 게 있을까요?
0: 아까는 우리 내가 주인공인 동화를 만들어가지고 좀 흥미 위주의 재밌는 동화를 좀 만들어봤었잖아요.
1: 네네.
0: 그거 말고 여러분들 조금 이걸로 제대로 공부를 더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내가 뭐 do 관련해서 이 do 동사의 다양한 문장과 쓰임을 보고 싶다. 혹은 뭐 이제 내가 조금 과거 시제 이런 게 좀 부족한데 과거 시제 문장이 여러 개 모여있는 동화였으면 좋겠다. 이런 내가 부족한 문법 상황에 대한 제시를 하면서 그런 문장들로 이루어진 동화를 만들어줘 라고 하는 것도 학습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1: 아, 야, 그러면 AI를 통해서 우리가 챙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거네요.
0: 그쵸, 그쵸.
1: 그런 포인트들 놓치지 말고 챙겨서 더 영어 공부 더 재밌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에 더 재밌는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0: 이어서 AI 드라마 부활 수업이 방송됩니다.
1: 우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战胜后的宣王与燕国的统治者并无二致，掠夺百姓，肆意欺压，百姓的怨声日益高涨，而是

0: 이어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가 방송됩니다.
1: 안 되긴 학교를 처음 또 갔는데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맛있게들 먹어요. 밥국수에도 할 수 없고. 여기 또 물이 아직도 안 나오나 봐. 아이고, 이거 깨질까 또 없는 거야? 전기까지 끊어지죠. 왜 꺼요, 왜?
2: 틈시 꺼내면 같아.
1: 그쵸, 지금. 하도 너무 말이 통해인가? 통하진 않잖아요.

0: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 김영웅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 후원문의 080-961

0: 1995.
1: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0: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2: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3: 아기 때부터. 엄마 부모님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0: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4: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0: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5: 마이브라운은 너희가 병원에 자주 가면 좋겠어.
6: 병원 가자.
7: 이미 병원 가자.
8: 병원 가자.
9: 꼬박꼬박 진료받아야 오래오래 건강하니까. 병원비 앞에서 망설임 없도록 마이브라운만 믿고 병원 가자. 용기 있게 마이브라운.
10: 지붕 위에 사는 강아지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11: 안녕하세요. EBS 새나기에서 나왔는데 지붕에 있는 강아지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본 적 있어요?
12: 네.
11: 어디서 봤어요?
12: 저기 몰라요.
11: 몰라요?
13: 저쪽 뒤쪽에 보시면은 지붕 위에 강아지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14: 여기 오갈 때마다 항상 보죠. 항상 올라가 있어요.
11: 지붕 위에 올라가 있어요?
14: 네.
10: 동네 사람들에게 수소문해서 찾아온 이곳. 아슬아슬하게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 강아지 한 마리. 내려올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이곳엔 지붕 아래 강아지들까지 총 150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15: 안녕하세요. 저는 150마리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이세라입니다.
10: 벌써 4년째 강아지 150마리와 씨름 중인 그녀. 매일매일 강아지들과 전쟁 중입니다. 끝나지 않는 강아지들과의 전쟁. 언제쯤 끝낼 수 있을까요? 오늘도 보호자 속을 내태우는 지붕 위 강아지. 보호자는 지붕 위 강아지가 걱정인데 아무리 불러도 들은 척도 하지 않네요. 이 강아지가 바로 지붕 위에 사는 서희입니다. 아무리 불러도 깜깜무소식인 서희를 간식으로 유인해 보는데.
16: 서희야! 서희야! 간식! 내려오자! 서희야, 간식! 서희야! 여기 봐봐, 냄새 맡아봐! 냄새 맡자! 서희야! 서희야! 서희야!
10: 서희가 간식 냄새에 마음이 조금 움직인 걸까요?
16: 서희!
10: 잠시 고민하더니 더 멀리 가버리는데.
16: 어딨어? 서희야, 이리 와!
11: 서희가 내려오긴 하나요, 좀?
16: 아니요, 아직 안 내려와요. 예. 네. 간식을 줘도 안 내려와서. 제가 지붕에 막 올려준 적도 있거든요. 던져서. 올라갈 수 없으니까 제가 밥을 지금 안 먹은 지가 꽤 됐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야위지는 않았어요.
10: 끼니도 거른 채 온종일 지붕 위에만 있는 서희. 많이 배고플 텐데 끼니는 어떻게 때우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서희가 다니는 동선을 파악해보기로 했습니다.

0: 서희의 일상을 관찰해보니 사람들이 없을 땐 지붕에서 내려오기도 하네요. 지붕 아래로 내려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잠시 머뭇거리다 거침없이 땅으로 뛰어내리는 서희. 2m가 넘는 높이도 가뿐하게 내려오더니 밥이 있는 견사로 갑니다. 그런데 밥엔 관심도 없고 뭔가를 찾아 헤매더니 다시 왔던 통로로 되돌아가네요. 저 높은 곳에 훌쩍 뛰어 올라가더니 결국 지붕 위로 다시 가는데요. 그런데 왜 서희는 자꾸 지붕 위로 올라가는 걸까요?
1: 얘가 좀 친구들한테 좀 밀려요. 그래서 많이 치여서. 그리고 이제 서희가 이제 지붕에 있다가 내려오면 다른 아이들이 이제 흥분도가 또 높아져요.
0: 견사에서 다른 친구들을 만나자 소스라치듯 놀라며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가는 서희. 결국 지붕 위로 피신합니다. 그렇게 지붕 위를 하염없이 돌아다니다 견사 주변을 내려다보더니 위험천만하게 견사로 뛰어내리는 서희. 모두가 깜짝 놀란 상황. 흥분해서 서희를 공격하는 강아지들. 서희의 위험천만한 돌발 행동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 불가.
1: 묶어놓기도 해보고 옆에를 다 막아가고 펜스로 안전문을 만든다고 다 만들어놓으면 정말 안전문까지 씹어서 막 뜯어낼 정도로 해서 탈출을 하고.
0: 얼마 전 철로 된 안전문을 뜯고 탈출해 사흘 만에 집으로 돌아온 서희는 상처투성이였습니다.
2: 서희야, 엄마 왜 가가지고 그래? 아이, 못 살아. 저쪽으로 와. 엄마한테 와, 이리 와.
0: 처참한 몰골로 돌아온 서희. 보호자는 서희가 크게 다친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1: 꼬리가 거의 잘리다시피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4일 만에 집에 왔는데 결국에 꼬리 절단 수술까지 하고 굉장히 좀 사건 사고가 많았던 아이예요. 근데 얘가 좀 소심하고 겁이 많아서 어떤 견사에 가도 치이고 그래서 선택한 데가 지붕인 것 같아요.
0: 무서운 친구들을 피해 집 밖으로 탈출했던 서희. 집 밖에서도 큰 사고를 겪은 후 결국 녀석이 피신한 곳은 지붕 위. 그렇다면 지붕 아래 상황은 어떨까요? 공간에 비해 마리수가 많다 보니 한 공간에 여러 마리가 같이 지내는 상황. 그렇다 보니 싸움도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유독 다른 친구들에게 공격성을 보이는 강아지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폭군 메리입니다. 같은 견사에 있는 친구들을 수시로 괴롭히다 보니 친구들도 메리를 피하는데요.
1: 왜 친구들한테 자꾸 그래? 우리 아이가 친구들하고 좀 어울리지를 못해서 공격성이 좀 강해요. 사람은 좋아하는데 친구들을 자꾸 공격을 해가지고.
0: 메리가 가까이 오면 피하는 친구들.
1: 정말 매일 시도 때도 없이 그 친구들을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해요. 먼저 가서

0: 시도 때도 없이 괴롭히는 메리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
1: 메리! 친구들한테 인사하자. 인사 한번 해볼까?
0: 과연 다른 견사의 강아지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1: 메리!
0: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메리에게 관심을 보이는 친구들.
1: 친구들한테 있을 수 있겠어? 한번 해볼까?
0: 하지만 순식간에 벌어진 싸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달려드는데 갑작스런 상황에 놀라 재빨리 그들을 떼어놓는 그녀. 다른 견사의 강아지들과도 잘 지내지 못하는 메리.
1: 일단은 제가 뭐 어떻게 뭐 손을 넣든 발을 넣든 뭐라도 어떻게 해야지 아이들을 떼어놓을 수 있거든요. 제가 다쳐야 끝나죠. 제가 다쳐야 끝나요.
0: 그녀는 메리의 싸움을 말리다 다치기 일쑤. 온몸에 상처 투성입니다.
1: 안 무섭다면 거짓말이죠. 안 무섭다면 거짓말인데 이제 차라리 제가 다치는 게 나아요. 아이들 아픈 거 보는 것보다 차라리 제가 다치고 말지.
0: 혹시 메리가 다치진 않았을까 구석구석 살피는 세라 씨.
1: 아예 안 돼 있어? 어디? 보자. 엄마 보자. 엄마 보자. 엄마 보자. 다행히 다치진 않았네.
0: 몇 년 전만 해도 미용실을 운영했던 세라 씨. 무려 22년 동안 미용사로 일했는데 4년 전 미용 일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갑자기 하던 일을 그만두고 150마리의 강아지들을 돌보게 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1: 한두 아이씨 그 군 보호소에서 임시 보호를 시작을 했고 개체수 조절이 필요하다, 안락사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네, 날마다 이렇게 눈을 마주쳤던 아이들이 이제 안락사를 당한다고 하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정말 그냥 대책 없이 그냥 불쌍한 마음에 한꺼번에 구조를 하게 된 거예요.
0: 안락사의 위기에 처한 강아지들을 살리기 위해 150마리를 덜컥 입양해버린 그녀.
1: 잘 잤어? 오야, 이줘. 소야, 이줘. 누리.
0: 생명의 은인인 줄 아는지 그녀를 엄마처럼 따르는 강아지들. 150마리를 돌보려면 바닥에 엉덩이 붙일 시간도 없다는데요.
1: 엄마 청소 좀 하자. 청소 좀. 청소 좀 하고. 응, 그래 그래. 아이고.
0: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움직여도 일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1: 하루 일과가 거의 아이들 케어로 시작해서 케어로 끝나죠.
0: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1: 비 온다, 비 온다. 소야, 간식! 간식!
0: 무엇보다 지붕 위에 있는 서희가 가장 걱정입니다.
1: 서희야! 내려와, 뜨겁다. 더워, 빨리 와.
0: 하지만 서희는 내려올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시골에 있는 그 뜬장 위에 아픈 아이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지금 구조하러 가는 거예요. 복수가 많이 차 있어서 육안으로는 복수가 찬 걸로 보이거든요.

0: 치료가 좀 시급한 아이라서 구조하러 가는 길.
1: 승과 사의 갈림길에 선 강아지가 뜬장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구조하러 가는 길. 이번엔 아는 지인과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0: 저쪽에. 네, 저쪽에 데리고 와서 차에 타가지고 가야 될 것 같은데.
1: 이미 강아지 주인에게는 소유권 포기 각서를 받은 상황.
0: 선 발가락 빠지는 거 봐봐, 아기. 저 봐봐.
1: 아픈 몸으로 뜬장 안에 갇혀 버티고 있는 누리의 구조가 시급한데.
0: 누리야. 무서운가 봐, 이리. 어떡해.
1: 눈에 초점까지 흐려진 누리.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0: 누리야, 잠깐만, 여기 뭐야? 여기 문이 어디 쪽에 있어? 그러니까. 원래 출했는데, 아유, 무서워, 지금 무서워. 아유. 누리야. 누리, 오야. 아가. 괜찮아, 괜찮아. 어떡해. 우리 누리, 이거 봤지? 그래. 오야. 너 구해주러 왔어? 그래. 이모 봤지, 그치? 우리 보자. 배가 빵빵해. 조심. 기다려. 누리야? 이모, 괜찮아. 옳지, 아우 착해. 아유, 누리 착하다. 어머, 이렇게 착할까, 누리?
1: 바닥까지 철조망으로 돼 있어 서 있기조차 쉽지 않은데 이렇게 발을 딛기도 힘든 공간에서 어떻게 살았던 걸까요? 오랜 뜬장 생활로 많이 아픈 누리는 한 발자국도 잘 내딛지 못합니다.
0: 엄마랑 가자.
1: 누리를 덥석 안아올리는 세라씨.
0: 어떡해. 배가 너무 빵빵한데?
1: 산처럼 부풀어오른 누리의 배에 물이 찬 것 같은데.
0: 그렇지. 착해. 어쩜 이렇게 착하냐, 세상에.
1: 누리의 치료가 시급합니다. 누리는 뜬장을 떠나 새로운 견생을 살 수 있을까요? 그냥 보기에도 누리의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 보이는데 세라 씨의 발걸음이 분주합니다.
0: 안녕하세요.
2: 누리야.
0: 이거 기력이 며칠 전보다 더 없네. 배가 너무 빵빵해.
1: 혹시 누리가 잘못되진 않을까 걱정이 많은 그녀.
0: 그 며칠 전에 그 보호자분하고 이렇게 소유권 포기 얘기할 때보다 지금 애가 너무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1: 치료가 늦은 건 아닐까 조바심이 듭니다.
0: 가자.
1: 먼저 누리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수의사 선생님. 우려했던 대로 누리의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2: 여기 이제 전염증인 사형충 걸린 애들 말기가 보면 우측 심장도 엄청 커지고 좌측 심장까지 이렇게 커질 정도. 그래서 정상적인 애들 거 보면 모양을 봐도 그렇죠. 그래서 심장 사형충 걸린 애 특징이 말기가 되면 심장 이렇게 비대고 와요.
1: 심장 사상충 말기로 심장이 비대해진 상태. 숨쉬는 것조차 힘겨워합니다. 바로 응급처치에 돌입. 배에 찬 물들을 빼내는데 그 양이 2리터가량이나 됩니다.

0: 누리의 상태는 얼마나 심각한 걸까요?
1: 심장 사상충의 이제 말기 상태고요. 그래서 심장병이 심해져서 현재 복수가 현재 많이 차 있는 상태라서 현재 지금 처치하고 있는 거는 우선 복수 빼고 그다음에 이제 호흡이 좀 편해지고 나면 그때는 이제 검사로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2: 잘하고 있어.
0: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 겨우 숨을 쉬고 있는데 누리의 애처로운 눈빛에서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2: 그 뜨거운 뜬장 안에서 혼자 이렇게 그냥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좀 그래도 제 눈에 띄어가지고 띄어서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치료를 할 수 있었던 게 다행인 것 같아요.
0: 복수 2리터를 뽑은 후 산소방으로 옮겨지는 누리. 응급처치로 누리의 상태가 한결 나아진 것 같은데요.
3: 좀 이제 살만하지?
2: 다행이야. 아까부터 훨씬 좋아. 누리, 물 마셔보자. 누리, 이렇게. 옳지, 옳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먹는다, 깔고 그래. 목 말랐어. 목 말랐어. 그렇지. 깨끗한 물 지금 처음 먹어볼 거야. 응? 날마다 더러운 물 먹다가. 그래, 옳지, 옳지, 착해. 아까 정말 큰일 나는 줄 알고 너무 걱정했는데. 이제 좀 숨도 좀 그래도 아까보다는 고르기 좀 쉬는 것 같고 일단은 아기가 아까 혓바닥 좀 하했거든요. 진짜 오늘 구조한 걸 너무 다행. 정말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0: 구조 당시보다 많이 회복된 누리를 보고 안도하는 그녀. 당분간 누리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구조 후 150마리가 있는 집으로 바삐 돌아가는 세라 씨. 개들 짖는 소리에 헐레벌떡 뛰어가는데 이미 개들이 한 마리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 싸우고 있는 개들을 재빨리 떼어놓았지만 이미 다쳐서 피를 흘리는 강아지.
2: 항상 이리 와봐. 엄마 좀 봐봐. 이리 와봐. 왜 자꾸 밥을 지켜갖고 네가 다치냐고 속상하게. 어? 밥을 안 지키면 이런 일이 없잖아. 어? 왜 밥 지켜갖고 다쳐서 엄마 속상하게 하냐고. 이게 뭐야.
0: 이 진돗개가 밥 지키는 게 앙팡이입니다.
4: 지금 밥 지키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2: 네, 밥을 지키다가 꼭 얘가 당해요. 밥을 지키고 다른 아이들한테 얘가 당해요.
0: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견사마당에 줄지어 늘어선 사료통들. 그리고 그 사료통들을 지키는 덩치 큰 앙팡이. 한시도 사료통에서 눈을 떼지 않는데 다른 강아지들이 사료를 먹으려고 다가오면 위협적인 모습으로 공격성을 드러내는 앙팡이.
5: 저희는 자율급식이에요. 네. 아이들이 이제 견사에 뭐 많으면 10마리가 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씩 줄 수가 없거든요.
0: 그런데 밥통 근처에도 못 오게 으르렁거리는 앙팡이 때문에 다른 강아지들은 배가 고파도 앙팡이 눈치만 봅니다. 이구야 폭군 앙팡이가 밥을 먹고 방에 들어가자 몰래 사료를 먹는데
2: 앙팡이 없을 때 몰래 먹는 거.
0: 혹시 앙팡이가 나와서 공격할까 봐 가슴을 졸이며 슬쩍슬쩍 뒤를 확인하며 밥을 먹습니다. 하지만 귀신같이 알고 뒤에서 달려오는 앙팡이. 결국 욕심쟁이 앙팡이를 막아야 다른 강아지들이 밥을 먹을 수 있다는데요.
3: 앙팡이만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5: 지금 공간이 없어요. 어떻게 지금 분리를 하고 싶은데 자기가 먼저 야!
3: 계속 이제 밥줄이 이렇게 이런
5: 예,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앙팡이가 없으니까 이렇게 먹는 거예요.
0: 더 이상 견사가 없어서 앙팡이를 다른 곳으로 분리시키지 못하는 상황. 4년 동안 150마리를 돌보느라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진 세라 씨.
5: 제가 한 4년 동안 4억 정도를 썼더라고요. 한 달에 최소한 한 1,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이게 유지가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계속 뭐 돌려막기 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지금 하고 있어서 예, 많이 힘들죠.
0: 세라 씨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150마리를 키우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앙팡이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미용실에 들어왔다가 눌러앉은 유기견 앙팡이. 초췌한 몰골로 바닥에 곤히 잠든 앙팡이를 내칠 수 없었다죠.
5: 미용실에 와가지고 안 나가고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안 나가고 저희 집까지 쫓아오네.
0: 앙팡이를 돌보다 보니 유기견에 관심을 갖게 된 그녀. 안락사에 처한 150마리를 입양하게 됐습니다.
5: 근데 이 공간에 오면서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애가 저렇게 사료를 지키기 시작하더라고요.
0: 집에서는 혼자 세라 씨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앙팡이. 이곳에 오게 되면서 150마리와 모든 걸 나눠 갖게 됐습니다. 이후 온종일 밥만 지킨다는 앙팡이.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지붕에 있는 서희도 그녀의 큰 걱정거리인데 세라 씨의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5: 뭐야, 뭐. 밥이나 시키지 마. 어? 하지 마. 친구들 밥 먹게 해. 제발 밥 좀 지키지 마. 알았으면 앉아. 손. 손을 주라고, 손을. 이쪽 손. 잘했어. 이렇게 말도 잘 들으면서. 메리도. 싸우지 말고. 어? 싸우지 마. 메리. 싸우지 말고 있어. 알았지?
0: 150마리를 챙겨주고 집으로 돌아가는 세라 씨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루 종일 고된 노동으로 물먹은 솜처럼 축 늘어진 그녀. 150마리를 돌보느라 자신의 건강은 뒷전인데.
6: 약 먹어야. 약을 제때 먹어야 돼. 이렇게 몸이 안 좋아 살찌다 보니까 당뇨 와버렸지, 고지혈증 와버렸지, 혈압 와버렸지. 다 와버렸어요, 지금. 이거 봐서 한 주 먹여, 한 주.
0: 항상 아내의 건강이 걱정인 남편.
7: 비몽사몽이야, 비몽사몽. 그래갖고 뭘 한지도 모를 정도. 비몽사몽.
0: 비몽사몽. 하지만 150마리 강아지들을 먼저 챙기는 세라 씨. 가족들은 그런 그녀에게 서운할 수밖에 없습니다.
6: 갑자기 이제 마리수가 이렇게 늘어나 보니까 그때부터 둘이 불화가 좀 있었죠. 뭐 나는 못 이겨오고 뭐 집사람 하려고 하고 이게 내가 있을 때 도와주는 것이지 내가 없어 뭐 내가 못 벌고 못 오고 하면은 못 도와주잖아요. 경제적으로 도와줄 것도 이제 없어. 될 수 있으면 구조 같은 거 그만하고 몸 관리 잘 해가지고 건강이 남은 애들 막 관리 잘했으면 그걸로 나는 만족할 것 같아요.
8: 자자, 코하자. 크림, 여기도. 크림 누워.

0: 누워.
1: 그녀에게 항상 큰 위안이 되는 동물들.
2: 보면은 애들이 다 안기네요.
0: 네, 애들이. 부르면 오고 안기고. 이거 보세요, 이게. 눈 하나밖에 없지만 한 눈으로도 저를 너무 예쁘게 봐주고 있잖아요. 그치? 많이요. 동물들은 말없이 그냥 모든 걸 다 그냥 내주는 것 같아요. 사람은 말로 상처를 주잖아요. 내 아이들은 그냥 다 모든 걸 바쳐서 자기를 사랑해준 사람한테 이렇게 애정을 쏟잖아요.
1: 동물들은 그녀 삶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강아지들과 고양이들의 온기 속에서 깊은 잠을 청하는 세라씨. 그런데 다음날 제작진에게 온 세라씨의 긴급 문자. 갑자기 서희가 사고를 당했다는 내용. 서둘러 150마리의 집으로 찾아간 제작진과 봉사자들. 집 앞에서 목 놓아 울고 있는 그녀. 그녀를 대신해 무지개 다리를 건넌 서희의 사체를 수습하는 봉사자들. 그동안 수많은 시련을 견뎌왔는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주저앉고 마는 세라 씨.
3: 이 고향에서 이렇게 들어와 보니까 뭐가 이상해서 보니까 얘를 밀고 잠들었네.
1: 생각지도 못한 서희의 죽음 앞에 무너져버린 그녀. 도대체 지난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항상 지붕 위에 있는 서희가 걱정이었는데 지난 밤 다른 대형견이 있는 견사에 들어갔다 참변을 당한 서희.
4: 그냥 항상 불안하기는 했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혹시라도 다른 견사에 떨어져서 다치진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걱정하던 게 현실이 돼서 아이가 하늘나라로 갔는데 서희가 너무 미안하고 너무 죄스러운 마음.
1: 힘들지만 아직 지켜야 할 강아지들이 많은데. 얼마 전 밥을 지키다 다친 앙팡이부터 공격성이 강해 갈 곳이 없는 메리까지. 도움이 절실한 이곳에 무거운 마음으로 찾아온 설세. 상처받은 세라 씨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갑작스런 사고로 서희를 잃게 된 세라 씨. 지붕 위에서 세라 씨를 쳐다보던 서희의 눈이 아른거리는데.
4: 이런 사고들이 생길 때면 이제 정말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찾아오거든요. 네. 또 제가 포기하면 아이들은, 저는 그냥 포기하면 그만이지만 아이들은 목숨을 잃는 거기 때문에.
5: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보호소 소장님들이나 대표님들 만나면 꼭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슈퍼맨 아니에요. 우리 슈퍼맨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진짜 아이들을 위해서 슈퍼맨이 되려고 해요. 모든 걸 내가 다 하고 모든 걸 다 컨트롤하고 사고는 없어야 되고.

0: 하지만 밥을 지키려다가 항상 크게 다치는 건 앙팡이인데.
1: 지금 앙팡이가 밥을 지켜요.
2: 네.
1: 예, 밥을 지키기 때문에 여러 개를 밥을 놓기는 하거든요. 이 여러 개 놓는 것도 다 가서 지키니까.
2: 맞아요.
1: 다른 친구들을 못 먹게 하고 있거든요.
2: 얘한테 이거 자체도 엄청 스트레스가 될 거거든요.
1: 그렇죠. 네. 얘도 지켜야 되니까.
2: 네. 네. 이게 다른 애들도 스트레스인데 지켜야 되는 애들도 스트레스예요.
1: 네.
2: 어떻게 해볼 수 있을지 고민을 좀 해보자.
0: 밥 지키는 싸움꾼 앙팡이의 솔루션을 위해 고민 중인 설쌤. 싸움 없이 다른 친구들이 밥을 먹을 수는 없는 걸까요? 장소를 보며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설쌤.
2: 공간이 애매하네.
0: 과연 밥 지키는 욕심쟁이 앙팡이를 위한 솔루션은 무엇일까요?
2: 제가 아무리 고민을 해도 지금 얘가 따로 분리되거나 이럴 공간이 충분치 않다라고 한다면 밥은 한 곳에 몰아놓으면 안 돼요. 그리고 오픈 시켜놓으면 안 돼요. 식당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1: 식당이요?
2: 네. 이 중간 중 이 구석구석에.
1: 아, 구석구석에.
2: 뭔가 좀 가려져 있는.
1: 아, 가려서.
0: 덩치가 산만한 앙팡이가 밥을 지켜도 다른 강아지들이 먹을 수 있는 강아지 식당을 설계. 새로운 강아지 식당을 만들기 위해 시장에 있는 철물점으로 향하는 설쌤. 과연 이곳에서 필요한 재료를 구할 수 있을까요?
2: 살을 안에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려고 하는데 사실 신경 쓸 게 사실 엄청 많거든요. 그 안에 공간도 그렇게 넓지 않아서 너무 크면 안 되는데 또 너무 작아도 애들이 못 들어가고 신경 쓸 게 너무 많은데? 선생님 혹시 제가 이제 강아지 개들 밥을 안에다 주려고 하는데 약간 이렇게 펜스 같은 걸로 주위를 두르고 그 주변을 좀 가릴 수 있을 만한 자재가 있을까요? 이게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 자르는 게 어렵진 않죠?
3: 네.
2: 네네네네.
3: 긴 거.
2: 네.
0: 이제 본격적으로 강아지 식당을 만들어 볼 시간. 강아지 식당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료 준비 완료. 식당의 뼈대는 원래 가지고 있던 울타리를 재활용해서 본격적인 강아지 식당 만들기 시작.
2: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테스트를 한번 해봐서 이런 걸로 있던 걸로 좀 만들어서
1: 네.
2: 이렇게 했더니 좀 그런 공격성 보이는 모습들이 좀 사라졌다.
1: 네.
2: 그러면 그때는 제작해서 해봐도 될 것 같아요.
1: 네.
0: 호흡이 척척 맞는 설쌤과 세라 씨. 순식간에 강아지 식당이 완성되고 견사 안에 설치할 곳으로 이동해서 설치 완료.
2: 가위.
0: 세심하게 마무리 작업을 하는 설쌤. 밥그릇까지 놓으면 강아지 식당 완성.
2: 여기 하나 두고 얘네들은 안쪽에 하나 놓고 싶어요. 우선 앙팡이가 한꺼번에 한 공간을 다 지키게 하면 안 돼요.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 딜레이가 생기고 아이들한테 다른 아이들한테 틈이 있어야 되니까.
0: 식당을 두 곳으로 분리시켜 앙팡이가 한 곳에 밥을 지키는 동안 다른 친구들이 밥을 먹을 수 있는 틈을 준다는 건데요. 먼저 방 안에 있는 밥을 지키는 앙팡이. 그 사이 마당 식당 앞을 서성이는 강아지.
2: 애들이 확실히 눈치 보는 게 많네요.
4: 아이, 설마 앙팡이가 나와서 괴롭히는 건 아니겠지?
0: 한참 눈치를 보다 용기를 내서 강아지 식당 안으로 들어가더니 오래 머무르지 않고 사료만 입에 물고 재빠르게 나옵니다. 그리고 식당 밖에서 밥을 먹는 강아지. 눈치라도 챈 걸까요? 앙팡이가 의심의 눈초리로 마당을 내다보는데 다시 방 안에서 밥을 지키는 앙팡이. 개들 짖는 소리에 마당으로 나왔는데
2: 곰팡이 나왔어.
0: 새로운 강아지 식당을 발견. 그러면

0: 저는 저기서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걔네 먹나 봐주세요.
1: 앙팡이가 마당에 생긴 새로운 강아지 식당을 지키는 사이 방 안에서 먹는 강아지. 그리고 앙팡이가 방으로 들어가자
0: 얘 봐요. 앙팡이 가니까 보잖아.
1: 잽싸게 마당 식당으로 들어가는 강아지. 그리고 또다시 마당 식당으로 정신없이 지키러 가는 앙팡이. 잠시 밥을 지키는가 싶더니 방 안 식당으로 가는데 이걸 지켜보다가 때를 놓치지 않고 밥 먹을 기회를 잡는 강아지.
0: 무슨 드라마 찍는 것 같아 이거.
2: 뭐 아슬아슬해 지금 뭐.
1: 아이들 밥 먹는 모습을 밖에서 지켜보는데 싸우지도 않고 마당에 있는 강아지 식당에서 줄을 서서 강아지들이 밥을 먹습니다.
0: 약간 줄 서서 먹는 느낌인데 이제? 식당은 줄 서서 들어오는 느낌인데?
3: 웨이팅하고.
1: 두 식당을 오가며 지키다 지친 앙팡이.
0: 이 눈치 싸움에서 어쩔 수 없이 앙팡이는 질 수밖에 없어. 공간이 분리되어 있고 시야에 다 들어오지도 않고 하다 보면 딱 자기가 주로 지키는 한 공간이 생길 거고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는 다른 아이들이 조금 더 지금보다는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1: 다음은 다른 강아지들과 매일 싸우는 메리의 솔루션.
0: 야! 야! 네, 사실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솔루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견사팀에 좀 연락을 해뒀어요.
2: 감사합니다.
0: 네, 그래서 며칠 감사합니다. 뒤에 네. 우리 견사팀이 와서 아이들의 새 집을 너무 크지 않지만 새 방을 좀 만들어 줄 거고 그러면 이 안에서 좀 분란 일어나고 그래도 잘 섞이지 못하는 친구들은 또 다른 그룹으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더 싸우지 않고 더 행복하게 아이들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가장 필요했던 건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1: 비용 때문에 또 다른 견사를 만들 엄두도 못 냈던 세라 씨를 위해 며칠 후 설쌤의 연락을 받고 온 견사 설치팀. 능숙한 손길로 새로운 견사를 만들어 나갑니다.
4: 저희 세라 보호자님께서 이제 안락사 위기에 처한 아이들을 150마리나 혼자서 다 케어하고 계신다고 하시니까 진짜 공부 대단하신 것 같고 저희 견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항상 응원하는 마음으로 화이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1: 한참 고생 끝에 새로 만들어진 견사. 새 집의 첫 번째 입주견은 메리입니다.
5: 메리, 와봐. 자. 여기 들어가 보자. 집인 줄 알아? 그렇지. 아이고. 바로 들어가네. 좋아? 아유, 운전수님 좋아. 그렇지.
1: 새로운 집을 둘러보느라 정신없는 메리. 새 집이 마음에 드나 봅니다. 전에 있던 견사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다른 친구들과 싸웠던 메리. 싸우다 다치진 않을까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 한시름 놓았습니다.
0: 저는 못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못하는 걸 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존경스러움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조금 약속드리고 싶은 거는 또 저와 함께하는 봉사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저희도 좀 더 열심히 해서 저 공간도 더 이쁘게 꾸밀 수 있게 너무 멀지 않은 시간 안에
2: 너무 감사합니다.
0: 봉사팀과 함께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 유리. 유리. 우리 아이가 뜬땅을 속으로 된 유리입니다. 미용실에서 놀라보게 변했는데요. 지금은 건강해지고 있답니다. 앞으로도 유리의 견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로 가게 되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사고를 발생하지 않기 위해 나머지 150 아이들, 서희의 친구들 잘 돌보겠습니다.

0: 배추모아에서 냄새 잡는 요술 배변 패드를, 댕스 소셜클럽에서 지렁이 댄스 스프레이를, 오디에이시에서 반려동물 케어 세트를, 반려동물 행복 라이프 허글에서 동결 건조 간식을 드립니다.
1: 순다머니씨, 주방의 명가 영국 포트메리온 브랜드, 화산 꽃무늬 디자인의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각종 음료에 잘 어울리는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2: DB라면 됩니다.
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2: 됩니다.
5: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2: 됩니다.
6: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2: 되고요.
7: 지병이 있어도?
2: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7: 수술비도 된다고요?
2: 됩니다.
8: 암 치료비도?
2: 됩니다.
7: 진단비도요?
2: 되고요.
7: 병원 통원비도?
2: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7: 입원 전날부터?
2: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2: 됩니다.
10: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2: 되고 말고요.
11: 감기로 입원해도요?
2: 돼요.
12: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2: 되죠.
5: 디스크로 수술해도?
2: 물론 됩니다.
9: 이게 왜 된다고요?
2: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승덤얼루 씨,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2: DB라면 됩니다.
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2: 됩니다.
5: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2: 됩니다.
6: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2: 되고요.
7: 지병이 있어도?
2: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7: 수술비도 된다고요?
2: 됩니다.
8: 암 치료비도?
2: 됩니다.
7: 진단비도요?
2: 되고요.
7: 병원 통원비도?
2: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7: 입원 전날부터?
2: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2: 됩니다.
10: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2: 되고 말고요.
11: 감기로 입원해도요?
2: 돼요.
12: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2: 되죠.
5: 디스크로 수술해도?
2: 물론 됩니다.
9: 이게 왜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승금원유씨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쇼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2: 이어서 최고의 요리 비결이 방송됩니다.

0: 사슬 완전 작업 완료!
1: 올라왔다 올라왔다! 볼록볼록볼록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물범이구나.
2: 저기에서
3: 먹어. 왔습니다. 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4: 철원 평야는 군인들 아니면 농사를 못 지어요, 옛날서부터.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어머니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책노트도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한식의 명물 허전, 윤숙자 요리연구가의 정성 가득 진수성찬. 자극적이지 않아 한없이 들어가는 깊고 시원한 국요리. 달달한 양배추에 달걀의 고소함까지 더한 양배추 달걀국부터 유부 안에 가진 채소를 쏙쏙 넣어 한 입에 쏙! 색감과 비주얼을 다 잡은 화려한 일품 요리, 머위 유부 보쌈까지. 한국 전통 요리를 세계에 알리는 한식대가 윤숙자의 집밥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5: 안녕하세요. 최유빈 살떡 광희입니다.
6: 안녕하세요. 윤숙자입니다.
5: 네, 선생님. 선생님, 보통 배추를 이용해서 국을 끓여 드시는데, 양배추로도 이 국물 요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해요. 자, 양배추 달걀국 재료를 먼저 볼까요?
6: 네. 여기 지금 이제 예. 예, 멸치를 이용해서 예. 예, 국 멸치 육수를 만들어 놨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양배추, 네. 그다음에 이제 새우, 네. 달걀 푸른 것, 네. 그리고 파하고 다홍 고추 썰은 것.
5: 예, 아, 재료가 워낙 간단한데요. 워낙 양배추 자체가 달고 맛있어서 네. 국물 요리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 볼까요?

0: 자, 그럼 먼저 양배추부터 한번 손질을 해볼게요.
1: 네. 양배추는 그 너무 속을 쓰는 것보다는 예. 그 겉껍질을 벗겨내고 그 다음 거가 좋아요.
0: 네. 오늘은 좀 부들부들한.
1: 네, 오늘은 이제 국을 끓일 거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너무 넓은 거는 이렇게 좀 잘라서
0: 네.
1: 여기 직경이 한 4, 5cm 되도록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그리고 이제 보면은 양배추가 여기 조금
0: 가운데 심 있는 데는
1: 심이 있잖아요. 여기 섬유질이 좀 두꺼우니까
0: 네.
1: 이런 거는 조금 이렇게 저면서 쓰시면
0: 네.
1: 드시는 분들이
0: 네.
1: 예, 좀
0: 부드럽게 드실 수 있죠.
1: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배려죠.
0: 예.
1: 이렇게 해서.
0: 아 근데요 선생님
1: 네?
0: 오늘 이렇게 양배추 달걀국 하는데 또 지금 생각해 보면 왜 이 양배추를 국에 넣어먹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1: 맞아요. 앞으로
0: 예.
1: 이거 오늘 배우시고
0: 예?
1: 이거 끓여 드시면 좋겠어요.
0: 아, 왜냐면 양배추 이렇게 한통 사거나 반통 사면 항상 이렇게 남아요. 남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 먹어? 내가 이거 쪄 먹어도 양이 줄지도 않고 샐러드 해 먹어도 줄지도 않고
1: 네.
0: 갈아 먹어도 남고 그렇죠.
1: 그럴 때. 이렇게
0: 달걀국을 만들어서 양배추 달걀국.
1: 네. 그래서 한 1cm 폭으로 이렇게 잘랐어요.
0: 네.
1: 드시기 편하시도록.
0: 네. 또 한 입 크기로.
1: 네.
0: 이 양배추는 달큰하잖아요, 그렇죠?
1: 네,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게 양배추가 좋대잖아요. 아,
0: 이 간에 좋다 그래요. 위에 좋다 그래요.
1: 위에 좋다고 예. 그래요. 네, 이렇게 썰고
0: 예.
1: 다운 고추는 이렇게 그 어서 썰었어요.
0: 네.
1: 네. 그리고 요것은 오늘 어서 썰어도 좋지만
0: 네.
1: 오늘 좀 드시기 좋게 송송 썰어볼까요?
0: 송송 썰어서
1: 네.
0: 음식의 맛을 더욱 높여줄 수 있는
1: 네.
0: 이 대파를 또 준비해봤습니다.
1: 네.
0: 자, 흰쪽을 준비했죠 오늘은.
1: 네. 약간 파란 거 섞인 것도 괜찮아서요.
0: 네. 네.
1: 흰 것도 넣고
0: 네.
1: 약간 파란 것도 넣었어요. 그리고 달걀은 좀 풀어놨고요.
0: 네. 자, 이렇게 이제 재료 준비가 끝났는데요. 자, 그럼 선생님, 이제 바로 이제 국을 한번 끓여볼까요?
1: 네. 그런데 이제
0: 예.
1: 요거 제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0: 예.
1: 요 멸치국물은 이제 미리 끓이고 있어요.
0: 아, 미리요?
1: 요건 간을 자. 하려고 소금하고 후추는 가져왔고요.
0: 네. 예. 이 밑국물은 어떻게 준비하셨던 거라고요?
1: 아, 이거는 멸치를 비린내가 나지 않게
0: 예.
1: 좀 달달 볶다가
0: 예.
1: 물을 붓고 표고버섯하고
0: 예.
1: 그걸 넣어서 한 10분 끓여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다시마를 넣고 불을 끄고 5분 뒀어요. 그거 걸른 거예요.
0: 자, 이렇게 걸러놓은 그 밑국물이고요. 밑국물
1: 네.
0: 또 끓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1: 네. 그러면 이제 먼저
0: 네.
1: 끓는 멸치 국물에
0: 요거 이제 알새우
1: 네, 깨끗이 씻어서 먼저 넣고
0: 집에 있는 칵테일 새우 넣어도 돼요?
1: 아, 좋아요.
0: 네.
1: 그리고 우리가 얌전히 썰어놓은 양배추
0: 예.
1: 썰은 거 드시기 편하도록 우리가
0: 예.
1: 잘잘하게 썰었죠? 너무 하얀 쪽보다 너무
0: 예.
1: 속보다는 파라서로만 중간 정도
0: 예.
1: 겉도 좋아요.
0: 네.
1: 자, 이렇게 됐죠?
0: 자, 이 양배추 들어가고 나서는
1: 네.
0: 어느 정도 익혀지나요? 몇 분 정도?
1: 네, 한번 왈칵 끓으면 저희가 이제
0: 네?
1: 달걀을 이렇게 잘 풀었잖아요.
0: 맞아요.
1: 네, 이거를 이제 둘레에다가 부어줄 거예요.
0: 둘레. 이 달걀도 양배추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 양배추는 달큰한 맛도 있는데 이제 달걀은 고소한 맛이 있으니까.
1: 네, 그래서 이제 집에서 우리가 이제 급할 때 이 달걀국을 끓이잖아요.
0: 어, 맞아요.
1: 파놓고.
0: 예예.
1: 근데 이때 양배추가 혹시 냉장고에 좀 남아 있다면,
0: 예?
1: 그걸 좀 썰어서 이렇게 넣으면. 더 맛있는
0: 그러게요.
1: 양배추 달걀국이 되죠.
0: 몸에도 좋은데 왜 우리가 이제야 이거를 국에 넣나 싶기도 해요. 양배추를.
1: 맞아요.
0: 선생님 덕분에 양배추도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됐어요.
1: 네, 이제 끓죠.
0: 네.
1: 네. 그래서 이 금방 이렇게 좀 부드러워져요.
0: 맞아요.
1: 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우선 제가 네. 참치부터 넣을게요.
0: 네.
1: 그리고 나중에 제가 이제. 주라를 또 치고 그릴게요.
0: 예.
1: 제가 이제 둘레에다가
0: 예. 달걀 물을
1: 붓게요.
0: 네.
1: 자, 요것도
0: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이제 국이나 찌개를 꼭 먹는 편이에요.
1: 네.
0: 그러면 이제 뭐 아침 식사라든가 저녁 식사에 이제 국이 꼭 있었으면 좋겠는데 매번 하기가 힘들잖아요, 국을. 그럴 때 이제 금세 만들어서 맛있게 먹기 좋을 것 같아요.
1: 네, 이제 한 소금 끓었네요.
0: 예.
1: 그럼 이제 간을 해야 되죠. 소금.
0: 간을 소금으로.
1: 이제 새우가 들어갔으니까
0: 예.

0: 그래서 후춧가루.
1: 혹시나 모를 비린내를 또 잡아줄 수
0: 그렇죠.
1: 있죠.
0: 그렇죠. 만약에 새우가 안 들어갔으면 후춧가루는 넣을 필요는 없어요.
1: 그리고 선생님, 달걀 요리할 때도 후추가 들어갔던 것 같기도 해요.
0: 네,
1: 그렇죠?
0: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둘레에다가 이제 부어주는 왈칵 붓지 마시고 네. 저 하는 거 보세요. 이렇게 둘레에다가.
1: 아, 뭉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0: 그렇죠. 근데 이때 불을 제가 조금 줄였어요.
1: 예.
0: 왜냐면 너무 펄펄 끓을 때 이걸 부으면 다 흩어져요.
1: 불도 좀 줄이고.
0: 네.
1: 저는 이렇게 그냥 달걀물을 다 부은 다음에 이렇게 젓가락을 휘저어주면 되는 줄 알았어요.
0: 그러면 예쁘지가 않아요.
1: 그러게요.
0: 지저분해요. 근데 이제 보세요. 이게 익으면.
1: 우와.
0: 네. 이대로 떠서 넣으면 아주 맛도 있고 모양새도. 요즘은 모양도 봐야잖아요.
1: 그럼요. 눈으로 먹고 또 입으로 또 먹는다고 하잖아요.
0: 네. 그래서 이제 끓으면.
1: 예.
0: 아까는 줄이고 했지만 지금은 이제 세게, 불을 세게 해서 한 소금만 끓이려고 그래요.
1: 예. 달걀물 이렇게 둘러서 부으니까 네. 확실히 이렇게 달걀이 부드럽게 된 것 같아요.
0: 맞아요. 다 됐네요.
1: 자, 먹어볼까요?
0: 네.
1: 진짜 금세.
0: 정말 금방.
1: 예.
0: 네. 근데 맛도 아주, 예, 정말.
1: 와.
0: 예, 너무 궁금하시죠?
1: 예.
0: 자, 이대로 넣어. 이대로. 야. 이대로. 이대로 떠드리라는 소리예요.
1: 아니, 정말 놀라워요, 선생님.
0: 네.
1: 아, 저도 항상 내 버리기 아까웠고, 냉장고에 이 양배추가 남아있었고, 마지막에는 맞아요. 썩어서 버렸거든요.
0: 맞아요.
1: 세상에.
0: 네.
1: 우와.
0: 자, 완성되었습니다.
1: 예. 금세 만들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양배추 달걀국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양배추 달걀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양배추는 심을 제거한 뒤 두툼하게 채 썰고 대파는 송송 썰어줍니다. 끓는 멸치 육수에 새우, 양배추를 넣어 끓여주세요. 대파, 홍고추, 소금, 후춧가루를 넣은 뒤 달걀물을 빙 둘러넣고 끓여줍니다. 이때 달걀이 흐트러지지 않게 불 세기를 줄여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양배추 달걀국이 완성됩니다.
1: 선생님, 이 화면으로 보니까 머위 유부보쌈은 채소가 다양하게 많이 들어가는데요. 채소가 많이 들어가서 속 부대낌 없을 것 같아요.
0: 네.
1: 이 속이 편한 머위 유부보쌈 재료를 한번 알아볼게요.
0: 네. 여기 지금 머위대가 왔고요.
1: 네.
0: 이거 다 데친 건데, 배추잎이 데쳐서 왔어요.
1: 예, 아주 신선한데요.
0: 네. 그래서 머위 유부보쌈이니까
1: 네.
0: 유부가 왔고, 유부조림 할 때 간장, 맛술, 설탕.
1: 네.
0: 왔어요.
1: 이렇게 준비가 됐고 네. 너무나 좋아하는 유부도 있었고요.
0: 네, 그다음에 이제 먹을 때만도 먹은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1: 예.
0: 오늘 신선한
1: 네.
0: 표고버섯, 네, 생것이 왔고
1: 예.
0: 여기 당근 채썰 었고요.
1: 양념이 또 중요한데.
0: 네, 그래서 오늘 이 당근 양념 할 때는 예. 소금을 좀 넣으시면 좋고요.
1: 예.
0: 아무래도 이제 이건 표고버섯이니까 여기
1: 간장,
0: 참기름, 설탕. 조금 해서 볶으려고 해요.
1: 너무나 맛있을 것 같은데요. 뭔가 이 요리는 가볍게 먹고 싶을 때나 특별한 날에도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요리도 시작해볼게요. 자, 선생님 어떤 것부터 손질해볼까요?
0: 네, 지금 먼저 여기서 예. 저게 끓고 있으니까
1: 예?
0: 제가
1: 유부를?
0: 예, 데치려고 해요.
1: 자, 물이 끓고 있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0: 유부는 좀 이제 시중에서 좀 팔고 있죠.
1: 예.
0: 그래서 오늘 유부 보쌈이니까
1: 예.
0: 이것을 위를 한 1cm 잘라줘요.
1: 예.
0: 저기 미리 잘라진 게 있어서 저는
1: 네.
0: 한 몇 개만 해볼게요.
1: 자, 저는 항상 유부 초밥에 들어가는 유부도 이렇게 봤는데 삼각형으로 된 요건
0: 네.
1: 이제 뭔가 이제 국을 끓일 때나 할 때 쓰는 이제 사각으로 된 유부죠.
0: 네, 그것을 위에를 1cm를 그 남기고
1: 예.
0: 잘랐어. 요것도 같이 이제 그래서 데치려고 그래요.
1: 뭔가 이게 뭐 이게 기름의 향과 고소한 그 향이 확 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0: 네. 그래서 조금 제가 기름을 좀 빼려고.
1: 네.
0: 펄펄 끓는 물에다가 유부 썰은 거. 근데 이제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그냥 잠시 그러지만 만일에 이제 주머니를 만들 때 좀 잘 안 된다 그러면

0: 밀대로 조금 밀어갖고 썰어서 넣어도 좋아요.
1: 밀대로 좀 밀어서
0: 네.
1: 조금 넓게 한 다음에.
0: 그러면 이제 기름기만 지금 제거하려고 그러잖아요.
1: 예, 맞아요.
0: 예, 왜냐면 이거는 튀긴 거니까. 네. 그럼 이제 저희가 그 다음에 뭐 하려고 그러냐면
1: 자, 다음 뭐 할까요?
0: 조림장을 이제 만들고
1: 네.
0: 조금 멀티하고 유부를 조림하려고
1: 예.
0: 그래요. 제가 해볼게요.
1: 네.
0: 조림 남기에다가
1: 예.
0: 간장과
1: 간장.
0: 오늘 맛술이 준비가 됐죠?
1: 네.
0: 그 동량이에요.
1: 자,
0: 네,
1: 동량으로 준비해
0: 어렵지
1: 주시고.
0: 않고 이렇게 해서 짜글짜글 끓일게요.
1: 네.
0: 불에서.
1: 자, 조림장을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아니, 채업이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식재료가 나와서
0: 맞아.
1: 또 이렇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0: 아, 그럼요. 자,
1: 네.
0: 데친 머위대를 넣고 한
1: 1분 정도.
0: 1분 정도.
1: 네. 이 머위대는 식감이 어때요, 선생님?
0: 아삭아삭해요. 네,
1: 아삭아삭하고.
0: 저는 오늘 지금 이 요리도 좋지만
1: 네.
0: 저는 또 여름에 또 피크닉 가실 때
1: 네.
0: 예, 김밥 사실 때도 좋아요.
1: 아, 이 머위대가.
0: 예, 맛있게 간이 들면 이제 예, 여기다가
1: 예.
0: 유부 물기 빠진 걸
1: 이걸
0: 넣어주세요.
1: 넣어볼게요.
0: 네.
1: 이 맛있는 이 양념을 이제 유부가 먹어서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렇죠?
0: 네. 그래서 색깔이 이렇게 나도록.
1: 예.
0: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능하면 이렇게 좀 편편히 좀 펴서
1: 네.
0: 우리가 이제 보자기를 주머니를 만들 거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이것도
1: 네.
0: 이렇게 아래 위로 조금 섞어주면서 국물이 조금 남았을 때
1: 네.
0: 그만 졸일 거예요.
1: 국물 좀 남았을 때.
0: 왜냐면 이 국물에다가
1: 네.
0: 안에 들어가는 밥을 비빌 거예요.
1: 오.
0: 따뜻한 밥을.
1: 지금 보면요. 유부도 그렇고, 이 안에 들어간 머위도 그렇고, 들어가는 밥도 다 똑같은 이 양념으로 지금 졸이고 있어요.
0: 아, 요 정도
1: 예.
0: 좋으네요. 그럼 제가 요거를 좀 건질게요. 머위때.
1: 예.
0: 조금 식기도 할 겸.
1: 예. 저희가 좀 졸였는데도 이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을 것 같아요. 조금 부드러워지면서.
0: 자, 그리고 이제
1: 네. 우리가 좋아하는 유부.
0: 너무 꼭 짜지 않고 그냥 물기만 좀 빠지면
1: 예.
0: 좋을 듯 합니다.
1: 저희가 주머니로 만드는 거죠, 이제.
0: 주머니 이제 저희가 만들 거예요.
1: 지금 이제 양념이 조금 남았어요.
0: 네, 여기다 밥을
1: 예.
0: 제가 좀 비빌게요.
1: 그러게요.
0: 양념 국물에다가.
1: 이게 얼마 없는 양념이지만
0: 네.
1: 요게 또 맛을 내주거든요.
0: 맞아요.
1: 근데 무엇보다 지금 좋은 게
0: 네.
1: 이 머위대도 그렇고 유부도 그렇고 밥도 그렇고 한 가지 양념을 했잖아요. 그래서 맛이 또 통밀감이 있고 그렇죠? 맛을 좀 제대로 낼수 있을 것 같아요.
0: 이렇게 비비고
1: 네.
0: 아, 조금 모자른다 싶으면 여기 국물 아까 저기
1: 예?
0: 똑똑 떨어지잖아요. 다 넣지 마시고 반만 줘 주시면.
1: 반만 넣어볼까요?
0: 네.
1: 자, 반만.
0: 반만 줘보세요.
1: 네.
0: 너무 짠건안 좋으니까. 꼭
1: 네.
0: 아주 좋습니다.
1: 네.
0: 그래서 요거는 제가 유리볼에다가 담을까요? 비빈
1: 네.
0: 거를?
1: 자, 선생님.
0: 네.
1: 이렇게 양념을 조금 입힌 밥까지 준비가 됐어요. 이거 좀 식혀놨고요. 이제 뭘 하면 될까요?
0: 아, 이제 표고버섯하고
1: 네.
0: 당근을 볶아야 되겠어요.
1: 그럴까요? 속에
0: 갈까요?
1: 들어갈 재료들 한번 볶아볼게요.
0: 네. 우선 불을 켜고,
1: 예.
0: 그럼 이제
1: 당근
0: 당근을
1: 먼저.
0: 볶아주시죠.
1: 사실 이 당근도 선생님 몸에 굉장히 좋지만, 이 따로 먹기가 좀 쉽지 않아서,
0: 맞아요.
1: 이렇게 요리에 같이 넣어서 먹으면 좋은 것 같아요.
0: 여기다가 이제
1: 네. 소금간을.
0: 조금 소금간 해주세요.
1: 네.
0: 그래서 식힐 때도 움푹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접시 같은 데다가 식히는 게 훨씬
1: 이따
0: 좋아요.

0: 없어지면 예. 이제 볶아서 한 옆에 놓고 예. 예.
1: 살짝 식혀줄게요.
0: 예, 살짝 식히면 더 빨개요.
1: 그러게요.
0: 자, 여기다가 이제 지금 저희가 뭘 할 거냐면 예. 간장 예.

0: 참기름.
1: 참기름.
0: 그리고
1: 네.
0: 설탕.
1: 설탕.
0: 네. 이렇게 해서
1: 예.
0: 손까지 갈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조금 섞어서.
1: 어, 이러면 확실히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0: 그래요.
1: 그렇죠.
0: 따로 하는 것보다 예. 이게 훨씬.
1: 미리 한번 이렇게 좀 묻혀준 다음에 하는 게 좀 더 네. 수월할 것 같은데요.
0: 네. 자, 팬을 좀 달구어서
1: 예.
0: 제가 식용유를 조금 둘를게요.
1: 네. 이 표고버섯의 향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0: 근데 오늘 제가
1: 예.
0: 표고버섯을 네, 생굴 쓰잖아요.
1: 맞아요.
0: 그런데 생굴 쓰는 이유가 있어요.
1: 이유가 뭘까요, 선생님?
0: 혹시? 뭐 해서 먹어보니까
1: 예.
0: 아, 고기, 쇠고기 같은 질감이 나요.
1: 아, 맞아요, 맞아요. 이 표고버섯은 쇠고기의 느낌을 좀 많이 낸다고 하잖아요.
0: 네.
1: 또 생쪽어가 더 그런 효과를 좀 극대화해주나 봐요.
0: 네, 그래서
1: 예.
0: 아, 이렇게 양념을 좀 해가지고
1: 네. 네.
0: 잠깐 볶을게요.
1: 확실히 이렇게 하니까 편하네요, 선생님.
0: 네.
1: 그래서 오늘 고기 대신
0: 네.
1: 또 담백하게
0: 네.
1: 표고버섯 준비했습니다. 생표고.
0: 네. 향도 좋고.
1: 아, 맞아요. 요거는 네. 얼마 정도만 볶아주면 될까요?
0: 요것도 뭐 숨이 죽을 정도죠.
1: 숨이 죽을 정도.
0: 자. 네, 간이 쫙 배들었어요.
1: 예. 아주 맛있는 네. 양념을 쏙 먹었는데요.
0: 네. 아까 빼짝 마른 형태에서
1: 예.
0: 조금 볶으니까.
1: 촉촉해졌어요.
0: 네. 이렇게 촉촉해졌어요.
1: 자, 선생님, 이렇게 표고버섯까지 저희가 볶아봤으니까, 자, 이제 들어갈 속재료들을 다 저희가 이제 손질한 거죠?
0: 준비가 되었네요?
1: 예.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싸볼까요?
0: 우선, 자, 이렇게, 우리가 김밥 싸는 데처럼.
1: 선생님, 이걸 제가 앞으로 준비해드릴까요? 좀 편하게?
0: 네, 그래.
1: 김밥처럼.
0: 아, 좋아요. 예. 아유, 역시.
1: 이렇게 해서.
0: 역시.
1: 싸실 수 있게.
0: 네. 우선 제일 먼저.
1: 네.
0: 비빈 밥을. 네, 이렇게 조금 놔주면 좋고요.
1: 네.
0: 조금만 그러실 때 물 조금만 주세요.
1: 네.
0: 왜 그러냐면
1: 네.
0: 달라붙잖아요.
1: 아, 맞아.
0: 손에
1: 그러면 맞아요.
0: 이렇게 네, 뛰어가며
1: 이런 것도 생활의 팁 같아요, 그 선생님.
0: 네. 자, 이렇게 됐죠.
1: 예.
0: 그럼 이제 모이 때 우리가 졸였잖아요.
1: 맞아요.
0: 요거 한 세 개 정도 깔을까 봐요. 네. 이렇게
1: 몸에도 좋고 식감에도 좋은.
0: 네, 그래서 모이 때를 깔고 여기에 이제 당근.
1: 예.
0: 네. 당근 한 거.
1: 지금부터는 이제 김밥 싼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0: 네.
1: 예.
0: 김 대신에 배추잎이 예. 여름에 예. 시원하게 해준다 그러잖아요.
1: 그러게요.
0: 배추가 그렇게 몸에 또 좋다고 해요.
1: 그렇죠. 저희가 늘 이제 김치로도 먹고 하지만 저 오늘 또 다른 느낌으로 한번.
0: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단단하게 이렇게 넣으시고
1: 예?
0: 아 제가 이거를 넣어야 될 것 같아요.
1: 어 유부도가
0: 1cm로 자투리기 예. 여기 있잖아요.
1: 여기 또 어떻게 사용해야 싶었는데
0: 간이
1: 예.
0: 딱 맞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이렇게 김밥 싸듯이
1: 예. 요거 좀 꼼꼼하게 좀 싸야 될 것 같아요. 이때는
0: 예 꼭꼭 싸시면 이렇게
1: 예.
0: 그래서 이렇게 한 번은 가고
1: 예.
0: 그다음에 이제 김발로
1: 김발로
0: 예, 이렇게 조금
1: 김밥 싸듯이
0: 꼭꼭 예, 이렇게 꼭꼭
1: 예.
0: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선생님 그냥 이째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렇죠?
0: 잘라야지.
1: 예. 이렇게 해서 김밥처럼 먹어도 네, 맛있지만
0: 아주 좋아요. 예. 이렇게 해서
1: 네.
0: 칼로
1: 네.
0: 제가 잘라볼게.
1: 네.
0: 자 끝은 뭐 우리 왜 김밥 할 때 끝은 이렇게 좀 잘라내잖아요.
1: 맞아요.
0: 그죠?
1: 옆에 있다가 또 이제 입속으로 쏙 들어가는 거죠.
0: 네네. 그래서 네. 제가 보니까
1: 예.
0: 한 예, 조금 제대로 들어가는 게 한 두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1: 손가락 한 마디보다 조금 더 긴 느낌.
0: 네. 저 그쵸? 이부에 쏙 들어가게.
1: 예. 이렇게 한 맞춰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네.
1: 그렇죠? 이렇게 길이를
0: 네네.
1: 이렇게 해서.
0: 네. 한번 넣어볼까요?
1: 예.
0: 위로 좀 올라와도 뭐 나쁘지 않아요.
1: 선생님, 저도 하나 선생님 따라해볼게요.
0: 요거 이렇게 넣으시고
1: 네.
0: 저는 또 이렇게 넣을게요.
1: 아 모자 씌우듯이.
0: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살짝 접은 거는
1: 예?
0: 이렇게 넣으라고.
1: 오.
0: 이렇게 넣으시라고.
1: 오. 그냥 뭐 여기 배추째로 먹어도 네. 맛있지만 확실히 유부를 덮으니까. 조금 더 느낌이 있고
0: 보쌈이잖아요.
1: 예, 맞아요.
0: 이렇게. 그래서
1: 자, 선생님께서 네. 이렇게 한번 네. 만들어 주셨잖아요.
0: 저 미리 좀 잘랐죠?
1: 예. 네.
0: 자, 이렇게.
1: 예. 자, 선생님
0: 네.
1: 그럼 한번 완전 옮겨 볼까요?
0: 네.
1: 너무 귀여운데.

0: 선생님.
1: 네. 그래서 이거 우리 광희 씨가 한 거 하나 놓고 싶어요.
0: 근데 색감이 이 유부 안에 네. 이렇게 또 푸릇푸릇한 배추가 있고 네. 또 머위대도 있고 당근도 있으니까 네. 김밥하고는 굉장히 새로운 느낌이고
1: 맛도 달라요. 예. 네.
0: 그리고 일단 건강에 좋으니까.
1: 건강에 좋으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광희 씨가 만드는 걸 놓고 예. 둘레에다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거를 조금 넣어볼게.
0: 이렇게 주말에 뭐 이렇게 주말에 이제 저녁에 뭐 출출할 때 네. 야식 대신에 이렇게 건강식을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1: 아 야식하고는 될 게 아니죠.
0: 그렇죠. 정말 푸짐하네요, 선생님.
1: 자, 요렇게만 담아볼까요?
0: 네.
1: 이렇게 놓을게요.
0: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머위 유부보쌈이 완성됐습니다.
2: 머위 유부보쌈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사각 유부 윗부분을 1cm 정도 잘라내줍니다. 유부를 끓는 물에 데친 뒤 건져내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냄비에 진간장, 맛술, 설탕을 넣어 졸여줍니다. 여기에 데친 머위대를 넣어 1분 정도 졸이다가 유부를 넣어 졸여주세요. 머위대, 유부를 건져낸 뒤 남은 조림장에 밥을 넣어 섞어줍니다. 기름 두른 팬에 채썬 당근, 소금을 넣어 볶아주세요. 그런 다음 표고버섯에 진간장, 참기름, 설탕을 넣어 양념해줍니다. 여기서 잠깐! 생표고버섯을 볶아 넣으면 소고기 같은 식감을 즐길 수 있어요. 달군 팬에 식용유를 두른 뒤 양념한 표고버섯을 넣어 볶아주세요. 김발에 데친 배춧잎을 올리고 밥을 얹어 펴준 뒤 머위대, 당근, 표고버섯, 유부 자투리를 올려 말아줍니다. 돌돌만 배춧잎 마리를 먹기 좋게 썰어 유부 주머니 속에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머위 유부 보쌈이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한국인 입맛에 딱 좋은 구수한 된장칼국수부터 채소가 듬뿍 들어간 영양만점 들깨 채소 전병까지 한국 전통요리를 세계에 알리는 한식대가 윤숙자의 집밥 레시피 기대 많이 해주세요. 생활연구소 크린랩에서 세탁, 생활위생용품 세트를 드립니다.
3: 삼다만유씨 삼계탕부터 갈비찜까지 7리터 저압 압력솥 충청
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5: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4: 딥이라면 됩니다.
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4: 됩니다.
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4: 됩니다.
8: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4: 되고요.
9: 지병이 있어도?
4: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9: 수술비도 된다고요?
4: 됩니다.
10: 암 치료비도?
4: 됩니다.
9: 진단비도요?
4: 되고요.
9: 병원 통원비도?
4: 네, 됩니다.
11: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9: 입원 첫날부터?
4: 됩니다.
11: 1인실에 입원해도?
4: 됩니다.
12: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4: 되고 말고요.
9: 감기로 입원해도요?
4: 돼요.
1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4: 되죠.
7: 디스크로 수술해도?
4: 물론 됩니다.
11: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3: 삼다만유씨 삼계탕부터 갈비찜까지 7리터 저압 압력솥 충청.
2: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0: 5년 전에 하고 장례식은 용역도 하나 없었어요. 너무 안심했죠. 설마 나한테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죠.
1: 대장내시경에서 아무 이상이 없는 정상 소견이었는데 수년 내에 대장암이 발생한 그런 위험성입니다.
2: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는 이미 용종 단계가 아니고 암으로 진행된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장암 막을 수 있습니다.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장롱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편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5: 유쾌 상쾌
4: 통쾌 변비엔 메이킨.
6: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7: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6: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7: 후원 문의 080-961-9595.
6: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죠.

0: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 지금 전화 주세요. 080-961-9595.
2: 와, 길이 꼬불꼬불한 게 정말 스릴 있습니다. 물색깔 좀 보세요. 옥색빛이 쫙 도는 게 물 속이 다 보일 정도예요.
3: 조바단, 웰컴, 웰컴. 달려내 막간.
4: 와, 이 중이북 다니네 봐.
2: 중이북. 가끔씩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멋진 귀한 것 같습니다.

0: 천국으로 가는 다리였을까요? 한없이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1: 와, 정말 깨끗한 물이 땅속에서 솟구쳐 오르는데요.
0: 조금만 고개를 돌리면 온통 푸른색입니다. 신화와 전설의 바다 이오니아해. 와,
1: 이 바다 물 색깔 좀 한번 보세요.
2: Come over to Albania. Don't sleep. Don't sleep.
0: 누구라도 어디라도 뜨거운 환대를 받습니다.
3: 그리움도 흘러가라.
0: 흘러가는 구름 따라 마음이 닿는 곳. 오, 아름다워라, 나의 알바니아. 유럽 대륙의 남쪽, 삼각형 모양의 발칸반도는 발칸산맥에서 그 이름을 따왔습니다. 알바니아도 산지가 많은 나라지만 비옥한 서부 해안 지대를 중심으로 수도 티라나 같은 도시가 발전해왔죠. 지루카스터르 역시 그런 곳입니다. 저 구름 너머 미지의 땅입니다. 발칸반도 서쪽에 위치한 알바니아. 지루카스터르는 남부지방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발칸반도로 이주해온 슬라브족이 도시를 세운 후 17세기 오스만 제국 시대 눈부신 번영을 누린 곳이죠.
1: 알바니아 남쪽 지방에 위치한 지루카스터라는 도시에 와 있습니다. 13세기 초부터 형성된 도시라고 하는데요. 보시면 지붕 위에 돌이 다 얹어져 있는 게 스톤 시티라고도 불립니다.
0: 오스만 시대 2000채가 넘는 가옥과 8개의 모스크가 있었다는 지루카스터르. 그야말로 잘 나가는 도시였습니다. 당시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주택이 남아 있는데요. 스캔들리 가문은 대대로 소문난 부잣집이었습니다.
4: 쿠키스테 세레모니네 파밀리에 ktu rinin vetëm grat. Burat e këdhoma tjetër në krap. Pra rinin veç burat, veç grat, sepse kshu ka qenë tradit, ka qenë zakon, pra në Shqipëri. Ky është një dolla. Ja banja, tualeti, në 1700, në është originale. Po, dhe nëse dikush ndodhej në tualet dhe vinte një mik, një mysafir, nuk mund të hapte derën. Nuk mund të hapte derën të dilte direkt nga tualeti, sepse nuk ishte etike apo higjenike për të gjitha arsyet, për zorë, themi ne. Çfarë do bënte?
0: 갑자기 문을 닫고 들어가 버립니다.

0: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데요?
1: 프라도 들 땐가 니들 디에터라.
2: 비밀의 문이 또 있었구나.
0: 화장실에 문이 두 개입니다.
1: Magic, it's a magic.
3: 응캄 아르드노 응가 코레아 유구트.
1: 나 코레아 유구트.
4: My generation is under the house. 1981. System communist confiscated his country. 1993, 1994. System communist seismic. Costume ethnographic museum owner. Visit pour touriste. Thank you.
0: 19세기 알바니아 독립운동의 중심지였던 지로카스터르. 전설적인 독재자 엔베르 호자가 태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3: 올드웰. 이 상점에 아주 오래된 우물이 있다고 하는데요.
0: 수많은 전란에도 용케 화를 피한 집입니다.
3: 웅카 아르드로 응가 코레아의 유고트.
5: It's a good boy, yes.
3: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It's correct?
3: Correct.
5: Okay, fine. 인데릿.
0: 오래도록 마르지 않는 우물입니다.
3: 아직도 물이 있는데요. 굉장히 깊어요.
5: The well is more than 400 years old, 17 meter deep, 8 meter water, but the water is depend of the rain. Okay? Came and go. The water is fresh and clean, drinkable, but the law not allowed us. We use just for clean and for refresh. Okay?
3: Yeah.
5: Thank you. And how is bye bye in your language?
6: 안녕.
5: 안녕.
6: 안녕.
5: 안녕. 오케이. 발레미들 안녕.
6: 안녕.
5: So nice. Thank you.
0: 골목골목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3: 이거 직접 조각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요? 발레미들이.
7: Thank you. 도감벌이 부. 남벌 부 부
3: 부 부.
0: 직접 조각한 작품을 파는 거리의 예술가입니다.
7: 랍시 제키치 스크라페오와. 오케이.
1: 마마.
7: 마마 마마.
0: 어머니께서 점심 도시락을 갖다 주러 오셨대요.
7: 마마. 아티자나, 아티자나 마마.
3: 운냠 코.
1: I am artisan.
3: 응캄 아르드노 응가 유구트 코레아 유구트.
1: I know und understand. I said to you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한국어를 어떻게 하세요?
1: You know why? Because I am very smart. And I ask everybody, how is hello to Korea? How is to Japan? Konnichiwa. Yeah. How is to China? Ni hao.
3: Ni hao.
1: Yes.
6: Okay.
1: I'm going up to take my stuff.
6: Alamenderi.
1: Alamenderi.
0: 백발이 성성한 아들이라도 엄마는 늘 자식 걱정입니다. 돌가루 마셔가며 거리에서 일하는 게 마음이 쓰이신데요.
3: 어떻게 저렇게 단단한 돌을 이렇게 멋지게 조각을 하시는지. Very nice. 와우. 오, 칼날 같아. 칼날 같아.
0: 장인이라면 칼을 다루는 게 능숙해야 한답니다.
7: 오케이.
3: 이거 저도 하나 살려고요. 이거 너무 정성이 들어가신 작품이라 저희 집에 가져가려고요.
7: Thank you.
0: 갑자기 골목길이 시끄럽습니다. 계속해서 자동차가 들어오는데요. 가만 보니 오래될수록 더 멋진 클래식카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온 30대의 자동차입니다.

0: 차가 훨씬 비쌀 것 같은데요?
1: 색깔이나 이런 디자인이 너무나 이쁘고 아름다운데요. 아, 집에 가져가고 싶어요. 네.
0: 잠깐이라도 행복했습니다.
1: 미누, 그라시에 미누.
2: 참, 참. 아.
0: Any little time could just be standing in a line. 도심을 벗어나자 부드럽고 완만한 능선이 이어집니다. 저 깊은 골짜기에서 어떻게 물길이 여기까지 닿았는지, 바위 틈에 싹을 내고 꽃을 피웠습니다. 산 중에 저 말고 또 다른 길손이 있었네요.
1: 깊은 산 속에서 견목동을 만났습니다. 이 염소들을 집으로 지금 데리고 가는 것 같아요. 아이고, 잘했어요. 잘했어요. 이제 가세요.
0: 이렇게나 다 제 몫을 하며 삽니다. 가끔씩 늘 나만 서툴고 위태로운 건 아닐까. 조바심 날 때도 있지만 성실한 걸음으로 내 길을 가다 보면 언젠가 또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되죠.
1: 보셨대. 응가 마르드로 응가 코레아의 요구르트.
3: 또 밀세르데. 코레아 요구르트. 엘릴 예타엘미. 팔레멘데리.
1: 팔레멘데리.
3: 팔레멘데리. 코레아 요구르트. 오케이. 루안헌트.
0: 양치는 게인데 아직 어려서 경계심이 없더라고요.
1: 아제 보라.
0: 진짜가 나타났습니다. 주인에겐 충직하지만 낯선 사람은 경계하고 의심합니다.
1: 무섭게 저한테 달려들려고 하는데요.
0: 산골이라 오후 4시만 돼도 어둑해집니다. 서둘러 양떼를 모으는데요.
1: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어쨌든 양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소리인 것 같습니다. 빨리 와라, 가만히 있어, 어서 와, 뭐 이런 소리요?
0: 용케 알아듣고 그 많은 양들이 다 산을 내려왔습니다. 충직한 개들 덕분이죠. 혹독한 겨울이 가고 새봄이 오면 양들은 새끼를 낳습니다.
1: 세상에 나온 지 10일 된 아기 양이라고 합니다. 와, 너무 귀여운데요?
3: 마마!
0: 행여 새끼가 어떻게 될까? 엄마는 안절부절입니다.
1: 와, 엄마한테 아주 쏜살같이 달려가네.
0: 아, 예뻐라. 이제 양젖을 짤 시간인데요. 겁이 많고 예민해서 먼 발치서 지켜봅니다.

0: 초원의 하루는 양들의 시간을 따라갑니다.
1: 수고하셨습니다.
2: 빠른 문제로.
0: 양치기의 삶이라는 게 초원을 유랑하다 밤이면 별을 헤는 낭만적인 일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참 고생스럽네요.
1: 구수월.
2: 구수월.
0: 크림치즈처럼 진하고 고소합니다.
2: 비오.
1: 심해. 굉장히 부드럽고 달콤하기도 하고 고소합니다.
0: 내일 아침 차가 들어오기 전까지 우유를 바닥에 두지 않고 나무에 매달아 놓습니다.
2: 토카, 이제 그런, 이제 에바르마티키트 스토에트, 트리 이프레스크트.
0: 자연이 가르쳐준 지혜죠. 초원에선 순리대로 삽니다.
1: 초원에서 양을 이렇게 키우시는 이 목동 아저씨에게 이 분위기에 딱 맞는 노래를 한 곡 선물로 해드리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3: 아목동들의 피리소리들은

0: Bravo, salut. Salut. Salut.
1: Zoti, you, Bekov.
0: Zoti, të Bekov, Zoti, Zoti. Zoti, të Bekov, Zoti.
1: Konga dhe shëjo.
0: Konga?
1: Konga dhe shëjo.
0: Konga.
2: 너도 나도 다채로운 삶을 꿈꿉니다. 익숙하고 편안한 건 재미없다 말하죠. 고단하고 힘겨운 초원의 삶. 늘 자기 자리에서 제 몫을 감당하는 이들이 있어 우리가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삽니다.

0: 몸도 마음도 쉬어가는 여행. 근처에 온천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시골길을 걷다 아주 시끄러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1: 아, 이렇게 오리들도 방목해서 이렇게 키우나 봐요. 와, 굉장히 많은데요?
0: 알바니아는 2차 대전이 끝나고 50년 가까운 공산 독재를 거치면서 극단적인 폐쇄 정책을 취한 탓에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알려진 게 없어 더 궁금하고 설레이는 여행이죠.
1: 저기 온천 좀 보세요. 아, 여기는 지로카스타에서 60km 정도 떨어진 벤자 온천이라는 곳입니다. 아, 한국의 온천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그냥 노천이에요.
0: 알프스 히말라야 주산대와 가까워 지진이 잦은 알바니아. 온천을 품고 있는 뜨거운 땅입니다.
2: 외라이프나?
3: 디라나 베니.
2: 디라나.
3: 쿠르델스.
4: është e njohur e parë të bërë mirë për lëkurën. Ka gërim natyrore para punës për të bërë mirë shumë për lëkurën.
1: (목소리)
0: 물의 온도가 30도 정도라 뜨겁지 않고 딱 좋았습니다.
5: 오, where are you from?
6: England.
5: England.
6: Yeah. That's very good. Very warm. Very warm. Yeah. Very warm.
5: 너무 편하네요. 물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나가기가 싫은데요. So indecisive.
0: I hate it the right. 인근 주민들이 아름아름 요양하러 찾았던 온천입니다. 누구의 것이 아니기에 누구라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죠. 자유롭고 평화로운 땅. 처음 만난 이곳이 참 좋습니다. 다시 수도 티라나로 돌아왔습니다.
1: 지금 시간이 새벽 5시인데요. 북쪽에 있는 발보나까지 차로는 5시간이 걸리는데요. 페리를 타고 가면 2시간 반이면 갈 수 있다고 해서 그 버스를 타고 선착장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0: 북쪽의 코만호수까지 가는 버스입니다. 그곳에서 배를 갈아타고 발보나 국립공원으로 들어가는데요. 티라나를 출발한 지 2시간. 코만호수에 도착했습니다. 40여 년 전 드린강의 댐 공사를 하면서 생긴 호수인데요.
7: I'm going to jump from here.
0: 발보나 국립공원 안에 있는 피에르자 마을까지 배가 들어갑니다.
1: 아주 경치가 정말 끝내줍니다. 이 드린강은 코소보, 북마케도니아, 알바니아를 세 나라에 걸쳐서 흐르는데요. 총 길이가 335km나 된다고 합니다. 그중 285km는 알바니아에서 흐르기 때문에 알바니아에서 가장 긴 강이라고 합니다.
0: 코소보에서 발원한 물줄기가 알바니아와 북마케도니아를 거쳐 아드리아해로 빠져나갑니다. 수많은 생명을 품고 키우는 발칸의 젖줄. 빙하시대 석회암 침식으로 거대한 골짜기가 생겼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백길이라 불리죠. 굽이굽이 강물 따라 가는 길. 지금이야 이렇게 길이 놓였지만 예전엔 바람만이 오고 가던 고립무원의 땅이었습니다. 떠나오지 않았다면 평생 몰랐을 발칸의 비경. 알바니아 알프스를 걷습니다.
1: 이 알바니아의 알프스 산맥을 저주받은 산맥이라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지옥을 탈출한 악마가 이곳을 단 하루 만에 이렇게 삐죽삐죽한 카르스트를 만들었고, 또 두 번째로는 북쪽의 슬라브 군인들이 이 산을 넘어오면서 아주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유럽의 최남단에서 이렇게 빙산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손꼽힙니다.
0: 사방이 가로막혀 어찌해 볼 재간이 없는 산골입니다. 살 길이 캄캄한 이들이 여기까지 들어와 저 빛나는 설산을 품고 살았죠. 계곡 주변에 마을이 있습니다.
1: 물색이랑 이 만년설이 쌓여있는 산하고 어쩜 이렇게 잘 어울리고, 색깔이 정말 예술입니다. 아.
0: 조상 대대로 살아온 옛집을 개조해 게스트하우스로 운영하는 곳입니다.
1: 번션대대.
8: 번션대대.
1: 우냠 코.
8: 우냠 콜라.
1: 콜라.
8: 에미엘 세르덧.
1: 이후부터 오늘 굉장히 잘생기셨네요. 네. 호수염도 참 멋있고.
8: 레키오스 트라디셔널에. 가바이트 바바이 주시 스터주시. Me sheku edhe mustaqet jam të trashgura.
1: Wa, tege urden kumul gatëndeo.
8: Afro 100 vjet. Ka lindur kjo. Me madhe ka bërë këtë.
0: 손님들을 맞는 별채입니다.
1: 과연 어떤 풍경이. 바로 누우면 와, 창 밖으로 알바니아의 알프스 설원이 보입니다. 이게 50유로에 우리나라 돈이면 한 7만원, 8만원 되는데요. 와, 우리나라에 비교해서도 굉장히 싼 편이네요. 와,
0: 창문 너머로 구름 덮인 설산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마치 고향집에 온 것처럼 산골의 삶을 체험해 볼 수도 있죠.
8: 나는 좀 미어서 가시고. 나는 좀 미어서
9: 가시고.
0: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송아지가 두 마리나 있어요. 조상 대대로 목축을 하며 살아온 집입니다. 4월까지 눈이 오는 곳입니다.
9: 와, 옛날 방식으로 직접 손으로 우유를 짜네요. 와, 아직도 따뜻한데요? 매일 이렇게 짜시나요?
0: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면서 소도 여러 마리 사고 살림도 한결 나아졌답니다. 마을에 몇 안 남아 있는 집입니다.
1: 감사합니다. 관람한데리.
0: 예전엔 먹고 살 게 없어 벌목을 했습니다. 불법이라도 자식들 공부시키려면 어쩔 수가 없었죠. 이젠 아이들이 돌아와 산골 마을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안녕. 가브리엘이 소요.
10: 가브리엘레.
9: 가브리엘레.
1: 어? 어? 알레시아.
9: 알레시아.
0: 공산 독재가 무너지고 문호를 개방하면서 산골 마을에도 봄이 왔습니다. 버터와 요거트를 섞은 밀가루 반죽입니다. 숯을 얹은 뚜껑을 닫고 뭉근하게 익혀주는데요.
9: 원래 이 요리할 때는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건가요?
0: 연기가 너무 맵더라고요.
9: 아주머니 울으신다고 눈물 닦으라고 휴지도 갖다 주시고.
8: 내 젖먼 젖먼 개미 분우할 때 두바시.
0: 40년을 함께 사셨답니다. 펄펄 끓는 사랑은 아니어도 식지 않는 믿음이 있죠. 이 음식처럼 말이죠. 반죽을 겹겹이 바릅니다.
9: 이렇게 떠서 조심히. 그 어머니가 전통복을 입고 오시는데요. 와, 힘의 부끄. 와, 굉장히 아름다우신데요.
8: 브라보!
9: 브라보! 아니, 목소리가 어쩜 이렇게 좋으세요?
8: 다 건드려 다시 불러.
11: 와, 이렇게 나 봐.

0: Браво! Pak nërshim këm thot mua bukur, por kuk nën me nëta të mam nërsa unë jo.
1: 노래도 주거니 받거니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사이 알바니아 전통 음식 플리아가 완성됐습니다.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배가 많이 고팠습니다.
2: 세 시간 동안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만든 플리라는 음식인데요. 이거 보세요. 사이사이에 켜켜이 쌓인 그 반죽이 아주 잘 익었는데요.
0: 심해.
3: 반인들.
0: 이게 반인들.
2: 그 밀가루 반죽에 우유와 버터의 고소함이 그대로 녹여져서 정말 한 장시간의 그런 그 기다림의 맛이 정말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1: 플리아는 꿀과 요거트에 찍어 먹는데요. 부부가 함께했던 세월만큼 깊고 진한 맛이 납니다.
3: 이제 가도록 이 맛이 고 있는 맛이 그 예쁜 나고요.

0: 알바니아는 남북으로 긴 나라죠. 몬테네그로 국경의 발보나 국립공원을 떠나 그리스와 가까운 블루아이를 찾아갑니다. 나무로 내려갈수록 산은 더 푸르러지고 물빛은 한없이 투명해집니다. 남한 면적의 3분의 1이 안 되는 알바니아는 서부 해안가에 평야와 주요 도시가 있습니다.
1: 와, 여기 이쁜 열차가 있는데요. 블루아이까지 걸어가는 게 힘드니까 제 열차를 타고 가는 것 같습니다.
0: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차량 출입을 막고 관광 열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1: 날씨 정말 좋고요. 햇빛에 비치는 호수의 물 색깔도 수정처럼 맑습니다.
0: 알바니아 남서부를 적시고 이오니아 해로 빠져나가는 비스트리체 강의 상류입니다. 계곡을 걷다가 특별한 걸 봤어요.
1: 잠자리가 되게 독특한데요. 블루 아이를 닮아서 그런지 푸른색입니다. 굉장히 이쁜데요.
0: 파란 잠자리가 사는 블루 아이. 알바니아 여행자라면 한 번은 꼭 들려가는 명소입니다.
1: 정말 깨끗한 물이 땅속에서 솟구쳐 오르는데요. 와, 이렇게 깨끗한 물은 진짜 생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0: 푸른 눈동자, 그 시면으로 빠져듭니다. 블루아이는 거대한 동굴이에요. 석회암 침식으로 생긴 일종의 싱크홀입니다.
1: 이곳 블루아이에는 약간의 미스터리한 게 있는데요. 돌을 던지면 돌이 가라앉지 않고 떠오르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0: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수심 50m 아래서 물이 솟구칩니다. 돌이 떠오르는 이유죠.
1: 진짜로 돌이 가라앉지 않고 계속 떠 있는데요. 떠오르고. 신기한데요.
0: 덕분에 물도 맑고 깨끗합니다.
2: Hello.
3: Hello.
1: I'm from Korea.
3: Korea.
1: Korea.
3: South Korea.
1: South Korea.
3: Not North Korea.
1: Where I'm from?
3: Pyongyang.
0: 평양에서 오셨다고요? 정말로요? 깜짝이야. 미국에서 오셨대요.
3: I'm sorry. And it's a wonderful place. Yes. It's not just the beauty that you see here, but it's also the Albanian people. Because the people are very, very friendly. The food is great, and the wine is great, and the weather is great, and it's very beautiful. Here we are.

0: Long live South Korea.
1: 해보나스트리.
2: 안녕하세요. 한국말 할 줄 아시네요?
3: 나는 한국말 조금 합니다.
2: 어디서 배우셨어요?
3: 내 처남은 한국 사람.
2: 아.
3: My wife is Korean. I have visited Korea probably 20 times. Wow. I stopped counting. Wow. Have a wonderful time in Albania. Yeah. Nice to meet you. Thank
4: you. Blue Eye. 그 신비롭고 매혹적인 만남을 뒤로하고 알바니아에서의 마지막 여정 이오니아 해를 품고 있는 해안 도시 크사밀로 갑니다. 크고 작은 섬들이 점점이 떠 있어 큰 파도를 막아주고 물빛 고운 산호초 해변과 하얀 모래사장까지 낙원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2: 와, 이 바다 물 색깔도 한번 보세요. 와, 바닥이 다 보이고요. 지나가는 물고기도 다 보일 정도입니다. 모래가 아니고 돌가루. 아마 그래서 물 색깔이 이렇게 아름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4: 크사밀은 영국 가디언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휴양지 20선에 이름을 올린 곳입니다.
1: Where are you from?
5: Where we are coming from? Well, I'm from Turkey. He's from Mexico.
1: Mexico, Turkey. Yes. Where are you from?
5: I'm from Nigeria. So it's nice to meet you guys. And hopefully I come to your country very soon. I look forward to coming to Korea.
4: 아주 흥이 넘치는 분이에요.
5: I'm alone! Main character energy. Thank you so much. Love you guys. Much love from Nigeria.
2: 저기 유쾌하신 분을 만났는데요. 나이지리아가 고향이신 분인 것 같아요. 네.
5: They have very good locations for, you know, tourism. So you guys come over to Albania. Don't sleep. Don't play.
4: 더 유명해지기 전에 꼭 와봐야 하는 곳입니다. 해산물 요리로 유명한 식당을 찾았는데요.
2: 일몰의 스팟. 맛있는 음식을 시키고 또 일몰을 기다려보겠습니다.
4: 이곳에서 가장 유명한 메뉴는 홍합 요리입니다. 직접 양식한 홍합으로 요리를 하신대요. 그리스식 오징어와 문어 요리도 시켰습니다.
6: 와, mussels, octopus, carpaccio, risotto with calamari.
2: 와,
6: you both to me.
2: Parliamentary. 문어 샐러드입니다. 문어 안 같은데요? 굉장히 부드러운 뭐랄까 치즈?
4: 해산물 요리의 맛은 신선도가 좌우하죠. 싱싱해서 참 좋았습니다.
2: 이 바다 향기가 고스란히 이 홍합 속 안에 들어있습니다. 정말 낭만적인 낙조의 이 분위기와 함께 먹는 이 해산물 요리. 이 시간 이 세상에서 제가 제일 행복한 사람 같습니다.
4: 가장으로 사느라 하고 싶은 걸 잊은 지 오래인데 여기 와서 이 좋은 걸 누려봅니다. 아름다워라 알바니아.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2: 까날 따모르, 사랑의 운하라는 뜻입니다. 길이 꼬불꼬불한 게 정말 스릴 있습니다. 오, 저하고 커플룩이네요. 케르키라 섬이 내어주는 자연의 선물이요.

0: 안 받아도 테니스 소재로 빠른 열 전도율, 고압으로 찰지고 쫀득한 가마솥밥 그대로, 다양한 요리 활용은 물론 모든 열을 사용, 5분 누룽지 가마솥 무료.
1: 아, 이번 신상한 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2: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1: 아, 이래도 되나?
3: 준비할게요.
1: 예.
3: AIA 생명.
1: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4: 이동하실게요.
1: 네.
3: AIA 생명.
1: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5: 다시 들어간다.
3: AIA 생명.
1: 이건 정말 AIA 모델 오래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6: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0: 상담만 받아도 찰지고 쫀득한 가마솥밥 그대로, 모든 열원 사용, 5분 누룽지 가마솥 무료.
1: 아, 이번 신상한 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아니 원래도 암 진단금이 든든한데
2: 전이 되면 최대 8번까지 더 준다고?
1: 아, 이래도 되나?
4: 준비하실게요.
1: 예.
3: AIA 생명.
1: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아니 이래도 되나?
4: 준비하실게요.
1: 네.
3: AIA 생명.
1: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최신 치료비들도 종류 상관없이 최대 5년간 보장?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5: 다시 들어간다.
3: AIA 생명.
1: 이건 정말 AIA 모델 오래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초 암 진단금에 더해 전이암, 2차 암 진단금 최대 8번까지 챙겨드리고요.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병원 및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 수고하셨습니다.
5: 수고하셨습니다.
1: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0: 상담만 받아도 찰지고 쫀득한 가마솥밥 그대로, 모든 열원 사용, 5분 누룽지 가마솥 무료.
6: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0: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7: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8: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7: 깎아야 잘 살지.
9: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0: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1: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2: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0: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스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스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 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3: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0: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4: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5: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 이어서 EBS 뉴스 시비가 방송됩니다.
7: 이거 실화야?
8: 에이, AI 같은데.
7: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9: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뉴스 12를 시작합니다. 지역 인재 유출을 막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공공기관 지역 인재 채용 제도. 네, 2년 전 이 제도가 의무로 바뀐 뒤 실제 채용률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특정 전문 분야나 기계적인 지역 제한 등 보완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은데요. 금창호 기자입니다.
1: 전북대학교 병원은 지난해 신입 직원을 224명 뽑았습니다. 이 가운데 219명이 비수도권 대학 출신으로 지역인재 채용률이 97.8%입니다. 100명 이상 채용을 진행한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지난 2024년 8월 비수도권 공공기관이 지역 균형 인재를 반드시 채용하도록 지방대학 육성법이 바뀐 뒤 지방대학 출신 공공기관 신입 직원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비수도권 공공기관 184곳의 신입 직원은 17,800여 명. 이 가운데 지방대학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71.3%로 법정 의무 채용 비율 35%를 두 배 이상 웃돌았습니다. 그동안 권고에 그쳤던 지역 인재 채용이 의무로 바뀌면서 전년도와 비교해서도 지역 인재 채용률이 6.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역 인재 채용 비율 미준수 기관 역시 지난 2024년 4곳에서 지난해엔 3곳으로 1곳 줄었습니다.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해 필요한 변화지만 세부적으로는 보완할 점이 있습니다. 특히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 특정 분야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는 곳은 의무 채용 비율을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경우 지역대학에서 원자력 전문 인력을 찾기가 힘든 데다 카이스트 같은 과학기술원은 현행법상 지방대학 범주에 들어가지 않아 지난해 의무 비율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신입 직원의 출신대학 다양화도 과제입니다. 혁신도시법에 따라 이전한 공공기관은 해당 공공기관이 소재한 지역 내 학교에서만 인재를 채용할 수 있어 우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한준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공기업 전부가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지역인재 채용을 하다 보니 공기업 단위로 특정 대학 카르텔이 형성되고 있을 수 있다며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는 좋은데 범위를 넓히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런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재정경제부 등 관련 기관 협의를 통해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

0: 오늘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장중 8,900선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한국 경제의 이 가파른 상승세를 견인하는 주역은 단연 반도체 산업인데요. 자, 이런 흐름에 맞춰서 당장 올해 치러지는 입시에서도 반도체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학과를 신설하거나 개편하는 대학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광주 기자입니다.
1: 역대급 호황을 맞으며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반도체 산업. 업황이 살아나고 유망 직종으로 급부상하면서 대기업 채용이 보장된 대학의 이른바 반도체 계약학과의 몸값도 치솟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연세대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의 종합전형 합격선이 최근 6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고, SK하이닉스의 계약학과의 수시 경쟁률이 30대 1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열풍 속에 대기업 협약학과가 아니더라도 반도체에 집중한 관련 전공을 새로 만들거나 키우는 대학들이 늘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2027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서울 소재 대학의 비계약학과 선발 인원은 1년 새 20% 넘게 늘었습니다. 성신여대는 융합 AI 반도체 공학과를 신설해 수시에서 29명을 선발하고 국민대학교도 학과명을 바꾸며 수시 정원을 20명 이상 늘렸습니다.
2: 첨단 분야 이제 여성 공학 인재를 기르는 그 방향에 맞춰서 반도체 그 분야에 그런 뭐 펌웨어, 시스템 프로그램 엔지니어, 그다음에 칩 검증 엔지니어 뭐 이런 여러 가지 엔지니어가 더 필요한데 그런 것까지 다 커버하려고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양자 캠퍼스 구축과 연계하여 4세대 에너지 반도체 광전소자 분야의 핵심 연구 인력을 배출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수험생과 학부모의 시선이 반도체로 쏠리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름만 보지 말고 내실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단순히 유행에 맞춰 학과 이름만 바꾼 곳은 아닌지 세부 교육과정과 시험 실습 장비 등 교육 환경을 먼저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4: 공대 선호 현상은 당연히 계속 있었고, 지금 현재는 좀더더 관심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학과 이름만 바꾸고 하는 것만 가지고는 실은 학생들한테 충분하게 교육 기회를 제공해 주기가 쉽지는 않아서 대학들이 이제 그런 것들도 좀잘 준비해 줬으면 좋겠어요.
1: 반도체 산업의 성장세에 맞춰 문을 연 학과들이 장기적으로도 유망한 진로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0: 네, 처음부터가 아니라 중도에 시각 장애인이 된 성인들은 심리적으로 많은 곤경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의 위안이 될수 있는 문화예술 수업은 부족한 게 현실인데요. 소울 국모로 유명한 가수 BMK 김현정 씨가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수업을 마련했습니다. 황대웅 기자입니다.
5: 시각장애 학생들이 다니는 국립서울맹학교. 정규 수업 시간이 끝나고 평소와 다른 특별한 수업이 열렸습니다. 위로를 전하는 노래 가사를 한 소절씩 따라 불러보다 감정이 북받치는 학생도 있습니다.

0: 수업을 준비한 건 소울 국모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가수 BMK 김현정 씨입니다.
1: 안녕하세요. 가수 BMK입니다. 오늘은 김현정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과 맹학교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네.
0: 이 학교는 중도 시각장애인들이 안마사 자격증을 따기 위한 직업훈련에 집중하느라 문화예술 수업을 하나도 편성할 수 없습니다. 사정을 알게 된 김 씨는 학교를 설득해 직접 이 강좌를 마련했습니다.
1: 음악이라는 거를 도구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고 심적인 어떤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여러 가지를 좀 꿈꿔볼 수 있지 않을까.
0: 평택에서 하루 4시간을 왕복하며 매주 한 차례씩 수업을 이어온 지 어느덧 새 학기째. 교단에선 대학에서 20년 넘게 교육자로 살아온 경력을 10분 발휘했습니다.
1: 노래를 가장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낮은 음에서 조그맣게 나고 높은 음에서 으악 이렇게 깔때기처럼 부르는 거.
0: 학교에서 찾아보기 힘든 음악치료사와 전문 성우까지 섭외해 수업에 참여시켰습니다. 음악만이 전할 수 있는 위로가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1: 이 시간만큼은 다 같이 수업 시간에 좀 숨을 쉴 수 있고 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길 바라면서.

0: 시각장애 학생들도 음악을 통해 큰 위로를 받습니다. 1학년 학생의 3분의 1이 수강할 정도로 인기입니다.
1: 대부분 막 불안해하고 막 그 잠을 잘 못 주무시고 막 그런 분이 되게 많거든요. 일주일에 딱 한 번 하는데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뭐 일주일에 두 번이라도 참여하고 싶고요.
0: 장애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심리치료 효과도 탁월한 프로그램이지만 문제는 예산입니다. 사실상 재능 기부에 가까운 지금 형식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2: 수기를 읽으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 그 사연들이 너무 절절해요. 뭐든지 학교에서 새로운 걸 하고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려고 하면 이게 따라오는 게 반드시 그 예산인데 그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0: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김 씨는 장애 학생들이 음악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조금이라도 늘어나길 바라며 수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 국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특수학교의 모든 수업의 일반 정규 과정에 이런 예술 수업이 좀 포함되면 정말 좋겠다. 그분들에게 많은 예술적인 어떤 쉼과 위로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0: 소울 국모가 교육 현장에 피워낸 봄꽃의 향기가 더 넓게 퍼져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BS 뉴스 홍대윤입니다.
4: 네, 이상으로 6월 18일 EBS 뉴스 12일을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5: ...이어서 건축 탐구 집이 방송됩니다.
6: 안정인 학교는 처음이에요, 처음. 또 갔는데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맛있게들 먹어요. 맛없어야지 할 수 없고. 여기 또 물이 아직도 안 나오나 봐. 아이고, 이거 깨질 것도 없는 거야. 전기까지 끊어지죠. 왜 꺼요, 왜?
7: 틈시 꺼내면 4개
6: 이만 갖다 붙여. 하도는 뭐 말이 통해인가? 통하진 않잖아요.
8: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0: 삽질부터 해서 망치질, 톱질 모든 게 다 제 손으로 한 겁니다.
1: 아니, 이 집을 전부 혼자서 지었다고요?
0: 혼자 독학으로.
2: 독학으로. 네.
0: 책 보고.
2: 책 보고.
1: 지난 몇 년간 주말마다 꼬박 매달려서 만든 숲속 놀이터.
3: 핫하다 정말 가지가지 하는구나.
1: 하다하다 요즘 한 채를 더 짓고 있다는데 이쯤 되면 전생의 목수?
4: 직업을 바꾸셔도 될 것 같은데.
5: 저희 회사에 취업하실 생각.
1: 정말로 스카프 성사는 되는 건가요?
6: 와, 다가구가 왜 이렇게 크죠?
7: 창도 많이 낼 거고, 크게 낼 거고, 뻥 뚫린 느낌?
8: 저 통창은 제가 상상한 거에 3배 정도 됐습니다, 솔직히.
7: 태풍을 불면 저 나무들이 와서 창이 깨지면 어떨까도 엄청 걱정이 있어요.
1: 그런데 과감하게 지은 집이 효자노로 톡톡이 한다는데. 가장

0: 많이 들어오는 게 큰 광고나 드라마.
1: 노력해서 집을 지었는데 뭔가 좀 인정받은 느낌?
2: 오늘은 집을 짓고 어쩌다 반전 인생을 살게 된 건축주들 이야기입니다. 먼저 심심산골로 가는군요. 오진 숲속에 뭔가 집이 보이는데. 오, 장작 패는 솜씨가 아주 수준급인데요.
3: 이 뒤에 이거 집인가요?
4: 아, 예. 작지만 집인데 제가 이거 직접 손수 망치질하고 톱질하고 해갖고 100% 제가 지은 집입니다.
2: 지금까지의 정보를 종합해서 유추해보면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은 혹시 자연인?
4: 3월 말로 해서 30년간 다니던 직장 예, 퇴직하고 이제 내려온 지 얼마 안 된 풋내기 예, 귀촌 생활하고 있습니다.
2: 아직 젊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벌써 은퇴를 하게 된 걸까요? 그 사연을 만나러 강원도 인제로 갑니다.
5: 와, 진짜 정말 오랜만에 내린천에 왔는데 정말 좋습니다. 자연, 바람 너무 투명하고 깨끗하고 아마 이런데 사시는 분들은 좀 도시 생활에 힘듦을 느끼고 이런 자연을 느끼기 위해서 오지 않았을까.
2: 도시에서의 묵은 때가 정말 싹 씻겨 내려갈 것 같은데요.
6: 부장님, 아유 안녕하십니까?
5: 누구세요?
6: 아, 오늘 저기 그 건축 탐구.
5: 아, 오늘 촬영하는지 그 부분이시구나. 좀 태워 주십시오.
6: 예, 이 앞에 세우겠습니다. 오십시오. 아이고, 부장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 건축주.
5: 아닙니다. 아니면 한참 걸어갈 뻔 했네요. 좀 태워 주십시오. 예,
6: 오늘 예. 타시죠.
5: 예, 예.
7: 아니, 이거 승용차에 지금 이 구조목이 이게 웬 거예요?
4: 아, 지금 집을 짓다가.
7: 예, 예.
4: 2x6의 구조목이 딱 떨어져갖고,
7: 예, 예.
4: 그 나무 그 파는 데 가서 지금 좀 사왔습니다.
7: 오늘 뭐 건축 탐구가 아주 뭐 감리 하러 가는 건가요, 제가?
2: 아이고, 한참을 더 들어가는구나. 아이, 가는 길에 안 만났으면 어쩔 뻔 하셨어?
5: 와, 아니 저 집인 줄 알았는데 완전 이게 숲속 집이네요.
4: 예예, 예, 여기 맞습니다. 겨우 보이죠 여기는.
2: 녹음이 우거진 6월의 숲속에 집이 세 채나 숨어 있었네요. 소박하지만 낭만적인 감성이 느껴집니다.
5: 와, 이거 완전 진짜. 숲속 여정의 마을 같은 느낌인데요. 이게 지금 용도를 어떻게 쓰고 계시는 건가요?
4: 지금 현재는 거실로 쓰고 있는데 부엌하고 저기 이제 처음에 진 거고 여기는 놀고 먹는 장소고.
7: 아, 놀고 먹는 장소.
4: 저기는 이제 푹 잘 장소로 짓고 있습니다.
5: 근데 이게 손길을 보니까 전문가의 느낌도 나면서 약간 어설픈 이런 느낌이 나거든요. 진짜 직접 다 지으신 거예요?
4: 예, 지금 망치질하고 톱질하고 다 해갖고.
5: 진짜요?
4: 예, 저희 직장 다니면서
5: 네.
4: 주말마다 내려와갖고 첫 집이 만으로 2년 걸리.
5: 그럼 지금 여기 혼자 계신 거예요?
4: 아니요, 오늘은 예. 같이 있습니다.
5: 아, 오늘은 같이 있어요?
4: 요정 한 분이 와 있습니다.
5: 아, 요정이 있습니까? 어디서 나오나요?
4: 아, 여보!
8: 네, 아, 소장님 안녕하세요.
2: 요정님은 서울을 더 좋아해서 여긴 아주 가끔만 온다네요.
5: 남편분이 거의 10년 동안, 8년 동안 이 집들을 다 혼자 다 했다고 하는데 네. 반대 안 하셨어요?
8: 반대했죠.
7: 반대했죠?
8: 네.
5: 많이 반대하셨죠?
8: 많이 반대했죠.
5: 그냥 돈을 써서 해라.
8: 아, 네. 네. 아니, 아예 땅도 사지 말아라. 아.

0: 이제는 지지하고 응원하는, 그렇지만 아직은 서울이 좋은 아내 전영은입니다.
1: 처음에 이 땅을 구매하려고 할 때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냥 단호하게. 정말로 하고 싶었던 거를 사랑하는 사람이 막으니까 화를 낼 수도 없고 뭐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진짜 어린애 땡캉 피우듯이, 엄마한테 땡캉 피우듯이 안 먹어 밥.
2: 10년 넘게 주말마다 캠핑을 다니며 직장 생활에 스트레스를 풀었다는데 급기야 자연 속에 집을 짓고 싶었던 거죠.
0: 아직 젊고 아이들도 어리고 회사도 다녀야 하고, 그때 나중에 집을 짓고 싶을 때 그때 땅을 사면 되지. 뭘 길찍 살 필요 있느냐 하고 반대를 한 거예요, 사실은. 네, 뭐 아까 단식 투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아내로서 진짜 아무것도 안 먹고 며칠을 그렇게 납힐 수는 없잖아요. 제가 조용히 쓱 어느 날 나갑니다. 나가서 밖에서 한참 있다 들어오면 물기 이렇게 묻어있는 냄비가 있고 라면 봉지가 있고. 단식 투쟁이 아니죠, 그러면. 그냥 투쟁이죠.
3: 지금 몇 년 되셨어요, 이게? 8년?
1: 지금 이제 9년 차입니다.
3: 9년 차.
4: 예. 지금도 안 지치나 봐요. 그만할 때가 됐는데 또 짓고 있잖아요. 아니,
3: 주말마다 오셔서 일하고 가시고 일하고 이걸 하고 계시는 거네요?
1: 예, 맞습니다.
3: 그러면 오늘 제가 어디부터 구경할까요?
1: 아, 뭐 처음에 진 집이니까 본체부터 한번 가보시죠.
2: 단식 투쟁? 아니, 그냥 투쟁 끝에 이제 숲속에 지은 첫 번째 집 탐구해 보자고요. 작지만 아기자기 알찬 숲속 아지트로군요. 이 모든 걸 손수 하셨다는 거잖아요. 와,
3: 밖에서 봤을 때보다 안에 들어오니까 더 작아요. 이게 정확하게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1: 20제곱미터.
3: 20제곱미터.
1: 딱 6평.
3: 그러면 처음부터 땅 사실 때부터 내가 짓겠다라는 각오를 하고 시작하신 거예요?
1: 그 생각 당연하죠. 내 거를 내가 직접 한번 접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건 맞습니다. 예.
3: 이거 비용은 물론 인건비는 빠졌겠지만 자재값만, 순수 자재값만 한 얼마나?
1: 가구 다 넣고 해서 한 1800, 1900 정도?
3: 원래 이쪽 건축 쪽에 일을 하시거나 그러시진 않으셨죠?
1: 전혀 다른 관계없는 전공을 했고, 예, 예. 그리고 회사도 예. 전혀 상관없는 금융회사 30년 다녔습니다.
3: 그쪽 직업을 잘못 선택하신 것 같은데.
2: 보험사 자산운용팀에서 일했던 주겸 씨. 조직 생활이 유난히 힘들었다는데요.
1: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좋아하는 사람도 같이 한 공간에서 생활해야 된다는 거. 잠깐 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제 대부분의 시간을 남자들은 그곳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그게 가장 큰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0: 저희가 지금 결혼 27년 차인데요. 그만두고 싶다는 얘기를 한 15년 전부터 했던 것 같거든요. 그냥 힘들면 나서 그만두고 싶다. 나 그만두고 싶다. 언제까지 다닐까? 내년까지 다닐까? 올해까지 다닐까? 뭐 당장 그만둘까? 이런 얘기를 사실 너무 많이 했는데 처음에는 걱정이 되고 가슴이 쿵 내려앉고 막 그랬었어요.
2: 당장 사표를 낼 수는 없고 주말이라도 숨통을 트고 싶어서 평일 닷새는 서울에서 일하고 주말 이틀은 인제 숲속에 있는 집을 짓는 오도이천 생활을 시작한 거랍니다.
1: 뚝딱뚝딱 하는 게 힘들 것 같죠? 스트레스 받을 것 같죠? 아닙니다. 전혀. 집 짓는 자체가 너무 즐거워요. 이 즐거운 거를 왜 다른 사람한테 돈까지 줘가면서 그걸 빼앗기냐 이거죠. 그 만드는 과정이 얼마나 즐겁고 만들어낸 것들이 점점점 쌓아 올라가는 그 모습이 자신감과 뿌듯함이 같이 있으면서 정신적으로는 자연 속에서 힐링이 되고 스트레스 풀고 회사에 가서 또 일하고.
2: 의지한 건 달랑 책한 건. 야, 정말 몫으로 전직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기 배선 공사도 직접 배워서 혼자 다 했다네요.
3: 제가 아까 들어올 때부터 바로 물어보려 했는데 발가락에 힘이 자꾸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살짝 기울어진 것 같은데.
1: 이 집에 가장 큰 하자 하나가 뭐냐면 이 여섯 개의 독립 기초를 놓고 그 위에다 이제 나무로 판을 얹은 건데 저쪽 끝에 있는 그

0: 기초 하나가 빗물바지 그 내려오는 거 물이 그쪽이 많이 있으면서 치마가 요만큼 더 많이 돼서 저쪽으로 약간
1: 짐이 계속 있습니다. 지금 저쪽으로 지금
0: 아, 지금 이제 끝났습니다.
1: 끝났습니까?
2: 문제 치마 현장이라고 보면요. 빗물바지에 호스를 연결해 방향을 바꾸는 것으로 조치했답니다. 엄마, 안전상 문제는 없는 건가요?
0: 지금 8년, 9년 차니까 예, 스스로 경험으로 안전을 예, 보여드린 거죠. 뭐.
3: 태풍이 오면 걱정을 했었죠. 태풍이 오면 태풍이 끝나면 꼭 가봐라. 집이 남아 있는지 어디 오징어 없어서 날아갔을 수도 있으니까 이건 이렇게 계속 말하면 거짓한 거지 못 나갈 것 같은데.
4: 아니 이게 다 나갑니다.
2: 작은 오두막 주방에 무려 아일랜드를 설치했군요.
1: 그래도 나름 주방 이 작은 공간에 정말 신경 많이 쓰셨네요.
0: 이게 지금 그 하이라이트인데요.
2: 오, 느낌 있다.
0: 나무 토막을 어디서 툭하니 가져와서 얼기설기 얹더니 불을 한번 켜보자 해갖고 켰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분위기가 빠.
1: 아내를 위한 선물?
0: 아, 근데 이거 아내가 저한테 해준 선물이에요, 진짜. 거꾸로.
2: 아내는 미대 출신이랍니다. 어쩐지. 이 벽시계도 아내 작품이라나요?
1: 그래도 이런 건 또 좀 좋은 거 쓰셨는데요, 또.
3: 제가 직접 칠했어요.
1: 네. 아, 이제 칠한
3: 거. 페인트 칠한 거예요, 그냥.
1: 직접 하신 것도 있네.
3: 아, 저, 은근 와서 했어요.
0: 이 오두막에 색깔, 외장 색깔과 지붕 색깔도 이 사람의 결정이에요. 하얀 벽에 빨간 지붕을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 우드톤에 검은색 지붕을 해라.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3: 자꾸 저를 개입을 시키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여기 애정을 갖고 관심 가지라고 제가 자꾸 안 온다 하니까 자꾸 물어보고 살짝 이제 관심을 갖게끔 자꾸 유도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다음에 오면 잘 있는지 확인하게 되고 자꾸 관심은 가게 되잖아요. 별 문제 없는지 만져보고 그걸 의도한 거 아닌가 생각해요.
1: 근데 이 작은 공간에서도 이게 있다는 게 요거 다용도실도 한번 볼게요.

0: 화장실구나. 그런데 아유 체구 좀 있으면 들어갔다가 꽉 끼겠어 이거.
1: 아니 진짜 좀 아내분들이 안 올라 하시겠다.
2: 거봐요.
1: 네. 왜냐하면 뭐 하고 있는데 이거
3: 네 이, 맞아요. 요, 설거지하다 나가야 돼요.
1: 안에 들어가 있으면 와서 일을 못하네요.
3: 못해요.
2: 이것도 엇먹을 하면 분명히 뒤틀릴 거다. 네, 문이 네, 열리고 닫히고 네, 하기 네, 힘들 거다. 네. 지금도 열어놓으면 저절로 닫힙니다. 이게.
1: 자동이 자동문이네요. 친환경적인
4: 한번 해볼게요. 자동문. 네.
2: 열어놓으시면 좀 있으면 닫힙니다. 이거 보세요. 정말
3: 일부러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자동문으로.
0: 이거야말로 소가 뒷걸음 치다가 지잡은 격이로구먼요. 나이스.
1: 2층 넘은 재밌는 게 많을 것 같은데. 우와 다락이 왜 이렇게 작아요.
0: 이 허리를 반으로 접어야 입장 가능하군요.
1: 여기가 자는 데인가요?
5: 아 예전에는 낮잠 자던 데였는데 예, 예. 예, 뭐 진짜 자는 잠 자는 데는 아니고요. 진짜 현재는 저기 안에
0: 뭐야 이건 또 뭘이야?
1: 이야 이게 어떻게 들어가?
6: 머리 조심하세요. 오
0: 우와 그야말로 바닥에 납작. 절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겠어요.
1: 오, 이거 들어오니까, 야 공간 진짜 좋다. 완전 숲속 오두막이네요, 여기.
0: 매트리스 하나만 딱 들어가는 아늑한 쉼의 공간이네요.

0: 이때까지 살다 살다 수없이 많은 집도 설계하고 수없이 많은 집도 가봤는데, 요렇게 작은 침실은 처음 봤어요.
1: 다 작죠, 이 안에는.
2: 네. 그때로 돌아갈게요. 저거 쏙 봤을 때 어떠셨어요?
1: 핫하다, 정말. 가지가지 하는구나. 정말. 말은 저를 위해서 제대로 된 침실을 만들어줬다곤 하는데, 개구멍을 만들어주고 저보고 기어 들어가라는 거잖아요.
3: 말은 그렇게 하셔놓고, 나름 이 공간을 제대로 즐기는 것 같은데요.
4: 처음에 들어올 때는 몸 구겨져서 들어와야 되는데 막상 딱 들어와 보면 다른 공간이잖아요. 향도 좋고 되게 아늑하고 조용하고 되게 편한 느낌이에요.
2: 안락하다는 느낌 남편한테 얘기한 적 있어요?
4: 아, 하면 안될것 같아요. 또 일릴 것 같아서요. 칭찬해주면 또 일릴 것 같아서요.
0: 제가 처음부터 여기 가운데 있는 트리하우스가 너무 궁금했거든요. 와, 여기 계단은 좀 편하네요. 예? 엄청 여기는 신경 많이 쓰셨는데요.
3: 세상 모든 남자들의 마음속 소년이 꿈꾸는 공간이네요.
0: 역시나 하고 싶은 걸다 하셨던 욕망이 그대로 보이거든요. 어렸을 때 우리 저 허클베리 핀 톰 소여 뭐
5: 아유, 당연히 맞죠.
0: 그거 잘하셨죠. 근데 일단 가장 궁금한 게이 위치에 처음에 이걸 구상하셨던 그 이유가
5: 아, 좀 높은 데서 관망해 보고 싶다. 바람도 세고 이렇게 바람
0: 말안
1: 아니 저
0: 말리셨어요?
1: 욕망은 어떡합니까? 저 끝도 없는 욕망은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계속 그렇게 저 열정적으로 할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꽤나 오랜 시간을 지금도 아직도 열정이 엄청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 좋아하는 거구나 이게. 저 다리를 한옥 만드는 그 구조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예전에 한옥도 만들어 보고 싶다고 했었고 하여튼 그런 것들을 좀 공부하고 싶은 마음에 만들어 본것 같아요.
3: 한옥이랑 뭔 관계인가 했더니 주춧돌 기초에 못을 사용하지 않는 짜맞춤 방식으로 지었다네요. 이야. 환기 시스템도 나름 최첨단이라는데?
6: 폴딩도 나무로 만든 폴딩도인데 얘를 열고 밑에도 이제 이게 자물쇠가 있어서 이걸 열고 그대로 잡아당기면 예 폴딩도입니다.
3: 나무로 홀딩도까지? 야, 솜씨 좋으시다.
6: 이렇게만 바람 불다가 낮에 좀 덥잖아요. 열기가 이제 위로 가지 않습니까? 그 열기를 빼기 위해서 이번에는 천창. 예. 여기 보시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갖고 저 위에 천창에 나사를 두 개, 하나씩 박아놨는데 걸고, 자, 1단계.
3: 가지가지 아이디어도 기발하시고.
6: 1단계는 어떤 데 필요하냐면, 비가 오는데 열고 싶다.
3: 비올 때는 살짝? 오, 무더울 때는 이렇게 활짝? 좋다. 석달전 주겸 씨는 조기 은퇴를 했답니다. 그런 결정이 쉽지 않았을 텐데.
5: 한달 벌어서 한달 살고 우리가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샐러리맨이 만약 공급이 끊긴다면 몇 달을 더살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잖아요. 2, 3년 전에 이제 희망퇴직이 한번 떴을 때꼭 참고 이 사람이랑 이제 합의해서 꼭 참고 안 하고 그러면 이 시골에서 할수 있는 일이 뭘까?
3: 국립 끝에 숲속 오두막으로 시험 삼아 에어비앤비 운영을 해봤고 거기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답니다.
4: 아, 올 것이 왔구나.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네, 이번에는 그냥 응원하고 지지해 주자. 너무 힘들어하는 거를 오랜 시간을 봐왔고, 그리고 힘들지만 가족 때문에 버티고 있는.

0: 그런 것도 제 눈에도 좀 보였고 끈기 있게 해서 결국은 이거를 어느 정도는 이제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그만둔다 하니 믿고 지지하면 이 사람 여기서 뭔가는 해내겠구나. 그리고 좋아하는 거를 하는 거니까.
1: 본격적인 제2의 인생을 위해 이제는 평일 닷새를 인제에 머물며 세 번째 집을 짓고 있는 중이랍니다.
2: 여기가 이제 세 번째로 짓고 계신 집이네요.
3: 지금 여태껏 연습해오고 단련해왔던 거를 마지막으로 한번 쏟아보자.
2: 아니 진짜 느껴지는 게 첫 번째 집이 답답함이 없어졌어요.
1: 천장도 시원하고 화장실 자리도 널찍하네요.
0: 소장님 포인트 벽 하나만 이따가 하나 알려주시고 가세요.
2: 아, 지금 알려드릴게요. 뭐, 여기 딱 들어와서 보통은 저기 폭 들어가 있는 이 집 모양이 포인트일 것 같은데 창이 다 끊고 있어요.
0: 네, 맞아요.
2: 그래서 요쪽 벽에 포인트.
3: 아, 요쪽 벽에.
2: 예, 예. 아, 요쪽 벽에 포인트를 딱 주면 좋을 것 같아요.
4: 잘 잡고 있어.
1: 여전히 손수 작업 중인데 아내의 전폭 지지가 보태져 부쩍 힘이 난다네요.
3: 사람들 많이 계산하잖아요. 내가 이 길보다 이 길이 돈을 더 많이 벌어. 조금 더 많이 버는 것 같아. 조금 편해. 그런 계산들을 많이 하는데 그 인생이 어느 정도 지났을 때 우리가 이 나이에서 좀 더 지났을 때 아 내가 돈을 좀 더 많이 벌었네 이런 거보다는 아 내가 좀 더 즐겁게 살았네 조금 더 즐겁고 가치 있게 살았네 그걸 비교해 전 돈보다는 그걸 비교해보고 싶었어요.
2: 이 집은 진짜 보이는 결과보다 그 과정상의 의미가 가장 큰 집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건축주분이 했던 말 중에 이 기쁜 거를 왜 돈 주고 시키냐. 부족함이 있더라도 내가 해내겠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기쁨, 충만감, 그다음에 힐링. 모든 남자는 태어날 때부터 목수거든요. 모든 남자는 수천 년의 인류의 유전자 속에 사냥꾼이고 농부고 낚시꾼이고 그다음에 목수였어요. 그거를 이제 찾은 거예요. 자기 몸에 맞는 걸. 그러면서 그 기쁜 행위를 하는 동안 이 표정과 자신감과 이런 것들이 달라지게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안정을 포기한 대신 건져 올린 행복한 숲속의 나날들.
0: 본인이 하고 싶은 일과 있고 싶은 공간에 들어와서 지내는 걸 보니까 정말 표정도 밝아지고 사람도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더 선해지고 역시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공간에서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 사람 보면서 합니다.
3: 이 집 짓는 과정, 그 이렇게 나타난 집 그리고 이 환경들에서 좋은 쪽으로 예 많이 나도 변했구나 그리고 그거를 이제 알아주었구나는 마음에 되게 고맙습니다. 지금 마음이 약간 감동이 오는 것 같아요.
1: 진짜로 나답게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익숙한 궤도를 이탈하는 용기도 필요한 법이죠. 여러분은 지금 행복해질 용기가 있으신가요? 이번에는 경기도 파주 운정 신도시로 갑니다.
2: 아, 운정 신도시에 오래간만에 와봤는데 도시가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있어서 너무 이쁩니다. 공원도 다 조성되어 있고 천변으로 주변에 아파트 단지들이 있고 오늘 찾아가는 주택은 아마 이 아파트 뒤쪽에 있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단지 뒤로 이런 단독주택 필지가 있네요. 저런 숲도 잘 조성되어 있고.
1: 오늘의 건축주 부부시군요.
5: 오승현 소장님이 마산분이래. 사투리가 구수하고 장난이 아니셔.
6: 아 근데 톤이 너무 좋으셔서 정말 편안하게 느껴져요.
5: 긴장 안 하고 그냥 난 동네 주민.

0: 만났다 생각하고 말씀 말하면 될 것 같아요.
1: 안녕하세요.
0: 아파트를 너무 좋아하는 남편을 눈물로 설득한 그래서 집을 지은 아내 조윤아입니다.
1: 아내의 소원을 들어주다 어느새 집사의 기술을 탑재하게 된 유훈종입니다.
0: 그때는 위치도 사실 저는 위치도 막 언덕백이면 어때? 그게 낭만이 있지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좀 멀면 어때? 내가 좀 더 부지런하게 아이 왔다 갔다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
1: 지금 당장이라도 제가 좋은데라는 표현을 하면 바로 계약할 것 같아요. 어디라도. 그때부터 긴장이 되는 거예요. 조급해서 조급하게 선택하지 않도록. 네.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소영님.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3: 오늘 그룹 두 분?
1: 네.
3: 나와 계셨네요.
1: 맞아요.
0: 그럼요. 나와야죠.
3: 이 집인가요? 지나쳤는데.
1: 이 집. 네네.
4: 오늘은 단독 주택이 아니라 작은 숲을 끼고 있는 다가구 주택이로군요.
3: 오늘 다가구를 탐구하는 거네요?
0: 네, 여기 다가구예요. 새 집이 사는 다가구예요. 네.
5: 저 옆집처럼 단독주택을 지으셨어도 됐을 것 같은데.
0: 처음엔 단독주택을 원했어요. 네, 많이 보러 다니고 원했는데 이제 자금이 조금 없는데 조금 어렵더라고요.
5: 너무 궁금한데 한번 올라가 볼까요?
1: 네, 네. 올라가시죠. 네.
3: 엘리베이터는 없죠?
0: 네. 엘리베이터 없었습니다.
3: 더운 날씨에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좀 운동이 되네요.
1: 아, 그렇습니다. 제가 아직 살이 안 찌고 있습니다.
6: 뱃살이 없는 이유가 있네요.
3: 아, 여기구나. 와.
5: 이야.
3: 와, 다가구가 왜 이렇게 크죠? 와.
4: 와, 정말 반전인데요? 여기만 보면 어디 회장님 댁 대저택이라고 해도 믿겠어요. 다가구 주택을 이렇게 지을 수도 있는 거군요.
5: 또 깜짝 놀랐어요. 다가구는 이렇게 큰 공간이 잘 안 나오거든요. 실제로 임대세대를 많이 넣다 보면 자꾸 쪼개요. 근데 저는 올라올 때 이렇게 큰 공간은 진짜 상상 안 했거든요. 세를 많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철근량이 적게 들어가는 벽식 구조로 많이 해요. 근데 이거는 여기 보니까 요 중간에 이게 보가 들어가. 네.
4: 벽지 없이 이렇게 큰 공간을 내면서 하중을 받치기 위해 중간에 보를 설치하는 거랍니다. 그런데 이 집은 다가구면서 창의 크기도 위치도 제각각. 그러니 하중을 견디려면 보가 필수인 거죠. 보의 내구특이마다 음악을 좋아하는 남편을 위해 센스 있게 스피커도 설치했답니다.
5: 이 벽체나 이런 구조가 받아야 되는 게 철근량이 엄청 많이 세지거든요.
1: 안 그래도 저희 시공사 대표님께서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철근이 이렇게 많이 갔을 수 없다라고.
0: 저희가 뭐 그런 생각 안 했어요.
1: 근데 사실은 처음엔 반만 믿었었거든요. 근데 지나면서 그러셨겠구나.
4: 시공사 대표도 놀랄 정도로 철근이 많이 들어간지.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0: 많이 찾아보고 많이 보고 제가 좋아하거나 제가 추구하는 것들이 있으면 뭐 이미지를 모아서 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창도 많이 낼 거고 크게 낼 거고 그리고 뻥 뚫린 느낌 개방감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는 생각이 동일하고
4: 단독주택을 간절히 원했지만 자금 현실에 맞게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다가구로 최종 결정을 하게 된 계기가 있답니다.
0: 우연히 어느 부동산 분을 만났는데 사모님이 원하시는 주택 살고 싶은 거를 조금 해결하기에 뭐

0: 1층을 주인세대로 해서 사모님이 살던가, 아니면 복층에서, 그러니까 3층을 해서 3층에 이제 테라스를 잘 사모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시던가, 뭐 그런 방법도 있다.
1: 그 말에서 힌트를 얻어 이런 과감한 구조로 단독주택의 한을 푼 거죠.
2: 일반적인 다가구 접근법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공간 만들어내겠다는 욕망이 더 강하셨네요.
0: 개방감도.
3: 네. 개방감.
0: 네, 개방감. 개방감을 굉장히 생각을 했었죠.
2: 거실 주방에 큰 창이 하나, 둘, 셋, 여섯 개는 하나라고 보고요. 넷, 다섯 개가 다 사방으로 있는데.
4: 처음에 저희 아내가 그림을 그렸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막혀있는 곳보다 뚫려있는 곳이 많아서. 그래서 너무 놀라서 어느 게 막힌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이게 막힌 거다.
0: 무너질까 봐도 걱정하고 창문이 너무 크니까 태풍을 불면 저 나무들이 와서 창이 깨지면 어떨까도 엄청 걱정했었어요.
2: 이 정도 통창이면 이거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 있는 최대 크기 유리 같은데.
1: 한쪽 벽면 전체를 거의 창으로 뚫었으니 어우 진짜 과감하긴 과감하시다.
4: 저도 카페를 많이 다녀보지만 통창이라고 하는 통창들은 다 구분이 돼 있어서 프레임이 들어가고, 저는 그게 이제 안전을 위해서 그런 구조가 돼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창이 안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게 저의 최우선 고민이었었습니다.
0: 잘했잖아.
4: 그렇죠. 지나고 나서 예, 어떻게 보면은
0: 저거 안 했으면
4: 저희 집에 그냥 시그니처가 예.
1: 덕분에 사계절 늘 새로운 풍경을 누리고 산답니다. 매일 아침 습관처럼 향하는 이 집의 명당. 차 한 잔과 함께 초록으로 일렁이는 숲을 바라보며 손에 잡히는 행복을 실감하는 일상이랍니다. 이제 주방을 탐구해볼까요? 주방 역시 개방감 하나는 일관성이 있군요. 상부장이 없이 창도 큼직하게 됐고요.
0: 상부장을 안 했어요. 네. 안 했어요. 다 빼버렸어요.
2: 아니, 보통은 상부장을 하더라도 네. 저런 외부에서 보는 시선 때문에 요 창은 작게 하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크게 한 거는 답답하지 않게 하겠다는 우리 아내 건축주분의 욕망이 그대로 들어간 것 같아요.
1: 웬만한 방 하나만큼 널찍하네요.
2: 주방에 있는 색감들도 너무 좋아요. 전체적으로 이게 낮은 채도의 이 색깔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잘 어울려져 있는 것 같아요.
4: 처음에 어떤 막 계획을 막 해서 하는 건 아닌데
0: 계획을 하기도 해.
4: 딱 해놓고 나면 조화가 돼 있는 걸 보면은 아 뭔가 숨겨져 있는 재능이 있긴 하구나라는 생각을 좀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2: 의자 색깔이 우리 요 옷 색깔하고 똑같아요.
1: 그러게 이런 우연의 일치가. 네이비 민트 핑크로 의자랑 깔맞춤하셨네요. 소장님 눈썰미 대단하신데요.
0: 집 지을 때도 인테리어 부장님 만났을 때 제일 좋았던 거, 재밌었던 것 같아. 막 신나가지고 막.
4: 저는 몰랐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쪽에 관심이 이렇게 있거나 그런 부분을 사실은 몰랐었습니다. 왜냐면 아파트라는 도화지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넣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것이니 뭐 선택하고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했던 것 같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집을 짓는다라고 구상한 시점부터는 이미 백도화지가 본인한테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부터 내가 다 그려나갈 거야에 대한 그 관심이 있었고 본인 스스로도 점점 알아갔던 것 같아요.
5: 뒤늦게 한 거예요?
4: 예.
0: 너무 재밌었어요.
5: 근데
0: 잠을 안 자도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
2: 저쪽에 있을 땐 몰랐는데 이쪽에 와서 여기를 보니까 더 놀랍네요. 아니 왜냐하면 여기서 딱 보면 완전 도시뷰. 네, 완전 100% 자연뷰. 네. 같은 공간에 이렇게 한눈에 다 있으니까 너무 좀 이색적이지 않아요?
1: 자연과 도심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지. 한 공간에서 이런 뷰라니 정말 특별하네요.
2: 자세히 보니까 이 인테리어와 소...

0: 작품이 너무 센스가 있어요.
1: 공간만 특별한 줄 알았는데 가만 둘러보니 가구며 작은 소품들 하나까지도 감각적이네요. 덕분에 생각지 못한 행운이 찾아왔다는데요.
2: 우연찮게 이제 촬영 대관 같은 걸 좀 하게 됐어요. 우연찮게.
1: 예쁘게 지은 집을 SNS에 올렸더니 각종 촬영 문의가 쇄도한답니다. 덕분에 대출이자 걱정을 조금은 덜었다네요.
3: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드라마. 영화도 문의는 굉장히 많았어요.
4: 그 나왔을 때, 나온다. 모두가 다 뭐, 저희 남편도 신기했고, 뭐, 그리고 뭔가 그동안에 고생했던 걸 인정받는 느낌? 그런 느낌도 굉장히 컸었어요. 예.
5: 야, 이 복도 진짜 넓어요. 여기가 안방인가요?
4: 네, 네, 안방이에요.
1: 안방은 거실과 또 다른 분위기네요. 드레스룸 옆으로는 숲을 향해 발코니를 냈고요. 욕실 역시 큼직한 조적 욕조에 숲 조망을 신경 썼군요.
5: 이 노란색은 요거는 저기 거실하고 약간 다른 컨셉인 걸로 봐서 남편분이 좋아하는 건가요?
6: 아, 뭐 예상하셨다시피 전혀 제 색깔은 아니고요.
5: 아, 전혀 아니에요?
6: 어느 날 갑자기 방 안에 노란색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4: 어느 날 갑자기 노란색에 꽂혀가지고 너무 예뻐 보이고 따뜻해 보이고
5: 너무 좋아요. 네.
0: 지금 이 노란색 분위기 안방을 보고 나서 이 밖에 초록을 봤는데 하늘색, 초록색, 밑에 노란 꽃까지 세 개 색깔이 보이는 거하고 이거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
1: 집이라는 도화지가 주어지니 창밖의 자연과도 조화로운 공간으로 마음껏 그려냈답니다.
0: 제가 이거 아까 봤는데 지금 여기서 행복할 것 해갖고 등 두 개 딱 달아놨는데
1: 이 스티커엔 가슴 아픈 사연이 있다는데
4: 뒤에 교묘하게 가려졌는데
0: 흔적이 있는데
4: 아 새똥이 좀
1: 통창에 새가 똥을 싸서 임시방편으로 스티커를 붙인 거랍니다. 새똥도 참 센스 있게 가렸다마는 아, 평소 창문 청소는 이거 어떡하나요?
4: 창문 닦는 거는 고민을 했어요, 나름. 자동으로 닦는 거 있잖아요, 자동으로. 그게 잘 나왔더라고요.
6: 저 작은 창을 통해서 제가 그 기계를 붙였습니다.
4: 아, 붙여요?
6: 네.
4: 문제는 그게 가다가 말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바깥쪽을 닦으면 더군다나 걸레를 빨리빨리 바꿔줘야 되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덜덜덜덜 떨면서 막 하는데 너무 안, 한번 해봤는데, 시도했는데 안 되겠더라고. 그만하자, 이제 그런 거죠. 사람 부르자, 이제 이렇게.
1: 크레인 불로 청소하는 비용이 한 번에 무려 70만원. 하지만 그 이상의 행복을 선사해주니 기꺼이 감사한답니다.
0: 와, 위에서 보니까 또, 이야. 진짜 아니 계단이 높다 했더니 이유가 있네. 이 높이를 뽑아내려고.
1: 여기가 다가구 주택이라는 사실이 이리 보니 더 믿기지 않네요. 와.
4: 촬영팀이 오면 이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아, 여기, 여기서 이렇게 찍는 경우도 많고 밑에서 뭔가를 할 때 여기서 찍기도 하고 반대로 찍기도 하고.
0: 이 공간이 다 보이니까
6: 저 작은 쪽창으로 보이는 예 살짝 비춰지는 저 예 숲 뷰도 굉장히 좋습니다.
1: 창 많이 내신 거 다시 봐도 참 잘하셨어요. 옥상 테라스로 나가볼까요?
0: 생각보다 옥상 너무 높고 너무 크다.
4: 다각으로 선택하면서 마당을 못했잖아요. 마당을 하지 못했던 걸 여기

0: 위에다가
1: 예.
0: 사실
1: 뭐 흔적이 좀 많은 거 보니까 뭔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뭐가
0: 사실은 이렇게 저 끝에서부터 끝까지 하단이었었어요. 하단을 만들었었어요. 하단을.
2: 마당 없는 아쉬움에 옥상 하단을 꾸몄는데 그 즐거움은 오래가진 못했답니다.
3: 그 조적 화단 뒷면하고 이 붙는 이 네. 면의 방수 작업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해 비가 엄청나게 왔는데
0: 그해 진짜 비가 많이 왔어요.
3: 그 두곳 안으로 해서 물이 넘어가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를 정말 길게 설득한 끝에 차라리 관리를 잘 해나가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여기는 없애고 이 공간을 차라리 이렇게 좀 대체할 수 있는 곳으로
2: 집을 지은 뒤 집사로 변신한 남편이 이렇게 바꿔놨대요.
3: 어떠한 대상이건 간에 거기에 의미가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관리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관리를 통해서 애정이 생긴다는 걸 갖게 돼요. 그러면 저는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삶일 거라는 거는
0: 네, 애정이 그만큼 생긴 거죠.
3: 생긴 거죠.
1: 기존에 제가 알고 있던 다가구의 틀을 깬 공간이다. 기본적으로 이 다가구가 벽식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공간을 뽑아내기가 어려워요. 기존의 다가구가 가지고 있는 룰을 깨부수어야 되니까 완전 새로운 공간에 다가구가 나왔다. 그런 측면에서 너무 놀랐고요. 내가 원했던 공간에 살게 되고 남들이 정해놓은 틀에서 움직이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공간을 열심히 쫓아가서 지어냈을 때 인생이 바뀐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가족들이 만들어낸 공간이 가족들을 또 새로운 길로 이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참 멋있는 집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원팀이 되야만 하더라고요. 집을 지을 때 부부가 원팀이 안 되면 그 많은 것들을 감당하거나 그 많은 것들을 이렇게 헤쳐나가기가 참 힘들다.
3: 어떠한 일을 부부와 같이 함께 함에 있어서 거기서의 소통이 너무나 이제 원활한 부분이 많아졌죠. 그래서 정말 집은 특히 이제 건축은 예, 이거는 건물이 아니다. 모든 것이 담겨있는 이제 공간이다.
2: 그저 원하는 집을 지었을 뿐인데 어쩌다 찾아온 변화와 행운들 원팀이 되어 더욱 꾼꾼해진 부부의 시간이 인생의 가장 달콤한 보너스겠죠.
4: 완전히 분리를 해야 되겠다, 집을 지면. 이게 결심을 하게 됐고요. 건강하게 나이 들고 싶다. 제가 그게 로망이에요.
5: 이 공간에 제가 머물러 있으면 무념무상?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외부에 심어져 있는 나무도 볼 수 있고 뭉게구름도 별자리 관찰도 가능하고 제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 저의 작은 천국.
6: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조리, 보관, 플레이팅을 한 번에 보관용기, 에어프라이어, 증정 조리 후 보관이 가능한 전용 보관 뚜껑 조리 과정을 한눈에 투명한 그라스 용기 용기 하단 받침대로 조리 및 플레이팅도 안전하게 사용. 분리해서 세척도 간편하게.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만 받아도 조리, 보관, 플레이팅을 한 번에 보관용기 에어프라이어 증정.
7: 고품격 창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원도 2만원도 아닌 월 15,000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6: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조리, 보관, 플레이팅을 한 번에 보관용기, 에어프라이어, 증정 조리 후 보관이 가능한 전용 보관 뚜껑 조리 과정을 한눈에 투명한 그라스 용기 용기 하단 받침대로 조리 및 플레이팅도 안전하게 사용 분리해서

0: 세척도 간편하게.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만 받아도 조리, 보관, 플레이팅을 한 번에. 보관용기 에어프라이어 증정.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2: 상담완료 시 유니안 에어침대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실내 실외 어디서든 편안하게 에어침대 증정.
3: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4: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3: 딥이라면 됩니다.
5: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3: 됩니다.
6: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3: 됩니다.
7: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3: 되고요.
8: 지병이 있어도?
3: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8: 수술비도 된다고요?
3: 됩니다.
9: 암 치료비도?
3: 됩니다.
10: 진단비도요?
3: 되고요.
11: 병원 통원비도?
3: 네, 됩니다.
12: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3: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1: 입원 첫날부터?
3: 됩니다.
12: 1인실에 입원해도?
3: 됩니다.
13: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3: 되고 말고요.
10: 감기로 입원해도요?
3: 돼요.
14: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3: 되죠.
6: 디스크로 수술해도?
3: 물론 됩니다.
12: 이게 모두 된다고요?
3: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2: 상담 완료 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3: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4: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3: 딥이라면 됩니다.
5: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3: 됩니다.
6: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3: 됩니다.
7: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3: 되고요.
8: 지병이 있어도?
3: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8: 수술비도 된다고요?
3: 됩니다.
9: 암 치료비도?
3: 됩니다.
10: 진단비도요?
3: 되고요.
11: 병원 통원비도?
3: 네, 됩니다.
12: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3: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1: 입원 첫날부터?
3: 됩니다.
12: 1인실에 입원해도?
3: 됩니다.
13: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3: 되고 말고요.
10: 감기로 입원해도요?
3: 돼요.
14: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3: 되죠.
6: 디스크로 수술해도?
3: 물론 됩니다.
12: 이게 모두 된다고요?
3: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2: 상담 완료 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5: 이어서 한국 기행이 방송됩니다.

0: 되었는데요. 멈추고 나서 보내는 시간이 몸과 마음을 좀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1: 그럼요.
0: 재충전하는 시간. 예. 나에 대해서 굉장히 따뜻한 호기심을 가지고 예. 잘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0: 과학적으로 꼭 검증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비행.
1: 느낌이 생텍쥐페리야. 진짜 찰떡 같네요. 네.
0: 비행에 대해서 네. 어떤 연구를 하시나요?
2: 저는 거미의 비행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1: 거미요? 거미요?
2: 거미가 4.5km 상공까지도 비행을 합니다.
1: 근데 못 믿겠어요. 이거 뭐 네. 보여주세요.
2: 비디오를.
1: 나온다. 우와, 저렇게 날아간다고? 스파이더맨이래?
0: 어떻게 밝혀낸 걸까요? 누가?
2: 제가 밝혔죠.
1: 전 세계 최초로 그러면 발견하신 거예요, 교수님이?
2: 네. 아. 라이트 형제가 비행을 하기 시작한 20년 만에 인간의 비행이 자연의 비행을 넘어서는 시점까지 오게 됩니다.
1: 진화로 따지면 수억 수천만 년 넘지 않아요?
2: 상상이 잘 안 가실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1: 이게 비행기를, 와. 와. 지금 다 달라요, 너무. 왜 그렇게 생각했지? UFO를 지금 뭐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2: 어떤 생명체들이 비행을 하는지 인간이 발명하고 개발해낸 그러한 비행체들까지 쫙 한번.
1: 오늘 고급 지식입니다. 여러분 하나 건져갑니다. 자연의 비행부터 항공기 설계까지 다 연구하신다는 그런 분이 나오셨어요.
3: 말이 아닌 손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손의 속도, 표정의 뉘앙스까지 탐구합니다. 모든 의미는 움직임 속에 숨어 있으니까요. 누군가에겐 유일한 언어, 누군가에겐 처음 만나는 언어. 우리는 손짓 하나의 진심입니다. 모두가 즐기는 장애인 방송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모두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책노트도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밤이 깊었네.
5: 밤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궂은 날씨. 야식에 진심인 손님들의 발걸음을 막아설 수는 없었나 봅니다. 빈자리가 없습니다.
6: 여기는 양 전문점이에요. 양하고 나머지 내장 부분을 곁들여서 양곱창.
5: 뜨거운 연탄불에 직화로 노릇노릇 구워내는 양곱창.
6: 저희 외할머니 때부터 해서 지금 63년 됐어요. 아니에요. 다 사장님들이, 개별 사장님들이라서. 저 아니에요. 다 사장님들이에요.
5: 대박집의 영업 비밀, 사장님이 무려 11명이라는 거죠.
7: 43년지 이호입니다.
8: 30년 베트랑 상호입니다. 상호.
9: 센터의 막내 구호입니다.
10: 저는 8호고요. 보기 싱싱하고 아주 좋으니까 잘 부탁드려요.
5: 한 지붕 아래 양곱창 하나로 11명의 사장님들이 뭉친 사연 들어보실래요? 밤이 깊었네. 오늘은 부산 남포동으로 향합니다. 부산 하면 떠오르는 명물시장 중 한 곳, 자갈치 시장에서 양곱창집 1호 사장인 김시은 씨를 만났습니다.
6: 김치 담아야 돼서 배추하고 오늘 가게 쓸 거, 버섯 이런 거 사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네. 네, 작은 거 주세요, 작은 거. 네. 고맙습니다.
11: 자갈치 시장이 생선 시장만 있는 줄 알았는데.
6: 아, 그래? 아니에요. 생선 사야지. 생선 있고 야채를 넣어야지 맛있는 게 되잖아요.
5: 김시은 사장이 어릴 적부터 수도 없이 오갔다는 자갈치 시장. 뒷골목에 일터가 있답니다.
6: 사장님, 연탄 빌려줘서 고맙다고. 그러니까, 저번에 연탄 수급이 안 돼갖고 어제 여기서 전부 다 연탄 다 빌려줘가지고 안에 다 했거든요.
12: 다 친해요, 이 동네는. 땅도 무리고 이러니까요.
5: 생선구이집 건물 뒤편에 있는 양곱창집.
6: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오, 일찍 나왔네. 괜찮아?
11: 앞에 저 분 누구세요?
6: 우리 딸. 8개월 돼가지고 띠뚱띠뚱하죠. 사장님 안녕하세요. 여기 2호 사장님.
13: 2호 사장님.
6: 인사.
13: 안녕하세요. 잘 부탁합니다.
12: 6호예요. 아침에 뭐 점심때 우리 애들하고 밥 먹을 거 준비하는 거. 시장 봐와.
5: 한 건물 안에 11집이 모여있는 이곳의 역사는 무려 70년이 넘었답니다. 1950년대 후반 어머니들이 모여 천막을 치고 연탄불에 양곱창 구워 판 것이 시작이었다죠.
6: 이쪽에 사람들이 6.25 직후에 많이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조업을 하고 생활을 하고 그 이제 밤새도록 비린내 맡다가 이제 일 끝마치고 이제 하루 그 뭐지 노동을 여기서 시름을 달래는 그런 곳이었어요.
5: 생선 비린내에 진력이 난 선원들과 부두 일꾼들이 배에서 내려 육고기 맛을 보고 싶어 찾았던 곳이 바로 값도 싸고 맛도 있는 양곱창이었다죠.
6: 안녕하세요. 우리 고기 맞죠, 사장님?
5: 예. 요즘은 별미로 찾는 이가 많아지면서 소고기보다 더 귀한 대접을 받는답니다.
6: 염통, 양, 대창, 곱창.
5: 내장의 생명은 신선도.
6: 이건 곱창이에요. 대창. 이게 소 첫 번째 위 양이에요. 양하고 내장하고 뭐 이걸 갖다 통틀어서 양곱창.
5: 외할머니 때부터 대를 이어 4대에 걸쳐 63년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답니다.
6: 옛날에는 엄마는 저희가 아침에 눈 뜨면 엄마 없었거든요. 그때는 엄마가 다 도축장에 그때 하나하나씩 다 사러 갔었어요. 작업하고 손님 받으면서 작업하고.
5: 시은 씨가 일을 시작한 지도 벌써 20여 년.
6: 지금 저 옆에 이렇게 불, 붙어있는 불순물 있죠. 요거 제가 할 거예요.
5: 8년 전부터는 딸이 뒤를 잇고 있답니다.
7: 처음에 이거 못 만졌어요.
14: 응, 응. 왜 못 만지셨어요?
7: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바로 도축장에서 보니까 따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기분이 좀 죄짓는 기분이어서 막 그래가지고 그때 못 했었어요.
5: 깨끗하게 손질한 소 내장은 이곳에서 모두 얼음으로 빙장을 하는데요. 내장 부위 특유의 잡내를 잡고 신선도를 유지하는 데는 얼음만한 게 없답니다.
15: 고기 얼음을 이리 차곡차곡 하면 숙성이 돼가지고 마르시라네. 수분이 안 말라.
5: 양곱창에는 꼭 함께 딸려나가는 반찬이 있죠. 물김치를 담글 참인데요.
6: 처음에 딱 들어오시면 연탄가스 냄새 나잖아요. 그럼 옛날에 연탄가스 마시면 동김치 먹었거든요. 그것처럼 물김치 시원하게 드시라고.
5: 연탄가스는 몰라도 소화에는 도움이 되니 사흘간 새콤하게 발효시켜 시원하게 한 그릇 냅니다. 기름진 고기에는 이만한 게 또 없죠.
6: 사장님, 밥 얻어 먹으려고 김치 담아왔어요. 요거, 이거, 네, 김치 담았으니까 오늘 밥 먹어도 되죠. 친동생이에요.
16: 우리 애기가 지금 서른 하나니까 31년 전부터 하다가, 한 10년, 15년 엄마 도와주다가 중간에 양곱창 장사하다가 다시 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언니는 언니대로 엄마 가게를 물려받고, 저는 저대로 한 결 더 낸 거지.
6: 와, 오늘 맛있겠네.
5: 육호집 사장인 동생 예승 씨는 이곳의 끼니를 책임지는 셰프기도 합니다. 매일 얼굴 보며 수십 년을 함께 해온 가족보다 더 자주 보는 사이라죠.
17: 평소에 이렇게 같이 드세요?
18: 네, 자주 먹어요.
19: 메뉴가 한 번씩 바뀌어요. 바뀌고 이렇게 같이 먹어요.
18: 한끼를 길게를 해야 저녁에 힘드니까 장사를 할 수 있고 같이 이렇게 먹으면 으쌰으쌰 기분도 나니까 저도 좋고 그러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6: 사장님 배달 왔어요. 사장님 손님 있어가지고 잘 하겠습니다.
5: 열한 집이 붙어서 장사하는데도 경쟁보다는 정이 넘치는 데에는 이곳만의 특별한 규칙이 한몫한답니다.
20: 찾으시는 곳이나 단골집 있으세요? 8호 사장님. 이쪽으로 오실게요.
5: 1호 집 후계자인 정인 씨가 다른 집으로 손님을 안내합니다.
20: 이혼집 될까?
14: 여기가 이제 처음에 여쭤봐요. 찾으시는 곳이나 단골집이 있으시냐고. 이게 당연히 단골집 분들은 단골집을 가시고 이제 없다고 하시면 저희가 순서대로 좀 하고 있어요.
5: 모든 집의 메뉴도 동일하죠. 신선한 양과 각종 내장을 골고루 썰어서 마늘 양념 소스에 버무린 소금구이.
21: 또 손님들도 개인 취향이 있어가지고 조금씩 좋아하시는 부위도 다르거든요. 그러면은 좀 더 손님들한테 맞춰주려고.
5: 그 풍미를 더욱 맛있게 살리는 것이 바로 연탄.
14: 지금 올라가는 부위가 소의 심장, 염통이고요. 그리고 소의 첫 번째 위, 양이에요.
5: 연탄불에 달궈진 석쇠에 바로 올려 불향으로 감칠맛을 더하니 익어가는 소리와 고소한 냄새가 침샘을 자극합니다. 한 번 먹기 시작하면 멈추기 힘든 맛이라죠.
14: 맛있다. 엄청 맛있어. 엄청 쫄깃하고 그냥 사르르 넘어갑니다.
22: 곱창이라는 게 지역마다 그 컨셉이 조금씩 틀려요. 근데 여기가 말씀드린 직화를 하잖아.
5: 기름기가 많은 대창과 곱창도 불판에서 초벌을 한 후에 연탄불에 올려줍니다. 기름기를 걷어내고 불향으로 한층 깊어진 맛. 그래서인지 요즘은 젊은이들이 이 맛을 더 찾는다고 하네요.
23: 저도 지금 그때가 대학교
24: 분위기가 훨씬 더 좋으니까 맛도 더 살아나는 것 같아요.
25: 연탄을 이렇게 구워 먹은 건 사실 처음 먹어보는데. 아. 그래서 뭔가 향도 더 뭔가 그 아버지들이 이렇게 막 어른들이 갔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요새는 이렇게 근데 잘 없으니까. 그래서 뭔가 더 약간 좀 색다른 느낌.

0: 결혼 전 데이트하며 즐겼던 양곱창 맛을 잊지 못해 배를 이어 계속 온다는데요.
1: 맞습니다. 배남이 없어요.
0: 오랜 단골을 만날 때면 몇 년 전 돌아가신 친정엄마가 더 생각난다네요.
2: 어린 마음에 맨날 늦게 오고 들어올 때는 이게 하루 종일 여기서 일을 하니까 냄새에 쩔여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막 우리 자고 있는데 안아주잖아요. 그러면 거기 싫으니까 엄마 하지 말라고 막 엄마한테 좀 잘해줬으면 했었는데 지금 와서 이제서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외할머니를 도와 장사를 시작하면서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양곱창을 손질하고 구워내느라 50여 년 손에 물마를 날 없었다는 친정엄마. 삼남매 악착같이 지켜낸 그 손맛은 이제 두 딸의 삶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밑거름이랍니다. 양념맛도 그중 하나고요.
3: 될 수 있으면 엄마가 했던 거 그대로 하려고.
0: 매콤한 양념 양곱창도 이곳의 별미.
2: 한두 가지는 조금 차이가 나. 집집마다 다들 그 자부심으로 하는 거니까.
0: 길게는 수십 년, 짧게는 수년간 공들여 집집마다 맛을 낸 양념 양곱창. 매콤한 양념에다 기름진 고소함이 환상의 조합을 이루니 맛이 없으려야 없을 수 없겠죠. 맛을 다 즐긴 후에는 그 양념에 볶아 먹는 볶음밥도 별미. 그 맛의 활용 점정은 연탄불로 구운 김이라네요.
4: 많이 다르지. 여기 우리 옛날에 어릴 때 엄마들 연탄불에 우리가 구워주니까 그래가지고 하듯이 맛있어요.
0: 늦은 밤, 거센 비가 내리는 궂은 날에도 앉을 자리 없이 사람들로 빼곡합니다. 치열한 삶의 공간이자 사람 냄새가 물씬 느껴지는 곳. 그래서 더 찾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2: 동생이 오래 해가지고 와갖고 한기 40년 갑니다.
5: 그때는 많이 힘들진 않으셨어요?
2: 힘들었어요. 맨 처음에 힘이 들었는데 지금은 좀 괜찮아요. 손님하고 이야기도 재밌게 이야기하고 이래가지고.
0: 열한 집이 손님 맞이로 신바람 나게 땀 흘리고 나니 어느새 자정. 밤이 깊도록 활활 불을 밝힌 연탄을 빼는 것으로 일과를 마무리하는데요. 차갑게 식는 연탄불을 보며 고단함도 내려놓습니다.
6: 아, 이제 끝났구나. 제일 기쁜 날이지. 기쁜 시간이죠. 날이라기보다 기쁜 시간이죠. 이제 이거 끝났구나. 이제 퇴근하고 집에 가야지.
2: 오늘 얘네들이 다 자기 할 일 했네. 하얗게 불을 태웠네.
7: 우리도 불 태우고 얘네들도 불 태우고. 열과 성의를 다 했습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8: 수고했습니다.
9: 수고하셨습니다.
0: 뜨겁게 불태운 삶이 있기에 이 밤이 더 아름다운 것일 테죠.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10: 너무 알지 않지.
11: 깔칩니다.
12: 이거 뭐 육지에서는 못 먹는 거니까 뭐 말로 표현이 안 되죠.
11: 신선하고 갓 잡아서 먹는 거라서 너무 신선하고 맛있어.
13: 상담원 루시 포트메뉴 원형 대접시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1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0: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0: DB라면 됩니다.
2: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0: 됩니다.
3: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0: 됩니다.
4: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0: 되고요.
5: 지병이 있어도?
0: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5: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6: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7: 진단비도요?
0: 되고요.
5: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8: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7: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8: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9: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7: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10: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3: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8: 이게 왜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1: 승더블유시 포트메리움 원형 대접시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12: 이어서 EBS 평생학교가 방송됩니다.
13: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4: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3: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4: 후원 문의 080-961-9595.
13: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4: 지금 전화 주세요. 080-961-9595.

0: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1: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2: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 아, 깎아야 잘 살지.
3: 아니, 물건 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 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4: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5: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3: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셋 플래너는

0: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1: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0: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2: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3: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4: 아, 차 점검 언제 받으셨어요?
1: 아직 한 번도 안 받았는데. 보기엔 말짱하니까요.
4: 아, 그러다 큰일 나요. 차가 이렇게 오래된 거면 중간중간 꼭 점검을 받으셔야죠.
0: 당연하죠. 그런데 자동차만 점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보험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5: 이대리 핸드폰 바꿨네?
6: 네, 요즘 핸드폰 너무 좋아요. 못하는 게 없어요.
5: 부럽다. 내 오래된 핸드폰도 누가 새 것처럼 바꿔주면 좋을 텐데.
0: 저도요. 요즘 핸드폰 기능도 많고 좋으니까 자주 업그레이드하고 싶으시죠?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보험들 안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보장해주죠. 거기에 1인실에 입원해도 보장해주고, 간병인 비용도 보장해주고, 표적 항암 같은 비싼 치료비용도 보장해주는데 업그레이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1: 보장도 못 받는데 중복해서 내고 있던 보험료는 줄이고,
5: 줄인 보험료로 그동안 넣고 싶던 간병인 보장이랑 암보장 키웠어요.
0: 여러분의 보험도 꼭 무료로 점검 받아보세요.
2: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3: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7: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가정학 전문의 박민수입니다. 평생 운동을 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중년 이후의 삶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이 근감소증이 되었으며, 혈관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동맹근도 근육입니다. 하지만 이토록 소중한 근육을 지키는 운동을 자칫 잘못하게 되면 건강을 해칠뿐만 아니라 운동하기 싫어하는 사람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운동에서 우리가 제일 명심해야 하는 원칙은 가유불급입니다. 주위를 보면 자기도 모르게 운동이 과해서 운동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운동이 지나쳐 독이 될 때 나타나는 내 몸의 신호를 살펴보고 운동이 내 몸의 약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치게 운동을 많이 하다 보면 일단은 부상이나 골절 같은 것을 겪게 되고, 또한 피로물질이 지나치게 많이 나오고 활성산소가 많이 분비되면서 신체의 금노화가 올 수가 있는데요. 더불어 운동 자체가 우리 몸에 번아웃을 일으켜서 부신에 굉장히 부담을 주고, 그래서 부신 스트레스로 인한 여러 가지 증상들, 만성 피로라든지 무기력증이라든지 그런 증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운동이 너무 과하게 되면 오히려 여성 호르몬의 기능의 교란으로 인해서 생리불순이 온다든지 심한 경우에는 생리가 끊어지는 경우까지도 심심치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에 대한 강박이 식이장애나 약물에 대한 집착까지 가는 경향까지 보일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만성염증으로 인해서 당뇨병, 심장병, 그리고 염증이 오래되었을 때 나타나는 각종 암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지나친 운동은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지나친 운동의 결과는 우리 건강에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체 활동의 건강효과에 대해서는 이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하죠. 운동을 하게 되면 건강이익은 초반에 이렇게 늘어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이렇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운동을 하면 할수록 건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가게 되면 오히려 운동이익은 얻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되고요. 반면에 건강에 대한 해는 초반에는 거의 없습니다. 적절하게 운동을 충분히 잘하는 것이 좋은데 어느 정도 넘치게 되면 해가 급속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적절한 운동이 그리고 운동의 강도를 얼마나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래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나친 운동을 했을 때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전과 똑같은 강도로 운동을 해도 금방 지치거나 이전에 곧잘하던 운동을 하기가 힘들어진다. 이것은 운동 자체가 내 몸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증거죠. 그리고 운동이 자기 몸에 부담을 주고 도구로 작용하고 있다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몸에서 보호하려는 심리적인 반응이 생깁니다. 운동을 하고 난 뒤에 우울하거나 짜증나거나 불안하거나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운동이 과도하게 강하면서 자신의 심리적인 부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 나타나는데요. 가장 중요한 신체 반응 중에 하나이겠죠. 운동 후에 근육통이 생기고 그리고 근육에 아린 느낌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시간이 지나도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한두 시간 정도 아린 느낌이 있다는 것은 괜찮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심해진다. 세네 시간이 지나도 그것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한번 운동에 대해서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성 피로가 생기죠. 피로가 잘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피로가 잘 풀리지 않고 이전에는 운동을 하고 나더라도 금방 회복이 되었는데 운동을 하고 난 후에 피로감이 굉장히 오래간다. 그리고 운동 후에 갑자기 피로가 생기고 그 피로가 잘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지나친 운동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들기도 힘들어집니다. 불면증이 생기기도 하고 잠들었다가 갑자기 깨기도 합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되게 심하게 하고 나면 밥맛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과한 운동을 반복적으로 계속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식욕이 떨어지게 되고 영양 상태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살을 빼려고 특별하게 운동을 심하게 한 것도 아닌데 살이 빠지는 거죠. 자신의 운동 목표가 다이어트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살이 빠지고 식욕이 떨어진다면 운동이 지나치게 과하다는 것일 수가 있고요. 이런 상태에서 가장 많이 빠질 수 있는 게 지방이 아니라 오히려 근육일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운동을 지나치게 하다 보면 아까 부신 피로도 오고 면역계 쪽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죠. 잦은 감염이 뒤따라올 수 있습니다. 떨어진 면역이 때문에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비염이 호전되지 않는 것도 지나친 운동, 자기 몸에 과한 운동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조금 주의해서 보셔야 하는데요. 운동 능력이 너무 빠르게 좋아지고 어제 못 들었던 중량이 갑자기 드네. 그건 뭐냐면 자기가 너무 무리하게 자신의 운동 능력을 올리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서서히 운동 능력이 좋아진다는 것은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얻어야 돼 당연한 이득이고 운동의 효과로서 바람직한 것이지만 너무 지나치게 빠르게 중량을 드는 능력, 달리기 능력이 빨라진다면 본인이 자신도 모르게 운동의 강도를 지나치게 올리면서 결국에는 몸에 부담을 느끼게 되고 몸에 부담을 느끼면서도 운동 능력이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작용으로 인해서 결국에 몸에 부담을 주게 되는 중장기적인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 너무 단기간에 운동 능력을 올리기 위해서 집착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운동 능력들을 서서히 보수적으로 올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어떤 분들은 근육량을 체크해보면 오히려 근육량이 빠져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할 때 유산소 운동과 근력운동을 균형있게 해야 되는데 유산소 운동만 너무 집착하고 너무 강하게 하다 보면 이런 현상들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대부분 체중을 빠르게 감량해야 된다는 다이어트 강박증에 빠진 분들이 유산소 운동에 집중하는데 이것이 오히려 운동과 체중의 역설에 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유산소 운동과 근력운동을 병행하면서 너무 과도하게 운동하지 않고 운동의 강도를 균형 잡히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운동이 무리가 되고 운동이 아니라 과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일단 너무 지나친 목적을 가지고 운동을 하는 것. 내가 무슨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아야 되겠다. 바디 프로필을 찍어야 되겠다. 결혼이나 면접 등 중대한 일을 앞두고 다이어트를 빨리 시도해야 되겠다. 이러한 단기적이고 성급한 목적을 가지고 운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운동이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100세 시대에서 운동 자체는 운동을 즐기기 위한 하나의 목표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 주시고요. 운동과 운동 사이에 최소 6시간은 반드시 휴식을 가해주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운동과 운동 사이의 휴식 시간도 중요하지만 운동하는 동안 휴식 시간을 가지는 게 중요한데요. 저는 운동할 때 휴식 시간을 가지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수분 섭취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을 먹는 동안 조금 쉬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운동이 너무 강한 사람들은 수분 섭취를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탈수가 심해지고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운동할 때 수분을 수시로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너무 덥거나 추운 환경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이것이 오히려 심장에 부담을 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적절한 온도에서 운동을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칼로리를 지나치게 줄이면서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도 형성이 되지 않고 그 자체가 몸에 무리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근육의 골든 타임이란 게 있어요. 근육 운동을 하고 나서 적절한 단백질 섭취를 보충을 해주게 되면 근육이 오히려 무럭무럭 자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고 근육 후에 적절한 영양 섭취를 해주시면서 운동을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해야 할 게 강박적 운동 중독입니다. 운동에 대한 강박이 생기지 않았는지 한번 자가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강박적으로 운동을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런 강박증을 가지고 있다면 생각의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운동은 어떠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내가 운동을 인생의 목표로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가치로서 즐기면서 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운동 강박증 반드시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하나의 장애라고도 볼 수가 있죠. 운동하지 않으면 죄책감을 느낀다. 다치거나 아파도 운동을 한다. 가족이나 지인들이 요즘 부쩍 너 너무 운동 많이 하는 것 같아. 운동 중독이야 라고 언급한다. 운동이 더 이상 즐겁지 않다. 운동을 하기 위해서 자신이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 생업이나 수업을 등한시한다. 그러면 강박적인 운동 중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년의 건강한 운동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항상 스트레칭을 하고 근육을 풀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이나 사우나 등을 적절하게 같이 사용하면 도움이 되고요. 그날 운동의 피로는 바로 그날 풀어주셔야 합니다. 그날 풀어주지 않으면 그 다음날 운동은 쉬어야죠. 피로하다면 다음날 운동은 쉬어야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고 즐겁게 하셔야 합니다. 목적, 어떤 수단적으로 운동을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동의 주의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결코 운동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100세 건강 시대에서 운동은 필수를 넘어 생존입니다. 운동하지 않으면 절대 건강할 수 없습니다. 평생 즐겁게 꾸준하게 운동하는 우리 시청자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명상 안내자 김도연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하루 일과를 모두 끝내고 잠자리에서 하루를 정리하며 해볼 수 있는 명상에 대한 준비를 했습니다. 잠들기 전 내가 하는 생각들은 수면의 질과 다음 날에 영향을 미칩니다. 복잡한 생각에서 벗어나 하루를 보내고 감사한 것들을 발견하는 시간, 그리고 또 하루 종일 수고한 나의 몸을 위한 바디 스캔, 이렇게 두 가지 명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편안하게 잠잘 준비를 천천히 해봅니다. 주변도 정돈해 보시고, 조명도 낮추고, 편안한 자세로 자신의 자리에 누워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몸이 최대한 좀 편안해질 수 있도록 남아있는 힘들이 있다면 천천히 바닥으로 모두 내려놓습니다. 이제 자신의 복부에서 일어나는 호흡도 한번 느껴보시고요. 내가 숨을 들이쉴 때 부풀었다가 내쉴 때 살짝 꺼지는 나의 호흡. 자, 이제 나의 마음의 공간에 내가 보냈던 일상들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아침부터 점심, 그리고 저녁까지. 즐거웠던 일도 있고, 조금은 힘겨웠던 일도 있고, 아주 평범하게 보냈던 시간도 있을 겁니다. 나의 일과 중에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조금 감사한 것들이 있다면 마음속 공간에서 한번 찾아봅니다.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도 좋고, 혹은 놓치고 있었던 작고 소중한 나의 일상도 좋습니다. 내 마음의 공간에 떠올려진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가져봅니다. 만약 그 감사 중에서 나에게 도움을 주었거나 어떤 고마움을 느끼게 한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감사를 보내고 그가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이러한 기원을 이어가 보셔도 좋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속 공간에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충분히 느끼고 그 대상 혹은 그 존재들에게 보내어 봅니다. 자, 이제 충분하다고 여겨지시면 하루 종일 수고해 주었던 나의 몸에게 감사의 마음이 담긴 바디 스캔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나의 발을 먼저 느껴봅니다. 이 발은 나의 몸 전체의 무게를 하루 종일 받치고 있었습니다. 그 발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져봅니다. 만약 발이 조금 불편한 마음이 여겨진다면 나의 따뜻한 사랑이 담긴 호흡이 그곳에 닿아 그 발을 따뜻하게 감싸준다고 상상해 보셔도 좋습니다. 이제 나의 다리, 나의 골반. 이 골반은 몸 중앙에 있으면서 나의 많은 것들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골반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보내어 봅니다. 자, 이제 나의 허리. 하루 종일 내가 앉아 있느라 고생했던 나의 허리.
허리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나의 호흡과 함께 보내어 봅니다. 나의 복부, 이 복부는 나의 장기들을 모두 감싸 안고 있습니다. 내가 애쓰지 않아도 나를 살게 하기 위해 저절로 움직여주는 나의 모든 기관들, 이 기관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보내어 봅니다. 그리고 원한다면 나의 손을 그 복부에 대고 내 손에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셔도 좋습니다. 이제 나의 손과 손가락, 내가 원할 때마다 어떤 물건을 만질 수 있게 하고 그리고 터치가 가능하게 하는 나의 손과 손가락, 그에 대해서도 감사의 마음을 보내어 봅니다. 이제 나의 팔, 사랑하는 사람을 안게 하는 나의 소중한 팔, 나의 어깨, 나의 목, 이 목은 아주 중요한 나의 머리를 받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수고한 나의 목에 대해서도 감사의 마음을 보내어 봅니다. 이제 나의 얼굴, 이 얼굴은 모든 것을 보게 하는 나의 눈, 그리고 냄새 맡게 하는 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먹게 하는 나의 입,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얼굴에 불필요한 긴장이 느껴진다면 입꼬리는 살짝 올리고 눈꼬리는 살짝 내려서 스스로에게 환한 미소로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봅니다. 그 미소가 나의 마음을, 나의 기분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도 알아차려 봅니다. 이제 나의 가슴, 가슴에서 일어나는 나의 호흡, 한 번 더 쉬지 않고 숨 쉬어준 나의 호흡, 이 호흡은 내가 잉태되었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음을 알아차려 봅니다. 이제 나의 몸 전체를 알아차려 봅니다.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 그리고 하루를 잘 살아온 나, 내 몸을 충분히 느끼면서 다음의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어 봅니다. 오늘 하루 무탈하게 보낸 것에 감사하다. 그리고 나는 내일 또 새로운 날을 맞게 될 것이다. 이 말들을 나의 가슴에 묻고 그대로 잠으로 이어갈 분들은 그대로 이어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하실 분들은 천천히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들은 내가 어떤 관점으로 그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도 있고, 그냥 스쳐갈 수도 있고, 그것이 감사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하루를 정리하면서 감사를 더 많이 발견하고, 내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사랑과 친절을 이렇게 만나는 시간을 꾸준히 가지신다면 숙면에도 도움이 되고, 또 충분한 휴식은 다음날 또다시 시작될 하루를 더 멋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감정조절 명상과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명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천적인 방법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국내외 도시난 생존 전문가 우승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상 식량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시 단수가 될 수도 있죠. 자,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도가 안 나오면은 아무것도 못하죠. 밥도 못하고 화장실 또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이때는 도시 곳곳에 있는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아시나요? 자, 여기에 가시면은 깨끗한 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전쟁 시해를 대비한 곳으로 지하수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만든 곳인데 옆에 비상 발전기 시설이 있기 때문에 단전이 되어도 펌프를 통해 갖고 물을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설에 다 그런 시설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직접 가서 한 번씩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하죠.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은 보통 도시 내에 운동장이나 또 놀이터 또 공원 한켠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되게 약수터라고 이제 불리기도 합니다. 평상시에도 사람들이 가서 물을 뜨거나 마시기 때문에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민방위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확인할 수 있고요. 보통 도시마다 몇 개씩 그 장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집에 주위에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의 위치가 몇 개가 어디에 있는지 한 4개 정도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갑작스런 단수나 정전 때문에 물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 됐을 때 나보다 빨리 가고 물을 많이 취다 받아올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때도 무거운 물통을 집까지 가져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좀 대비하실 필요가 있어요. 보통의 20리터짜리 물통은 20kg 정도가 되기 때문에 혼자서 옮기기 되게 힘듭니다. 비상시에 이런 무거운 물통 옮길 수 있는 물통하고 카트, 수레 같은 것들도 준비해 두실 필요가 있죠. 자, 다음은 여러분들 집에 비치해야 될 만한 비상식량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식량은 단기식과 장기식이 있는데요. 단기식은 행동식이라고도 하는데 말 그대로 잠시 동안만 휴대하면서 간단히 꺼내 먹는 용도로 쓰는 걸 말합니다. 보통 고칼로리 열량 위주로 된 것들인데 뭐 초코바나 뭐 초콜릿, 에너지바, 뭐 과자, 뭐 크래커, 쿠키, 사탕, 말린 과일 칩, 뭐 초코파이나 육포, 시레이션, 군용 전투 식량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따로 불을 피우거나 물을 데우거나 뭐 조리 도구가 필요 없는 그런 것들 얘기하는데 간단히 꺼내서 먹고 에너지를 보충하는 용도로 쓰이게 됩니다. 해외에서 수입 판매하는 비상식량들의 대부분이 여기 단기 식량에 해당이 되기도 합니다. 고열량이라 포만감이 금방 오지만은 너무 달아서 또 물도 많이 먹히게 되고요. 오래 먹기는 힘듭니다. 두 번째, 장기 비상식량이 있죠. 말 그대로 비상 상황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때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장기 비상식량은 평소 우리가 먹던 것들을 말하는데요. 쌀과 국수, 밀가루나 고추장, 된장 같은 것들, 이런 각종 음식들을 그대로 저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장기간 보존하기 위해서 공기나 습기, 또 햇볕, 벌레나 곰팡이 같은 것들을 잘 차단을 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좀 패킹에 신경을 써 주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2리터 페트 생수병 같은 것들 흔히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넣어서 보관하는 것들도 아주 유용하고요. 그 외 플라스틱 통이라든가 유리 맥주병, 비닐 지퍼백, 은박 마일러백, 또 20리터 원통형 플라스틱 통, 뭐 김장 비닐 봉지 같은 것들도 어느 것이든 다 재포장을 해서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방수나 기밀이 유지된다 하면은 어떤 것이든 다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보통 대용량으로 이 장기간을 대비해서 생각한다면 이런 장기 비상

식량을 같이 준비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상 식량을 장기 보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존 기간이 긴 것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바로 이 통조림 같은 것들이죠. 통조림은 최대 한 7년까지도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찾으셔야 되고요. 너무 짧은 것들도 있는데 그건 금방금방 가기 때문에 좋지가 않습니다. 또 우리가 평소에 자주 먹던 것들, 물리지 않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됩니다. 외국 것들은 잘 먹지 않았던 낯선 맛이기 때문에 금방 물려서 먹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양이 풍부하고 또 열량이 높은 것, 자, 이런 것들도 찾아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비상식량 하면은 라면을 생각하는데 이거는 영양이 풍부하지 않고 유통기한이 짧기 때문에 좋지가 않은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누가 먹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시고 찾으셔야 됩니다. 비상 상황 때 아이용, 또 환자용, 노인용, 또 반려동물용, 이렇게 또 따로 세분해갖고 비상식량을 찾아서 저장하셔야 됩니다. 어른과 아이는 입맛이 틀리죠. 먹을 수 있는 게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용도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아이들은 스트레스 좀 약하죠. 바뀐 상황에서 어른들보다 더 스트레스랑 공포를 느끼게 되는데 좀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좀 평소에 좋아하던 과자나 사탕, 젤리, 음료 같은 것들도 같이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또 환자나 노인분들을 위해서 죽이나 수프 같은 것들도 유동식 같은 것들, 소화하기 쉬운 것들을 같이 준비해 주시는 것들도 필요하죠. 또 사람이 먹는 것 외에 반려동물 것들도 같이 준비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반려동물 키우시는 인구가 1,300만 명이 된다고 했는데 비상시 사람이 먹을 비상식량도 모자라는데 이거를 떼서 반려동물한테 나눠주는 건좀 딜레마가 될 수도 있죠. 또 동물들 입장에서도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동물들 전용 사료 같은 것들, 통조림 같은 것들도 같이 준비해 두셔야 됩니다. 또 비상식량을 사서 저장하는 또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중요한 게 이제 분할 구매를 하라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위기를 느끼게 되면 왕창 먹을 것들을 사놓고 쌓아놓게 되는데 유통기한이 금방금방 지나가고 버려야 될때좀 골치 아플 수가 있어요. 하지만 분할로 나눠서 매달 조금씩 사두어서 분할 구매하게 된다면 유통기한이 금방 찾아오고 한꺼번에 버리는 것들을 막을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순환 소비 원칙도 있습니다. 우리가 쌓아놓고 이걸 저장만 해놓고 있기만 한다면 나중에 이걸 버려야 될때 너무 아깝죠.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 유통기한이 다가오는 것들을 가족과 내가 조금씩 먹어보면서 소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바로 순환 소비라고 하죠. 평상시 이런 비상식량 먹어보면서 우리가 낯선 음식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훈련이 필요하고요. 특히 아이들이나 여성분들한테도 그런 것들이 훈련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또세 번째 원칙이 분산 저장입니다. 우리가 비상식량을 사서 한 군데만 저장해 두시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 처할지 모르기 때문에 집뿐만 아니라 이런 생존 배낭이라든가 또차 트렁크 안, 또 직장 안, 이런 데 조그맣게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분산해서 저장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저장을 할 때도 그냥 사놓고 박스에 넣어서 담아놓게 된다면은 나중에 어떤 게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리스트를 만들고요. 관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엑셀로 관리해 두시게 되면은 내가 언제 어디서 뭘 샀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국민재난안전포털이나 민방위 사이트에 보시면은 이 정부에서도 국민들한테 30일분의 비상식량을 준비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먹을 게 며칠 치나 되나요? 보통 일주일마다 장을 보게 되죠. 이렇게 요즘에는 집에 이제 먹을 게 열흘치도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만약 비상사태 때 내가 외부로 나가지 못한 상황이 되면은 먹지 못해서 굶주릴 수도 있고요. 또 가족들이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도 중국의 천만 대도시들이 두 달, 세 달까지 전면 봉쇄가 됐던 경우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비상식량을 미리 좀 준비해 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비상식량이라 하면은 보통 라면만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거는 비상식량 하기 너무 부족합니다. 자, 그러면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첫 번째로 물인데요. 하루 필요한 물이 2리터고요. 또 무게가 한 2kg 정도 되죠. 생존 배낭이라 하면은 한 3일치 6리터 정도의 물을 보관할 수도 있겠습니다. 부피도 크지만은 무거워서 일반인들의 작은 배낭 안에는 필요한 만큼 넣기가 힘들던데요. 이럴 때는 500ml 생수병 한 두세 병 정도로 절충을 하고요. 또 다른 곳에서 물을 구하는 방법이나 또 휴대용 정수 장치 같은 것들을 같이 챙기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또물 마실 때또 주의할 점들이 있는데 바로

0: 오염이에요. 우리가 페트병을 개봉을 하고 바로 입을 대서 마실 수도 있는데 이게 그때부터 공기가 유입이 돼갖고 오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침이나 분비물, 공기에는 이물질 때문에 그럴 수가 있죠. 우리가 무더운 여름에 입을 대고 마시는 이런 사소한 실수가 식중독이나 대장균 위험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물을 정수하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전과 여과 방법이 있습니다. 흙탕물이 있을 때 바로 마시면 안 되고요. 일단은 통에다가 놔둬갖고 밑에 이물질을 가라앉히고 위에 떤 맑은 물만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침전과 여과이고요. 두 번째로 끓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에서 가장 하기 쉬운 방법인데 팔팔 끓이기만 해도 대부분의 세균과 바이러스들을 사멸을 시킬 수가 있죠. 자, 세 번째로 증발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뭇잎에다가 이 비닐봉지를 씌워놓고 햇빛에다가 몇 시간 놔두게 되면은 그 밑에 이 수증기가 응결된 깨끗한 물을 모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깨끗한 물에서 마실 수가 있죠. 아니면 물을 끓여갖고 그 수증기를 모아갖고 응결시키면 역시 마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햇볕 소독 방식이 있습니다. 요거는 소디스라고 부르며 제3세계 아프리카나 중동에서 환경에 열악한 국가에서 빈 페트병에다가 오염된 물을 넣고 햇볕에다가 한 6시간, 7시간 정도 놔두게 되면은 햇빛 안에 있는 이 자외선으로 물 안에 있는 바이러스나 세균을 살균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 있는 락스로도 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상시 아무런 정수 장비도 없고 물을 끓일 수 있는 연료 장치도 없다면은 물 오염된 물 1리터에 락스 스포이드로 락스를 네 방울을 떨어뜨리고 30분을 기다립니다. 자, 그러면은 락스에 있는 차염소산 나트륨 성분으로 물 안에 있는 세균과 이물질들을 살균해서 정수해서 마실 수가 있는 거죠. 흙탕물을 구했을 때 먼저 이 침전과 여과 방식으로 이 건더기를 정화시킨 다음 위에는 맑은 물들로 따로 끓이거나 증발법 이렇게 병용을 하게 되면은 더 유용하게 정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정수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는데 꼭 절대적인 방법은 아니고 같이 병용을 하거나 여러 방법을 쓸 수도 있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EBS 평생학교가 방송됩니다.
2: Hello,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고!
3: 영화에서만 봤을 법한 트럭풍의 현실이 있어요.
4: 전설의 물고기 파이체군요.
2: 이 공화범의 대부가 됐네. 가자, 가자!
5: 오, 저기 보자!
2: 보기가 쉽지 않은 동물이거든요.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 해보고 싶고 사교육보다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4: 내 꿈은 의사입니다.
5: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0: 안녕하세요.
1: 여러분들의 건강한 인생 2막을 책임지는 송은호 약사입니다. 저희 약국에는요, 이 영양제를 구매하시러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해오시는데요. 이 무슨 일 때문에 영양제를 복용하시는지 제가 항상 물어봐요. 그러면은 가장 많은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은요, 이 약사님, 저는 잠을 아무리 많이 자도 일어나면 개운하지 않고 피곤해요. 아니시면 이 커피를 안 마시면 제가 힘이 안 나요. 또는 이 낮에는 피곤한데 이 밤에 누우면은 이상하게 또 잠이 안 와요.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가 피로감을 흔히 급성 피로와 만성 피로로 나누는데요. 급성 피로는 갑자기 찾아오는 피로감이에요. 우리가 이제 육체적으로 좀 무리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감기나 질병으로 인해서 몸이 약해졌거나 이런 급성 피로는 사실 충분한 휴식과 치료를 하면은 우리가 일주일 이내에 이제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내 피로감이 6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그거는 만성 피로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만성 피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위가 있는데요. 바로 부신과 자율신경계입니다. 부신은 인체 기관 중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무관심을 받았던 기관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굉장히 작거든요. 크기가 고작해야 2.5에서 5cm밖에 되지 않고요. 이 7g 정도의 작은 무게로 이 삼각형 모양인데 우리 몸의 콩팥, 즉 신장 위에 두 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신의 역할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 외부 환경에 적응하는 기관 또는 스트레스로부터 몸을 지켜주는 에어백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이 부신은 아드레날린 또는 이 코티졸이라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를 해요. 아드레날린은 굉장히 빠르게 신체 변화를 일으켜요. 그 결과 우리 몸은 이 투쟁 도피 반응이라는 걸 일으키는데 온몸에 이제 피가 막 돌아가고 이제 혈압은 올라가면서 심장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하죠. 뭐 동공이 커지거나 이 주먹쥔 근육에 힘이 들어가고 숨이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또 이제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정신은 또 예민해지죠. 이런 반응들은 오랫동안 인류가 각종 위험 요소, 뭐 예를 들면 나를 잡아먹으려는 야생동물 또는 나를 죽이려는 적들로부터 도망치거나 맞서 싸우게 해서 생존에 도움을 주었던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런데 이제 인류 문명이 현대에 들어와서 우리 주변에는 사실 나를 뭐 잡아먹는 곰이라든가 나를 죽이려는 외적을 만나는 일은 사실 거의 없어졌죠. 대신에 이제 그 자리를 뭐 무례한 언어폭력 또는 경제적 압박, 뭐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 이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 요인으로 이제 대체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직접 내 목숨을 해야지는 않지만 아주 꾸준히 그리고 반복적으로 우리 신경계를 자극하는데 우리 뇌는 이런 자극이 오면은 이 교감신경이라는 자율신경계의 전선을 통해서 전기 신호를 보내서 빠르게 이 부신의 신호를 전달하고요. 이를 신호를 받은 부신은 아드레날린을 분비하게 됩니다. 결국 수없이 이제 켜지고 꺼지고 이렇게 반복되는 자율신경계는 우리가 이제 전선도 이제 여러 번 껐다 켰다 하면 고장이 나는데 이를 자율신경 실조증이라 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작은 자극에도 이제 교감신경이 흥분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기도 하고요. 뭐 휴식 시간에도 조금 쉬려고 해도 몸이 휴식 상태로 잘 전환이 안 돼서 회복이 느려지게 되죠. 부신에서는요. 이 또 다른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을 분비하는데 이 아드레날린이 빠르게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호르몬이라면 코티졸 같은 경우에는 느리지만 천천히 장기적으로 작용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코티졸은 인체가 만드는 천연 스테로이드라고도 불리는데 이 체내 염증을 억제하기 때문에 이제 스테로이드라고 불리고요. 또한 인슐린을 또 분비하는데 인슐린을 우리가 분비하게 되면 근육세포 안으로 에너지원인 당이 들어가서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에 힘을 낼 수 있게 도와주고요. 또한 혈압을 상승시켜서 이제 피가 잘 빠르게 돌게 해서 근육이 힘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부신은 코르티졸을 분비해서 스트레스에 대응하는데요. 코르티졸이 없으면은 스트레스의 나쁜 영향을 아마 우리가 맨몸으로 받아야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푹신한 에어백처럼 이 부신은 스트레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주죠. 스트레스가 이제 지나가고 사라졌어. 그러면은 이 시간이 흐를수록 이 부신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우리가 휴식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도록 몸이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장기간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지속해서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신이라는 에어백이 이 회복할 시간 없이 이 끊임없이 작동을 하게 되고 결국 이제 회복이 느려지면서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코르티졸을 무리하게 분비한 부신은 이 고갈이 되게 되는데요. 이때는 쉬어도 쉽게 회복이 되지 않고 우리가 이를 부신 피로 증후군이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요, 이 부신피로 증후군을 21세기 증후군이라 정의할 정도로 현대인들의 만성피로는 이 부신피로 증후군의 주 원인 중 하나입니다. 부신피로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환자는 대부분 자율신경 실조증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내가 그냥 단순히 좀 무리해서 피곤한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이 부신피로 증후군과 자율신경 실조증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부신피로 증후군과 자율신경 실조증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우리 커피나 에너지 음료를 습관적으로 마시고 또 마시지 않으면 몸이 피곤한 경우 또 두 번째는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서면 좀 머리가 띵한 이런 기립성 저혈압 증상이 나타난다거나 또 세 번째는 체중이 쉽게 증가하고 또 쉽게 빠지지 않는 경우 또 네 번째는 매사 무기력하고 힘이 없던 경우 다섯 번째는 잠을 자려고 누워도 잠이 잘 안 오고 또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는 경우 여섯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기 특히 어려운 경우 또 일곱 번째는 오전 9시에서 11시 또 오후 3시에서 5시에 특히 졸리고 피곤한 경우 여덟 번째는 이제 생리적 증후군 생리통이 심하거나 뭐 아홉 번째는 독감이나 감기 같은 호흡기 질환에 잘 걸리거나 뭐 열 번째는 이제 단 음식을 먹으면 힘이 잠깐 나지만 다시 피곤해지거나 이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갈된 부신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어떤 영양소가 필요할까요? 이 첫 번째는요, 바로 비타민 B군입니다. 약사님, 그 종합 비타민 제가 먹는 거에 비타민 B군 많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물론 종합 비타민에는 여러 가지 비타민 B군이 들어있지만, 여러 성분을 같이 넣느라 정작 부신 회복에 필요한 특정 B군이 충분한 용량 들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는데 보통 종합 비타민에는 이 판토텐산이 한 30에서 100mg 정도밖에 없어서 용량을 조금 더 보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중요한 비타민 B군은요, 바로 B126 삼형제인데요. 우리가 흔히 티아민, 리보플라민, 피리독신이라고 불리는 영양소예요. 이들 역시 우리가 에너지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인데요. 부신피로증후군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인체 대사 기능이 떨어진 상태라서 식사를 통해 얻은 에너지원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지방으로 이제 저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살이 잘 찌게 됩니다. 이때 에너지원인 탄수화물과 지방에서 에너지로 잘 만들 수 있도록 인체 대사를 활성화시켜주는데 비타민 B126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얘네들은 하루에 이제 100mg씩 1대1대1 비율로 같은 양을 복용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비타민C인데요. 이 비타민C가 몸에 좋다는 건 많이들 알고 계세요. 이 대표적인 항산화제로서 인체를 노화시키는 활성산소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또 면역세포 생성에 관여해서 이제 면역도 좋아지게 하고 콜라겐 생성도 도와줘서 피부에도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우리 몸에 비타민C가 가장 많이 저장된 부위가 어디일까요? 바로 부신입니다. 왜냐면요. 이 부신은 비타민C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비타민C는 부신이 인체를 조절하는 호르몬을 만들 때 이제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신 속에 비타민C가 빠르게 소모가 돼요. 비타민C 1일 섭취 권장량이 하루에 100mg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양은 이 부신피로 증후군 환자에게는 좀 부족한 수치예요. 그래서 하루에 적어도 500mg 정도 이상의 비타민C를 섭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 비타민은 바로 비타민 E인데요. 우리 토코페롤, 뭐 토코트리에놀로 잘 알려져 있죠. 토코페롤은 이 기름과 친한 지용성 비타민인데요. 인체에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지만 체내에서 직접 생산이 안 돼서 외부에서 따로 섭취를 해야 되는 성분이에요. 비타민 E 역시 인체에서 이 부신이 제일 많은 함량을 보관하고 있는데요. 비타민 E는 이 부신 세포와 세포막을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우리 스트레스를 받아서 부신이 막 활동을 할 때 에너지와 산소를 소모하면은 활성산소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 활성산소가 부신 세포를 손상을 시켜요. 그래서 부신 기능 저하증 환자들은 특히 이 비타민 E가 고갈이 되어서 부신 세포막이 활성산소로 많이 손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비타민 E를 보충하고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서 세포와 기관을 보호해 줘야 되죠. 또한 부신의 염증을 줄여서 부신 기능을 정상화하고 코르티졸과 아드레날린 호르몬을 생성하는 역할도 해서 부신에게 더더욱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이 비타민 E를 우리가 식사로 먹으려면 아몬드나 뭐 해바라기 씨 같은 견과류 또 식물성 기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좋은데요. 이 여의치 않다면은 영양제로 보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적어도 하루 최소 250에서 500mg 정도는 먹어야 이 부신 피로에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자율신경계를 정상화시켜주는 이제 미네랄제가 중요한데요. 자율신경계는 우리 전기신호가 흐르면서 뇌에서 각 장기로 신호를 전달하죠. 이때 이 신경계의 전압을 만든 역할이 뭐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이라 불리는 이 미네랄이 담당을 하고 있어요. 자율신경계의 실조증은 이 자율신경계를 구성하는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깨진 상태를 말하는데 신경계의 균형이 깨졌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은 이 신경계의 전압을 구성하는 이 미네랄계의 균형이 깨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미네랄 불균형은 특히 현대인들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죠. 특히 땀을 많이 흘리시거나 커피나 차를 많이 마시거나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으로 약을 장기적으로 드시는 경우라면 체내에 미네랄이 많이 빠져나기 때문에 반드시 칼슘, 마그네슘 복합 미네랄 제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에도 설명했듯이 이 미네랄 제형 이제 칼슘만 들어있거나 마그네슘만 들어있는 단일 제형보다는 칼슘, 마그네슘이 1대1이나 2대1 비율로 함께 들어있는 복합 제형을 드시는 것이 좋고요. 흡수율이 낮은 탄산칼슘, 산화 마그네슘보다는요. 흡수율이 좋은 다른 칼슘, 마그네슘 제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용량은 우리가 식사를 통해 먹는 양을 제외하고 하루 최소 200mg 정도 복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신과 이 자율신경 실조증에 좋은 영양제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쉽지 않잖아요. 이런 만성피로가 과연 이 개인의 문제로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이 한 사회와 시스템 문제는 아닐까 생각을 해보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송은호 약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나무로 생활소품과 목각 인형을 조각하는 송찬혁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요. 팔각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배운 것을 바탕으로 해서 간단하게 이런 연필깍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팔각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도식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이렇게 사각형이 있고요. 모서리를 치는 단계, 팔각이 되게 됩니다. 팔각을 또 치게 되면은 16각이 되고 또 치면은 32각이 되는, 즉 결국에는 이게 최종적으로 원에 가깝게 되겠죠.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면 입체라는 것은 이렇게 방향으로 볼 수도 있고 이 방향으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방향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체를 평면적으로 처음에 구성을 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즉 여러 면을 한 번에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면만 보일 수 있는 상태, 일점투시라고 얘기하는데 이면도 보이고 이면도 보이고 이면도 보이는 상태를 만들지 말고 하나의 면만 볼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거죠. 기린을 예를 들면은 이렇게 옆에서 본 모습, 위에서 본 모습, 앞에서 본 모습, 다른 면들이 보이지 않게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옆에서 본 모습에서 머리와 목, 몸통 같은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앞에서 본 모습을 보니까 머리통이 있고 목이 들어가 있고 몸통이 다시 나와 있는 이런 형태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세 개의 과정들이죠. 옆에서 본 거, 앞에서 본 거, 그다음에 모서리를 치는 과정을 하게 되면 기본적인 입체가 드러났던 것을 기억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각형의 봉이 있는데요. 얘를 팔각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배웠던 연필깎기처럼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가능한데요. 저는 스큐를 더 추천드립니다. 썸 스큐 그립, 사각깎기 그립을 더 추천드려요. 왜냐하면은 미는 기술을 쓰게 되면 깎아내고서 단면의 형태를 봐야 되거든요. 깎고 봐야 되고 안 보이니까 시점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그런데 당기게 되면 내가 보는 시점과 단면이 일치되기 때문에 깎으면서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단면의 형상을 팔각형을 만들었습니다. 반대쪽도 팔각형을 만들어줍니다. 자, 역시 밀어도 되고요. 당겨도 되는데 이렇게 당겨주겠습니다. 기본 형상을 만들어주고 나서 이제 이렇게 보면서 밀면서 8개의 면이 같으면 정팔각이 나오겠죠. 자, 밀고 있습니다. 근데 쩍 소리 나는 거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결이 안 맞는다는 얘기죠. 엇결이라는 얘기죠. 이러면은 돌려서 밀거나 아니면 당겨야 되는데 여기 자꾸 밀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잡고서 크로스썸을 잠깐 이용해서 쳐주고 나서 거리가 나오면은 그제 가서 잡을 수 있는 그립이 나오면 그제 가서 이렇게 써주는 미는 방법을 써준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농담 중에요. 이 환자들이 제일 듣지 않는 의사 선생님 말이 무리하지 말고 푹 쉬세요라고 합니다. 사실 말이 쉽지 우리 현대 사회에서 이 마음 놓고 푹 쉰다는 게 말처럼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팔각형의 봉을 만들었어요. 팔각형이 나온 상태에서 이런 입체의 형태를 만들 건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공을 만드는 방법과 V컷이라는 것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완전한 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가로의 폭과 세로의 폭이 같아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가로 폭과 세로 폭이 같게끔 선을 그어줬고요. 칼끝을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초보분들은. 이 선을 맞춰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은 이상하게 칼이 앞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칼이 내려오면서 책상 위 같으면은 뭐 칼이 좀 상하고 말겠지만 내 몸에서 가까이 하면서 칼이 이렇게 내려가서 다칠 수가 있으니까 항상 이 뿌리 쪽, 칼 뿌리 쪽을 이용해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톱이 있다고 하면은 톱으로 간단하게 당겨서 해주셔도 됩니다. 자, 제가 V컷이라는 걸 해보기 위해서 여기다가 조그마 또 하나 한번 해볼게요. 톱 자국을 내겠습니다. 자, 칼로 하셔도 되고요. 톱으로 하셔도 됩니다. 자, 먼저 해볼 것은 V컷입니다. V컷이라는 것은 표면에서 V자형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 꼭지점 자리에다가 톱질이나 칼질을 집어넣어놨어요. 자국을 내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겠죠. 앞서 배운 것처럼 칼질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대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자, 나무가 굉장히 부드러운 나무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려가는데 사실은 그냥 꼭지점 방향으로 그냥 가는 것보다는 앞서 배운 것처럼 살짝 베듯이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시작해서 베고 있죠, 제가. 이런 식으로 가면 훨씬 더 저항 없이 깨끗한 표면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 번에 탁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잡고는 칼질을 못 하겠죠,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크로스섬을 이렇게 둘 속으로 숫자를 세세요. 우리가 팔각을 냈기 때문에 여덟 번만 돌아가면 됩니다. 이렇게. 자, V자형으로 이렇게 나왔죠. 만약에 칩이 안 떨어지고, 나무 칩이 잘 떨어지지 않고, 거기가 깨끗하지 않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각도를 맞춰 다시 들어가 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번에는 공을 만들어 볼 건데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들 중에 하나죠. 구의 형태. 구의 형태라는 건 양쪽이 볼록하고 이 중간 센터 자리에 또 가장 볼록한 위치가 되겠죠. 그리고 V컷과는 다르게 다각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둥근 형태를 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중심 자리에서 느낌적으로 그냥 대략 한 15도 정도 각도로, 낮은 각도로 8번이 돌아갈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 45도, 그 다음엔 90도로 쓸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번 이렇게 꺾어서 들어간다는 얘기죠. 앞서 말씀드렸던 각으로 기본 형태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자, 첫 번째 각부터 해서 낮은 각 세팅을 하고 들어갑니다. 하나, 같은 위치에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저는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해가 쉽도록 입으로 소리를 내고 있는데 속으로 하시면 돼요. 여덟 번을 세세요. 그리고 여기도 V컷으로 해놓겠습니다. 반대쪽도 방해가 되니까. 오케이. 자, 첫 번째 구간에서 15도 정도로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그거의 3분의 1 정도를 내려가서 좀더 내려가서 45도 정도로 감각으로 하시면 됩니다. 뭐 각도기로 재는 건 아니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갔고요. 이제 마지막 3분의 1 구간은 이제 세울 겁니다. 칼의 움직임을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밑에 쪽에서 정리하겠습니다. 깨끗하게. 자, 이렇게 해갖고 V컷이랑은 느낌이 좀 다른 게 보이실 거예요. 그냥 V자 형태로 된 것과 둥글게 돌아간 것의 차이. 자, 이번에 위쪽도 해야겠죠? 위에서 할 때도 역시 같은 자리, 절반의 자리에서 낮은 각. 10도, 15도 정도로 8번 돌아가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제 수평으로 써요. 아까는 이렇게 직각으로 썼다 그러면 이번엔 수평으로 이렇게 쳐야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금방 공이 완성됐죠? 자, 이렇게 팔각으로 하면은 우리가 가장 직관적으로 숫자를 셀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이 9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숫자를 세기가 어려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디가 틀렸는지 이쪽을 만져놓으면 저쪽이 이상해지고 저쪽 만지면 이쪽이 이상해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8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각, 보다가, 여기 좀 튀어나왔네. 그러면 그 각만 찾아서 수정을 해주거나 내가 형태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보기도 굉장히 쉽죠. 이런 형태들이. 그래서 내가 이런 각의 형태가 아니라 좀더 둥근 형태를 만들겠다 그러면 팔각이었으면 그 사이 각들 쳐주면 16각이 되고 32각이 되고 이렇게 되겠죠. 이두 가지 기본적인 형태를 가지고 대부분의 형태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9가 있고 V컷 두 개가 들어가 있다라든지 이런 형태들을 만들 수가 있게 되죠. 구멍은 드릴로 뚫을 때 7mm 정도 뚫으시면 됩니다. 7mm 드릴로 구멍을 뚫었고요. 연필이 있으면 여기를 살짝 깎아서 모서리 부분만 살짝 깎아서 끼워주시면 딱 맞아요. 보통의 연필들이 이렇게 맞거든요. 그래서 선물 주기도 굉장히 좋고 굉장히 귀여운 그런 어떤 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팔각법 그리고 V컷 9는 앞으로 배울 모든 형태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니까 여러분도 연습을 많이 해보시고요. 특히 오늘 실전으로 배웠던 이런 간단한 조각물들을 만들어 보시면서 선물도 하시고 이런 연습이 기본이 돼야지 다른 어려운 것들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감사했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미나의 세계로 안내해드릴 김미연입니다. 오늘 그려볼 그림은 화족도입니다. 전사 작업부터 채색까지 함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그려볼 그림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바로 요 그림인데요. 이 화접도는 꽃과 나비가 함께 있는 그림을 화접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림의 의미는 사랑과 애정, 부부애를 의미하고 있어요. 꽃이 있는데 나비가 있고 나비가 앉았다 간 자리에는 꽃이 있다 라고 해서 뗄 수 없는 부부애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화접도 그려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제 도안을 옮겨내는 전사작업인 초선뜨기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초선뜨기는 처음에 뜨는 선이라고 해서 초선뜨기라고 부릅니다. 저희는 라이트박스를 켜고 도안을 아래다 넣고 그 다음에 이합 장지를 위에다 올려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필붓, 붓 중에 가장 얇은 세필붓으로 한번 전사작업을 해볼게요. 작은 그릇에다가 먹을 짜놓았고요. 먹을 사용하실 때는 항상 날 이용하셔가지고 붓 옆면을, 붓의 옆구리를 잘 닦아주셔야 돼요. 붓이 얇게 나올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본 다음에 이 정도면 괜찮겠다 했을 때 선을 뜨도록 할게요. 제가 붓을 아주 가느다랗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 붓 어떻게 하면 가느다랗게 그릴 수 있나요?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일단은 물에 농도를 잘 조절해 주신 먹물을 갖고 오셨을 때 날을 이용해서 잘 닦아내셔야 된다는 점이 첫 번째. 그리고 옆구리를 잘 정리해서 혹은 붓이 분모가 가느다랗기 때문에 분모가 잘 안 펼쳐졌다 하면은 안 펼쳐져 있으면 손으로 만져가면서 붓을 얇게 다듬어 가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전사작업 마쳐봤고요. 이제 채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한 붓은 잘 털어주시고 라이트박스는 잠시 내려놓은 다음에 채색을 준비해 볼게요. 첫 번째, 저희 우선 꽃 먼저 완성을 해본 다음에 나비 그림 바로 진행을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파레트에 물감을 다 짠 다음에 수업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물감을 다 짰으니 채색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색을 하실 때 원래 그림의 가장 기본은 밝은 색깔 먼저 채색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 꽃에 흰색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흰색 먼저 갖고 와 볼게요. 왜냐면 오늘 짠 물감 중에 흰색이 가장 밝은 색깔이기 때문에 흰색 먼저 올려볼게요. 흰색은 이 꽃의 옆구리에다가 칠을 할 거예요. 그리고 흰색이 또 필요한 부분이 어디 있는지 잘 살펴본 다음에 꽃의 옆면에다가 넣겠습니다. 다시 물을 헹구시고 저는 꽃을 파란 꽃으로 오늘 물들일 거기 때문에 오늘 백군색에다가 청색깔 살짝 추가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파란 꽃을 만들고 싶으니까요. 하늘색 꽃은 아니고 파란 꽃입니다. 청색에다가 백군 섞어볼게요. 항상 물감 사용하실 땐 날 이용하셔서 닦아내신 다음에 물감이 너무 많이 묻어나지 않게끔 조절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단면으로 발라볼게요. 이 가운데 있는 동그라미는 피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 발라볼게요. 면적은 좁은 면적에서 넓은 면적으로 나아가면서 채색을 해줄 거예요.

우선 꽃 하나 어떻게 채색을 완성해야 되는지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이렇게 파란 꽃을 칠한 다음에 잎사귀도 한번 물들여 볼게요. 날을 닦아주신 다음에 꽃 받침이 있는 부분에다가 채색을 올려줄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꽃 받침과 함께 연결해서 줄기 또한 칠을 해주겠습니다. 줄기 또한 이렇게 채색을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붓을 털어낸 다음에 이제 잎사귀를 칠해볼게요. 잎사귀는 연두 색깔인 이 약엽 색깔 그대로 갖고 오겠습니다.

너무 초록색, 연두색, 초록색, 연두색 이러면 유치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림이. 그래서 몇 개는 조금 사이 뗀 다음에 몇 개는 좀 붙여서 해주시는 게 그림이 조금 더 자연스럽고 예쁘게 만들어 갈 수 있어요. 자, 연두색은 이렇게 칠해 보았어요. 이제 초록색도 한번 해볼게요. 채색 하실 때 조금 삐져나간 부분 있으면 항상 다듬어 가시면서 그때그때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그때그때 수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1차 채색까지 꽃은 완성을 했습니다. 이제 1차 채색한 거 위에다가 2차 채색을 올릴 거예요. 기존의 1차 색깔보다 조금 더 진한 색깔을 만들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붓은 항상 깨끗하게 털어주시고요. 1차보다 진한 색깔을 만들어 볼게요. 아까 파란 색깔인 군청 색깔, 청색깔 옆에 있는 군청 색깔을 갖고 올 거예요. 기존에 만들었던 1차 색깔에 같이 섞어 볼게요. 색깔 괜찮은 것 같으니까 이걸로 2차 색깔 한번 넣어 볼게요. 준비하셔야 될 거는 물붓입니다. 물붓과 채색붓 같이 준비를 해 볼게요. 꽃 먼저 채색을 해 줄게요. 안쪽에서부터 1강에서 말씀드렸듯이 빛은 바깥에서 오는 경우가 많고 안쪽은 주로 어두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2차 색깔은 어두운 부분을 잡아주는 거라 안쪽 채색부터 진행해 볼게요. 자, 이렇게 채색을 다 넣었어요. 이제 발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임붓, 물붓 가져오셔가지고 물 적당하게 잘 닦아주신 다음에 너무 흥건하지 않게 하는 게 포인트예요. 중간 경계선에서 살살살 뽑아가면서 색상 단계가 잘 이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실게요. 4개 잎사귀 예쁘게 잘 모였고요. 이제 4개 잎사귀 다음에 요 풀잎도 칠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가 채색하고자 하는 면적의 한 2분의 1 정도 채색을 해주시고 발임 중간 경계선에서 부드럽게 갖고 올게요. 채색 넣은 다음에 발임 다시 한번 경계선 남은 부분 부드럽게 풀어줄 수 있게끔 발임. 자, 이렇게 나머지 옆에 있는 꽃도 2차 색을 다 올려주었습니다. 지금 이제 꽃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외곽선을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2차, 내가 맨 마지막에 썼던 색깔보다만 진하게 해주실게요.

자, 이렇게 외곽선을 모두 따보았어요. 그 다음에 외곽선만 있는 게 아니에요. 플립 안에는 인맥이 있죠. 인맥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인맥까지 그려보았습니다. 그러면 안쪽에는 수술까지 예쁘게 마무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튜브 물감 물론 사용하셔도 됩니다. 네, 튜브 물감을 사용하셔도 되지만 저는 이번에 아크릴 물감을 이용해 볼게요. 아크릴 물감 같은 경우에는 수분감이 날아가고 난 다음에도 볼륨감을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꽃의 하이라이트인 수술을 넣을 때는 저는 아크릴 사용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런 굵은 채색 붓보다는 이런 작은 세필 사용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아크릴 물감의 특징은 볼륨감을 살리기 위해 조금 더 또렷하고 진하게 보이기 위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물을 너무 많이 타서는 안 되고요. 붓끝에다가 동그랗게 아크릴 물감이 묻을 수 있게끔 아크릴 물감을 가운데다 찍어 볼게요. 한 번에 푹 찍지 마시고 톡톡톡 두들겨 가면서 이 원 모양의 크기가 적당한지 한번 봐주시고 이 정도면 괜찮겠다 하면은 그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술을 그려볼 거예요. 수술은 노란 색깔로 그려볼게요. 수술은 암술보다 작은 게 맞겠죠? 그래서 암술보다 작게 그릴 거예요. 여기저기 흩어지게 그려주실 거고요. 자, 이렇게 수술을 다 찍어보았어요. 그러면 수술에 머리만 있는 건 아니겠죠? 줄기도 있어야 됩니다. 줄기도 한번 그려볼 건데요. 저는 수술 줄기를 그려야 될 때는 아크릴 물감보다는 동양화 물감을 사용하는 편입니다. 수술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자, 이렇게 꽃을 완성해 보았어요. 근데 꽃 주변이 너무 심심하죠? 나비가 왔다 간 곳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예쁘게 꾸며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꽃 주변으로 난초처럼 잡초를 난초같이 쳐보겠습니다. 스케치는 연필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붓으로 한 번에 그리면 좋겠지만 실수를 했을 때 개워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먼저 연필로 살짝 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채색을 올리는 걸 추천드려 볼게요. 스케치를 바탕으로 채색을 한번 올려볼게요. 일단은 얇게 가이드라인 한번 그려줄 거예요. 예쁘게 안 그려도 괜찮습니다. 가이드라인 한번 그려주시고, 요거 정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하신다면 점점 살을 덧붙여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냅두는 게 아니라 물붓 이용해서 살짝씩 펼쳐줄

거예요. 자, 이렇게 잡초까지 함께 그려봤습니다. 오늘은 꽃그림을 여기까지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나비를 함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0: 왔다 볼록볼록볼록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물범이구나.
1: 저기에서
2: 먹자. 왔습니다. 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3: 철원 평양은 군인들 아니면 농사를 못 지어, 옛날서부터.

0: 안 들리는 학교를 처음이에요, 처음. 또 갔는데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맛있게들 먹어요. 맛없어야도 할 수 없고. 여기 또 물이 아직도 안 나오나 봐. 아이고, 이거 깰 수가 또 없는 거야. 전기까지 끊어지죠. 왜 꺼요, 왜?
1: 틈시 꺼내면 같아요.
0: 그렇지 마시고. 하도는 말이 통해인가? 통하지 않잖아요.

0: 제가 생각하는 휴식이라는 것은 하던 일을 멈추는 것도 있는데요. 멈추고 나서 보내는 시간이 몸과 마음을 좀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1: 그럼요.
0: 재충전하는 시간. 예. 나에 대해서 굉장히 따뜻한 호기심을 가지고 예. 잘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육방송 52년, 공사 창립 26주년. 2000년 EBS는 새천년을 맞아 차세대 교육 허브로 도약을 꿈꾸며 학교교육 보완과 평생교육, 그리고 민주적 교육 발전을 목표로 대한민국 교육공영방송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난 50여 년간 혁신적인 교육 콘텐츠를 끊임없이 선보인 EBS. 2026년 EBS는 AI 혁신으로 제도약이라는 경영 비전을 설정하고 AI 시대에 발맞춰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인문교양 대기획, AI 고전, 역사를 바꾼 100책, 초등학생 대상 역사 드라마 AI 인물 한국사, 혁신적 비주얼의 AI 드라마 부활 수업과 EBS 청소년 문학관, 신진 제작자와 청년들의 큰 관심을 모은 AI 애니메이션 공모 및 선정작 방송 등 AI 기술을 전면 활용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시대적 화두를 고민해보는 AI 사피엔스,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처음 배우는 AI 등 EBS의 제작 노하우로 대국민 AI 역량 강화에 주력합니다. 글로벌 코믹 개발에 도전하는 과학 생존 리얼리티 최후의 인류, 글로벌 대표 기업과 협업으로 공영 확대 및 신인 뮤지션 발굴에 나서는 스페이스 공간 헬로 루키, 세계 석학들이 함께하는 지식 콘텐츠의 대명사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여섯 번째 시즌 등 세계 속 K-교육 콘텐츠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EBS는 국내 최초 어린이 철학 토론 프로그램 어린 철학자와 부모의 첫 성교육 등을 통해

0: 가운데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평생교육 콘텐츠 역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집 다큐 청춘 경로의 재구성, EBS 다큐 프라임 암 전쟁은 끝났다, 생각의 멸종 등을 통해 사회적 과제와 해법에 대한 탐구를 지속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상을 비집고, 글로벌 아빠 찾아 산만리 등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사회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겠습니다. 학교 교육 분야에서도 EBS는 고품격 초중고 강의 콘텐츠 개발 및 AI 기반 학습 멘토링, 전국 100여 곳의 자기주도 학습센터 운영으로 공교육 보완 및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대한민국 미래교육 트렌드 역시 이끌어갑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EBS는 한국 PD대상 3관왕 및 휴스턴 국제영화제 5개 부문 수상 등 다양한 작품들이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해온 52년, EBS는 앞으로도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임을 다해 수신료의 사회적 가치, 그 이상을 증명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2: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2: 후원 문의 080-961-9595.
1: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2: 지금 전화 주세요. 080-961-9595.

0: 눈 건강 루테인 제아잔틴 챙기시죠.
1: 디지털 시대인데 눈? 피로는요?
0: 눈 건강 루테인 제아잔틴과 눈 피로를 위한 아스타잔틴을 하나래. 고려온단 루테인 제아잔틴 아스타잔틴. 고려온단이 직접 개별 인정받은 좋은 원료로 믿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눈 건강엔 루테인 제아잔틴, 눈 피로엔 아스타잔틴. 고려온단으로 한 번에 챙기세요. 고려온단 루테인 제아잔틴 아스타잔틴. 원료까지 생각한다면 고려온단.

0: 오늘의 주제는 마지막 주제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평생 마음에 품고 사는 한마디 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질문은 사실 저는 제 질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 네.
0: 내 인생을 이끄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얄밉게도 톨스토이 작가가 먼저 얘기를 해버렸어요.
1: 뺏어가셨네요.
0: 이게 늦게 태어난 자의 비애입니다. 내가 하려고 했어요. 내가 말하고 싶었어요. 톨스토이가 후기에는 러시아의 그 민화, 그러니까 민담 쪽으로 가요. 더 소박해지고,
1: 네.
0: 더 낮아진 자세, 더 그리고 쉬운, 막 되게 어려운 거 말고 쉬운 이야기로 가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작품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0: 저는 톨스토이 타이틀 안 붙이면요. 그러니까 저자의 톨스토이 표기를 안 하면 민담 같아요. 그냥 러시아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누가 해주는 것 같아요. 네. 되게 구수해요. 이 이야기는요. 어떤 가난한 구두장의 이야기예요. 구두장의 시몬이 외투 살 돈이 없어 수금하러 갔는데 허탕치고 와요. 네. 자, 날은 추워요. 외투는 마련하지 못했어요. 돈도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집에 가면 아내한테 잔소리를 잔뜩 들을 거예요. 기분이 나빠요. 교회 앞을 지나는데 한 청년이 벌거벗고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의 겨울이 얼마나 춥습니까? 네. 얼어 죽을 거예요.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생각이 난 거예요. 아, 도와줘야지. 도와주는 게 신의 뜻이라고 했어. 도와줍니다. 낡은 외투 하나밖에 없어요. 외투 하나 갖고 아내하고 자기하고 번갈아 가면서 입어요. 네. 그 외투를 이 청년한테 덮어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니까 아내가 화가 났어. 왜 군식을 데리고 오냔 말이야.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화가 나는데 그때 시몬이 당신 마음속엔 하느님이 없어 라고 하니까 와이프가 아내가 내려놓고 아 마지막 남은 빵을 줘요. 이때 이 청년이 한번 웃습니다. 한번 웃어요. 이 청년은 사실은 날개 잃은 천사예요. 하나님한테 벌을 받아갖고 너 그 신의 뜻을 세 가지를 알아와라 라고 지상에 날개를 잃고 떨어진 천사인 거예요. 자, 구두장이 시몬이 이 청년을 데리고 왔으니 구두 만드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열심히 만들어요. 한 부자가 와서 가장 값비싼 가죽을 주면서 말해요. 1년 내내 닳지 않는 장화를 만들어라. 그런데 그 부자 뒤에 죽음의 천사가 서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이 청년, 날개 잃은 천사만 알아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한테 신길 그 신발을 만들기 시작해요. 시몬이라는 구두장이 깜짝 놀라거든요. 야, 그거 아니잖아, 아니잖아 하는데 좀 있다가 연락이 와요. 그 구두를 맡긴 부자가 사망했으니 죽은 자에게 신길 신발로 바꿔달라. 이렇게 옵니다. 이때 두 번째 미소를 지어요. 왜? 인간의 삶이란 덧없구나. 인간의 삶이란 덧없고 유한하구나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또 두 명의 쌍둥이를 데리고 한 여자가 찾아와요. 네. 이 아이들 신발을 지어주세요. 알고 보니까 그 아이들이 바로 이 날개 잃은 천사가 날개를 잃게끔 만들었던 원인이 됐던 거예요. 두 갓난아이가 너무 가여워서 그 아이들의 엄마의 영혼을 거두지 못했던 거죠, 이 천사가. 결국 엄마는 죽었어요. 이 아이들은 사실 이웃집 아주머니가 잘 키워주고 있더래요. 아, 인간의 공동체는 신뢰할 만한 것이구나. 인간은 제법 공동체를 이루어 잘 살고 있구나. 이때 새로운 깨달음, 세 번째 깨달음으로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배 여기서 막 빛이 확 나면서 세 가지 깨달음을 얻어서 승천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덧없고 인간의 인생은 덧없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잘 살아간다. 우리가 믿고 살아갈 것은 신의 사랑이다 라는 것을 좀 알려주는 거죠. 근데 의외로 되게 덜 교과서적이에요. 이런 주제만 들으면 뭐지? 나를 지금 전도하려는 셈인가? 나를 지금 부흥회로 이끌려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읽다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고 재밌어요. 왜? 민담 같아서. 그런데 톨스토이의 이 모든 시몬이든 이 날개 잃은 천사든 세본의 미소든 깨달음이든 다 까먹어도 세월이 지나도 남는 건 딱 그 제목이에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짧은 단편은 정말 한 30분이면 읽을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결론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어도 돼요. 나는 어떤 사랑, 나는 어떤 무엇. 이런 명사를 한번 찾아보는, 가치를 찾아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죽기 직전에 내가 그때 미슐랭을 못 가서 나는 너무 후회돼. 이런 걸로 후회할 것 같진 않거든요. 나는 근데 의미를 못 찾았어. 무엇 때문에 사는지 나는 그거를 너무 소홀히 했던 것 같아. 라면 후회가 좀 될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한번 찾아와 봤거든요. 첫 번째는 또 수용소예요. 수용소 얘기인데, 아, 나 진짜 수용소에 관련된 책들이 되게 강렬한 게 좀 많아요.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1: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0: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이건 2차 세계대전 수용소예요.
1: 네.
0: 이 사람이 그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에 수용이 됐었던 사람입니다. 그 수용소가 여성, 어린아이들, 뭐 남성 뭐 이런 다 나눠져 있었나 봐요. 근데 끌려가서 가족들하고 헤어져요. 거기서 부모님, 형제, 아내 다 죽어요. 근데 죽는 줄 모르고 자기 혼자 이제 수용소에서 굉장히 고생스럽게 지내죠. 이 사람이 원래 의사였거든요. 정신분석학 의사, 그러니까 오은영 선생님 같은 그런 정신분석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항상 상담을 해주고 그 정신에 이제 병을 고쳐주려고 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수용소에 본인이 딱 들어와 보니까 이곳이야말로 가장 극한의 상황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주 다양한 양태와 또 의외로 공통된 양태를 보입니다. 똑같이 절망하다가. 똑같이 분노하다가, 똑같이 포기하다가, 이런 수순을 겪는 거를 봐요. 그래서 이런 극한 상황에서 사람들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무엇일까를 연구하기 시작해요. 다행히 이 사람은 살아서 돌아오는데, 여기서 건진 어떤 큰 깨달음이 있어서 돌아와서 그거를 밑바탕 삼아서 실제로 현대 사회에서 괴로움을 겪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런 이론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게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이론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책을 보면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어떤, 정신 치료하는 그런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인간이 극한의 상황, 몰리고 몰려서 아주 힘든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거 하나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는 독일어로 나왔어요. 독일어가 제목이 그럼에도 삶의 예라고 대답하라. 한 심리학자의 수용소 체험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독일어판이 이제 영문판으로 다시 나왔는데 이 영문판 제목을 작가가 제일 좋아한대요. 영문판 제목은 Man's Search for Meaning이에요. 미닝, 의미를 찾는, 의미에 대한 인간의 탐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이 강조하는 게 바로 의미예요. 미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극한의 상황에서 누가 살아남는가, 어떤 걸 붙잡는 사람이 살아남는가, 그거를 대답을, 정답을 이렇게 얘기해요. 의미의 의지다. 이게 뭐를 빗댄 거냐면요. 니체, 권력의 의지라고 하는 단어를 약간 차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를 찾으려고 한 사람이 산다라는 거죠. 이게 저는 되게 지금도 읽어볼 만하다는 게 아우슈비츠를 잊지 마, 역사적 실패를 잊지 마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대 사회를 사는 사람들도 사실은 다 겪고 있는 문제가 내가 왜 살지? 나왜 살아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에요. 그거를 이 작가는 실존적 공허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안에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저는 잘때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일 아침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내가 살 힘이 없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면서.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숱하게 나와요. 숱하게 나와요. 이 사람이 메시지는 삶의 의미가 인간을 살아가게 한다. 그 의미를 찾으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 그 의미 중에 강력한 하나는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수용소에서 이렇게 봤대요. 더 이상 난살 의미가 없어. 살 힘이 없어가 아니에요. 살 의미가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누워만 있는데요. 와서 그 병사들이 와서 때리든 발로 차든 뭐 고문을 하든 그래도 가만히 모든 의지를 잃고 누워만 있더래요. 그런 사람들은 100% 다 죽었답니다. 근데 아, 저 사람 얼굴에 너무 병색이 완연한데 눈이 살아있어. 그 사람은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의미를 찾아라. 그거는 본인이 어떻게든 찾아야 된다 이런 거예요. 빅터 프랭클이 실제로 수용소에서 자기의 살 이유의 첫 번째는 아내였대요. 아내였어서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가 만약 살고 내가 여기서 죽으면 너내 아내를 만나서 꼭이 얘기를 해줘. 나는 당신을 만나고 사랑했던 게내 인생에서 가장 큰 의미였어. 라는 걸 꼭 해줘. 그리고 순간순간 이제 강제 노역을 하면 너무너무 힘들고 막 신발에 물집 생기고 막 발에 물집 생기고 온몸이 아프고 막 앙상해지고 막 이러는데도 한삽 풀 때마다 아내한테 계속 말을 걸었대요. 여보, 잘 지내고 있어? 이미 그때는 아내가 죽었을 때였을 거예요. 근데 여보, 당신 사랑해. 나 이거 하고 당신을 만나려고 난 버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냈다는 거죠. 근데 본인만 그런 게 아니더래요. 거긴 모든 남성 수용자들이 다 자기 아내, 애인, 자식, 가족, 사랑한 사람을 적어도 한 명은 가슴에 품고 살았다. 그게 없는 사람은 아침에 나가서 돌아올 데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아침에 집을 나갈 때는 일을 생각하면서 나가거든요. 네. 근데 저녁에 돌아올 때는 항상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그게 없으면 하루의 끝맺음이 너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빅터 프랭클은 그때도 옳았고 지금도 옳구나. 의미라는 건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톨스토이가 던졌고 우리 모두가 품고 있는 그 질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한 대답으로서 저는 힘들 때 이 책을 읽어요. 박완서 선생님의 한 말씀만 하소서. 오늘 소개할 이 한 말씀만 하소서는 정말 정말 괴로운 힘든 일을 닥친 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어요. 박완서 작가님은 이거를 이렇게 소개를 해요. 이건 소설도 아니고 수필도 아니고 일기입니다. 훗날 활자가 될 것을 염두에 두거나 누가 읽게 될지도 모른다는 염려 같은 것을 할 만한 처지가 아닌 극한 상황에서 통곡 대신 쓴 것입니다. 88년 여름 아들을 잃었습니다. 다섯 자식 중에 하나였지만 아들로서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었습니다. 그 최초의 충격을 어떻게 넘기고 아직도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맨 앞에 실린 거예요. 자, 박완서 선생님이 아드님이 서울대 의대를 들어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과 졸업하고 인턴인가 레지던트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88년도. 네. 서울올림픽으로 전국이 떠들썩하던 그 시점에 아드님이 교통사고로 사망해요. 네, 그 자식 잃은 슬픔을 참척이라고 하거든요. 네. 참혹한 슬픔인 거야. 누가 와서 위로를 해도 듣고 싶지도 않은. 본인은 세상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막 고통스러워해. 고통스러워하는데 이 엄마가 잘못될까 봐 이제 큰 따님이 부산으로 모시고 내려가요. 근데 거기서도 밥이 안 넘어가. 먹을 자격이 없다 나는. 내 아들이 죽었는데 밥을 어떻게 먹냐. 그래서 밥을 못 드셔요. 토해 밥을. 그다음에 베란다만 내려다봐요. 뛰어내릴까. 죽고 싶은 거야. 아들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사냐. 그리고 이제 신자셨거든요. 근데 하느님을 저주를 해요. 하느님 같은 건 있지도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벌을 받아야 되고 내 아들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왜 죽어야만 했는지 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한 말씀만 해라. 한 말씀만 해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우리 아들은 무슨 죄를 지었냐 이거거든요. 이 구절 중에 제가 이거를 막 붙잡고 한번 통곡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렇게 나와요. 원태야 원태야 우리 원태야 내 아들아 이 세상에 네가 없다니 그게 정말이냐. 하느님도 너무하십니다. 그 아이는 이 세상에 태어난 지 25년 5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엄마들이 보통 아기를 개월수로 따지거든요. 네. 우리 아기 9개월 됐어요.
1: 맞아요.
0: 우리 아기 30개월 됐어요. 이렇게 따지거든요. 근데 이 박완서 선생님한테 아들은 25년 5개월밖에 안 된 얘기인 거예요. 그 얘기가 누구 잘못도 아닌데 죽은 거죠. 그러면은 이 뻥 뚫린 가슴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워서 떼굴떼굴 굴렀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분이 동굴을 찾아가세요. 상처 입은 짐승이 곡기를 끊고 동굴로 들어가는 것처럼 부산에 있는

0: 수녀원으로 가세요. 거기가 이혜인 수녀님이 계시던 네. 곳이에요. 수녀원 가서 거기서 괴로워하고 위로받고 원망하고 울고 기도하고 토하고 그러면서 자침 회복을 해나가요. 그래서 이 전체를 보면 박완서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다른 고통을 가진 사람한테도 아마 적용이 될 세 가지 사람을 살리는 게 나옵니다. 첫 번째는 글쓰기예요. 이거를 안 쓰셨으면 이분은 회복이 더디되거나 회복이 잘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글쓰기. 사실 박완서 선생님한테 글쓰기는 자기 상처를 치유하는 효과적인 방법이었어요. 본인이 아마 그걸 알고 계셨을 거예요. 첫 번째 등단작, 그러니까 박완서 선생님이 소설가가 될 수 있었던 등단작이 남옥이라는 작품이거든요. 네. 남옥은 전쟁 문학이에요. 전후에 미군 PX 부대에서 일하던 여자 주인공이 오키도라고 하는 남자 화가를 만나서 뭔가 전쟁의 상처를 조금 치유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왜 남옥이냐면 나는 죽어가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죽어간다면 나는 고목이잖아. 근데 나는 자세히 보니까 죽은 듯 보이지만 살 희망이 있어. 나는 아예 죽은 고목이 아니라 지금 겨울이어서 잎을 떨구고 죽은 것처럼 기다리는 나목일 뿐이야. 나는 겨울나무네. 이렇게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을 고목이 아니라 나목으로 규정을 하는 소설을 쓰면서 살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이분도 전쟁에서 오빠를 잃고 이제 상처가 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이야기를 안 썼으면 살아도 내가 마음은 죽어간다라고 느끼셨을 거예요. 글쓰기. 자,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싫었다고 하셔요. 네. 사람, 내가 아들이 죽었는데 사람들 위로해. 제일 싫은 말이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거야. 이 말이 너무너무 듣기가 싫었다는 거예요. 나 그냥 내버려 둬라. 그런데 따님이 계속 먹을 걸 차려줘요. 먹으라, 드시라. 그리고 신부님, 수녀님 이런 옆에 있는 명랑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교류를 하면서 살림을 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밥. 밥이 되게 중요하게 나옵니다. 밥을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밥이 어떤 의미인지.
1: 네. 탁자 위에 놓인 백자필통이 눈에 띄었다. 거기 쓰인 밥이 되어라 라는 글귀 때문이었다. 신부님이 손수 쓰신 건지 아니면 어떤 주교님이나 추기경님이 쓰신 건지 그건 분명치 않았다. 누가 썼건 실상 그건 그닥 중요하지 않았다. 밥이 되어라, 밥이 되어라를 입속으로 되뇌이면서 나는 분도 수녀원에서 맡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 냄새를 떠올렸고 어쩌면 주님이 그때 나에게 밥이 되어 오셨던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났다.
0: 네. 네. 여기서의 밥은 정말 그 쌀밥이 아니라 더 큰 의미의 밥 같아요. 네. 밥이 되어라. 누구한테 이게 사람한테. 사람아 너 밥이 되어라. 남한테 가서 채우는 사람이 되어라. 이런 뜻인 것 같거든요. 이분 주변에서 이분에게 계속 밥이 되어줬던 인연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누군가 정말 헛헛할 때는 뜨끈한 국물이나 갓한 정성스러운 밥이 정말 물리적으로 배가 찼는데 마음이 좀 차기도 하거든요. 그 밥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밥이 사람을 살리는 모든 말과 행동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깨달음을 얻으세요. 회복을 했다라는 증거거든요. 하나 더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1: 주여, 저에게 다시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여, 너무 집착하게는 마옵소서.
0: 본인이 이제 회복됐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구절이에요. 이 세상을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됐다. 맨 처음에 저주를 했거든요. 내 아들이 없는 세상을 내가 살아서 뭐하냐. 나한테 희망이라는 것은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뿐이다. 네. 난 얼른 죽어서 아들 따라가야지. 이 생각을 했는데 세상을 다시 사랑할 수가 있게 됐다. 참 이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힘든 거죠. 힘든 거예요. 저는 대단하다.

0: 이야기가 메인은 아니에요. 헤르만 헤세 본인의 이야기가 메인이에요. 헤르만 헤세의 주력은, 주된 주무기는 뭐냐? 자기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가 헤르만 헤세의 영원한 화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평생을 바쳐서 연구한 사람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시타르타는 데미안의 부처님 버전이에요. 데미안 읽고 시타르타 읽어보면 뭔가 되게 느낌이 비슷해요. 배경은 다르거든요. 데미안은 서양, 시타르타는 동양. 근데 왠지 데미안에게서 시타르타 보이고 시타르타한테 데미안이 보여요. 이게 연달아 나오거든요. 본인이 전쟁 때문에 쓴두 작품이에요.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됐을 때 유럽에 있는 많은 지식인들이 엄청난 혼란과 회의감에 빠져요. 자, 보세요. 우리는 근대를 시작을 했잖아요. 이성의 눈으로 바라보란 말이야. 이성의 눈으로 할수 있는 것만 얘기하란 말이야. 나머지 말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침묵하란 말이야. 그래서 이성이 진두지휘하는 근대의 배를 런칭을 했어요. 진보, 이성, 합리성, 이세 가지를 믿고 떠나온 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직격타가 1차 세계대전이었어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네. 이성으로도, 합리로도, 진보로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야만으로 복귀해요. 그래서 근대 그 모든 지식인들이 다 당황한 거야. 오, 이런 일이 생겨? 우리가 이성을 중시하기로 했잖아.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했잖아. 근데 왜 죽여? 이렇게 된 거죠. 데미안 쓸때 헤르만 헤세가 그일 때문에 되게 괴로웠다고 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곳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찾아야 돼. 이렇게 한게 데미안하고 시타르타. 완전히 쌍둥이 같은 이야기입니다. 시타르타는 상위계층 바라문의 아들이에요. 귀족이라는 거죠. 바라문의 아들인데 이렇게 나와요. 모두가 시타르타를 사랑했대요. 시타르타는 그들에게 사랑이었고 사랑을 주었고 기쁨을 주었대. 아주 잘 자란 아들인 거예요. 귀족 집에 잘 자란 도련님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시타르타를 사랑했어. 그런데 시타르타는 전혀 기쁘지 않았어. 즐겁지 않았어. 자기 자신에게 이르는 길을 찾으려고 했어.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배워야지. 나 자신을 공부해야지. 시타르타라는 책을 배우고자 떠납니다. 아버지한테 인사하고, 아버지 저 떠날게요. 아버지가 잡아. 지식을 알려줄게. 더 있으래? 아니야, 나 괜찮아요. 난 떠납니다. 자, 첫 번째. 사문의 집단에 들어가요. 돌을 찾고, 돌을 닦는 사람들, 사문이라고 하거든요. 사문에 들어가요. 이걸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학교에 들어갑니다. 학교에 들어가요. 사문에서, 이제 나는 배울 게 없네? 라는 생각이 들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기생을 만나요. 가장 아름다운 여성을 만나요. 이게 쾌락을 배우는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쾌락을 배워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나의 자기 자신에게 이르는 길은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사를 배웁니다. 돈을 배워요. 돈을 버는 방법. 그다음에 돈을 썼더니 너무너무 좋네? 돈을 썼더니 막 침대도 좋아지고, 옷도 좋아지고, 사람도 깔끔해지고, 돈이라는 건참 좋은 거구나. 돈과 욕망을 배워요.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이도 저도 다 아니네? 근데 우연히 어떤 강에 가게 돼요. 뱃사공을 만나요. 뱃사공이 자기가 찾던 현자였던 거예요. 현자가 얘기해요. 강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강이 모든 것을 얘기해 준다. 그래서 현자랑 같이 계속 강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렇게 뱃사공 해주면서 강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본인 스스로 득도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시타르타가 이 이야기를 깨닫지 못한 자기 친구한테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야 라고 말하는 결정적인 한 장면이 있어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1: 네.
0: 나에게는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이 세상을 업신여기지 않는 것, 이 세상과 나를 미워하지 않는 것. 이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미워하지 않는 것. 이 세상과 나와 모든 존재를 사랑과 경탄하는 마음과 외경심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것, 오직 이것만이 중요할 뿐이야. 저는 여기 이 말이 정말 이거는 부처의 설법만큼 정말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 그 사랑하기까지 못 가더라도 이 세상을 미워하지 않는 거, 저주하지 않는 거, 그리고 나를 미워하지 않는 거. 이세 가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왜 댓글들 같은 데 보면은 막 조롱하고, 막 그런 세상에 뭘 하든지 간에, 뭐 이렇게 뭐 전문가 납수였네, 막 이러고, 막 이런 댓글 너무너무 많잖아요. 좋은 마음으로 우선 따뜻하게 바라보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시타르타가 학교

0: 갔다가 학교도 박차고 나오고 그 아름다운 여인의 유혹도 이제 극복하고 돈의 유혹도 극복하고 다 관문을 넘어서 이제 부처가 되기 직전이거든요.
1: 네.
0: 근데 자식이 생겼다는 걸 알아요.
1: 아.
0: 옛날에 사귀던 기생이 시타르타의 아들을 데리고 나타납니다. 보는 순간 알아요. 아, 내 아들이다. 근데 시타르타가 모든 건다 극복했어요. 다 놔버리고 해탈하고 다 무념무상이 되고 극복을 했는데 가장 어려워했던 관문이 바로 자식이에요. 자식을 막 끌어안으려고 해요. 내 품으로 이제 내 자식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아버지가 굉장히 잘해줘요. 아버지가 인내하고 기다려준다. 근데 이 아들은 거의 뭐 중2병 원래 사춘기 같아요. 막 아버지 싫어! 막 하면서 넌 아버지도 아니야! 막 욕하고 막 도망 다녀요. 시타르타가 계속 쫓아다닙니다. 왜? 못 끊어서. 못 끊어서. 그래서, 아, 부처님도 자식을 이기는 건 이렇게 어려운 일이구나. 그래서 전국의 모든 사춘기 어머니들이요. 지금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것은 부처님도 못하신 일입니다. 자식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하는 거는 부처님도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춘기 아이한테서 모든 뭔가 해탈한 경지에 이르는 것은 부처가 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타르타가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우리가 와, 몇 개의 책을 같이 읽은 거야, 지금?
1: 거의
0: 뭐 서른 권
1: 서른
0: 가까이
1: 권, 네,
0: 돼요.
1: 가까이 된것
0: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은 영상만으로도 지금 서른 권을 그냥 한 큐에 농축
1: 같아요.
0: 액기스로 드시는
1: 맞아요.
0: 효과인데 어떤 작품이 좀 기억에 남아요? 내가 책장 서재에 한번 놓고 싶다. 장바구니에 담아보고 싶다.
1: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프랑켄슈타인인 것 같아요.
0: 프랑켄슈타인.
1: 내용도 그랬지만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가 되게 그날 집에 가서도 기억에 많이 남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게 되는 계기도 됐던 것 같아서 우선 프랑켄슈타인이 되게 많이 기억에 남고 사실은 뭐올 때마다 항상 너무너무 재밌는 이야기와 책들이 막 이렇게 섞이고 또 그런 책 단순히 책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책이 뭐 영화로도 나가고 뭐 여러 가지 문화와 합쳐지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즐거웠거든요. 한동안 잊고 있었던 독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고요. 사실은 저와 같은 분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독서보다 중요한 게 훨씬 많은 것 같잖아요. 돈 버는 것도 그렇고요. 저도 지금 취업을 해야 할 나이니까 취업 준비도 그렇고 뭐 이제 경쟁 분위기가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여유가 좀 없이 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마음속의 여유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틈 사이에 이제 문학이나 이런 게 파고 들어갈 틈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건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자기 자신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 능력이 혼자 핸드폰 하거나 유튜브 보거나로서는 별로 그렇게 키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교수님이 해주신 여러 번의 수업, 여러 권의 책들을 들으면서 제 스스로가 조금 더 커지고 다른 사람과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걸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꼭 그런 기분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좋은 거는 이유가 있는 법일 경우가 많은데, 그거 사실 입문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기초 체력. 예를 들어, 운동할 때도 뭐, 코어가 있어야 된다 그러고, 뭐, 기초 체력이 좀 부족하면 좀 달릴 때 다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입문을 조금 쉽게 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솔직히 말해서 저도 이 모든 작품을 원래부터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다 읽어본 적 없고, 돈키호테도 저도 요약본으로 봤지, 이렇게 두꺼운 거를, 와, 1500년대 이런 걸 썼다고? 막 이렇게
1: 그러니까요.
0: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간과했던 부분이 되게 많구나. 그래서 나는 어딘가를 뿌옸던 렌즈를 조금 맑게 닦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면, 어, 나 그거 읽어봤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신감이 좀 있고, 그리고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30%의 법칙이 실제로 있구나라는 걸 실감했어요. 초반 30%를 넘기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30%만 넘기면 가속도가 붙어서 끝까지 정주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30% 버티면 우리 지금 얘기했던 거 대부분 다한 권의 장편이에요. 장편 섭렵할 수 있다. 읽고 나면 굉장히 뿌듯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입시도 끝났고 사실 제가 이제 어디 가서 면접 볼 일도 없고 그런데 읽고 나니까 채워진 느낌,
1: 네.
0: 채워진 이 감각은 남는 것 같아요. 열 번의 수업 동안 같이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1: 아닙니다. 좋은 수업이었습니다.
0: 같이 이야기하면서 제가 훨씬 더 많이 좋은 시각을 좀 가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코멘트 너무너무 정말로 꼭 자막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정보도 사전에 주지 않고 왔는데 이렇게 코멘트를 해줬다라고 하는 거 사전 그 꼭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1: 네. 정말 즐거웠습니다.
0: 네. 자, 그러면 대장정의 끝을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고맙습니다.
3: 과학적으로 꼭 검증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비행.
4: 느낌이 생텍지 페리야. 진짜 찰떡 같네요. 예. 비행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하시는?
5: 저는 거미의 비행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4: 거미요?
5: 거미요? 거미가 4.5km 상공까지도 비행을 합니다.
4: 근데 못 믿겠어요. 이거 뭐 예. 보여주세요.
5: 비디오를.
4: 나온다. 우와, 저렇게 날아간다고? 스파이더맨이래?
3: 어떻게 밝혀낸 걸까요? 누가?
5: 제가 밝혔죠.
4: 전 세계 최초로 그러면 발견하신 거예요, 교수님이?
5: 네. 아. 라이트 형제가 비행을 하기 시작한 20년 만에 인간의 비행이 자연의 비행을 넘어서는 시점까지 오게 됩니다.
4: 진화로 따지면 수억 수천만 년 넘지 않아요?
5: 상상이 잘 안 가실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4: 이게 비행기, 와. 지금 다 달라요, 너무.
3: 왜 그렇게 설계했지?
4: UFO를 지금 뭐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5: 어떤 생명체들이 비행을 하는지 인간이 발명하고 개발해낸 그러한 비행체들까지 쫙 한번.
4: 오늘 고급 지식입니다, 여러분. 하나 건져갑니다. 자연의 비행부터 항공기 설계까지 다 연구하신다는 그런 분이 나오셨어요. 와.

0: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0: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 담긴 도둑이었었지. 뭐? 그래, 작품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2: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와쭈.
3: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집중도.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급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창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

0: 24시간이 모자라.
1: 그러니까 이게 다 내가 예뻐서 그래.
0: 맞아. 드디어 알았어. 난 슈퍼스타가 돼야 하나 봐.
2: 아이고,
1: 또 그림 얘기야.
3: 어디 봐. 이 몸은 분명 슈퍼 용사일 것이다.
0: 그런 건 없거든.
4: 선생님, 음? 죄송해요.
5: 아니야, 현재 정신이 팔려 있었던 내 잘못인걸. 그럼 선생님은 가볼게. 오히려 잘 됐어.
0: 얘들아, 이것 봐. 태양과 공연 영상을 보고 연락드립니다. 다른 곡의 데모 영상을 보내주시면 데뷔를 검토해보고 싶습니다.
6: 안 돼! 나 때문에 선생님이 공연에 나가지 못하게 됐어. 선생님! 포기하지 마세요! 저희한테 다 계획이 있어요! 그렇지, 얘들아?
7: 기타 쳐본 적 있어요?
8: 아니.
1: 예?
3: 좋아. 여기 방송실을 당분간 빌리기로 했어. 어플, 넌 일단 가사를 적어와. 너희는 각자 다른 일을 맡을 거야. 레드는 메이크업과 의상, 옐로우는 앨범 디자인, 오렌지는 촬영과 편집을, 레오는 악기 관리를 해줘. 블루랑 그레이 선배는 기타 연주를 맡아줘요.
9: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3: 선생님은 불안정한 고음 교정을 위한 트레이닝을 하셔야 해요. 자, 모두 대중의 취향과 거리가 멀군. 다시. 너무 진부해. 다시.

0: 너무 유치해. 다시. 너도 다시. 답자가 틀려. 다시.
1: 그래서 이런 경우에
0: 설명 끝. 다음 시간까지 교과서 10번 써오도록.
2: 뭐야? 몇 번을 고치는 거야?
3: 노수정.
4: 손가락 아파.
3: 이젠 지쳤어.
2: 왜 오늘은 공주들이 불쌍해 보이지?
5: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2: 뭐야? 어디서 대장들이야?
6: 다크의 말이 옳다. 너희 둘은 다크의 명령을 듣고 버블잼을 빼앗아오거라.
0: 왜 아직 아무도 안 오는 거지? 어? 도망? 어림없지. 아, 그냥 각자 맡은 역할만 잘하면 되는데 왜 그걸 못하는 거야?
3: 우리도 선생님을 도우려고 열심히 하는데 네가 너무 몰아붙이잖아.
7: 맞아. 모두가 너 같을 거라고 생각하면 어떡해.
0: 뭐?
3: 나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내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
0: 잠깐 쉬자.
3: 그래.
2: 이건 패션 잡지, 악보, 편집책. 이 많은 걸 다 읽은 거야? 잠을 하루에 두 시간밖에 안 자잖아.
0: 됐어. 난 내 할 일을 하자.

0: 음을 내려보는 건 어때?
1: 완벽하군. 비결이 뭐야?
0: 간단해. 할 수 있는 음으로 낮춘 것뿐이야.
2: 저기, 그린.
1: 준비하자.
3: 벌침을 내놔라.
2: 블랙호스요. 허리카임사.
4: 야, 덩치. 너 잘 만났다. 오늘 겨뤄보자. 아!
2: 뭐야? 하트편을 버리고 간 거야? 오렸지?
4: 뭐야?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잖아?
1: 로, 지금 공격하는 거야.
4: 오케이, 좋았어.
1: 괜찮아?
4: 발이 잘 안 움직여.
1: 내가 다 망쳤어. 내가 무리하게 지시하지만 않았어도.
2: 그린. 그렇지 않아. 우리는 네가 다그치는 게 우리가 부족해 보여서 그런 줄 알았어. 하지만 가장 노력해온 건 너 자신이라는 걸 이제는 잘 알아.
1: 이건...
2: 우리가 함께 연주할 수 있게 된 건 다 그린 네 덕분이야.
1: 퍼플.
4: 암흑을 거두는 빛이여, 마주잡은 두 손에서 진실한 마음을 구하라!

0: 그린의 힘을 이용해 방어만 할 건가?
1: 아니, 너희가 갇힐 차례거든. 헛!
0: 퍼플스텝 기억하겠대.

0: 얘들아, 너무 몰아붙여서 미안해.
1: 우리도 그동안 네 노력을 몰라줘서 미안해.
0: 그나저나 퍼플, 다이아월을 공격으로 사용하다니 역시 내 생각이 다 옳은 건 아니었어.
2: 아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3: 나까지 다쳤으니 연주는 이제 어쩌지?
0: 아, 나도 퍼플처럼 배운 걸 응용해봐야겠어. 할 수 있는 위치로 옮기라며. 자, 모두 위치로!
1: 모두를 하나로 묶은 건 바로 그린이었어.
0: 이것 좀 저쪽으로 치워줄래? 카메라 준비됐지?

0: 데뷔는 어려울 것 같대. 이제 가수의 꿈은 마음속에만 간직할래.
1: 그래도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거예요.
2: 혹시 몰라서 울렸는데 조회수가 엄청나. 앞으로 바빠지시겠군.

후보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한.

0: 어때? 잘했지?
1: 아우, 멋진데? 내 친구들. 까칠하기는. 안녕. 앞으로 잘 지내보자.
0: 앵무새야, 반가워.
1: 뭐야, 왜 나한테 이래? 네가 대장이라도 돼? 큰일 났다. 비상, 비상. 도와줘. 무시무시한 모험이다. 어이구, 사나워라. 저런, 과당 넘어졌네.
0: 잠깐, 잠깐만.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
1: 찾아보자, 찾아보자. 바보는 빼고 잘 찾아보자.
0: 그렇게 말하면 못 써.
1: 잔소린 딱질색이야. 쓸데없는 잔소리 난 싫어 못 참아. 어릴 적부터 그랬지 난 제멋대로야. 내가 심술 부리면 난 놀라서 달아나지. 난 수다쟁이 앵무새 어쩡아쩡아. 얄밉고 심술 부진 말도 차차차하지.
0: 그럼 일단 예절부터 배우자. 알았지? 따라해봐. 봄은 착하다. 또 마샤는 친절하다.
1: 끔찍해. 우당탕탕 말썽 그런 게 싫다면 뭐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 하지마. 나 더러 화낼 거야. 까칠해질 거야. 간식 슬쩍 훔쳐먹고 훌쩍 떠날 거야. 나는 야 멋진 앵무새 아무도 못 말려. 안 보이잖아.
0: 그럼 이번엔 마샤는 똑똑하다. 또 봄은 씩씩하다. 동물한텐 이렇게 살살해야지.
1: 나는 빠빠빠라빡 앵무새. 리오에서 왔지. 이야! 난 빠빠빠라빡 앵무새. 무대 위의 스타 멋쟁이지.
0: 그럼 또 무슨 예절을 가르쳐야

뭐야, 여긴 완전 한겨울이잖아. 난 안 얼어. 안 얼다고. 절대 안 얼어. 어, 이봐.

바로 그거야. 뜨끈뜨끈하게. 아우, 배고파 죽겠네. 혹시 간식 좀 없어?

0: 혹시 근처에서 우리 앵무새 못 봤어?
1: 도와줘! 아이고, 나 죽네!
2: 어떠냐? 이 떠돌이 멍멍이들.
0: 아이, 그럼 못 써. 너 예절을 좀 더 배워야겠다. 그치, 곰마? 좋았어. 그럼 다시 시작해볼까?
2: 알았어. 그냥 다시 돌아가면 되잖아.

새끼야? 안녕, 엄마? 와, 뭐야?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야? 빨래하는 날이야? 잠깐만 기다려.

이제 우리한테서 도망치긴 힘들 거야. 그렇지, 곰마? 이게 바로 완벽한 세탁이라 할 수 있지.

4명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기의 형사 그리고 미아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아라리오!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0: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1: 뭐?
0: 그래, 사펀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2: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3: 엄마폰 말고 내폰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소통형. 사진 3000장, 또 영상 2시간. 더 선명하게, 더 스마트하게. 진짜 내 스마트폰.
4: 더 커져 하면 플러스.
3: 물론 그래.
4: 플러스.
3: 더 다양해지. 24가지 앱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소통형 원인원.

0: 48. 언저기에 달릴 준비 됐어?
1: 그렇고 말고. 나의 초음속 스피드로 달리면 선두는 문제 없지.
2: 배가 떠오르려고 하네요. 모두 광선 앞으로. 최고속도로 2바퀴를 도는 경주입니다. 그럼 신나는 경주를 시작해볼까요?
1: 9 곱하기 2, 이중 광선으로 출발!
0: 12 곱하기 2, 실력을 보여주지!
1: 5중 광선이잖아. 난 5중 광선으로는 못 가는데. 3중 광선으로 가면 되겠다.
3: 가능해. 하지만 사실 한 줄짜리 광선이 더 빠른데.
1: 한 줄 광선? 에에, 그럴 순 없지. 3중 광선이 그것보다 더 멋지다고. 6 곱하기 3, 3중 광선으로 출발.
0: 리더, 어느 광선으로 갈까?
4: 3중 광선이나 한 줄 광선으로 가, 24. 한 줄 광선이 더 빨라 보이긴 해.
0: 알려줘서 고마워. 24 곱하기 1, 가자. 우후.
1: 3 곱하기 6.
0: 우후. 4 곱하기 6.
1: 스케이트를 타는 게 낫겠다. 자, 나중에 보자고, 악어야.
3: 18, 집중해. 이중 광선을 타.
1: 뭐? 이런. 4중 광선. 어어. 3블록들은 잘 가.
0: 이제 뭐하지?
5: 포기하지 마. 아직 기회는 남아있다고.

0: 재밌는걸.
1: 여덟 줄 광선이잖아. 여덟 칸짜리 직사각형은 만들 수 없어. 하지만 3중 광선은 가능하지. 4 곱하기 3.
0: 3 곱하기 8. 점프를 아주 높게 해야지만 시도해볼 수는 있지. 우후!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없어.
1: 한 바퀴를 가장 먼저 통과한 숫자는 다음 바퀴를 돌 때 최강 파워를 할 수 있답니다. 서둘러 파워! 다른 숫자들이 쫓아오고 있어.
2: 옥토블록 파워업!
3: 이 밤의 광선 위를 멋지게 수놓을 20이 무대에 오릅니다. 5중 광선이네. 파워업을 했으니 5중 광선도 문제없지. 4 곱하기 5. 으아, 2 곱하기 10, 4 곱하기 5, 5 곱하기 4, 10 곱하기 1. 아, 여섯 줄로는 못 가잖아.
1: 4를 버리면 된단다, 20. 2 곱하기 6! 3 곱하기 4!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6 곱하기 2!
4: 나시파리 다시 돌아왔다. 나에게 필요한 건 스피드. 6 곱하기 3! 브롱! 브롱!
0: 저기서 점프해야 해. 그 방법밖에 없어.
5: 지난번에 실패했었잖아.
0: 그러니까 다시 해볼 거야. 3 곱하기 8! 우후! 멋지게 해냈지?
1: 선수들이 오네요. 막상막할 실력인데요. 누가 이길까요? 사진을 확인해봐야겠네요. 한 블록 차이로 24가 승리했습니다.
0: 재미있었다. 내일 또 할까?
4: 기대해도 좋아, 챔피언.

안녕 친구들. 고고다이노가 자가절화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로운 곤충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0: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너지 도둑이었어. 뭐? 그래, 작품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1: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샤워볼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맛있는 맛있게 치킨 크크크.

0: 옛날부터 요정과 악당은 서로 대결해왔지. 요정들이 악당에 맞서 우주 평안을 지켜왔지만 여전히 악당은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다.
1: 어린이들을 괴롭혀 우주를 파괴하는 것, 그게 바로 다 악당 끝끝의 최종 목표다.

0: 박사님, 무슨 일인가요?
1: 전쟁인가요?
0: 외계인이 나타났나요?
2: 아니, 요즘 수고가 많은 우리 요정들을 위해 오늘 이 박사가 배달 음식 쏜다!
3: 네!
2: 자, 자, 뭐 먹을래? 짜장면?
3: 좋습니다!
2: 떡볶이?
3: 좋습니다!
2: 비빔밥?
3: 좋습니다!
2: 아니, 뭐가 이렇게 다 좋아? 싫은 건 없어?
3: 싫은 거 없습니다!
0: 짜장면은 감칠맛이 있어 좋고, 떡볶이는 매콤 쫄깃해서 좋고,
1: 비빔밥은 건강한 맛이라 좋습니다!
0: 게다가 박사님이 사주시는 거니 다 좋을 수밖에요!
2: 역시 우리 요정들, 긍정적인 마음이 최고예요! 그런데 항상 싫은데? 하면서 모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한 어린이 때문에 지금 우주 평화가 흔들리고 있다. 요정들! 당장 출발!

0: 조사.
1: 이 사건은 저기 보이는 정우재 어린이로부터 시작되었다.
2: 우리 왕자님 밥 먹자. 엄마가 볶음밥 했어.
3: 볶음밥 싫은데.
2: 볶음밥이 왜 싫어?
3: 이것저것 다 섞어서 볶았잖아요. 싫어요.
2: 그래? 그럼 그냥 흰밥이랑 반찬해서 먹자.
3: 흰밥이랑 반찬도 싫은데. 밥 따로 반찬 따로. 아이 귀찮아.

0: 줄까?
1: 국수도 싫어요. 면이 너무 기다랗잖아요.
2: 먹지 마. 너 다 먹지 마. 어? 엄마 볶음밥 혼자 먹을 거야. 아휴 참.
1: 어? 아 싫은데. 아 배고픈데. 아 나 배고프다니까요.
3: 그런데 우재가 이렇게 싫은데 하는 것은 유치원에서도 마찬가지였지.
4: 자, 오늘 선생님이 들려줄 이야기는 흥부와 놀복.
0: 와!
1: 싫은데? 흥부 놀부에 막 도깨비랑 똥 나와서 싫은데?
0: 난 좋은데? 나도.
4: 그럼 다른 책 읽어줄까? 피노키오 읽어줄게요.
0: 와!
1: 싫은데. 피노키오 코 길어지는 거 기분 나빠서 싫은데.
4: 그럼 피노키오 말고 헨젤과 그레텔?
1: 싫은데. 거기에 막 과자로 만드지 나오면 과자 먹고 싶은데 지금 여기 과자 없으니까 싫은데.
0: 야, 정우재! 넌 뭐가 그렇게 다 싫냐? 우린 이 얘기 다 듣고 싶거든!
5: 맞아! 싫으면 너가 귀 막아! 그럼 되겠네!
1: 싫은데! 귀 막으면 너무너무 답답해서 싫은데!
5: 뭐야! 다 지 맘대로야! 맞아! 자기가 무슨 왕자님이야? 왜 저래!
3: 그런데 이런 우재를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악당 크크였지.
6: 저렇게 뭐든지 싫은데 싫은데 하는 어린이 이 크크는 정말 싫은데가 아니라 좋은데 너무 좋은데 카카카카카카카. 그럼 우리 우재 친구에게 이 악당 크크가 선물을 하나 줘야겠구만. 기다려라 우재야. 곧 만나자.
0: 아, 우리 뭐 하면서 놀까?
5: 허! 숨바꼭질 어때?
1: 싫은데? 나 숨는 거 귀찮아서 싫은데?
0: 어? 숨는 거 귀찮으면 네가 술래하면 되겠네.
1: 싫은데? 나만 빼고 숨는 거 기분 나빠서 싫은데?
0: 야! 다 싫으면 우리 보고 어쩌라고!
1: 어쩌긴! 너네가 나 좋아하는 거 찾아주면 되지!
0: 야! 정우재! 네가 무슨 왕자님이냐? 우리가 네 마음을 그렇게 쳐줘야 돼? 그니까 왕자님은 혼자 잘 노세요. 가자. 그래.
1: 아 싫은데. 나 혼자 노는 건 싫은데.
7: 왕자님, 왕자님은 혼자가 아니에요.
1: 어?
7: 어?
6: 왕자님 곁엔 이 크크가 있습죠. 크크크크크크크.
1: 크크?
6: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은 우리 왕자님. 자, 이 왕관을 쓰시지요.
1: 싫은데 왕자? 아저씨, 지금 나 놀리는 거예요?
6: 아유, 그럴리가요. 전 우리 왕자님 편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싫은데 왕국으로 만들어드리려고요.
1: 싫은데 왕국?
6: 자, 어서 이 왕관을 쓰시지요. 그래서 이 세상을 싫은데 왕국으로 만들어주세요. 야!

0: 내가 진짜 왕자님이 됐잖아.
1: 축하드립니다, 시른대 왕자님. 이제 왕자님은 곧 시른대 왕자님.

0: 한국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 이만 둘, 셋, 뿅!
1: 어? 어? 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2: 왕자님, 오셨습니까?
1: 네? 아니, 이 왕관 어떤 아저씨가 나한테 주면서 이상한 얘기 막 하는데

0: 뭐가 싫어요?
1: 왕자님 이야기 듣기 싫은데? 아저씨 만나서 왕관 받은 이야기 진짜 재미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0: 엄마! 엄마! 뭐야, 엄마가 왜 저래?
2: 이제 왕자님은 곧 싫은데 왕국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0: 그럼 엄마가 저러는 게 이 왕관 때문에? 어? 뭐야? 왜 왕관이 안 벗겨져? 나 어떡해?
3: 왕자님, 오셨습니까?
0: 예? 선생님까지. 선생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 왕관 좀.

0: 네?
1: 도와주기 싫은데? 바빠서 왕자님 도와주기 싫은데?
0: 아, 선생님, 책 정리 나중에 하시고 저 좀.
1: 싫은데? 책 정리 나중에 하기 싫은데? 나 할 일 미루는 거 제일 싫어하는데?

0: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그래, 이게 다! 그동안 내가 싫은데 하면서 엄마, 선생님, 친구들을 힘들게 해서 생긴 일이야. 그래, 이게 다 나 때문이야. 야! 얘들아!
1: 왕자님, 왜 울고 계세요?
0: 얘들아, 그러지 마. 미안해. 내가 그동안 자꾸 싫은데? 라고 했던 거 용서해줘.

0: 하기 싫은데?
1: 아, 그럼 이 왕관이라도 좀 벗겨줘. 아, 이것 때문에 자꾸 이상한 일이.
0: 싫은데? 왕관 벗겨주기 싫은데?
1: 아, 나 어떡해.
2: 우리 싫은데 왕자님 참 좋겠다. 모두가 싫은데 싫은데 하는 싫은데 왕국에서 살아서 말이야.

0: 빙동댕 삼총사
1: 압박크크
0: 싫은데
1: 뭐가 싫은데
0: 날 방해하는 빙동댕 삼총사 너무 싫은데
2: 하 우리도 어린이를 괴롭히는 크크니가
1: 너무 싫은데
0: 하 그렇다면 날 더욱더 싫어하게 만들어주지 예아 이 크크봉의 맛을 보여주지
1: 아니
3: 빙동댕 삼총사 제가 도와줄게요

0: 뭐해? 어서 덤벼보시지!
1: 싫은데, 나 너희들한테 덤비기 싫은데.
2: 에? 그럼 우리가 덤비니?
1: 싫은데, 니들이 덤비는 것도 난 싫은데. 무서워서 나 도망갈 건데. 크크크크크크.
0: 지금이야! 딩딩!
3: 동동!
2: 딩딩!
1: 딩동! 싫은데, 나 암피할 건데. 나 딩동댕 빗 맞기 싫은데. 둘, 셋. 싫은데 나 뿅 안 할 건데 그냥 걸어갈 건데. 아이, 이쪽으로 갈 건데.
4: 우재야,
5: 괜찮아?
6: 고마워, 딩동댕 삼총사. 다 너희들 덕분이야.
2: 아니, 우재 네가 우릴 도와준 덕분이지.
5: 예!
7: 딩동댕 삼총사!
8: 오늘도 악당 크크의 음모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냈다. 잘했다, 요정들!
0: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나쁜 습관을 고치는 그날까지!
3: 우리가 어린이들과 함께 할 겁니다!
2: 우리가 누구?
5: 응! 응! 응!

0: 스텔라 냉떡볶이.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모기 박사, 호떡이. 모기 물린데 가려워.
3: 배 아파.
2: 가려운데 긁을까? 아니야, 아니야. 긁을까? 안 돼.
3: 배가 너무 아파. 알들이 나오려고 일어나와.
2: 이게 다 모기 때문이야. 모기. 너.
4: 모기? 나? 혹시 나 숨을 들켰나?
2: 잡히면 가만 안 될 거야. 에이, 에이, 에이. 어휴, 어우, 가려워. 참아야 돼.
4: 호빵이한테 들켰다간 큰일 나겠는데?
3: 아직 알을 낳을 때가 아닌데 왜 이러지?
2: 그러니까 엄마 모기한테 물린 데를 긁으면 어떻게 되냐고. 왜 대답을 안 해? 왜 대답을 안 하냐고. 웽, 웽, 웽, 웽, 웽, 웽, 웽, 웽. 오!
5: 아이고, 배가 요란하게 흔들리는 걸 보니 알을 낳을 때가 된 모양이구만.
6: 할머니, 그게 아니라요.
5: 아니, 많이 답답하다고. 그래, 엄마 뱃속에서 밖으로 나갈 때가 되면 답답할 만하지. 그럼 이 할미가 시원하게 내보내주마.
6: 벌써요? 아직 나갈 때가 아닌 것 같은데.
7: 너 때문이잖아. 네가 요란하게 흔드는 바람에 엄마가 우리를 따오려고 하잖아.
2: 그러니까 엄마 모기한테 물린 데를 긁으면 어떻게 되냐고.
5: 아유, 그건 엄마 모기가 너희들을 무사히 낳으면 그때 엄마 모기한테 직접 한번 물어보렴. 자, 그럼 민다. 나가!
2: 어? 무슨 소리지? 잘못 들었나?
3: 알들이 금방이라도 나올 것 같아. 어서 알 낳을 곳을 찾아야 해. 알을 키우려면 물이 필요해. 어디가 좋으려나? 마침 비가 와서 물웅덩이가 많잖아. 좋아, 여기서 골라보자.
5: 나가! 아이고, 한 번 더! 나가! 다 나갔구만. 삼파먹이 기절!
3: 엠조! 엠조! 엠조!
7: 순풍! 순풍!
3: 알들아, 무사히 나왔구나.
6: 엄마!
2: 여긴 또 어디지?
7: 야호! 물이다! 엄마, 우리가 물 좋아하는 거 딱 알고 딱 좋은 물웅덩이에 놔주셨네요.
6: 저는 저기 물웅덩이가 더 좋은데.
1: 알아. 여긴 화분 받침대야.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거야.
6: 그럼 여기 있으면 들킬 일도 없겠네요.
1: 그럼 당연하지. 알에서 나올 때까지 여기 숨어있자.
8: 네, 엄마!
7: 넌 대답 안 해?
2: 응? 네! 엄마 모기는 물 웅덩이에 알을 낳는구나. 돌아가면 화분 받침대 물부터 없애야겠어. 반드시!
1: 반드시 뭐라고 했니, 알아?
2: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모기한테 물린 데를 긁으면 어떻게 돼요?
1: 긁으면 저렇게 되겠지?
2: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0: 안 돼.
8: 아, 긁을까? 말까? 아, 긁을까? 말까?
9: 네네. 어서 시원하게 긁으라고 하십시오. 그럼 이 도파민이 최고의 쾌감을 선사드리겠...
10: 아니, 아니. 아니, 되옵니다. 긁었다간 큰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9: 쾌감을 놓치는 것보다 더 큰일이 어디 있습니까요? 어서 시원하게 팍팍 긁으라고 하십시오.
10: 아니, 아니. 아니, 되옵니다.
8: 나 더 이상은 못 참아. 긁어라. 시원하게 긁어라.
9: 결정 잘하셨습니다요, 내님.
10: 네? 네. 목이 물려 가려운데 긁으라고 하십니다.
0: 도저히 못 참겠다.
9: 긁었다. 어떠십니까?
8: 가슴이 뻥 뚫리는 것처럼 시원하구나! 그래, 이 맛이야!
9: 자, 그럼 더 팍팍 긁으라고 하십시오!
8: 그래, 더 팍팍 긁어라!
10: 아, 네! 자, 더 팍팍 긁으라고 하십니다.
0: 가려워! 더 시원하게 팍팍 긁을 거야!
2: 오, 상처다! 호빵이 숨통 밑에 숨어있기 답답했는데 잘됐다. 상처 속으로 들어가볼까?
11: 히루딘, 전쟁의 신 히스타민의 폭탄을 받아라!
2: 그만, 그만! 나 그렇게 대단한 악당 아니라고요? 모기 여왕님이 피를 쭉쭉 빨아먹는 동안 피를 굳지 않게 하려고 왔을 뿐이라고요.
11: 저렇게 구구절절 말이 많으면 꼭 죽던데.
12: 그러게.
13: 설마.
11: 말이 너무 많아. 히스타민의 폭탄을 받아라.
12: 히루딘이 죽었어.
5: 이 전쟁의 신 히스타민님도 좀 잠잠해지시려나?
0: 아마 아닐걸. 히스타민님은 전쟁의 신이시잖아.
11: 난 멈추지 않는다. 싹 다 쓸어버려라.
13: 싸놓고 간지럽고 너무 아프아.
11: 핏줄도 더 부풀어 오르고 있어.
2: 오, 모기가 뚫어놓은 것으로 침투하니까 쉽네.
14: 염증 발생! 염증 발생!
13: 염증! 침입자다! 침입자가 나타났다! 히스타민!
11: 침입자가 또 나타났다고? 폭탄을 더 퍼부어라!
12: 히스타민님이 폭탄을 더 터뜨리고 있어!
15: 히스타민님! 이러다 우리도 다 죽어요!
11: 전쟁의 신 히스타민, 나의 임무는 침입자를 제거하는 것이다. 침입자를 제거할 수만 있다면 이 정도 피해는 감수해야 한다.
13: 아, 제발 그만하세요. 저를 더 이상 자극하지 마시라고요. 그럼 또 가렵고, 그럼 호빵이 또 가렵고,
2: 그럼 세균도 쉽게 들어오지롱.
11: 세균, 이 녀석, 널 제거할 때까지 우리 폭탄을 받아라!
13: 내님, 괴로워서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16: 괴로워요.
10: 라고 피부 신경세포가 전해왔습니다.
8: 왜야? 괴로워? 도파민,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긁으면 시원할 거라면서! 쾌감을 느낄 거라면서!
9: 이 도파민의 쾌감은 아주 짧습니다. 그럼 이만!
8: 왜야? 왜? 어딜 도망가는 것이냐? 이리 오너라!
10: 네님, 그러니까 긁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목이...

0: 이 물린 데가 난리가 났습니다. 호빵이 손에 숨어있던 세균까지 침투해서.
1: 세균까지? 호빵이 손 안 씻었대?
0: 그랬다네요.
1: 아우 이런. 아우. 혹시 말이다. 그 모기한테 물렸을 때 바이러스나 말라리아 원충 같은 건 안 들어왔다지?
0: 확인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신경세포. 피부마을 백혈구. 나와라 오바.
2: 네? 뭐라고요? 모기한테 물렸을 때 바이러스나 말라리아 원충이 들어왔냐고요? 전 못 봤는데 잠시만. 저 결국 너 봤어?
3: 난 못 봤는데. 나도 못 봤는데.
4: 나도 못 봤는데. 너도 못 봤지. 말라리아.
5: 말라리아. 나 말이야.
6: 말라리아 원충이다.
5: 말라리아 원충은 적혈구 영양분이 좋아. 뺏어 먹을 거야. 적혈구야 이리 와.
7: 싫어. 저리 가.
2: 말라리아 원충 적혈구 괴롭히지 마.
0: 뭐야, 침입자가 또 있었어? 아, 세균이냐 말라리아 원충이냐, 누굴 먼저 잡는다? 뭘 망설이는가. 전쟁의 신 히스타민은 둘 다 잡는다. 폭탄을 받아라.
8: 지금쯤 내 침에 들어있던 말라리아 원충까지 들어가서 호빵이의 피부 마을은 난리도 아닐걸.
9: 안 돼. 누나한테 빨리 가서 알려줘야 해.
8: 알드라,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건 호빵이 호떡이도 모를 테니까 안심하고 어서 놀아. 놀아.
10: 네, 엄마. 우리 놀자. 놀아.
9: 아니, 내가 돌아가면 엄마 모기가 알을 낳을지 모르니까 물 웅덩이는 찾아서 다 없앨 거야.
10: 뭐?
9: 그리고 호빵이 누나한테도 모기 물린 데 절대 긁지 말라고 알려줄 거라고.
10: 아, 누구셔? 모기 박사? 모기 박사가 여긴 거야? 사라졌다.
8: 설마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들키는 건 아니겠지?
4: 모기 물린 데 너무 가려워.
9: 누나 긁지 마.
4: 어?
9: 엄마 모기가 누나 피를 쪽 빨아먹으려고 피를 굳지 않게 히로딘을 내보낸 거야. 그래서 전쟁의 신 히스타민이 나타난 거지.
4: 뭐라고? 그럼 지금 내 뺨에서 히스타민이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간지러웠던 거야?
9: 그런데 긁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리고 누나 손 씻었어?
4: 손 안 씻었다.
9: 이렇게 더러운 손으로 모기 물린 데를 긁으면
4: 설마 세균이. 어떡해. 얼른 손부터 씻어야겠다. 근데 그러고 보니 호떡이도 모기 박사네.
9: 모기 박사? 이제부터 나를 모기 박사 호떡이로 불러주세요. 누나 얼른 손 씻어. 나는 물 웅덩이를 찾아 없애겠어.

0: 이누리 잡으려고
1: 히스타민 출동해
0: 핏줄 붓고 가려워서
1: 자꾸 긁고 싶어져
0: 상처나 염증 생겨
1: 세균까지 들어오면 히스타민은 못 참지 전쟁이다!
2: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3: 꼭 갖고 말 거야.
4: 그냥 만드는 게 재밌어요.
5: 뭐 이렇게까지 창의적인 게 잘 없다고 생각해서
6: 물리적인 거라든지 수학적인 것들도 많이 익히고
7: 아이들이 성취감이라든지 뿌듯한 것도 없고
8: 크랙을 만드는 게 좀 재밌고 그 상상력이 많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재밌었어요.
9: 친구들한테도 많이 공유해주고 과학 원리도 같이 배우는 그런 것 같아요.
10: 학원이랑 다르게 집에서도 흥미롭게 혼자서 많이 하더라고요.

0: 키키키키
1: 하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3: 맛있는 육수깨 치킨 크크크.
4: 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 먹자.
5: 와, 시원해.
4: 스텔라 냉떡볶이.
6: 엄마 모기의 사냥법.
7: 누나!
6: 어? 호떡아, 너 바지 젖었어. 너 혹시 오줌 쌌어?
7: 아니, 오줌 싼 게 아니고. 야호. 밖에서 첨벙첨벙 물놀이 좀 했지.
6: 뭐야? 엄마 호떡이 밖에서 물놀이
7: 하고. 쉬쉬쉬쉬. 엄마한테는 비밀이야.
6: 알았어. 감기 걸릴지 모르니까 옷부터 갈아입어.
7: 알았어, 누나.
8: 모기.
6: 어? 모기 딱지다. 모기 딱지가 왜 갑자기 깜빡이는 거지? 혹시 호떡이도 모기 물렸어?
7: 응? 아니?
6: 어, 그럼 모기가 들어왔나? 없는데.
7: 그러게. 이상하네. 왜 갑자기 모기 딱지가 깜빡이는 거지? 왜 갑자기 모기 딱지가 깜빡이는 거냐고. 왜?
5: 어지러워. 아니, 호떡이 머리에 숨어 있었는데 왜 이렇게 머리를 흔드는 거야?

0: 어디지?
1: 어디긴 어디야?
0: 우리 엄마 모기 뱃속이지.
2: 뭐? 내가 엄마 모기 뱃속에 들어왔다고? 내가?
1: 이긴 나도 얘도 너도 쟤들도 다 모기 알이니까.
0: 우린 곧 엄마 모기 뱃속에서 나가서 엄마처럼 날쌘 모기가 될 거야.
2: 헛! 내가 모기가 된다고!
3: 어? 이상하다. 분명 호떡이 머리에 숨어 있었는데 갑자기 호떡이가 어디로 사라진 거지?
2: 야호! 신난다!
3: 아까 호떡이가 정원에서 놀 때 저기가 좋겠군. 안전한 줄 알고 호떡이 머리에 숨었는데. 안 되겠어. 여기 숨어있다간 호빵이한테 들키겠어. 난 무사히 알을 낳아야 해. 숨어야 해. 저기가 좋겠군.
0: 무슨 소리지?
3: 꼬르륵 소리 때문에 들킬 뻔했네. 알들아, 많이 배고프지?
4: 엄마, 배고파요! 배고파요!
1: 엄마가 빨리 밥 먹었으면 좋겠다.
2: 밥? 엄마 모기는 뭘 좋아하는데?
1: 그거야.
0: 당연히.
1: 신선하고.
0: 영양분이.
1: 풍부한. 피지!
2: 뭐? 피!
1: 뭘 그렇게 놀라냐? 엄마 모기가 피를 먹는 건 우리를 쑥쑥 키우려고 먹는 거잖아.
2: 그렇구나. 그럼 아빠 모기도 피를?
0: 아니, 아빠 모기는 피 안 먹어.
5: 맛있어. 쭉.

0: 집이나 나무에서 나오는 수액을 좋아해.
1: 엄마 모기처럼 알을 키우지 않아도 되거든. 아, 그럼 그동안 호떡이를 물었던 모기들은 전부 엄마 모기였던 거야?
2: 엄마, 배고파요.
3: 그래, 아이들아. 엄마가 얼른 밥 줄게. 얼른 티 먹자. 좋아. 호빵이한테 간다.
0: 오, 모기다. 아, 아야야야야.
3: 휴. 죽을 뻔했지만 아이들을 위해 피를 포기할 순 없지. 좋아. 다시 간다.
4: 야호! 피다!
0: 엄마가 피 사냥에 성공했나봐!
4: 누나가 엄마 모기한테 당했나봐!
1: 다 우리 엄마의 피 사냥 기술 때문이잖아.
0: 맞아. 지난번에 우리 엄마가 피 사냥하는 걸 봤는데 말이야.
3: 지금부터 내 아이들을 위해 호빵이 몸에서 피를 사냥할 것이다. 나와라, 히로딘!
4: 히로딘! 부르셨습니까, 모기 여왕님?
3: 그래, 히로딘. 내가 호빵이 볼에 침을 꽂으면
4: 피를 굳게 만들어 가져가지 못하게 방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혈소판을 막겠습니다.
3: 좋다, 히로딘. 너만 믿는다.
4: 예, 히로딘.
3: 첫전 개신!

0: 피부 마을은 이상 없으니 안심해도 좋네.
1: 네, 비만 셰프님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
0: 비성 비성 침입자다. 침입자가 나타났다.
2: 침입자라뇨.
3: 오늘은 이상 없으니
2: 안심하라면서요.
4: 어떻게 된 거예요?
0: 침입자가 미리 말하고 나타나는 거 봤어. 피사 조사 위험할지 모르니까 이 기둥에서 당장 떨어져.
1: 네?
2: 네.
1: 네.
2: 떨어져.
0: 피부 마을을 뚫고 핏줄까지 들어오다니. 아, 대체 이게 뭐지? 아.
5: 히로딩! 무기 여왕님의 침이시다. 히로딩!
1: 우와! 살려주었다!
0: 아, 이게 모기 침이라고? 피사총사를 데려가려고 왔구나. 혈소판!
4: 네!
0: 피사총사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딱지를 만들어서 입구를 막아!
4: 네! 비만세부님!
6: 이야! 혈소판!
2: 아유, 야, 소판! 괜찮아!
3: 안 다쳤어!
5: 누구냐, 넌? 난, 모기 여왕님의 충직한 신하, 히로팅이다! 피사총사, 너희들은 모기 여왕님의 뱃속으로 들어가, 모기 알들의 영양분이 될 것이 있다!
1: 어? 뭐라고?
5: 모기 여왕님! 혈소판은 제가 말할 테니까, 어서 피를 쭉쭉 말아드리십시오!
1: 우와! 어떻게 해보세요!
5: 비만세포. 뚱뚱해서 비만세포인가?
0: 뭐라고? 뚱뚱해서 비만세포가 아니라 뭐든지 많아서 비만세포다!
5: 오, 뭐든 많아? 아니 뭐 침입자를 한 방에 쓸어버릴 뭐 비밀병기라도 갖고 있다면 모를까.
0: 비밀병기 있지.

0: 있다고?
1: 헛!
2: 설마
3: 그분을
4: 출동시키는 건가?
5: 전쟁의 신 히스타민이여 나가라!
2: 부르셨습니까? 전쟁의 신 히스타민입니다. 싹 다 쓸어버리겠습니다. 핏줄을 넓혀라!
1: 핏줄이 돌려졌어!
4: 넌 이제 큰일 났다!
2: 침입자를 쓸어버린다! 폭탄을 퍼둬라!
1: 무기 언니, 어서 침을 빼세요! 무기 여왕님! 저는요, 그냥 두고 가면 어떡해요?
2: 어떡하긴 내가 처리해주마. 폭탄을 받아라! 여긴 끝장날 거야.
4: 폐허가 될 거라고!
1: 비바세포님, 어쩌자고 히스타민님은!
5: 히로딜이 날 무시했잖아! 침입자는 응징해야 한다고! 히스타민 계속해! 그럼 비만세포는 이만!
2: 계속 거라! 폭탄 받아라!
4: 빛줄이 부풀고 있어! 호빵이 뺨도 빨갛게 부을 거야!
1: 그만!
0: 나 이렇게 과하게 폭탄을 퍼부어낼 정도로 대단한 악당 아니라고요! 그만!
2: 멈추지 않는다! 폭탄을 받아라!
1: 간지럽다! 아우 간지럽도다!
6: 네네, 참지 마시고 지금 당장 긁으라고 하십시오. 그럼 이 도파민이 쾌감을 선사하겠습니다.
1: 쾌감? 시원한 느낌 말이며. 어이, 그럼 당장 긁어라!
7: 네님, 긁다가 상처라도 나면...
1: 어이, 그럼 안 되지!
6: 쾌감을 선사한다니까요.
7: 상처나고 피나면 큰일이 벌어질 것이 옵니다.
1: 모르겠다! 난 해감이 좋다! 마구마구 긁어라! 아우, 가려워! 긁을까? 긁으면 안 될 것 같은 이 느낌적인 느낌은 뭐지?
8: 엄마 모기한테 물린 데를 긁으면 어떻게 되는데?
9: 어떻게 되긴?
10: 큰일이 벌어지지.
8: 뭐? 큰일이 벌어진다고? 엄마 모기가 피를 빨아먹을 때 피가 굳는 걸 막기 위해 히로딘을 내보내고 히로딘을 잡기 위해 히스타민이 출동해서 핏줄이 붙고 가려운 것도 큰일인데 그것보다 더 큰일이 벌어진다고?
11: 그래!
8: 내가 더 이상 큰일이 벌어지지 않게 막을 거야! 어? 모기 최고 딱지다!

0: 페파예요. 얘는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페파 피그.
1: 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먹자. 와, 시원해. 스텔라 냉떡볶이.
0: 차가 너무 밀려요.
2: 파파는 오늘 할아버지 집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3: 여보, 여기 감자 더 캐왔어요.
4: 아니, 이 양반이 감자는 많은데 뭐하러 또 캐와요?
3: 에이, 감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뭘.
4: 알았어요. 그럼 얼른 오븐에 넣고 구워요, 애들 오기 전에.
3: 시간도 많은데 뭘. 아직 11시밖에 안 됐어.
2: 할파 가족은 지금 가는 중입니다.
5: 속도 좀 높일까요? 이러다 또 늦겠어요.
6: 걱정 마세요, 사모님. 아직 시간은 많은데 뭘.
0: 맨날 할머니, 할아버지 기다리게 하니까 그렇죠.
6: 이번엔 안 늦어. 아빠가 미리 안 막히는 길을 다 봐놨거든. 벌써 막히면 안 되는데.
2: 할아버지네 가는 길이 차로 꽉 막혀있네요.
0: 이거 댄이랑 댄이 할아버지 차다.
2: 댄이도 할아버지랑 꽉 막힌 길에 있습니다.
7: 안녕 페파.
8: 안녕 페파.
0: 우리 할아버지네 집에 점심 먹으러 가. 근데 좀 늦을 것 같아.
3: 벌써 1시인데 얘들이 왜 안 오지? 또 늦으려나?
4: 감자 굽는 건 다 됐어요?
3: 아니, 좀 더 구워야 될 것 같은데.
4: 네, 말씀하세요.
9: 저예요, 어머니. 지금 가는데 너무 밀려서요.
4: 걱정 마라. 우리도 아직인데 뭘. 감자에 한 맺힌 전양반 때문에. 조심해서 와라. 오는 중인데 길이 엄청 막힌대요.
3: 잘 됐네, 뭐. 시간 있는데 감자나 더 캐와야지.
4: 아유, 여보.
0: 가는 거야, 마는 거야? 이래서는 할아버지 집에 오늘 못 가겠다.
5: 누가 아니래. 샛길로 빠져볼까?
9: 계속 큰 길인데 어디로 빠져?
5: 내가 지름길을 알아요.
0: 잘 있어요, 여러분. 우린 샛길로 빠진대요.
7: 잘 가, 페퍼.
8: 잘 가라.
2: 엄마가 아는 샛길로 질러갑니다. 근데 길이 엄청 울퉁불퉁하네요.
0: 재밌다.
9: 이 길이 확실히 맞아요?
5: 그렇대도요.
0: 우리들아 안녕. 우린 지금 샛길로 간다.
5: 봐요, 다시 큰 길이 나오죠?
9: 당신 말 듣길 잘했군.
0: 근데 왜 아직 댕이 할아버지 차 뒤지?
7: 안녕.
8: 또 만났네.
2: 저런. 샛길로 빠졌는데 더 빨리 간 것도 아니네요.
4: 점심 다 됐다.
3: 아이고, 이제야 마음이 좀 놓이네. 감자가 다 익어서.
2: 점심은 다 준비됐는데 팔판애가 아직 안 옵니다.
3: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9: 저희 거의 다 왔다고요. 근데 아직도 길이 엄청 막혀서 기어가고 있어요.
0: 거북이처럼 엉금엉금 기어가고 있어요.
3: 집에 거의 다 왔대. 근데 아직도 엄청 밀리나 봐.
4: 그럼 어쩌죠? 이러다 음식 다 식겠어요.
3: 나한테 좋은 수가 있어. 가서 내 술에 갖고 올게요.
2: 뭘 어쩌시려는 걸까요?
3: 뭐해, 여보. 여기 이 술에 점심 좀 같이 담읍시다.
4: 네네, 알겠습니다.
3: 멍하니 앉아서 기다리면 뭐해? 우리가 직접 갖다 주지 뭐.
0: 어? 할머니, 할아버지다. 술에 점심 식고 오시네.
3: 얘들아, 여기다. 배고프지? 점심 먹자.
0: 댕이랑 댕이 할아버지. 혹시 드릴 점심도 있어요, 할아버지?
4: 음식은 많으니 다 부르렴.
10: 우와, 감자다!
4: 이 양반이 이럴 줄 알고 감자를 많이 구웠나?
6: 그것 봐. 감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니까.

0: 이제 곧 잘 시간. 팔팔한 조지는 저녁을 먹고 있습니다.
1: 아, 지금 여보.
2: 미안, 좀 피곤해서. 오늘은 할 일이 많았거든.
3: 조지랑 난 하나도 안 졸린데. 나가서 놀아도 돼요?
1: 잘 시간 다 됐는데, 페파.
3: 잠깐만 놀고 금방 자면 되잖아요. 네, 엄마. 네, 아빠.
2: 마음대로 하렴. 그 대신 부르면 바로 와서 씻기다. 쟤들은 어디서 저런 기운이 날까?
0: 파파랑 조지는 자기 전에 한 번 더 놀기로 했어요.
3: 이것 봐, 조지. 진흙탕 엄청 많지?
0: 팔팔한 조지는 창화를 신고 진흙탕을 튀기면서 놀 거예요. 팔팔은 진흙탕 튀기는 걸 엄청 좋아하죠. 조지도 진흙탕 튀기는 걸 엄청 좋아하고요.
3: 와, 이렇게 큰 진흙탕은 처음 본다.
0: 정말 엄청 큰 진흙탕이네요.
2: 팔팔! 조지, 목욕하자.
3: 아빠, 엄마,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큰 진흙탕 찾았어요.
1: 그런 것 같구나. 자, 이제 씻자.
3: 조금만 더 놀고 씻으면 안 돼요?
2: 안 돼, 아까 약속했잖아. 조지랑 넌 졸리지도 않니?
3: 안 졸려요. 조지랑 전 지금 하나도 안 졸려요.
2: 너희는 하나도 안 졸릴지 몰라도 아빠는 아니야.
1: 네, 나도요.
0: 팔팔한 조지는 자기 전에 목욕을 합니다. 팔팔은 물장구 치는 걸 좋아하죠. 조지도 마찬가지고요. 둘 다 물장구 치느라 정신이 없죠.
2: 물장구는 이제 그만.
1: 물기 닦고 잠옷 갈아입자.
3: 물장구 조금만 더 치고 옷 입으면 안 돼요?
2: 물장구는 많이 쳤잖니. 이제 그만 양치질 하자.
0: 잠자기 전에 팔팔한 조지는 양치질을 합니다.
1: 좋아, 이제 그만 닦고 빨리 가서 자자.
3: 전 아직 덜 닦은 것 같아요, 엄마.
1: 침대에 누워야 아빠가 재밌는 책 읽어주시지.
0: 팔팔한 조지는 책 읽는 걸 좋아해요. 팔팔은 잘 때 늘 곰돌이를 안고 잡니다. 조지도 잘 때 늘 공룡 선생을 안고 자죠.
2: 이제 슬슬 졸리지 않니?
3: 아니요, 아빠. 이 책 다 읽어야 잠이 올 거예요.
1: 다는 안 되니까 하나만 고르렴. 어떤 게 제일 좋니?
3: 빨간 원숭이 얘기요.
2: 알았어. 아빠가 빨간 원숭이 책 읽어줄게.
0: 팔팔한 조지는 빨간 원숭이 책을 좋아합니다.
2: 옛날 옛적에.
1: 미안해요, 여보.
2: 옛날 옛적에 빨간 원숭이가 있었죠. 이 빨간 원숭이는 목욕을 했어요. 양치질도 하고요. 그런 다음 침대에 눕자 곧 잠이 들었어요. 잘 자라, 원숭아.
0: 팔팔랑 조지도 잠들었네요.
2: 잘 자라, 얘들아. 좋은 꿈 꾸고.
0: 팔팔랑 조지가 잠이 들면 엄마 아빠는 텔레비전을 봅니다.
4: 드디어 팔팔한 감자 아저씨의 모험이 시작됩니다.
2: 내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군.
4: 팔팔한 감자 아저씨는 기운이 펄펄 넘치죠. 어디나 쌩! 팡팡 뛰고 잠도 안 잔답니다.
0: 팔팔한 조지가 자는 시간은 엄마 아빠도 콜콜 자는 시간인 것 같죠?

0: 안녕 지구인 여러분, 화성TV의 제이입니다. 우린 화성에 정착해 테라포밍을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사건 사고의 연속이죠. 그런 우리를 도와줄 최고의 관상팀 소개합니다. 기가빌더! 기가빌더 출동!
1: 저 중장비들 좀 봐!
2: 정말 멋져!
0: 그럼 건설 현장을 구경해볼까요? 기가빌더 팀의 멋진 중장비도 함께요.

0: 과연 기가 막힌 팀들이 어떤 것들을 만들까요?
1: 기가 막혀 임무 완수!
2: 움직이는 전기차야.
3: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2: 자동차 도둑은 사라.

0: 확보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1: 맛있는 냉육식의 치킨 크크크. 키키키키
2: 하는 아이도
1: 키키키키
2: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3: 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 먹자.
4: 와, 시원해.
3: 스텔라 냉떡볶이.
5: 뒷바위뜰을 빼앗겼다고?
6: 솔레이유한테?
5: 준, 너 그 아이한테 반해서 멍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7: 그럴 리가 없잖아.
5: 과연 그럴까?
8: 전에도 봉인 직전에 펜트몬넷을 빼앗겼다며.
9: 단스랑 엘서 쫓아가서 단서를 찾아줬더니 뭐 하는 거냐, 준?
7: 방심했던 건 사실인데 누가 그렇게 될 줄 알았겠냐고. 로크러시랑 글로버한텐 뭐라고 말하지?
10: 어? 딥바이트를 빼앗겨? 그게 무슨 소리야, 준?
6: 납치당한 거야? 어떡해!
9: 로크러고도 친구야?
11: 그 녀석, 다음에 만나면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12: 자, 얘들아, 다들 자리에 앉으렴. 지난번에 얘기했었지? 오늘은 전학생을 소개할게.
13: 오늘이었던가?
14: 전학 오기엔 뜬금없는 시기 아니야?
15: 솔레유라고 해, 잘 부탁해. 좋아하는 음식은 도넛이야.
12: 자, 박수!
7: 딥바이트를 돌려줘!
15: 사양할게.
11: 저기 전학을 와!
6: 굉장하다.
5: 거의 프로선수급이야.
13: 솔레이오 저 녀석. 어째서 굳이 우리 학교로 전학을 온 거지?
8: 공기리네. 내가 쟤한테 있는 있고 공을 던질 테니까 네가 그 틈에 메탈 브레스를 빼앗는 거야.
9: 좋았어. 네 친구랑 팬텀 호넷을 되찾자고.
7: 갑자기 무슨 소리야?
8: 으라차차차.
10: 말도 안 돼.
15: 너희 얘기 다 들렸거든. 그렇게 원한다면 주워가는 건 어때?
9: 응?

0: 소용없어. 메탈 브레스는 선택된 자만 들 수 있거든.
1: 뭐?
2: 그런 거 빨리 말해.
3: 솔레유는 딥바이트를 돌려줄 마음이 없는 것 같아.
0: 어떡할 거야, 준?
4: 곤란한 일이라도 해봐. 베라? 전 학생이 어디 사는지 궁금하지 않아? 내가 알아냈어.
2: 진짜?
5: 역시 베라! 이럴 때만 든든하다니까.
4: 말 예쁘게 해라.
0: 여기...
3: 크레스트가 살던 아파트잖아.
0: 솔레이유도 같은 아파트에 사나 봐.
2: 부잣집 아가씨 같아 보이더라니.
4: 주소뿐만 아니고 호수도 같아. 맨 꼭대기층 말이야.
2: 뭐? 뭐하냐? 빨리 불러.
5: 갑작스레 찾아오면 안 만나주지 않을까?
4: 뭘 또 이제 와서. 어?
6: 어? 기다리고 있었어. 들어오렴. 어서 들어와.
0: 저 누구세요?
6: 누구긴. 반가워. 난 솔레이유의 엄마야.
5: 엄마?
6: 왜들 그러고 있어. 다들 들어와.
0: 실례하겠습니다.
6: 너희 얘기는 아들한테 이것저것 많이 들었어.
3: 아들이요?
0: 설마 크레스트 말씀이세요?
6: 그래 맞아.
3: 그럼 솔레이유는?
6: 어머, 솔레이유 얘도 참. 얘기 안 했니? 크레스트의 쌍둥이 여동생이야.
7: 쌍둥이?
2: 듣고 보니 닮은 것 같기도.
0: 혹시 로봇공학의 권위자 레이아 파이웬 박사님이세요?
6: 날 아니? 고마운데?
0: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이에요.
6: 나도 영광이야. 특히 준, 널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렸단다.
5: 저요?
6: 너의 그 아름다운 메탈 카드봇과의 활약상 쭉 지켜봐왔지.
5: 제가 좀 하죠.
6: 그래, 너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한두 개가 아니야. 먼저 너의 파트너에 대해서 말인데.
5: 블루캅이요? 여기에.
8: 안녕하세요.
5: 어머, 이렇게 보니 진짜 좋다.
6: 반가워, 블루캅. 그래, 너희들은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부터.
4: 여긴 왜 온 거야?
5: 너!
6: 모처럼 반 친구들이 놀러 왔는데 좀 더 기쁜 얼굴로 맞아주는 게 어떠니?
4: 네, 어머니.
3: 저 혹시 어머니는 솔레이유의 일은 어디까지?
8: 전부 알고 있어. 와일드 카드봇에 대한 것도?
4: 당연하지.
8: 내가 이 행성에 도착했을 때 처음으로 만난 게 이 둘이었다. 상처 입은 날 상냥하게 맞아주었지.
9: 와일드 카드봇이 응속도 부릴 줄 아는구나?
8: 함부로 말하지 마. 난 이 행성의 인간과 와일드 카드봇을 잇는 다리가 되기 위해 솔레이유와 함께하고 있는 거다.
9: 다리를 잇는다면서 준을 공격해?
4: 진정하고.
8: 인간과 와일드 카드봇을 잇는 다리다.
6: 로봇 생명체 동료들이 내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
4: 어머니.
6: 아, 어머, 내 정신 좀 봐. 미안하다. 자, 얘기 계속해.
5: 솔레이유, 우리랑 더 잘해볼 수 있지 않을까?
4: 무슨 뜻이야?
5: 메탈 카드봇이니 와일드 카드봇이니 그런 건 상관없이 마키나 행성에서 온 친구들을 돕기 위해 힘을 합치자는 거야.
8: 크레스트는 지금 비스트 바이러스의 백신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
6: 크레스트가?
8: 백신만 완성되면 와일드 카드봇은 우리를 위협할 수 없게 될 거예요.
6: 그래, 기특하네.
8: 쉽게 말하는군.
0: 그게 무슨...
8: 마키나 행성에서 탈출한 와일드 카드봇은 무수히 많아. 그 중에 몇이나 이곳에 도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감당할 수 있겠나? 준과 우린 수많은 역경을 극복해왔어. 앞으로도 다르지 않을 거야.
5: 이럴 때... 네네, 시장님!
3: 아빠?
5: 무슨 일로... 네? 와일드 카드봇이요?
10: 그 탱크가 도시 외곽에서 발견됐어. 더 난동을 피우기 전에 어서 막아주게.
5: 가자, 블루캅.
4: 우리도 가자, 플레이어.
8: 알겠어.
2: 좋았어, 우리도.
3: 대중을 괜찮아. 세바스찬.
11: 저는 게리슨입니다. 머핀이만 완성됐는데 드셔보시죠.
6: 맛있단다.
12: 뭐야, 여긴 이런 거밖에 없어? 걸쭉한 기름 없어, 기름? 아유, 또 너이냐? 헤헤, 이러다 정들겠다, 야.
10: 다이건, 사랑은 그만 피우라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
8: 말로 설득할 상대가 아니라는 걸 아직도 모르겠나?
10: 알고 있어.
12: 어디가 니들 날 막고 싶은가 보군. 나도 싸움을 언제나 환영이다.
5: 힘을 합치자, 솔레이유.
4: 아니, 누가 먼저 고민하는지 겨뤄보자.
5: 뭐라고?
4: 팬텀 포네, 세다. 교란 작전이야. 팬텀 리저.
13: 깔끔하게 갑시다.
12: 뭐야, 손가시기 싫어.

0: 나랑 경쟁할 생각은 없어.
1: 그럼 내가 이겼네.
2: 준, 냉정해져야 돼.
3: 나도 힘을 보탤게, 준.
0: 응? 피닉스 파이어, 제동! 저번처럼 타이거를 땅에 박는 작전으로 가자.
3: 알겠어.
1: 뒷발질 막아.
0: 어? 어, 조심해. 어? 뒷발질, 너!
1: 뒷발질, 세다.
3: 너도 역시 와일드 카드가 중요한
2: 멈춰! 지금은 동료끼리 싸울 때가 아니야!
3: 동료? 지금은 딱 봐도 적이잖아!
0: 그만둬, 딥바이트! 우리에게로 돌아와!
4: 용서해라, 준! 난 솔레이유를 따라야 해!
0: 그런 게 어딨어!
2: 준, 기억나? 메탈버스에 봉인된 자는 그 주인을 거스를 수 없어. 내가 말해준 적 있을 거야.
0: 그거는 날 안심시키려고 했던 말 아니었어? 그럼 지금까지 내 말을 들은 건 모두
1: 빈트라이던트 캐틀리.
2: 질서를 위해 메탈 카드봇의 전투 능력을 방지하는 데우스 마키나의 절대적인 팀.
1: 블레이온, 타이거는 부탁해.
2: 알았다. 모두가 메탈 브레스를 달가워하지 않은 이유였지.
0: 하지만 난!
2: 준, 난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어. 문제의 시작과 끝이 비록 싸움뿐인 우리였을지라도 친구라고 진심으로 불러줬으니까.
0: 딥파이트!
4: 전 지금의 난 이 말을 들을 수 없어!
0: 널 한번 친구라고 부른 이상 난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4: 완전히 대강의 숙취!
1: 먹고 이기만 한 게 아닌가 보네.
2: 왜 이리 꾸물거리나, 딥파이트! 빨리 그 녀석들을 해줘!
4: 조용히 해!
0: 괜찮아, 딥파이트! 마음껏 싸워! 피닉스 파이어, 다이건을 향해 돌진!
3: 뭐? 준, 나중에 얘기 좀 해!
1: 놓치지 마, 딥파이트!
0: 빔 트라이던트로 날려버려!
4: 알겠어! 빔 트라이던트!
0: 봤지? 남에게 봉인당했어도 우리는 마음으로 이어져 있는 사이라니까.
4: 뭐라고? 그렇긴 하지. 뭐라? 난 누구 말을 들은다. 아차가 뜨겁게 잘 싸우고 있었는데.
1: 플레이온 셋업.

0: 소리냐?
1: 블루칸 제거!
0: 블루 하오이!
1: 샷!
0: 이건! 브리즈십! 최강인 나에겐 어림없다!

0: 이번에야말로 와일드카드몬 체인지 업! 타이건 봉인! 아, 이제야 봉인했네.
1: 딥바이튼, 솔레유가 승부에서 패배했다. 네 녀석의 그 알 수 없는 행동 때문에.
2: 이제 됐어, 플레이온.
1: 뭐, 하지만
2: 돌려줄게.
0: 어째서?
2: 오늘은 네가 이겼어. 그렇지만 다음엔 지지 않아.
0: 솔레유, 어째서 우리가 싸워야 하냐고. 우리 잘 지낼 수도 있잖아.
2: 그건 네 멋대로의 착각 아닐까?
0: 난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3: 학교에서 만나면 어색하겠군.
0: 그런 건 안 알려줘도 돼. 뭐야, 버스터 갤런? 어느새 크레스틴의 연구실에 갔어? 농사일은 접은 거야?
4: 그럴 리가요. 수박이 불티나게 팔리는데 왜 그만두겠어요?
0: 맛있긴 했어.
4: 메탈 카드봇을 폭주시키는 비스트 바이러스. 그리고 그것을 정복할 핵심. 천재 발명가이자 과학자인 제가 그걸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5: 덕분에 핵심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어.
4: 그쵸?
0: 그렇다면 다행인데.

0: 아, 그리고 딥바이트도 여기에 와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 내일 와줄 수 있을까?
1: 괜찮을 것 같아. 저기, 너한테 알려줘야 할 게 있는데.
0: 응? 뭔데?
2: 그게...
3: 뭐라고? 내 여동생이 너희 학교로 전학을 왔다고?
4: 놀란 건 우리거든.
5: 설마 솔레유가 크리스틸 쌍둥이 여동생이었다니.
3: 대체 누가 그런 얘기를...
5: 누구긴 너희 어머니가 알려주셨어.
3: 우리 어머니?
6: 레이아 하이웬 박사님 말이야. 로봇공학의 1인자. 나 사인도 받았다.
3: 그렇게 된 거구나. 백신 개발은 아직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0: 그때까지 동생을 잘 부탁해.
6: 잠깐!
2: 기대가 어긋나 버렸네.
7: 오빠가 중간에서 다리를 놔주면 좋았을 텐데 말이야.
6: 뭐지?
8: 내 눈에 띄는 녀석은 모조리 짓밟아 주겠다.
9: 그만! 고쳐주고 먹여주고 해줬더니 뭐하는 짓이야!
10: 진동 야만스러워. 먹인다기도 야성의 본능을 잃지 않다니 인정한다.
2: 방탄하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10: 준, 내가 타이거를 진정시켜볼게.
7: 부탁해.
3: 그만해 타이거. 싸울 필요가 없잖아.
8: 나는 호랑이다. 야생의 호랑이는 누구의 말도 따르지 않아.
9: 저 녀석 네 메탈 브레스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거냐?
1: 잠시만요.
10: 손수교체다. 우리도 갈게.
8: 시끄럽다. 이걸로 난 자유의 몸이시다.
6: 어디 가려고?
7: 고양이다.
8: 뭐냐 네 녀석은? 그런 쬐끄만 몸으로 이 타이거님한테 덤비겠다는 거냐? 쭈구리 활방 옮겨주마.
6: 안 돼 타이거.
11: 생명을 소홀히 하는 녀석은 내가 용서 못해.
7: 데스터.
11: 이제 괜찮아.
5: 큰일 날 뻔했네, 그치?
1: 뭐야, 덱스터. 웬일로 카센터에 온 거야?
11: 근처에서 건물 해체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무슨 포선을 소리가 계속 들리더라고. 안 그래도 애들 카센터 방향이어서 황급히 달려와 봤더니 이 난리지 뭐야.
8: 저 녀석이? 쥐어박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던데.
1: 고양이 때문이지?
5: 애드 아저씨 카센터엔 이 동네 고양이들이 잘 모여들잖아.
11: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
12: 뭐, 덕분에 사고 나기 전에 무사히 넘어갔네.
9: 무사히 넘어가긴 밖에 적군은 어쩔 거야. 저 녀석 때문에 손해가 막심하다고.
8: 야생 호랑이.
11: 저 녀석 그 와일드카드 보시고 동의는 한 거야?
1: 그런데도 소란을 피우더라니까.
9: 또 난동 부리기만 해봐라. 이 녀석들과는 함께할 수 없다고 시장님한테 통보해버릴 테니까.
7: 안돼 그건.
13: 와일드 카드봇도 메탈 카드봇도 상관없어. 마키나 행성에서 온 녀석들은 전부 추방이다.
8: 추방?
7: 바이바이.
3: 싫어. 대기권 돌파는 두 번 다시 싫다고.
11: 지중해 크리스파이어.
9: 알겠지?
1: 알겠다고요. 타이건 돌아와. 얜 제가 데리고 갈게요. 그럼 불만 없죠?
9: 진작에 그럴 것이지. 빨랑 데려가.
1: 그럼 피닉스파이어랑 딥바이트 점검만 부탁할게요.
3: 전 온도 센서만 봐주세요.
8: 스킬링 좀 부탁할게.
9: 알았다, 알았어. 호랑이 봐주는 것보다 훨씬 낫지.
8: 내가 먼저.
1: 가자, 블루캅. 안나, 태호. 우리 먼저 간다.
11: 준. 준도 매번 고생이 많군.
2: 안나, 좋은 아침.
7: 좋은 아침. 준?
2: 괜찮아?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대.
7: 진짜?
1: 타이거 녀석, 메탈 브레스 안에서 밤새 소란을 피워서.
8: 대답해! 죽어서 숨이 막힐 것 같아. 여기서 꺼내줘!
1: 지금이 몇 시인 줄 알아? 조용히 해!
8: 답답하다고! 꺼내달라고, 전! 꺼내줘! 꺼내달라고, 빨리 꺼내줘! 여기서 꺼내달라고!
14: 이게 무슨 소리야?
15: 냉장고가 고장났나 봐.
14: 어디 어디.
1: 준! 냉장고에 호랑이를 넣어두면 어떡해?
14: 이웃들한테 배가 되지 않냐? 어떻게든 수습 좀 해봐.
10: 준! 준!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7: 그래서 밤새 드라이브를 했다는 거야?
1: 아이고 녀석.

0: 산에서도 계속 소란을 피웠다고. 덕분에 난 한숨도 못 자고.
1: 바보구나. 말을 안 들으면 굴복시키면 되지. 네 메탈 브레스에는 그 기능이 있을 텐데.
0: 알거든. 난 사용하고 싶지 않아.
1: 기계는 충분히 활용할 때 가치가 있는 거라고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어.
0: 녀석들은 기계가 아니라 친구야.
1: 친구?
0: 그래, 친구. 녀석들에겐 마음이 있어. 태어난 행성이 다르고 덩치가 달라도 마음이 통하면 친구가 될 수 있어.
1: 이해가 안 되네. 말도 듣지 않고 이득은커녕 피해만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친구라고 부를 수 있어?
0: 너 친구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블루캅이 폭주할 때 진정시켜주고 나한테 돌려줬잖아.
1: 소중한 친구지?
0: 그건 대체 뭐였는데? 블루캅과 내 사이를 이해해준 거 아니었어?
1: 그건...
0: 너랑 블레이오는 친구 아니야?
1: 뭐?
2: 그건 너희와 상관없는 얘기다.
3: 아니, 있어 블레이오. 넌 왜 솔레이유에게...
2: 시끄러! 얼른 나를 여기서 꺼내줘!
0: 아우, 또 시작이네. 나 조퇴할게. 선생님께 잘 말씀드려줘.
4: 아, 알았어.
1: 조심히 가.
5: 블루캅은요, 저의 소중한 친구예요.
6: 주는 저의 소중한 친구죠.
7: 둘 사이가 정말 좋은가 봐요.
8: 소품용으로 둔 차였는데 이거야 원. 폐기물로도 못 쓰게 생겼네.
9: 우리가 구해올까요?
10: 여기저기 굴러다니던데 하나 가져와 줄게.
8: 야, 그건 안 돼!
10: 농담이야, 농담.
11: 알았어, 애드. 다 떨어졌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
8: 에휴. 가지고 따라와.
11: 고마워.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을 돌봐줘서.
8: 내쫓을 순 없잖아. 입양해갈 사람이 나타날 때까진 가족이나 다름없지 뭐. 예전에 너희들 같다, 그치?
11: 애드, 나는 준 덕분에 이 행성의 인간을 믿어도 되겠다 생각하게 됐어. 그러니까 준을 너무...
8: 바보야, 나는 준이 요만할 때부터 돌봐왔어. 그 녀석이 뭘 하고 싶은지는 내가 제일 잘 알아. 녀석은 내 가족이나 다름없으니까.
11: 나이트크롤러가 안 보이네.
8: 나이트... 뭐? 내 말 듣고 있지?
11: 검은 녀석이 안 보여. 타이건에게 덤비던.
8: 걱정하지 않아도. 저기 봐, 나왔네.
11: 나이트크롤러, 거기 있었구나. 어? 이봐, 애드! 이 녀석이 타이건에게 덤볐던 이유를 이제 알겠어. 준에게 연락해줘.
12: 뭐하러 가면 좋을까요?
13: 호랑이?
0: 네, 애드 아저씨, 무슨 일이세요? 네, 괜찮겠어요? 네, 이따 봐요. 좋아, 타이건. 알았으니까 꺼내줄게. 좀만 기다려봐.
2: 정말?
0: 타이건, 나와.
2: 예! 역시 바깥 공기가 최고구만. 이제 맘껏 날뛰어볼. 응? 뭐야 너희들, 또 한번 겨뤄보겠다는 분위기인데 나야 좋지. 어라? 기린, 너! 나한테 기습 공격을 날렸던 녀석 맞지?
11: 작은 생명을 지키려면 불가피했지.
2: 오랴! 이제 내 뜻대로 짐승의 힘을 못쓰게 됐지만 얕보지 마라! 어라.
11: 잠깐, 어? 이걸 보라고.
2: 그럼 조그마한 주제에 나에게 덤빈 녀석. 으아, 게다가 순간으로 났어. 이 녀석도 팬텀온에 같은 기술을 쓴 거냐?
0: 아니야.
11: 나이트크롤러는 엄마였어. 자신의 새끼를 지키려고 너한테 덤볐던 거야. 이해가 되나?
2: 어? 엄마라고? 그게 뭐야?
0: 뭐야, 무서워서 그래?
12: 귀여운데?
8: 엄마, 아빠, 부모란 자식을 지키기 위해선 무슨 짓이든 하지.
2: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지 마. 저는 이 지옥 속한 내 불타는 태양과 같은 눈. 그저 싸움이 좋을 뿐인 나랑 다른 녀석들과는 비교도 안 되게 강한 눈을 하고 있어. 이것이 지키고자 하는 자의 각오. 뜨거.
10: 사랑의 힘에는 와일드 카드부터 당할 수 없나 보군.
3: 타이건, 우리와 이 지구에서 함께 살자.
5: 우리처럼 같이 친구가 돼서 새로운 미래로 달려가 보자고.
2: 야, 친구라고? 나는 평생 싸움만한 한 마리의 고독한 야수란 말이다.
5: 알았어, 그럼. 우리가 너의 엄마 아빠가 돼서 끝까지 지켜주고 돌봐줄게.
3: 타이건, 날 엄마라 불러도 좋아.
8: 싱그럽다, 블루캅.
5: 에드 아저씨가 아빠야.
8: 네?
2: 지켜준다고? 나는 와일드 카드봇이다. 영원히 싸워야 할 메탈 카드봇이 네 녀석들에게 언제 발톱을 드러낼지 모른다고.
5: 그때는 내가 보는 눈이 없었던 걸로 치고 포기하지 뭐.
12: 준, 농담으로 넘길 일이 아니야.
5: 나는 너를 믿어, 타이건. 그러니까 너도 나를 믿어줘.

0: 지켜준다라. 싸움만이 아닌 삶도 함 살아보지 뭐.
1: 고마워 타이거.
2: 잠깐.
0: 먼저 나이트크롤러랑 친해져야겠군.
3: 타이건 씨의 싸움의 냄새가 나길래 왔더니 뭐야 저건? 저 화기애애한 꼴이라니 실망이군.
0: 아니지, 좀 더 사냥하다 덥적 확. 그렇지, 발톱도 세우고 너의 무기를 최대한 사냥하고.
1: 뭐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날뛰기만 했던 타이건이 아기 고양이들이랑 놀아주더니.
4: 꼭 아기랑 놀아주는 아빠 같아.
5: 우리 아빠보다 낫네.
0: 좋아 꼬맹이들, 이 타이건 이미 진짜 사냥이 뭔지 알려주지.
2: 야야, 뭐 망가뜨리지 마. 마라, 알겠지?
0: 알겠어, 애드 아빠.
2: 애드 정의랬지.
0: 나와, 다음 훈련이다.

0: 이어서 처음 배우는 AI가 방송됩니다.
1: 해마다 더 심해지는 학교폭력, 피해시 대처법.
2: 야, 대박 치킨!
1: 학교폭력을 목격했다면 선생님, 선생님! 학교 전담 경찰관 등에게 알립니다.
2: 어, 너 뭐하냐?
1: 학교폭력 피해 현장을 촬영해 SNS에 올리는 행위 또한 범죄입니다.
2: 엄마한테 말하는 게 좋기니?
1: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부모님에게 알리고 학교에 즉시 분리를 요청합니다.
3: 이기시라고도 애매하고, 이기시라고도 애매하고, 애매하니?
1: 6화 원칙에 따라 작성한 진술서, 피해 진단서, 사진 등 피해 증거를 확보합니다.
4: 바뀌는 게 있을까?
2: 뭐 가만히 있다가 뭐 달라지냐?
1: 112,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청소년상담 1388 등에서 피해 지원을 받습니다.
2: 영어 점심 치킨이! 가자!
3: 응?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우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먹자. 와, 시원해. 스텔라 냉떡볶이.
2: 안녕하세요, 여러분. 처음 배우는 AI의 허승범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우리 김지현 선생님 모시고 다양한 영어 회화 한번 연습해봤잖아요. 오늘은 AI를 가지고 또 더 재밌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거 준비되어 있을까요?
3: 오늘은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는 영어 동화 만들기부터 해볼 겁니다.
2: 동화 만들기. 와, 우리 친구들 동화 많이 읽을 텐데 그 주인공이 직접 우리가 되어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3: 그렇죠. 그래서 내가 주인공인 영어 동화 이런 것들 어떻게 만드는지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볼 겁니다.
2: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시죠.
3: 자, 오늘 저희가 사용할 AI 툴은 제미나이라는 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왼쪽에 세 줄 있죠? 가로로 세 줄 있는 거 눌러보면은 이게 메뉴창인데요. 여기 gems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 gems.
3: 요거를 눌러보시면요. 자, 요 아래 gem 관리자 가장 첫 부분에 storybook이라고 적혀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걸 사용해 볼 거예요.
2: 아,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별도의 긴 주문서 프롬프트 없이 바로 이 세팅된 기능을 통해서 동화책을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거네요.
3: 맞아요. 그래도 기왕에 여러분이 주인공인 거를 만들 거니까 우리 한번 성범 씨를 주인공으로 한번 동화를 만들어 볼까요?
2: 좋습니다.
3: 좋아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성범 씨가 주인공이라고 하고, 자, 어떤 내용의 동화가 좋을까요? 어렸을 때 좀 어떤 활동이나 놀이를 좋아하셨어요?
2: 저는 다 좋아했지만 지금 기억나는 건 피아노 치는 걸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3: 피아노 좋아요. 피아노 치는 걸 좋아한다고 한번 해볼까요?

0: 봅시다. 네. 그러면은 그 피아노와 관련돼서 좀 어렸을 때 재밌었던 에피소드 있으세요?
1: 막 1년에 한 번 정도 콩쿨 같은 거를
0: 중요하죠. 같이 나갔는데 저도 나가봤어요.
1: 막 그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엄청 그 긴장되는 마음을 갖고 가서 쳤는데 제가 이제 6학년 선배들 다 이기고 5학년 때 1등을 한 거예요.
0: 축하드립니다. 그때부터
1: 그때 그리고 끝나고 이제 저희가 늘 근처에 있는 중국집에서 밥을 먹었는데 그때 먹었던 짬뽕이 아직도 생각이 난다.
0: 아하. 오, 그러면 그걸 한번 동화로 저희가 진짜 제대로 만들어 볼까봐요.
1: 좋아요, 좋아요.
0: 자, 대강 정리를 하면 피아노 콩쿨대회에서 언니 오빠들을 제치고 1등을 했다. 짬뽕이 맛있었다.
1: 아, 짬뽕이 너무 맛있었다.
0: 아하. 그리고 이제 영어로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추가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초등학교 몇 학년인지를 같이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5학년에 자, 이렇게 여러분 다 썼죠.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영어로 만들어 달라는 내용을 추가했고요. 여러분의 나이와 영어 수준까지 적어주었습니다. 여기까지 했다면 이제 비행기를 누를 준비가 되었다.
1: 슝.
0: 자, 비행기를 슝 누르면은 이제 이 친구가 열심히 동화책을 만들기 시작할 겁니다. 1, 2분 정도 기다리면은 되게 멋진 동화가 나옵니다.
1: 자. 우와, 우와. Songbump's Golden Melody.
0: 어, 뭔가 닮았나요?
1: 이야. 어, 좀 느낌이. 좀
0: 아, 여기
1: 저기서
0: 있나요?
1: 이제 저기서
0: 아,
1: 이제 안경만 쓰면
0: 안경만 쓰면 아 그러네요. 자, 이렇게
1: 비슷하네요.
0: 초등학생 아이가 나왔고요. 제목이 성범's Golden Melody라고 나와 있죠. 실제로 우리 성범님 이름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요. 넘기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1: 우와. Songbum loved the piano more than anything else. Every afternoon, the sound of music filled his house like a warm breeze.
0: 오, 목소리도 좋으시네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어 동화가 쫙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 어머님도 나오시네요.
1: 이게 엄마야?
0: 네, 여기 his mother라고 되어 있죠. 뭔가 콩쿨에 나가는 여기 보면은 콘서트홀이라고 적힌 거 보이시죠?
1: 네.
0: 이렇게 뭔가 콩쿨에 나가는 듯한 장면이 나오면서 그림이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1: 네, 근데 저기 약간 소름 돋았어요.
0: 그래서
1: 진짜. 너무 잘 나오는데요?
0: 맞아요. 이제 굉장히 뿌듯하게 우승 트로피를 들었네요.
1: 귀여워라.
0: 그렇죠. 우승 트로피를 들었고 짬뽕을 먹는.
1: 그래. 아, 그래요. 이 장면이 킥이에요. 짬뽕이 중요하다고요.
0: 아, 짬뽕이 중요해.
1: 야, 이런 것들 다 살려주네요, 정말.
0: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서 네. 더 대박인 게 있습니다.
1: 어떤, 또 더 있나요?
0: 네, 여기 듣기라는 걸 들게 되면요.
2: Songbum walked to the center of the stage to receive a shiny gold trophy. It was heavy and bright. Minho stood at the side of the stage, giving him a big thumbs up.
0: Big thumbs up.
1: Big thumbs up.
0: 네, 맞아요.
1: 오, 좋네요.
0: 자, 이렇게 읽어주는 기능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이제 이 영어 동화를 읽을 때도 내가 읽다가 여기 부분 어떻게 읽는 거야? 발음이 뭐지? 하는 것도 바로 어쨌건 원어민 파일이 바로 생성이 되는 거니까 공부할 때 되게 유용하게 쓸 수가 있겠죠.
1: 와, 그러니까요. 아니 사실 언어 공부라고 하는 게 그냥 막 단어만 외우고 하면 딱딱하고 재미없을 수 있는데
0: 그쵸.
1: 흥미없는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본인만의 스토리를 계속 만들어서 공부를 해나가면
0: 맞습니다.
1: 훨씬 더 재밌게 할 수 있겠어요.
0: 맞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쫙 했잖아요.
1: 네.
0: 근데 우리 이제 또 영어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니까.
1: 네, 또 그냥 읽는 걸로는 또 성이 안 차죠.
0: 그냥 읽는 걸로는 살짝 부족할 수 있다.
1: 네.
0: 근데 여러분들 우리 집에서 정말 내가 어디 막 되게 막 유명하고 큰 학원에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정말 그 유명한 학원에 다니는 것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또 방법이 있어요.
1: 어떤
0: 예를 얘기죠? 들면 우리 요즘 제일 친구들이 많이 핫하게 공부하는 것 중에 Reading and Retelling이라는 게 있거든요.
1: 네.
0: Retelling이라고 하는 거 처음 들어봤을 텐데 내가 한번 들어본 거 혹은 한번 읽어본 이야기를 내가 내 말로 다시 요약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1: 아, retelling.
0: 다시 말하는
1: 말한다.
0: 거죠.
1: 아.
0: 그래서 말 그대로 예를 들면 막 헨젤과 그레텔이라는 동화책을 읽었어요. 그 다음에 그 동화책을 그대로 copy and paste 하는 게 아니고 다 읽고 나서 헨젤과 그레텔은요 처음에 뭐 있었는데 뭐 과자 부스러기 떨어졌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다시 요약해가지고 설명하는 걸 retelling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되게 지금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거랑 똑같죠. reading과 retelling 질문을 몇 개, 뭐 5개 정도 만들어 달라고 한 다음에 아래 한글도 한글도 병기해줘. 혹시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한글도 추가해달란 말을 넣은 거고요. 객관식이랑 주관식 섞어서 만들어달라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동화책에 맞는 어떻게 보면 문제집이 나온 겁니다.
1: 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질문이.
0: 와, 엄청나죠. 지금 이렇게 뭔가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썼는데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오고요. 네.

0: 몽이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는 무엇인가요? 하고 이제 답변 쿠키, playing the piano, playing soccer. Okay. 이 중에 이제 여러분이 고르게 되겠죠.
1: 우와, 네.
0: 네. 참고로 선생님이 지금은 당장 어떤 질문을 만드는 데에 집중한 프롬프트를 썼지만 여러분이 다 풀고 여기다가 이제 답을 써요. 1번 뭐, 2번 뭐 한 다음에 채점해줘 하면은 맞고 틀린 걸로 또 판단해줄 거예요.
1: 와, 거기까지 하시는 거군요.
0: 네. 이용만 잘하면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너무나 다양한 방법이 아주아주 잘 마련된 요즘입니다. 선생님이 만들어본 다른 동화도 한번 보여주려고 해요.
1: 좋습니다.
0: 요걸 보여주면서 얼마나 간단하게 프롬프트를 써도 얼마나 잘 결과물이 나오는지를 좀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7살 아이에 맞는 영어 동화. 공주를 좋아해. 동화를 읽고 영어 공부 하고 싶어서
1: 사실 이거 뭐 거의 준 정보가 없네요.
0: 그렇죠. 정보가 없는 수준이고 그냥 저의 바램. 네. 저의 희망사항만 담은 수준이라고 네.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거 내용을 예 보면요. 내용을 알아서 구성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색깔을 잃어버린 세상이야.
1: 아니 벌써 너무 흥미로워.
0: 네. 근데 아이가 이거 하나를 볼 때마다 red 이렇게 색깔을 말하고 그 영어 단어 이름을 말하면 세상이 색깔을 찾는
1: 우와.
0: 내용입니다.
1: 어, 지금 소름 돋았는데 너무 재밌는데요 지금?
0: 그렇죠. 그러면은 당연히 영어를 잘해야만 이 세상을 구할 수 있으니까
1: 아.
0: 이제 그런 공주님이 나오는 이제 동화가 한번 만들어졌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아까 전에 보여줬던 거랑 비슷하죠. 이렇게 뭔가 리딩이랑 리텔링 관련해서 만들어달라라고 했을 때 아래 이렇게 또 나오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동화도 직접 만들어보고 퀴즈도 풀어보고 하면서 재밌게 또 영어 공부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1: 아, 너무 재밌습니다.
0: 너무 재밌어요.
1: 자, 오늘도 느끼는 거지만 10분은 너무나도 짧은 시간입니다.
0: 아,
1: 그쵸? 김지어 선생님, 오늘의 마지막 한마디 어떤 게 있을까요?
0: 아까는 우리 내가 주인공인 동화를 만들어가지고 좀 흥미 위주의 재밌는 동화를 좀 만들어봤었잖아요. 그거 말고 여러분들 조금 이걸로 제대로 공부를 더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내가 뭐 do 관련해서 이 do 동사의 다양한 문장과 쓰임을 보고 싶다. 혹은 뭐 이제 내가 조금 과거 시제 이런 게 좀 부족한데 과거 시제 문장이 여러 개 모여있는 동화였으면 좋겠다. 이런 내가 부족한 문법 상황에 대한 제시를 하면서 그런 문장들로 이루어진 동화를 만들어줘 라고 하는 것도 학습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1: 아, 야, 그럼 AI를 통해서 우리가 챙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거네요.
0: 그쵸, 그쵸.
1: 그런 포인트들 놓치지 말고 챙겨서 영어 공부 더 재밌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0: 이어서 EBS 뉴스가 방송됩니다.
1: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2: 김영우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2: 후원 문의 080-961-9595.
1: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2: 지금 전화 주세요. 080-961-9595.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EBS 뉴스입니다. 전국 시도교육감 당선인을 만나 지역교육의 미래를 짚어보는 특집 대담, 오늘은 충청북도로 갑니다. 최근 충북은 이 비수도권에서 가장 큰 인구 증가세를 보이며 새로운 활력을 맞고 있지만 한편에선 농촌교육의 위기와 또 AI 시대 학력 양

0: 극화라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공교육의 본질을 지키면서 미래 역량까지 키워야 하는 시험대 위에서 도민들은 지난 4년 동안 독서와 몸활동을 강조했던 현직 교육감을 다시 선택했는데요. 먼저 충북교육이 마주한 현안들을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1: 도내 인구 160만 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85만여 명이 청주에 몰려있는 충북. 1990년대 이후 청주 오송 일대에 들어선 반도체와 바이오, 2차전지 산업이 사람도 학교도 도시로 끌어당긴 결과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도농 격차는 전국 어디서나 겪는 문제지만 충북은 이렇게 도농 간 양극화가 유독 뚜렷합니다. 청주의 신도시 학교는 콩나물 교실을 걱정하지만 농촌의 작은 학교는 졸립부터 걱정해야 하는 상황. 특히 학생 수 감소는 남부로 갈수록 심각해 보은군에선 초등학교 19이 학생 60명을 채우지 못합니다. 청주에서 지난 40년 새 학교가 70곳 넘게 늘 동안 보은에선 단 한 곳도 새로 생기지 않았습니다. 학생도 학교도 도시로 빨려 들어가는 사이 농촌의 교실은 비어갔고 그 간극은 곧 배움과 진로의 격차로 이어집니다. 윤건영 교육감은 지난 1기 임기 동안 작은 학교 살리기에서 그 해법을 찾아왔습니다. 다시 도민의 선택을 받은 2기 정책도 학교가 크든 작든 교육의 혜택이 고르게 닿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가까운 학교들이 수업을 함께 여는 공동교육과정으로 작은 학교에도 다양한 배움을 채우고 실용학력 공교육 책임제와 AI 교육으로 도시와 농촌의 출발선을 맞추겠다는 구상입니다. 지난 4년의 토대 위에 2기 윤건영 체제가 충북 교육의 격차를 좁히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BS 뉴스 송성환입니다.
0: 2026 교육감 인터뷰 교육감 당선인에게 듣는다. 오늘은 재선에 성공한 윤건영 충청북도 교육감과 함께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교육감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예, 쉽지 않았던 선거에서 또 재선에 성공을 하셨습니다. 예. 다시 한번 도민들 선택을 받으신 건데 예. 이번 당선이 교육감께 특별하게 다가오는 의미가 있을까요?
2: 예,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교육감 윤건영입니다. 아, 이번 당선은 저에게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무엇보다도 지난 4년 동안 충북교육이 걸어온 길과 그 과정에서 만드는 변화와 성과를 도민 여러분들께서 인정해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을 보내주셨다는 점에서 큰 감사와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충북교육은 몸활동과 독서교육 그리고 기청력을 강화하고요. 진로진학지원, AI 기반 미래교육 등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었습니다.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도민 여러분께서 충북교육의 방향이 옳다고 평가해 주신 것이라 믿고 저는 당선의 기쁨보다는 책임을 더 크게 느끼고 마음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내준 신뢰에 보답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4년은 인공지능 대전환과 학력인구 감소 등 큰 변화 속에서 우리 충북교육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저는 초심을 잃지 않고 아이들만 바라보면서 더 낮은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저는 실용, 포용, 또 안심과 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이미 지난 4년 동안 있었던 지속가능 공감 동행균의 비전을 그냥 이어가면서 더욱 단단히 실천해서 도민 여러분께 선택해 주신 이유를 그 결과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충북에서 꿈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네, 충북 교육에서 뭐 그동안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지만 앞으로 좀 풀어야 될 과제도 많은데요. 그중에 하나가 청주의 모든 인프라와 또 어떤 혜택이 집중되어 있는 현실 그리고 농촌은 반면에 조금씩 공동화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 뭐 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공약으로 작은 학교 공동 교육 과정이라는 아이디어를 내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구현하실 계획입니까?
2: 예. 작은 학교 공동교육과정은 단순히 합격기

0: 미래 수업을 함께하는 것을 넘어 우리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넓혀주는 교육입니다.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는 이미 좋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교육지원청이 중심이 되어서 작은 학교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운동회를 열고 체육활동과 문화활동을 함께 하고 있는 사례들이 늘고 있고 이미 정착되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적어서 학교별로 하기가 어려웠던 다양한 종목과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면서 우리 아이들은 더 많은 친구를 사귀고 협력과 배려를 배우는 소중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작은 학교 공동교육과정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다르지만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충북교육은 작은 학교 간의 공동교육과정을 더 확대하고 큰 학교와 작은 학교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과정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교육의 힘으로 지역 사회에 또 활력을 불어넣겠다라는 구상도 밝혀주셨습니다.
0: 예.
1: 네, 2기 임기를 준비하시면서 많은 공약들을 또 새롭게 준비를 하셨는데요. 이 중에서 이것만은 정말 자신 있다. 대표할 만한 공약 하나를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0: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생각하는 실력의 의미인데요. 저는 한 3년 전부터 실력단 충북교육을 강조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력은 단순히 시험 점수나 성적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교 교육을 통해서 몸과 마음의 기초 소양을 갖추고요. 그 이외에 기초 기본 학력을 탄탄히 쌓아 자신의 진로와 미래를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충북교육이 말하는 실력의 의미입니다. 2기 앞으로 4년 동안은 지금까지 해온 내용을 더 구체화해서 실용학력 공교육 책임제라고 하는 새로운 정책으로 더 구체화해서 이러한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한 정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몸과 마음, 기초학력의 토대를 넘어 배운 것을 삶 속에서 활용하고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실용학력을 공교육이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서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앞으로 올인학력 도약 프로젝트를 통해서 기초학력부터 진로 진학까지 더욱 촘촘하게 지원하고요. 또 하나는 이미 말씀드린 몸, 마음, 예술 근육을 몸, 마음, 흥, 성취 인증제를 통해서 몸 근육, 마음 근육, 예술 교육을 통한 감성과 창의성까지 균형 있게 키워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융합형 인재 양성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요즘 교육 현장에 아주 뜨거운 화두입니다. AI, 인공지능 관련해서 AI 교육센터 설립하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인공지능 다룰 때마다 이것 때문에 또 격차가 너무 벌어지지는 않을까 이런 고민이 있거든요.
0: 네.
1: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0: AI 교육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미래 역량입니다. 우리 인공지능 시대는 이미 시작됐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이 인공지능 소비자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인공지능을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창조할 수 있는 창의적 생산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충북의 모든 학생들이 미래 사회를 이끌 역량을 갖추도록 인공지능 교육센터, 이걸 AI 교육센터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AI 교육센터를 만들어서 체계적인 AI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AI 시대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기계의 민주화라고 생각하는데요. 과거에는 그 맞춤 교육이 일부 학생들에게만 가능했고 했었습니다. 이제는 인공지능이 보편화, 대중화됨으로써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과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이 어느 지역, 어느 학교에 있든 간에 교육의 기회가 달라지지 않도록 AI를 기반으로 한 맞춤 학습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것을 다양한 방향으로 피드백함으로써 기초학력을 다지고 학습 격차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할 또 야심찬 네. 계획에 대해서도 들어봤습니다. 교육감은 평소에 독서 교육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걸로 유명합니다.
0: 네.
1: 이 디지털

0: 데이터의 세상에 독서를 강조하시는 이유,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1: 저는 기술이 발전하고 시대가 바뀌면서 교육이 달라져야 되고 또 교육이 길러야 될 힘도 달라진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걸 크게 한번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1차, 2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계가 인간의 육체 정도를 대신하면서 건강한 몸과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몸 근육을 강조했고요. 에듀테크 디지털 시대로 넘어오면서는 컴퓨터와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적 노동까지 대신하면서 인간의 생각하고 판단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저는 그 힘의 출발점이 바로 독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충북교육에서는 언제나 책봄 정책으로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독서 문화를 꾸준히 만들어 왔습니다. 특히 이미 말씀드린 충북의 다채어만의 전자서점, 체험책방은 누적 방문자가 21만 명을 넘을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려고 합니다. 바로 충북 전역을 하나의 거대한 독서 도시로 만드는 독서 충북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 읽는 것을 넘어서 생각하고 질문하면서 스스로 성장한 학생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야심찬 계획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학생 작가 1만 명 출판 프로젝트, 그리고 학교와 지역 곳곳에 팝업 도서관 100곳을 만들고 또 독서 바우처를 통한 지원을 통해서 다양한 정책으로 독서가 일상이 되는 충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0: 네, 독서가 일상이 된 도시에서 아이들이 더욱더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1: 예.
0: 네, 교육감 최근에 체험학습 논란도 있었고요.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또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교권 문제가 다시 환기가 되고 있는데 교육활동 보호 정말 시급한 과제입니다. 충북 선생님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 가르치는 데 집중하게 하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1: 예, 제가 현장에서 선생님들을 만나보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에 대한 부담이었습니다. 우리 충북교육은 학교 민원은 선생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와 교육청이 함께 책임지자는 원칙 아래 충북형 학교 민원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서 교사가 홀로 민원을 감당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그 서희초 사건 이전부터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교원 119를 통해서 법률 상담과 자문, 현장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고요. 또 마음 클리닉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선생님들이 심리 상담과 치유를 돕고 있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학교 안전공지의 지원도 더 확대하고 있고요. 법률 지원은 물론 심리 상담과 치료 지원까지 보장 범위를 넓혀서 예방부터 대응 회복까지 이어지는 밀착형 교육활동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0: 네, 점점 지쳐가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또 든든한 버팀목을 세워주시기를
1: 예.
0: 기대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현안들에 대한 교육감님 비전을 들어봤는데요. 이러한 정책이 밑바탕이 된 윤건영 교육감의 삶과 교육관은 무엇인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준비한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0: 네, 영상에서 충북 교육과 정말 평생을 함께한 여정이 지나갔습니다. 교육감님 스스로도 충북에서 나고 자라고 일한 교육 전문가다 이렇게 스스로를 표현을 하셨거든요. 이런 경험이 교육감으로서의 역할에는 어떤 힘이 될 수가 있을까요?
1: 예, 그 말씀드린 저는 충북에서 나고 자라고 배우고 일해온 교육 전문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 충북 보은군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하고 청주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에 와서 이제 공부를 하고 다시 충북에 내려가서 평생 대학 교수 28년 동안 그 대학 총장하면서 충북에서 교육으로 자라고 충북에서 교육으로 삶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저는 그 충북의 그 교육에 대해서는 충북의 다른 어느 분 못지않게 책임의식과 소명의식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0: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충북의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꿈을 키우고 성장하는지, 또 지역마다 어떤 교육적 어려움과 가능성이 있는지를 몸소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특히 그 청주교육대학교에서 교수와 청정일하면서 예비교사를 키우는 과정에서 지금 충북교육이 나갈 방향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고요. 또 지금은 지난 4년 동안 충북교육과 역할을 수행하면서 도민 여러분과 함께 충북교육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북이 저에게 단순한 생활의 터전이 아니라 삶의 그 자체이고 교육에 대한 저의 고민과 책임이 시작된 곳이기도 합니다. 충북은 지역마다 교육 환경이 다르고 또 학교마다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충북에서 살아온 경험 덕분에 지역의 특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하루아침에 성과가 나타나는 일이 아니고요. 또 중요한 것은 각 지역을 알고 또 지역의 사람을 알고 또 학교를 잘 알아야 지속가능한 교육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충북에서 자라고 또 충북에 살아온 저의 삶의 경험이 교육감으로서는 가장 큰 힘이자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마지막으로 임기를 마치는 날에 충북 교육은 이렇게 달라져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이라든지요. 이런 교육감으로 기억되고 싶다는 바람이 있으실까요?
0: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바람이 있다면 충북 교육이 단순히 성적이 좋은 교육이 아니라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저마다의 빛깔로 성장하는 교육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교육은 결국은 사람을 키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몸은 건강하고 마음은 따뜻하며 예술적 감수성과 창의성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든든한 토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학생들이 정답만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질문하고 친구와 협력하며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개척하는 사람으로 자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부모님들은 학교를 신뢰하고요. 선생님들은 교육에, 연구활동에 전념하고 또 우리 지역사회는 아이들의 성장을 함께 응원하는 따뜻한 교육 공동체로 함께 만들어가고 싶은 것이 저의 큰 소망이자 꿈입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꿈꾸는 충북교육은 결국 오직 학생들만 바라보고 하는 교육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8년 뒤에 제가 4년 교육감 역할을 했고 또 다른 4년을 하기 때문에 제가 임기를 마치는 8년 뒤에 충북의 아이들이 참 잘 자랐다는 말이 충북 곳곳에서 들릴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 학생들 곁, 아이들 곁을 지키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북 교육은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공감 동행 교육이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충북을 가장 잘 아는 교육자가 다시 한번 도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4년간의 여정을 새로 시작합니다. 충북 교육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데 앞으로도 많은 역할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교육감 당선인 특집 대담으로 전해드린 6월 18일 E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이어서 고향 민국이 방송됩니다.
1: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0: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0: 후원문의 080-961-9595.
1: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갈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책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봄의 막바지, 산자락은 싱그럽게 물들고 보령은 속속들이 새로운 멋을 덧입습니다.
5: 허브랜드라 그런가, 허브 향이 예, 냄새가 나네요.
4: 발길 닿는 곳마다 아름다움이 한가득. 사진 좀 찍는다는 사람이라면 꼭 한 번쯤 찾는 보령의 명소가 있다고요.
5: 한 도시에서 이제 자연의 조건을 이렇게 고루 갖추기가 쉽지 않은데 보령은 그런 걸 다 갖추고 있어요. 아이고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4: 우리나라 꽃 무궁화의 아름다움에 흠뻑 빠져보는 특별한 경험까지. 보령의 여름은 이제 시작입니다.
6: 무궁화꽃은 여름꽃으로서 매일매일 새롭게 피는 꽃인데
4: 눈으로 한번 사진으로 또 한번 담고 싶은 보령의 아름다운 풍경. 오래도록 마음속 예쁜 한 컷으로 남을 보령을 지금 만나봅니다.
7: 일단 하늘이 깨끗하고 맑으니까 사진 찍어도 어디도 다 이쁘고 네, 후르르기도 하는데 하늘까지 이쁘니까 바다까지 아, 좋았습니다.

0: 대천 해수욕장이 있는 남포면. 오늘은 이곳에 있는 고혹적인 전경 속으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고개 돌리는 곳마다 매력 넘치는 보령. 특히 아름다운 자연이 있어 2022년에만 무려 2,200만 명이 보령을 여행지로 선택했는데요. 그 중심엔 이 바다. 가슴 뻥 뚫리게 참 좋은 바다가 있습니다.
1: 여기에서 그 전에 우리가 조개 잡는 추억도 있었고 맛집도 너무 많이 있어서
2: 바다도 맑고 낚시꾼분들도 많으시고 물고기도 싱싱하고 너무 맛있죠.
3: 최고예요?
2: 네.
0: 요즘 보령을 즐기는 또 하나의 방법은 바로 사진. 보령은 사진 맛집으로도 인기입니다. 특히 SNS를 즐기는 MZ세대들에게 보령은 사계절 다채로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관광지죠. 대천 해수욕장에서 육로로 연결된 작은 섬. 남포 방조제를 건너면 닿는 죽도입니다. 죽도는 대나무가 많이 자생하는 섬이라 죽도로 불리게 됐는데요. 지금은 섬 전체가 아기자기한 정원으로 꾸며져 있어 봄부터 가을까지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4: 예쁘다.
5: 배경이 이뻐요, 땀이 이뻐요.
4: 딸이 이쁘죠.
6: 좋아요.
7: 좋아요. 좋아요.
8: 아, 포즈가 딱 우리 엄마 처녀떡 시절 포즈를 잡으시네.

0: 산도 있고 집도 있고 꽃도 있고 사람도 있고 다 좋잖아요.
1: 꽃은 여기 있는데.
2: 한국식 전통 정원을 테마로 꾸며진 죽도. 이 작은 섬이 보령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 중 하나로 꼽힐 만큼 사랑받는 곳이죠. 이 정원 어디서든 아름다운 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데요. 섬 전체를 도는데 1시간 반이면 충분해서 산책 코스로도 즐기기 충분합니다.
3: 사람들이 도시에 살다가 이게 바다를 한 가해로 돌아다니니까 그게 마음이 확 트인 것 같아가지고 더 좋은 것 같아요.
4: 일단 하늘이 깨끗하고 맑으니까 사진 찍어도 어디도 다 이쁘고 푸르르기도 하는데 하늘까지 이쁘니까 바다까지 다 좋았습니다.
2: 특히 사진 찍기 좋은 포인트가 많은 것이 가장 큰 매력. 1993년부터 가꾸기 시작한 정원이 지금의 모습을 갖게 된 건 이곳을 소유하고 있던 한 작가의 고집 덕분이었답니다.
5: 원래 펜션 단지가 들어서기로 했던 거를 갖다가 펜션 단지가 들어서면은 여기 해송들이 다 없어져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거를 살리자 해갖고 펜션 사업을 안 하기로 하고.
2: 죽도가 품은 천혜의 비경을 보존하기 위해 섬 전체를 정원으로 만든 선택. 특히 2km에 달하는 회랑을 따라 걸으면 섬을 일주할 수 있답니다. 섬 곳곳에는 다양한 조형물들이 자연과 어우러져 그 매력을 더하는데요. 특히 여러 종교의 상징물도 만날 수 있습니다.
5: 여기도 자연 친화적이지만 종교적인 것들을 갖다가 다 옮겨놓고 놓은 의미는 모든 종교도 하나의 뭐 공통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2: 죽도를 걷다 보면 아주 특별한 멋을 만날 수 있답니다. 한옥, 7채가 모여있는 작은 마을인데요. 원래 계단식 받치던 곳에 한두 채씩 집을 안친 특이한 모습. 이곳에 있는 한옥은 모두 어딘가에서 실제 사람이 이용하던 고택인데요.
5: 보건한옥은 그곳에 있던 한옥들을 옮겨갖고 다시 여기에다가 복원을 하는 한옥이죠. 지금 많이 없어지잖아요. 예전처럼 뭐 한옥들 뭐 보기 힘들고 그러니까 옛 것을 다시 후세들한테 보여줄 수 있게끔 지금 여기에다가 다 옮겨놓은 겁니다.
2: 보존을 위해 이곳으로 오지 않았다면 이미 철거됐었을 옛 가옥. 서해의 작은 섬이 한옥의 안식처가 된 셈이네요. 모든 한옥에서는 시원하게 펼쳐진 바다 경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 풍경이 죽도를 찾아올 이유일 것입니다.
6: 오랜만에 왔더니 예. 너무 이 바다가 좋고 경치가 너무 멋있어. 아주 살맛나. 보니까 이사 왔으면 좋겠어.
7: 그전에 죽도라는 데는 알았는데 여기 사원이라는 데는 처음 와봤거든요. 뒤늦게 온 걸 좀 후회하기도 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2: 죽도는 특히 석양이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때문에 예쁜 석양을 담으러 시간을 맞춰 출사를 오는 사람들도 많답니다. 아름다운 섬 죽도를 즐기려면

0: 를잘 맞춰야 한다네요. 7, 8월엔 월요일은 제외하고 매일 개방하지만 그 외 기간에는 금요일부터 일요일, 공휴일에만 관람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엔 문을 닫는다니 기억해 두세요. 남포 묘원에서 찾은 사진 명소 또 한 곳. 그런데 새로 생긴 관광 명소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아, 이 터널에 답이 있는 거로군요. 지난 2021년에 개통된 보령 해저 터널. 개통식 날엔 장사진을 이뤘을 만큼 사람들 관심이 높았는데요. 충남 보령에서 원산도를 잇는 해저 터널이 개통되며 안면도까지 닿는 새로운 길이 생긴 겁니다. 무려 6.9km나 되는 긴 터널 안엔 미디어 파사드 조명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서해 바다 풍경을 형상화했다네요. 터널을 빠져나오면 닿는 섬 원산도. 원산도는 멧돼지의 형상을 닮았다고 해 원산도라는 이름이 붙었답니다. 해저 터널이 생기기 전엔 섬 안에 버스도 다니지 않았던 곳. 그만큼 청정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 곳인데요. 원산도의 최고봉인 오로봉에는 조선시대에 설치된 봉수대가 남아있습니다. 여전히 대부분의 주민은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작은 섬. 터널이 생기며 그야말로 천지가 개벽한 셈이네요.
1: 선호생이 전전 보호에 섬 사람들 배 안 타고 댕기고 가고 싶은 데로 왔다 갔다 하고 밤이라도 가고 새벽이라도 가고 버스가 들어오고
2: 뭐 터널이 있어가지고 연입도 있고 그렇게 관광객들 그것들이 많이 들어오죠. 처음에는 뭐 여기 주민들 겁내 불편해서 차가 나가지도 못했어. 꽉 막혀가지고 처음에.
3: 저 괜히 만들었나 이거지.
4: 저 다시 막아버릴까요 저 그냥?
2: 막아. 그래서 지금도 이제 주말에는 많이 와요. 그런데 원산도라 이 섬 자체가 내 우리 내가 산다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괜찮아요.
3: 아 그래요?
2: 에 이제 어딜 가든지 해보 올릴 때 지을 때 이제 이런 것도 좀 참 전망 좋고.
5: 산도는 일단 바닷가라 해수욕장이 좋고요. 유명한 카페도 많고요. 그리고 뭐 시끄럽지도 않고.
0: 해저 터널 개통 후 관광객이 크게 늘면서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원산도를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에 카페가 생긴 건데요. 이곳 역시 사진 명소로 인기가 많은 곳. 아, 게다가 여기서만 맛볼 수 있는 좀 특이한 디저트가 있답니다.
6: 모양은 원래 알고 있던 거고요. 종류가 조금 더 다양하다.
0: 원산도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담은 귀여운 디저트들. 이건 봉수대 모양으로 만든 빵이라는데 좀 비슷해 보이십니까?
7: 노을 맛집인데 하늘, 땅, 바다를 표현한 에이드입니다.
0: 음료 역시 독특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눈길이 먼저 가는 메뉴를 만날 수 있는 건데요. 이 음료는 세 가지 맛, 세 가지 색의 시럽을 넣어 만든 에이드로 원산도 앞바다에서 만나는 노을을 표현한 거라는데요. 아,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입도 즐겁고 눈은 더 즐거운 시간. 원산도에서 찾은 특별한 재미죠.
8: 휴가 안에서 아이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왔고요. 생각보다 잘 꾸며져 있고요. 편의시설도 잘 되는 그런 종류 같아요.
7: 촬영도 많이 하시고요. 네, 가족분들이랑 이제 즐기다 가십니다.
0: 카페 근처는 원산도 1등 사진 포인트.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저마다 인생 사진을 남겨보는데요.
6: 아, 잘 나온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사진 찍기가 좋아요. 어,
9: 사진 잘 나와요.
6: 네, 잘 나와요.
4: 어디 있어요?
10: 엄마, 누워. 이렇게
4: 찍어. 웃어줘.
11: 하나, 둘, 셋.
12: 생각보다 해저 터널도 길고, 네, 좀 생각보다 좋아가지고 다시 다음에 오면 또 한 번 더 오고 싶더라고요.
13: 하나, 둘, 셋. 고령.
0: 보령에서 만든 잊지 못할 추억이 사진 속에 콕 박혀 있습니다.

0: 사진, 화면, 보령에서 여길 빼놓을 수 없다죠. 바로 여전히 하루 한두 번 열차가 지나가는 작은 역입니다. 이름부터 독특한 청소역.
1: 이게 청소역 한번 찍어야 되거든요. 나무가 자꾸 크면서 건물을 가리는 간이역이 많이 요즘은 좀 사라지고 없는데, 이 장항선에서 유일하게 간이역으로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이 이 청소역입니다. 저희들이 우리 고향에 있는 이 청소역을 기록으로 남겼다. 나중에 후손들이 그 사진으로라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찍었습니다. 예, 청소역의 자랑거리가 이 택시 운전사 영화 촬영을 한 곳이라서.
0: 간역 곳곳엔 사진으로 남기기 좋은 귀여운 조형물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오래된 택시. 그래서 영화 배경으로도 이곳이 자주 나왔다고요?
1: 저 기념으로 한번 찍어줘요. 여기 앉을게. 남자 학생들이 아주 잘생겼네.
2: 이뻐.
1: 고모님 거기 한번 서보시죠. 내가 한번 찍게. 아, 멋집니다. 멋져. 네? 청소역이랑 와니까 뭐지? 딱 어디 가서 보겠어요? 옛날에 이런 가정집에서 이런 차를 갖고 있었으면은 완전 갑부 예? 집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
0: 사진은 뒷전, 어느새 추억 속에 잠깁니다.
1: 야, 이거 몇십 년 만에 해보는 것 같은데요?

0: 청소역에서 차로 30분 떨어진 웅천읍. 이곳까지 걸음을 옮긴 이유는 딱 하나. 여기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메뉴 때문인데요. 보령에서 명성이 자자한 독특한 중식. 이름부터 특이하답니다.
1: 이 집이 보령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라주면이 맛있다고 해서 먹으러 왔습니다.
2: 약간 비주얼로 말하자면 짜장보다는 묽고 짬뽕보다는 걸쭉해요. 그래서 약간 볶음면 같은 타입인데 그렇다 같이 볶아서 나가는 게 아니라 양념 위에 덮밥식으로 올려지는 그런 고명이에요. 그래서 그걸 같이 곁들여서 면하고 먹는 게 라주면이에요.
0: 라조면은 주 재료가 해물인 면 요리. 각종 채소에 해물을 넣고 기름에 달달 볶다가 고춧가루로 매운맛도 팍팍. 중식이라면 빼놓을 수 없는 이것. 불맛도 화끈하게 입혀주는데요. 여기까지는 짬뽕과 좀 비슷한 것 같죠? 여기에 전분 가루를 푼 물에 넣고 졸이면 라조면 소스 완성된다 해 이거. 이 독특한 맛에 매료돼 보령을 찾는 손님도 많다는데요. 좀 빨간 짜장 소스 같기도, 졸인 짬뽕 같기도 한 독특한 모습. 들어는 보셨는가요? 보령의 라조면입니다. 하하, 근데 그나저나 군침이 도네요.
1: 와, 맛있겠네요. 맛있겠다.
0: 기대에 한껏 부푼 작가님들, 슥슥 일단 비벼보시는데요. 그 모습만 봐도 맛이 짐작이 갑니다.
3: 얼마나 맛있네, 해물.
4: 짜장면하고 완전 튀는 게 일단 칼칼한 게 맛있어.
3: 면이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쫄깃쫄깃하고 감칠맛이 있어요.
1: 우리 보령은 자연 경관 풍경도 아주 아름답고요. 이렇게 맛있는 맛집도 있고 너무 좋습니다.
0: 마음까지 든든하게 채운 한 끼였습니다. 자, 오늘 사진 나들이의 마지막 장소. 봄꽃과 여름꽃을 동시에 만날 수 있는 예술공원입니다. 이곳은 18헥타르에 달하는 대규모 종합예술공원인데요. 자연과 예술을 함께 즐길 수 있어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공원 곳곳에 7개의 연못과 폭포, 산책로 등이 조성돼 있어서 사진 찍기에도 안성맞춤. 천천히 걸으며 자연을 감상하기에도 그만이죠.
1: 예술공원에 봄 사진을 좀 찍으려고. 요새 연록이 아주 이쁘잖아요. 오전에 비가 와서 많이 걱정을 했더니 그래도 비가 그쳐주고 오히려 빗그친 후라서 그러나 색깔이 더 자연 연록색이 너무 더 푸르고 좋아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0: 지금이 딱 제철인 데이지가 만개한 정원. 거기에 다양한 계절 꽃과 허브까지 두루 만날 수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1: 이 허브랜드라 그런가 허브 향이 냄새가 나네요.
3: 그냥 개천이었었거든요.
1: 맞아요. 네.
3: 이 집, 논 이런 거 그냥 개천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1: 이쪽 이 호수의 반영이 좋으니까요. 반영을 한번 찍자고요.
0: 내 고향의 아름다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까지 꾹꾹 담아 이 참 좋은 순간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1: 보령은요, 자연 환경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뭐 산이면 산, 계곡이면 계곡, 바다, 항구, 뭐 댐도 있고 호수도 있고 한 도시에서 이렇게 자연의 조건을 이렇게 고루 갖추기가 쉽지 않은데 도령은 그런 걸 다 갖추고 있어요.
3: 많은 분들이 와서 다녀가시기도 하고 좋은 추억들도 많이 담아가시고 이 지역이 정말 자랑스럽죠. 태어났다는 자체가.
1: 우리 학생들 어디서 왔어요?
5: 황산.
1: 황산?
5: 황산. 강경훈련소장.
1: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어디서 오셨어요?
6: 하주에서 오셨어요.
1: 예? 하주에서요? 아이고, 그렇게 멀리 오셨어요?
7: 저희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노인들을 모시고 여행을 가기 때문에 근데 이제 관광지가 하도 몇십 년, 한 40년을 가다 보니까 갈 만한 장소 고르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여기가 옛날에 제가 왔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여기 한번 오게 됐어요.
1: 아, 저희는 여기 지역의 사진 작가들이에요. 저희들이 기념으로 이게 촬영 한번 해드릴까요?
0: 도령에서 후한 인심까지 만났으니 영원히 좋은 추억으로 기억하시겠죠.
1: 자, 제가 찍겠습니다.
8: 오케이, 도령!
1: 아이고,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0: 알록달록 다채로운 매력이 있는 고장 보령. 여행하기 딱 좋은 계절.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보령에서 내 인생의 풍경 하나씩 만드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0: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7: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8: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6: 진단비도요?
1: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6: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11: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2: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이어서 PB로그가 방송됩니다.
13: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4: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3: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4: 후원 문의 080-961-9595.
13: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4: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0: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1: 책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0: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여기 살아야 배에서.
3: 보물이라 생각해요. 보물 찾기.
4: 야, 여기 용역 인력.
3: 용역.
4: 됐어.
3: 와, 성장문 크기가 점점 커져요, 고객님. 윤영 씨, 이리 와봐요. 야! 우와! 제일 커! 윤영 씨,
5: 약간 이리 와봐요.
3: 와. 아니, 일부러 못 잡는 거야.
5: 아, 진짜 아니에요.
3: 저 400kg 맨날 잡았으니까. 윤영 씨. 그래, 열심히 하겠습니다.
5: 승아, 잠깐만.
4: 고기를 잡으러.
3: 한강으로 가실까요?

0: 네, 이곳은 한강 최북단에 위치한 전유리포구라는 곳인데요. 도시 속에 어부들이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는데요. 저희 일상적인 공간인 한강에서 물고기를 잡는 생활하는 분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그분들의 삶을 한번 제가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민간인 통제선이어가지고 군부대 허가를 미리 받았습니다.
1: 전유리포구는 한강에 남은 마지막 포구입니다. 물길이 뒤집혀 흐른다는 뜻의 전유리는 하루 두 번씩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 거센 조류를 일으키는 곳이죠. 일반인은 들어갈 수 없는 민통선 안쪽. 이곳에선 허가받은 26명의 어부가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유일한 여성 어부이자 이름도 선녀인 조선녀 사부님을 만나 한강 어부에 도전해 보았습니다.

0: 어부가 되기 전 가장 먼저 할 일은
1: 어부의 패션으로
0: 몸이 젖지 않도록 방수 작업복을 입는 것인데요.
2: 애기 보자 원래.
0: 우의와 장화까지 착용하니 진짜 뱃사람이 된 것 같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3: 고기가 많이 튀어요?
2: 고기가 많이 튀어서요. 옷을 버리니까 옷을 입으셔야 돼요. 출발하실까요?
3: 네. 네. 가시죠.
0: 사부님의 남편인 장성환 선장님도 멋진 차를 타고 출근하셨네요. 세 명이 한 배를 타고 숭어잡이에 나섭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잔잔할 줄 알았던 한강이 불어난 물로 거세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4: 물이, 물살이 왜 이렇게 많아요?
2: 물이 양이 많아서 물이 엄청 무섭죠? 원래 네. 잡을 때가 있거든요. 물이 막 장난 아니에요.
0: 게다가 숭어잡이 배는 왜 이렇게 작아 보이는 걸까요? 설레는 마음이 긴장감으로 변했습니다.
3: 여기서 어떻게 타요? 여기서 타요?
2: 배가 오면 탈 수 있어요. 모든 게 궁금하죠.
3: 아니, 저는 어쨌든 초보니까 이런 데서 배를 타본 적이 없어요.
2: 다른 배 타본 적이 없어요?
3: 네, 딱 선착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딱 있으니까.
0: 제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이 사부님은 무거운 기름통을 번쩍 들어 배에 싣습니다. 강렬한 카리스마가 벌써 느껴지네요.
3: 이거 이런다니까? 죄송해요. 어떻게
0: 배에 올라타는

0: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1: 윤아 씨가 겁이 너무 많아.
0: 조합을 나가기 전 어부들만의 루틴이 있다고 하는데요.
2: 그리고 요왕님께 빌어요. 오늘도 무사히.
3: 사장님이 요왕님께 빌라는데.
1: 오늘도 무사히라고 하셨어요. 네,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0: 배는 새벽 물살을 가르며 힘차게 출발합니다. 40년차 한강어부 장성환 선장님. 선장님의 배는 북쪽을 향해 부지런히 달립니다. 물이 들어오는 물대에 맞춰 그물을 쳐야 하기 때문에 지체할 틈이 없습니다.
1: 나 진짜 멀리 가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어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4: 여기는 하주, 여기는 김포.
1: 아, 이쪽이 타주, 이쪽이 김포예요?
4: 이쪽 쭉 내려온 강화.
1: 강화.
4: 네. 근데 많이 못 내려가고요. 네. 여기 어로 한계선이 있어요.
1: 아, 어로 한계선이요?
4: 거기까지. 여기 조금만 가면 보여요. 더 이상 내려가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저 밑에는, 밑에 더 내려가면 물길이 두 갈래가 있어요. 북한 가는 길, 강화 가는 길. 위험할까봐 못 내려가게.
1: 잘못하다 북한으로 떠내려가나 보다.
4: 예, 그러니까 아예 여기서 차단시켜주라.
0: 고기를 더 잡을 욕심에 자칫 어로 한계선을 넘을 수 있는데요. 그때는 군인들이 신호를 보내 막는다고 합니다.
4: 물이 3시간 정도 밀어요. 네. 3시간 동안 작업하는 거예요.
1: 아.
4: 이렇게 바닷물이 네. 한강 쪽으로 오니까 고기가 같이 올라오니까 그때 잡는 거예요.
1: 아. 아니, 한강에서 유람선은 타봤지? 한강에서 어선을 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가네요.
4: 작업배는 그럽니다.
0: 이제 그물을 펼칠 시간. 물이 차기 한두 시간 전 그물을 치면 숭어가 오르락내리락 하며 밀물에 올라오기 때문에 맛있고 쫄깃한 숭어를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 그물 칠 땐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잠깐 한눈을 팔다가는 그물에 딸려 물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주어진 시간은 3시간뿐. 그물을 내리고 올리는 일을 부지런히 반복합니다.
1: 아, 잠깐. 아이고,
4: 힘들어요?
1: 아니요. 이만큼 하고 힘들다고 하면 안 되죠.
4: 한 개 별로 한 건 별로.
1: 그러니까.
4: 이제 시작일 뿐.
1: 근데 어쨌든 조금이라도 흔들리니까 이렇게 중심 잡고 서 있으려다 보니까 다리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4: 그냥 몸을 배에다 맡겨요. 힘주지 말고.
1: 아.
4: 그러면 힘주고 있으면 다리가 너무 아픈데.
1: 맞아요. 그래서 다리에 힘주고 있으니까 괜히 더 아픈 것 같아요.
4: 저는 97년 IMF 터졌을 때 부모님이 얘야, 나 이제 직장 잘렸다. 너 일이나 다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못 모르고 시작하게 된 게 그때. 그래서 남편이 자기 배 일을 조금 도와줄 수 있겠냐고 그래서 못 모르고 시작했어요. 지금 알고 한다면 했을까 싶은데 못 모르고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힘든 게 많이 보이고 그런 점이 있었어요. 벌써 꽤 한 28년 차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0: 처음 그물을 놓았던 곳으로 돌아가 본격적으로 끌어올릴 준비를 합니다.
1: 당겨볼래요? 아, 네.
4: 저 앞에 가서 당겨야 돼.
1: 저 앞에서요?
4: 더
1: 진짜 그물 올라오네?
4: 더 앞으로 가요. 아니, 그물. 여기 딱 서가지고 이렇게. 진짜 귀여워 죽겠네 오늘. 오케이. 이제 세 개 하나씩.
1: 세 개? 세 개?
4: 일단 당겨봐요. 힘드니까.
1: 아니, 저 이 정도면 힘 쓰는 거 맞죠?
4: 천천히 힘드니까.
1: 아, 네.
0: 매일 새벽 배드민턴으로 다진 체력으로 열심히 그물을 당겼습니다.
1: 와, 저 한강에서 그물 끌어올리고. 물고기 올라왔으면 좋겠다.
4: 올라올 거예요. 하다 보면. 마음속으로 고기 올라와라.
1: 고기야, 올라와라.
0: 그런데 마음과는 달리 아무리 당겨봐도 코빼기도 안 보이는 물고기.

0: 드디어 큰일 났네.
1: 고기는 한 마리도 안 나오고 말이야.
0: 오늘은 밥 굶어다.
1: 오늘 왜 이렇게 안 나오지?
2: 보다 못한 선장님이 나서 보는데요. 선장님이 그물을 몇 번 당기자. 오! 거짓말처럼 숭어 한 마리가 올라옵니다.
3: 와!
4: 올라왔다.
3: 올랐다.
1: 우와!
4: 얘는 이제 칼로 따는 거예요?
1: 오!
5: 아, 요 계절에만 나오는 거예요. 보리숭어라고.
1: 보리필 때 나오는 숭어라고. 보리숭어라고. 예.
6: 뭐 해서 보리숭어라고요?
1: 보리필 때.
5: 보리필 때 해갖고.
1: 보리필 때 나온다고.
5: 예.
1: 얘가 이게
5: 육질.
1: 여름 숭어라고.
5: 육질이 꼬독꼬독하고.
1: 어, 네. 들어봐요.
6: 들어서 어디다 넣어요?
1: 아니.
6: 일단 들어요?
1: 예. 생선을 들을 때 눈을 가리면 못 움직여.
6: 아, 어.
1: 눈을 가려줘야 돼.
2: 생선의 눈을 가려야 하는데 제 눈이 질끈 감기네요.
6: 번쩍
1: 보이세요.
6: 번쩍?
0: 참숭어랑 보리숭어랑 틀린 게 얘는 고등어처럼 눈이 크고 참숭어는 빨간 데 있어요. 노랗고. 그리고 얘는
1: 눈이
0: 까맣고 커요.
1: 이거 여기다 넣을까요? 여기 바켓에 넣어요?
6: 뒤에 저기.
2: 숭어는 사실 바닷고기지만 민물을 좋아해 강과 바다가 만나는 한강 하구에서 잘 잡힌다고 합니다.
6: 우와!
1: 아, 깜짝이야.
0: 어, 깜짝이야.
1: 아유, 진짜. 숭어보다 또 놀래.
6: 날라다.
0: 조심 좋게 땡겨.
6: 땡겨봐요. 여기다가 또 그래.
0: 아, 세 개씩.
1: 오, 고기 나온 것 같아.
6: 오, 고기다. 아, 고기다.
2: 와, 한 번 물고가 트이자 숭어가 계속 올라옵니다.
6: 우와 크다.
0: 우와
6: 커요.
0: 와와와와와
6: 이거
0: 뭐냐. 깜짝이야.
6: 와 진짜 크죠. 아까보다 크죠.
1: 아까보다 크네요.
6: 우와 거기 그 힘이 세가지고 와에서 막 치다.
2: 그물을 한 코 잘라 물고기를 꺼내는 사부님.
6: 오, 이것도 제가 한번 잡아서 저기다 넣을게요.
1: 눈 가리면 돼요.
6: 눈을 가려.
1: 눈을 괜찮은 눈 가리면
6: 눈을 가려.
1: 눈을
2: 그 순간
0: 오메.
2: 또 올라왔습니다. 선장님이 당긴 그물에 힘이 무척 센 참숭어가 잡혔습니다.
6: 아, 눈이 빨개요.
1: 얘는 안은 다음에
6: 이거 봐. 크다니까.
1: 아니 큰가 얘는 이렇게 한
6: 번에 눈이
0: 빨개.
1: 눈이 노랗지 빨개.
2: 참숭어와 보리숭어 눈 색깔이 정말 다르죠? 고기가 잡히기 시작하자 그제야 환하게 웃는 두 사람.
6: 어, 우와, 뭐 나왔어요.
1: 숭어 나왔다.
6: 지금
1: 우와,
6: 지금 제 차례예요. 지금
1: 바닥에.
2: 이번에는 전유리 포구의 명물 웅어입니다.
1: 웅어님 수라생 올라갔다. 이 얼굴에 인공 왕자가 있어.
6: 여기 얼굴에 인공 왕자가 있다는데 여기.
2: 머리에 왕자가 있고 맛도 좋아 왕이 사랑한 생선입니다.
1: 저거 맛있어요.
6: 어,
1: 구이, 네. 구이에도 맛있고.
6: 웅어 구이.
1: 웅어 구이, 웅어 해. 웅어 무치.
2: 한강에는 약 60여 종의 어종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유리 포구에서만 숭어, 웅어, 황복, 장어, 새우, 참개 등 철마다 다채로운 물고기가 잡힙니다. 한강의 풍부한 생태계. 정말 놀랍지 않나요? 도시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한강. 누군가에겐 신과 여가의 공간이지만 누군가에겐 생계를 이어가는 일터입니다. 한강은 수많은 생명을 길러내고 품고 또 끊임없이 베풀어 왔습니다.
6: 와
1: 고기 좀 따 이거 고기 좋겠다.
6: 우와
1: 어, 두 마리나 있어.
6: 우와
1: 이걸 너
6: 나왔다.
1: 고기 고기 나온다.
6: 우와 제일 커.
0: 우와 여 뭐야.
1: 고기 나온다. 그물 다 버려버렸다.
6: 우와
0: 그물을 버려버렸어.
6: 아 고기 홍분해가지고 우와 우와
0: 그물을 버려버렸어.
6: 그물 막 다

0: 잠깐만.
1: 와, 연달아 두 마리! 야, 역시 고기가 잡히니까 신나는구나. 이거 생각보다 힘드네 하고 있는데 딱 숭어 이만한 게 한 마리 딱 이렇게 올라왔을 때 그때부터는 갑자기 막 힘이 나면서 막 신이 나서 막 잡아당기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정말. 직접 이렇게 그물로 끌어올려서 이만한 고기들을 제가 이렇게 막 눈앞에서 막 파닥파닥파닥파닥 하는데 그게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그물을 정말 탕탕탕탕 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와, 온다, 온다!
2: 왔어.
1: 와, 이거 떴어요!
3: 초심자의 행운일까요? 아니면 자리가 명당일까요? 큼지막한 숭어들이 쉬지 않고 줄줄이 올라옵니다.
1: 어, 또 올라. 야, 근데 진짜. 우와, 진짜 크다. 진짜 계속 커져요.
0: 이들이 좋아서 그래.
1: 우와, 이거.
2: 또 피디님 잡. 피디님 잡은 고기 되게 커져.
1: 진짜 커.
2: 잡은 거?
1: 네. 여기 더 커.
2: 더 커요?
1: 선생님 여기 더 커.
2: 커요?
1: 어, 이거 봐. 애들이 막 살이 느껴질 정도. 오.
2: 그래도 이번 그물은 많이 올라갔어.
1: 이제 그러세요. 잡았어요.
2: 이제 그러세요. 무겁죠?
1: 고기가 올라오니까 무겁지 않습니다.
2: 숭어 많이 잡을 때는 막 1톤? 1톤까지 잡은 적이 있어요. 하루에. 그때 하루 종일 그물만 넣었다 그러면 막 숭어가 올라오는 거예요. 겨울마다 몇 해 중에 그런 날이 있어요. 배 처음 샀을 때는 하루에 1톤씩 3일을 연거푸 잡은 적 있어요.
3: 그물을 다 걷고 나면 들를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1: 우리 웅어 받으러 갈 거예요.
2: 웅어를 받으러 간다고요?
1: 잡으면 안 돼. 잡으면 어부들이 막 줘요.
2: 아.
1: 쓰라고. 그럼 우리도 먹을 거 좀 주고 하거든.
2: 아. 우와.
1: 그래서 갈매기가
3: 어부들은 팔만큼만 잡고 남은 생선은 필요한 이에게 나누어 줍니다.
0: 이거 좀 하나 드려.
2: 예. 그냥 쓰라고 주는 거예요. 우리. 그때 이제 뭐 먹을 거 하나 주고 나면.
4: 배위에서 나눔을 하세요?
2: 네, 배위에서 나눔해요.
3: 덕분에 곡간이 더욱 넉넉해졌습니다.
0: 팔을 건 잡았다, 오늘.
2: 그러니까
1: 오, 진짜? 오늘, 네. 오늘 됐어요?
2: 됐어요.
1: 아, 다행이다. 야, 사부님, 선자님 또 시동 거시는데. 이거 봐, 이렇게 할 일이 많다니까, 지금.
2: 할 일 많아요.
0: 자, 오늘은, 하나님의 감사에 여기고, 오늘은 새우 잡으러 갑니다.
2: 피디님.
0: 예. 고생하셨어요. 그렇지.
2: 고생했어요.
1: 와.
2: 고생했어요.
0: 피디님. 그리고 여기서 선장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2: 네.
0: 예.
3: 빈손으로 떠났던 배가 만선을 잃어 돌아옵니다. 오늘의 엄청난 수확물. 왠지 아름답기까지 하네요.
1: 와, 아까 저희가 그물로 끌어올린 숭어들. 진짜 크죠? 이렇게?
3: 웬만한 얼음 팔뚝보다 큰 숭어들이 이렇게나 많이 잡히다니 정말 신기했는데요.
1: 잠깐만. 아니, 일도 안 끝나는데 다 벗어버리네. 저 이거 큰일 보여주려고 사부님.
2: 네. 왜 벗어버리고.
1: 일 안 하려고 벗어버리고.
2: 장갑도 벗어버리고 저기 놔두고 정신이 없어. 아직 일 안 끝났어요.
1: 네. 저는 여기 숭어가 얼마나 큰지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0: 야, 신도 세네.
3: 수확의 기쁨은 잠시 미뤄두고 다음 일에 뛰어듭니다. 묵직한 바구니를 들어 바로 차로 옮깁니다. 자연산 숭어의 싱싱한 상태를 보존하기 위해 서두르는 것이죠.
1: 눈을 가리시고 잘했어.
3: 이렇게 잡은 물고기는 사부님 가족이 운영하는 포구 앞 횟집에서 판매합니다.
1: 와, 한 손으로. 사부님은 한 손으로 하세요. 와. 진짜 멋있게 들어볼까? 이렇게?
3: 사부님은 회 손질도 직접 하시는데요.
1: 오늘 새벽에 잡은 싱싱한
3: 강과 바다 사이에서 잡힌 숭어는 거센 물살에 단련돼 살이 쪼

0: 쫀득쫀득해 맛이 좋습니다. 봄에만 잡힌다는 웅어는 저에겐 낯선 생선이었는데요.
1: 비늘을 이렇게 비늘에다 빗게
0: 작고 둥근 비늘을 깔끔하게 벗기면
2: 시끄러진다.
3: 금빛이 살아나네요.
1: 근데 이게 향이 약간 있으니까 소박한 같더라고요.
0: 자산어보에 횟감 중에 최고라 기록된 웅어. 가을 전어와 비교되는 봄의 진미로 뼈째 먹습니다.
1: 피디님.
4: 예.
1: 윤영 씨.
4: 진짜 이렇게?
1: 진짜.
4: 아, 씹어요?
1: 네, 반 깨물어요. 면해요. 맛있어요.
4: 네.
1: 고소하고. 맛있어요.
4: 부드러워요. 맛있어.
1: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4: 맛있어요, 맛있어요.
1: 진짜 맛있어요.
0: 봄이 되면 요 웅어를 먹기 위해 전유리를 찾는 손님들이 많다고 합니다.
5: 점심 준비.
0: 다음 할 일은 점심 준비.
1: 그죠? 예. 선장님, 점심 갖다 드려야 되니까.
0: 새벽부터 일한 선장님을 위해 특별식을 만듭니다.
1: 가끔 한 번씩 갖다 줘야 돼요. 밥 먹을 효도 많이 잡으니까, 효도 많이 잡고 생선 잡으니까.
4: 같이 고기도 잡으시고 막 식사도 준비해서 왔다 갔다 하시고 정말 따부님 할 일 많으시네요.
1: 근데 재밌어요? 할 수 있으니까.
0: 사부님이 식사 준비로 분주한 시각. 선장님도 마냥 여유롭지만은 않은데요. 강 한가운데 정박해 있는 새우잡이 배에서 다음 작업을 준비 중이죠. 선장님은 한강 어부였던 아버지를 따라 어릴 때부터 배를 탔습니다.
6: 11살인가 12살. 그리고 학교는 배에서 다녔어요. 배가 오면 그때 타고 그랬어요.
7: 집처럼 배에서?
6: 그렇죠. 예예. 그때는 있는 데가 밤바밭이에요. 그래가지고 옛날 얘기죠. 그때는 많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옛날에는요, 이렇게 하수 종말 처리장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수도 물 내려오면 강으로 다 왔어요. 근데 지금은 정화를 되면서 물이 깨끗한 물이 되면서 물이 좋은 물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서러워해요. 자연산 고기를.
0: 선장님에게 한강은 고향, 배는 집입니다. 새벽 조업을 하는 날이면 좁은 배에 피곤한 몸을 누이고 잠을 청하기도 합니다.
6: 여기는 전방 지역이라서요. 왔다 갔다 못해요. 야간에는 통제를 해서 배에서 자야 돼요. 아침에 새벽에 물질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집에를 못 들어가요. 새우배가 불편하지만 우리 식구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1: 배 두 줄 있잖아요. 그걸 한 줄로.
0: 선장님은 점심도 배 위에서 먹을 때가 많습니다.
1: 하긴 나도 뭐 새우젓 아줌마가 될지 몰랐지. 내가 인생에 똑같은 거야.
0: 새우철인 가을에는 점심 챙겨줄 틈도 없다는 사부님.
1: 새우가 지금 없는 거예요. 한땜처럼 따위 있어야 돼, 그게. 하루에 막 300만 원씩?
8: 네?
1: 가을 새우는 그렇게 돼요. 하루에 막 3, 400짜리도 있고. 하루 종일 이러고 있는 거야.
8: 계속, 맞아, 선별한다고.
0: 웬만한 대기업 임원 연봉 부럽지 않지만,
9: 주무셨어요? 좀 주무셨어요?
0: 하루하루 긴장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어부라는 직업입니다. 전유리엔 26척의 고깃배가 있지만 그중 새우잡이배는 4척뿐입니다. 이 배가 그중 하나죠.

0: 새우배는 그물을 올리고 내리는데 기계의 힘을 빌리는데요. 그래서 선장은 기계도 만질 줄 알고 그물도 당길 줄 알아야 하죠.
1: 벌써 안에 뭐 있는 거 보여요.
2: 보여요, 네.
0: 새우 그물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1: 아유, 그게 저거 들어온 거 봐. 에이구, 망했다.
0: 커다란 박스까지 그물에 낚였습니다.
1: 고기가 들어야지. 박스가 들어왔어요.
3: 아, 이게 원래 있는 박스가 아니에요?
1: 원래 이 박스가 원래 없는 박스예요. 아.
0: 플라스틱이 종종 낚이긴 하지만 이렇게 큰 게 걸리니 한숨만 나옵니다.
4: 됐어요? 내려?
0: 통을 뒤집어 고기들을 겨우 꺼내는데요.
1: 안 먹어도 돼.
3: 아, 이렇게.
0: 우와! 오! 다행히 노랗게 알을 뺀 새우가 한가득입니다.
1: 엄청 큰데요?
0: 중화새우입니다.
1: 네. 진짜 크다. 얘 새끼손가락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얘는.
0: 이번에도 수확의 기쁨은 잠시. 한강어부가 다음으로 할 일은 바로 삽질입니다.
1: 오, 고기다. 오, 고기 나와.
3: 뭐가.
1: 볶아주세요.
0: 배 위에서 삽질까지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1: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3: 아, 우와. 이거 진짜 섹시.
1: 이렇게 한번 해봐요. 왜, 콕 집어넣어. 하! 에이, 약하다.
0: 사부님은 저를 참 강하게 키우시더라고요.
3: 사부님은 제가 와서 정말 반가우신 것 같았어요. 워낙에 혼자서 하시는 일이 많으니까 어머, 일꾼이 왔다고?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정말 마음껏 저를 부르시면서 계속 일을 부리시더라고요. 윤영 씨, 이것도 해보세요. 저것도 해보세요. 막 이러셔가지고. 윤영 씨 와봐요.
5: 윤영 씨 잠깐 이리 와봐요.
3: 아니, 윤영 씨 손이 되게 세.
1: 아니, 일부러 못 잡는 거야.
5: 아니, 진짜 아니에요.
3: 윤영 씨, 윤영 씨. 조금 힘들죠, 윤영 씨? 윤영 씨? 윤영 씨? 윤영 씨? 윤영 씨?
0: 새우잡이를 마치고 기늦은 점심 식사를 합니다.
6: 고기 많이 잡고 자기 먹어.
3: 많이 먹고 건강하시고 건강하시다. 새우는 뭐 나중에 잡아도 되고.
6: 그래.
3: 건강하게 최고지 뭐.
0: 새우배 이웃인 김영식 선장님도 초대했습니다. 전유리에서 새우 뱃일을 가장 오래 하셨다고 하네요.
7: 오래됐어요, 뭐 한지가. 뭐 저 배운 거 없으니까. 뭐 먹고 살 길은 없으니까 무조건 했지, 옛날에는. 그러다 보니까 하게 돼가지고 여태까지 오게 된 거지. 힘들었을 때가 내가 지금 눈 하나 실명했어요. 지금 한쪽 눈이 안 보여서 119 불러서 갔더니 큰 병원으로 가래. 그래, 내 혈관이 막혔대. 눈으로 가는 혈관이. 그때가 제일 힘들었죠. 하나로 보니까 초점이 잘 안 맞아요, 지금. 일하는 것도 불편하지, 아무래도. 보람 느낀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이거 하면서. 어?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그게 보람이지, 뭐, 다른 거 필요한 게 뭐 있어요.
0: 이곳에서만 30년. 김영식 선장님은 전유리 포구의 변화를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7: 옛날에, 나 하기 전에는 이게 큰 배만 26척이 있었대요. 그건 나도 몰라, 그거는. 그건 한 40년 전 얘기야, 그거는. 근데 지금은 이제 다 줄어왔고 4대밖에 없는데, 나 처음에 시작할 때마다 16대까지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 나도 지금 배가 두 척인데, 우리 자식한테 나도 물려주고 싶었는데, 싫대요, 요즘 젊은 애들 안 하고.
6: 힘들어서 그래요.
1: 너무 힘들어.
0: 한때는 거의 100명의 어부가 있었다는 전유리 포구. 늙은 어부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새우배도 4척만 남았습니다. 한강의 어업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국시대부터 한강은 어업뿐 아니라 무역과 교통

0: 이곳은 폭우 앞 선별 작업장.
1: 자.
0: 새우를 깨끗하게 골라내는 곳입니다.
1: 떡고기는 다 밀어버리고요. 새우랑 웅어.
2: 새우랑 웅어.
1: 이걸
2: 네. 이거 웅어예요?
1: 얘는 이따가 먹어야 되고요. 예. 새우만 있죠.
2: 새우 있죠. 새우. 예.
0: 요즘 새우는 크기는 좀 작지만 씨알이 굵습니다.
1: 새우는 이거 못 까먹어도 맛있고요. 생새우 김장하실 때, 김치하실 때 또 써고 젓갈도 써고. 봄에는 이렇게 알배기 새우, 새우 이쁘죠? 색깔이. 노란 게 알. 이제 얘네들이 이제 알 다 까면, 이제 8월 가을부터는 살이 차요. 얘네들이. 봄에는 알 차고.
0: 맛좋기로 유명한 한강새우. 알을 벤 새우는 봄에만 만날 수 있다는데요. 새우를 잡았다는 소식을 듣고 단골 손님이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3: 여기 새우 일부러 사러 오시는 거예요?
4: 일부러 오세요. 네. 가을에도 한 번씩 손다가 네. 애기들을 튀겨주거든.
3: 저 2만원씩 드릴까요?
4: 튀겨주면
1: 제일 먹어요. 그래서 이걸
3: 네. 전화해서 딱 타임 맞게 잘 오셨네요.
4: 네. 두 번이나 왔다
3: 갔다. 두 번이나 왔다 갔다 왔어.
5: 안녕하세요. 네. 건강하세요.
3: 네. 네.
0: 손주들이 좋아하는 새우를 사러 이곳 김포까지 일부러 오신다네요.
3: 이렇게 잡아서 바로 딱 네, 판매하시면 바로. 기분 너무 제가 괜히 기분이 좋은데요.
1: 바로 잡아. 네. 잡아서.
0: 손님에게 넉넉히 내어줄 만큼만 새우가 잡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0: 긴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고된 일을 마무리하고 한숨 돌리는 저녁 시간. 아이고야. 전율이 한상 차림으로 식사를 합니다.
1: 이번에는 우마 구이.
2: 네, 구이가 아주 맛있어요.
3: 오, 숭어도 구우시네요.
2: 숭어 구이도 맛있어요.
4: 숭어는 이제 제사상에 올라가거든요. 강화 사람들은 엄청 올려요. 전나무.
2: 김포 이쪽 동네는 숭어가 많이 나니까.
4: 저걸로 전나무 먹고 죽은 사람밖에 맛있어.
2: 제사상에 많이 올라.
4: 진짜로 거예요. 전나무 진짜 맛있어. 숭어 통으로도 올리고.
0: 텐치하는 한강의 부부 어부.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났을까요?
2: 이제 아무것도 몰랐어요. 친구가 돈을 엄청 많이 번데, 막 뭉티기 돈을 번데, 뒤집으면 안 돼. 참어. 뭉티기 돈을 번다 그래갖고, 그때 청년차가 90년대에는 없었어요. 청년차가 있더라고. 형들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엄청 부자인가 보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개뿔 결혼하니까 차밖에 없어요.
4: 그게 보고 뭐라는 빈 깐통이
2: 아닌가. 그러고는 3개월 후에 옷도 그냥 정장차로 나가더라고요.
4: 첫 번에는 수산시장에서 일한다.
2: 장사한다 그랬대. 우리 식구들이 서울에서 한강에서 고기 잡으니까 다 나자빠진 거예요. 놀래잖아. 한강 가면은 막 멋있고 아름답고 그냥 뷰가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한강에서 고기 잡은지 어부가 됐지.
4: 깜짝 놀라요.
2: 어부가 됐지 누가 알았지.
4: 많지가 않았거든요.
0: 부부는 전율이에 오기 전 행주나루터에서 조합을 했습니다.
2: 이제 저 위쪽으로는 강이 얼어요. 거기는 민물이니까. 그래서 얼어서 한두 달은 작업을 못해요. 그래갖고. 근데 누가 전류리포구에 겨울에 숭어가 엄청 많이 나온대요. 그래갖고 배를 매매하게 돼가지고 진짜 많이 잡았어요. 거기 어는 동안에 여기 와 작업하고. 이제 여기는 얼는데 이제 바닷물이 유입되면서 얼음 병아리가 다니니까 차츰차츰 내려오다 보니까는 이제 여기까지 도착했는데.
4: 고기를 잡다 보니까 솔직하게했어요. 자유 시간이. 그래서 우리 집 사람하고 한번 비행기 타고 여행 한번 간 적 있어요.
2: 아, 그건 진짜 아쉽겠어요. 불꽃놀이 배 타고 간 적 있어요. 옛날에. 좀 새로웠죠. 우리 애들도 그렇고 배 타고 갔으니까 왜 남들이 부러운 시선? 네.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때. 그렇죠. 도신숙 어부의 특권이죠 그거는.
0: 막 트기 시작할 무렵 한강 어부의

0: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뱃일은 안 가고 김영식 선장님의 새우배에 모인 어부들. 모닝커피를 마시며 정보를 교환하는 시간입니다.
1: 내일 수거 좀 나오지, 새우 좀 나오지 않아요?
2: 내일 모르고 오늘 해보고.
1: 아니,
0: 물속 일은 아무도 모르는 법. 예측 불가능한 자연 앞에서 베테랑들은 머리를 맞댑니다.
3: 계속 고기 잡는 얘기 하시는 거예요?
1: 네, 고기 잡는. 이래 만나서 고기 잡는 얘기예요?
2: 갔나?
1: 새우꿈을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런 거 얘기.
3: 새우꿈을 오늘 할 것인가 말 것인가?
1: 아. 새우를 잡는 거나 숨을 잡는 것이나 선택하는 거죠.
3: 아.
1: 어떤 게 더 확률이 나은가?
2: 하지 말고 쌀물만 해.
1: 그래. 그런 얘기를
2: 숨을 잡는 게 나아. 돈이 더 누른다. 급할 때는, 야, 급할 때는 빨라 그래도.
0: 열띤 회의 끝에 물이 많은 오늘은 새우 대신 숭어만 잡기로 결정.
1: 오! 감사합니다.
0: 그럼 오늘도 숭어 잡으러 가보실까요?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선장님. 예감이 좋은 걸까요? 그물을 정리하며 만선을 기원합니다.
1: 물가리기 너무 힘들걸요, 오늘은? 오늘은 진짜, 오늘 왜 이렇게 무겁지? 그 물이 미는 거라 힘들어요. 오, 뭐야? 어, 뭐야? 뭐야?
0: 선장님 예감 척중. 첫 그물에 튼실한 숭어 등장이요.
1: 흰채 잡고, 네, 칼로 닦다가.
3: 아, 누가요? 괜찮습니다.
1: 우리 딱 잡고,
3: 네, 칼로 닦다니.
1: 이거 흉센 거 봐요, 잠깐만요.
3: 잠깐만, 흉코만 닦아야 돼.
1: 이거 가운데요.
3: 칼이 잘 안 되나?
1: 칼이 안 되긴 괜히 못 닦아.
0: 물고기와는 아직 어색하지만 그물 자르기도 성공.
1: 내려 얼른. 오, 진짜 커.
3: 중.
1: 얘는 숨어 내립니다.
3: 이제는 잘 잡아.
1: 와, 잡았어요 또. 잡았어요. 와. 오늘 쳤어. 오늘은 기분 좋네요. 오늘은 그러니까. 네. 처음에 하자마자 연말에 나서 기분
3: 첫
1: 좋네요.
3: 첫 구물인데.
1: 좋네요. 조금 힘들죠, 윤영 씨?
3: 힘들어요.
1: 아, 예. 마음은 힘들어도 몸은 가볼게.
3: 아, 진짜.
1: 오, 내일 타면 이제 잘할 것 같아요. 하루하루 나아지고 있어. 오, 이제 스타일 나오는데 하루하루 나아져.
0: 줄줄이 나오는 숭어들. 이 분위기면 만선도 문제 없겠네요.
2: 아니, 그래서 어부 되는 거야, 이게. 몇 거 있어?
1: 자, 첫 꿈을.
2: 출발!
4: 한강 어부란 도심에 존재하지만 굉장히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삶을 이어가는 분들이다. 물때도 지켜야 하고 자연이 주는 만큼 물고기를 건질 수 있고 또 그거에 막 만족하시고 순응하면서 네, 살아가시니까 자연의 섭리대로 사는 도시 어부다.
0: 한강에 남아있는 또 다른 어촌 행주 나루터를 찾았는데요. 행주대교 밑에 위치한 이곳엔 33명의 어부가 있습니다.
5: 오늘 갖다 차야 될 때 온전하. 배가 복잡해서.
0: 태식코의 김태식 선장님은 아들과 함께 조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같이 날씨가 궂은 날도 쉬지 않고 배를 띄웁니다.
5: 제 안만 많이 와도 해요.
6: 아, 정말요?
5: 안 하고 싶은데 네. 생계가 달려있는 거면 안 할 수가 없어.
6: 우와, 뭐가 퍼졌겠다.
0: 3일 전 넣어놓은 어망엔 물고기가 한가득.
5: 야, 너 첫째 씨 항목이 없냐?
6: 지금 얘네가 뭐예요?
7: 붕어랑 잉어요.
6: 붕어랑 잉어요? 엄청 커요.
0: 그런데 반갑지 않은 녀석도 있습니다.
7: 그게 요즘 그런 거예요. 광준치라고.
6: 네.
7: 그래갖고 세신상 죽여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6: 아. 얘네가 그럼 원래 없었는데 생긴 거예요?
5: 아주 옛날에는 없었죠.
6: 어머.
5: 그리고 어. 지금은 이제 배수도 좀 많이 늘어나고 그런 시대에 외래종이 많이 늘어나는 시대. 어. 예.
0: 한강 토종어종을 잡아먹는 강준치는 어부들의 골칫거리입니다. 한눈에 봐도 전유리와는 다른 어종들. 행진아르타에서 어떤 물고기가 잡힐까요?
5: 이런 게 항복이에요.
6: 어떤 거예요?
5: 이게 항복.
6: 우와, 항복.
5: 네.
6: 우와, 두고다.
5: 이게 메기.
6: 메기, 우와. 메기.
5: 이건 가물치.
6: 와, 정말 다양한 어종이 있네요.
5: 아, 여러 가지 보시네, 오늘.
6: 네? 우와.
0: 직장을 그만두고 올해 초부터 배를 타는 민우 씨는 가장 젊은 한강 어부입니다.
6: 그래도 아드님이랑 같이 하시니까 든든하시겠어요.
5: 예, 든든합니다. 아, 나는 우리 아들 잡는 걸 반대했어. 왜냐하면 고생을 내가 많이 해가지고 이게 초보자 땐 아무것도 모르잖아. 나 솔직히 어느 날 울다시피 한 적 있어. 막 영화 10m 나가는데 손이 시려서 아주 환장하는 거야 그냥. 아, 그래가지고는 내가 이놈의 배를 왜 샀나 진짜 후회를 수도 없이 했어, 한 3년간은. 지금은 난 이제 아니까 우리 아들 같은 거 한다려면 내가 하는 걸 쭉 보잖아, 가르쳐주잖아. 남들은 안 가르쳐줘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왔으니까 그럼 뭐 지가 열심히 하면 가르쳐줘야죠.
8: 오히려 힘들어도 전 이 일이 더 재밌고 적성에 맞다고 생각해요. 원래는 안 하려 했어요. 이제 직장 생활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직장을 가보니까 직장 생활보다는 이 생활이 좀 더 친숙하고 좀 더 편해가지고 그만두고 이제 올라왔죠. 이제 아버지 세대 때는 잡는 것만 했다면 저는 이제 요거를 또 응용을 해보려고요. 왜냐면 제가 또 수상과를 나와가지고 대학교를. 그래갖고 이제 뭐 자격증이 여러 개 있는데 뭐 스토어를 열어가지고 직접 판매를 한다든가 조그맣게 이제 양식을 한번 시작해볼 수도 있고 이것저것 주위 사람들한테 듣고 해가지고 시도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0: 족대를 메고 강가로 가는 김태식 선장님. 행주나루터의 주 수입원인 실뱀장어를 잡기 위해서인데요. 필리핀 인근 깊은 바다에서 태어난 뱀장어의 유생은 치어기를 거쳐 실모양의 뱀장어로 변해 3월 중순 이후 한강 하류에 도착합니다.
5: 새끼 때는 이 자갈, 에? 자갈밭에서 좋아하고 또 뻘, 지네들 그 좋아하는 뻘이 있나 봐. 그리고 이제 커다란 다리 복판 깊은 데로 도망가. 도망치네 깊은 데로 가. 도망가다가 잡히는 거지.
0: 이렇게 잡은 실뱀장어는 장어 양식장인 양만장으로 가져가 성어로 키운 뒤 시장에 공급됩니다. 기후에 따라 흉어와 풍어가 반복되지만 이 또한 자연이 주는 선물이니 감사할 뿐입니다.
5: 배는 우리 그 애들 다음, 자식 다음. 나 돈을 벌어주니까. 에? 그렇잖아요.
9: 가족 같은 존재.
5: 그렇죠. 가족이나 마찬가지죠.
10: 좀 힘들다는 거. 그렇지만 고기를 낚고 낚시하는 걸 되게 좋아하니까요. 또 거기에 매력이 있어요. 강이라는 게 되게 소중한 거예요. 한강 어부는 후손한테 물려줘서 꼭 이 대가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꼭 바람이에요.
11: 한강은 나의 보물이다. 오늘은 뭐가 나올지 여러 어종이 많이 나오잖아요. 보물 찾기 기분이에요, 그게. 그래서 한강은 나의 삶의 터전, 나의 보물이다.

0: 아, 여기 좋다. 피디로가 사랑을 날 보내냐?
1: 근데 잘 못하셔요. 너무 우습잖아요.
2: 피디 너무 삽질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0: 오! 오! 오! 미안해. 미안해.
3: 이제 숲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나무 보고 흥분하는 거 오랜만인데.
0: 진짜 장관이네요.
4: 역대 지금 최악의 산불이 발생한 상황이고요. 너무 큰 면적이 피해를 입었더라고요.
0: 완전 숲범댕이네 여기 다. 아, 아팠다.
3: 산불이 꺼지고 나서 일을 시작하시는 직업이시네.
5: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6: 상담 완료 시 언제 어디서나 편안한 휴식을 위한 일체형 접이식 침대와 가볍게 즐기는 피크닉, 일조 완성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7: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8: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7: 딥이라면 됩니다.
9: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7: 됩니다.
10: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7: 됩니다.
11: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7: 되고요.
10: 지병이 있어도?
7: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0: 수술비도 된다고요?
7: 됩니다.
12: 암 치료비도?
7: 됩니다.
13: 진단비도요?
7: 되고요.
13: 병원 통원비도?
7: 네, 됩니다.
14: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7: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3: 입원 첫날부터?
7: 됩니다.
14: 1인실에 입원해도?
7: 됩니다.
15: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7: 되고 말고요.
13: 감기로 입원해도요?
7: 돼요.
16: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7: 되죠.
10: 디스크로 수술해도?
7: 물론 됩니다.
14: 이게 모두 된다고요?
7: 딥이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6: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7: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8: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7: 딥이라면 됩니다.
9: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7: 됩니다.
10: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7: 됩니다.
11: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7: 되고요.
10: 지병이 있어도?
7: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0: 수술비도 된다고요?
7: 됩니다.
12: 암 치료비도?
7: 됩니다.
13: 진단비도요?
7: 되고요.
13: 병원 통원비도?
7: 네, 됩니다.
14: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7: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3: 입원 첫날부터?
7: 됩니다.
14: 1인실에 입원해도?
7: 됩니다.
15: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7: 되고 말고요.
13: 감기로 입원해도요?
7: 돼요.
16: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7: 되죠.
10: 디스크로 수술해도?
7: 물론 됩니다.
14: 이게 모두 된다고요?
7: 딥이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6: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17: 이어서 글로벌 아빠 찾아 산만리가 방송됩니다.

0: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고!
1: 영화에서 막 봤을 법한 트럼프의 현실 인생.
2: 전세의 물건이 파헤쳐군요.
0: 이 공화범의 대부가 된 느낌. 가자.
3: 오, 좀 보자.
0: 보기가 쉽지 않은 동물이거든요.

0: 뭐 어떡하죠? 보고 싶어질 것 같은데.
1: 안정인 학교를 처음 또 갔는데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맛있게들 먹어요. 맛없어도 할 수 없고. 여기 또 물이 아직도 안 나오나 봐. 아이고, 이거 깨 수가 또 없는 거야. 전기까지 끊어지죠. 왜 꺼요, 왜?
2: 틈시 꺼내면 왜 해요, 갔다.
1: 그쳐가지고. 하도는 말이 통해인가? 통하진 않잖아요.

0: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 김영웅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 후원 문의 080-961-9595.
0: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2: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3: 내 꿈은 의사입니다.
4: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리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말레이시아에 이어 일본까지 타국에서 일하던 인도네시아 청년 시깃과 홍콩에서 일하던 인도네시아 숙녀 디아나. 친구 소개로 만난 둘은 2년 동안 전화로만 사랑을 키워왔습니다. 그리고 고향에서의 결혼. 아들, 딸 낳고 오순도순 살았지만 집 인근 화산이 폭발하며 9년의 행복은 화산재와 함께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생계였던 농사는 망하고 큰 빚을 지게 되었죠. 그래서 선택한 한국행.
5: 그냥 프레스는 위험이가 많이 알았으니까 너무 걱정이 됐어요. 이건 할 때 이거 위험하니까 이걸 많이 들어서 많이 얘기했어요.
4: 가족의 걱정 속에서 어느덧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특유의 미소와 성실함으로 묵묵히 일해온 아빠. 그리고 어느새 훌쩍 커버린 아이들.
6: 아빠. 안녕하세요.
4: 서로를 그리워하며 버텨온 시간들. 과연 아빠와 아이들은 다시 서로를 품에 안을 수 있을까요? 충청남도 예산군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
7: 수비!
8: 어디 간 거야?
4: 누군가를 애타게 찾고 계신데?
7: 지금도 어디 가 있어? 일라인? 아, 지금 어디로 돌아가시는 거야?
9: 아니,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철거 가고
7: 아, 시기태 형? 아, 시기태는 우리 유독 동물 같은 애예요, 걔가. 어떤 이렇게 프레스 반장인데
4: 넓은 공장 안 보물 찾기가 쉬우면 보물이 아니죠. 그래도 오늘의 주인공 아빠 얼굴 보기가 참 힘듭니다.
7: 준비 아 여기 있네. 아 저 전화 한번 봐. 전화 한번 봐.
9: 안 들었어.
7: 지엘필이 원자재 왔어?
4: 드디어 만났네요. 오늘의 아빠 시기 씨입니다.
5: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온 시기띠입니다. 유금속의 프레스파트 방장입니다.
9: 아니, 여기서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5: 나 7년 됐어요.
9: 7년?
5: 예.
9: 그러면 뭐 너무너무 베테랑이시겠네요.
5: 아, 조금. 아직 베테랑 안 했는데 조금 알았는데.
4: 자동차 차체 부속을 만드는 이곳은 원자재를 차량 모델에 맞게 자동화 설비로 압착 가공하고 용접해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아빠는 2019년부터 쭉 일해오며 원자재 포위를 다루는 일부터 프레스 파트 전 라인을 마스터한 능력자. 그 성실함을 인정받아 올해 1월 반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업무 지시와 작업을 동시에 하다 보니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바쁠 수밖에 없고요. 일도 거침이 없습니다. 거기에 자동화기기 조작과 수리까지 가능하니 회사에서는 놓칠 수 없는 인재죠.
7: 기계차, 크레인, 프레스, 로봇 다 해요.
9: 시계차 없으면 운동이 안 돌아갈 것 같아요.
7: 그런 거 없었는데 그냥 그 작업이 빨리빨리 나오게 이거는 제가 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도와주세요.
4: 쉬는 시간? 일하는 사이에 눈이 소복히 쌓였어요. 감상에 젖은 시기 씨, 이럴 때 딱 떠오르는 사람 있죠?
6: 아내. 아내, 네, 네, 네.
4: 눈 쌓인 풍경을 가족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인데.
6: 헬로. 얼마나 좋았잖냐, 어린이.
4: 그도 그럴 것이 인도네시아는 연중 평균 기온이 25도 안팎.
6: 펭귄.
4: 아빠가 쌓인 눈 위로 뭔가 쓰기 시작합니다.

0: 딸의 이름입니다. 너가 기세리구나.
1: 기세라. 아와사라. 파츠자라. 그 아피간. 그간.
0: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순간을 나누고 싶은 아빠의 마음을 알까요?
1: Coming in. 리아테라, 리아테라. 아비라. 아비. 펭인. 이니 마인. 마인 살츠. 에?
2: 아빠.
0: 잠깐의 통화만으로도 아빠를 활짝 웃게 한 가족 소개 부탁해요.
3: 내 가족은 네 명 있어요. 아내하고 아들 딸 하나 있어요. 어떤 딸이 한국어도 모르는데 N3 말로도 괜찮아요?
0: 그럼요 그럼요.
3: 아날락락이 사이에 상한 active dan
0: 얼마나 자랑할 게 많은지 술술술. 한국어로는 표현이 안 될 정도로 너무 사랑스러운가 봅니다.
3: 아미 sebagai orang tua saat nanti kelak tuanya.
0: 그래서 시기 씨의 자랑 아들과 딸을 만나러 인도네시아로 향합니다. 동자바 수라바야에서 남서쪽으로 차로 5시간 남짓. 크디리 지역의 쿠팡 마을이 아빠의 고향입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최고의 놀거리는 공차기. 맨발 투혼으로 나홀로 축구에 빠진 이 아이가 올해 12살 첫째 하피즈.
4: 세박 볼라샤마
0: 거실에서 TV를 시청 중인 둘째 기셀은 올해 10살이고요. 시기 씨의 아내이자 두 아이의 엄마 디아나 씨입니다. 그런데 화면에서 한국말이 들리는데요? 평소 한국 콘텐츠를 즐긴다는 모녀. 요즘 핫한 하츠 투 하츠가 기셀의 최애 그룹이래요. 제법 잘 따라 부르죠? 엄마 디아나 씨도 들려줄 게 있다는데 새벽 3시 기도 알람음이? 한국 드라마 배경음악이네요.
5: Kalau K-pop aku nggak begitu mengikuti. Kalau drakor iya. Judul Koreanya biasanya nggak sama ya.
6: Beda ya. Nggak pernah nanti apa yang cari. Terus apa lagi?
5: Kayak manipulated. Jijangguk kayaknya.
0: 한국에 있는 아빠를 생각하며 한국 문화에 푹 빠진 엄마와 딸. 반면 아들 하피즈는 한국 문화보다는 공부에 푹 빠져 지낸답니다. 반에서 1, 2등을 놓치지 않는 우등생이라네요. 저녁 준비가 한창인 부엌. 심부름에 재료 손질까지 야무지게 엄마를 돕는 딸입니다.
7: 엄마야, 그냥 bersih-bersih, masak, terus ke sawah.
0: 고작 10살인데 엄마 힘들까봐 빨래도 돌린답니다. 마음도 행동도 참 예쁘죠?
7: Kalau aku sih udah paham, jadi biasa aja.
0: 아빠의 빈자리가 컸을 텐데 남매를 참 잘 키웠습니다. 아이들 배고플까 엄마는 저녁을 서두릅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뭘까요? 아빠도 아내의 요리를 참 좋아했다네요.
5: Iya, kayaknya bapak lagi kangen sama masakan saya. Gisel, dek.

0: 엄마의 요청에 귀찮아할 법도 한데 늘 그래왔듯 아이들은 함께 식사 준비를 합니다. 한자리에 둘러앉은 가족. 아이들은 엄마가 요리한 집밥으로 배를 채우고 아빠 이야기로 마음을 채웁니다.
1: 아야 paling suka makan apa? Papa paling suka makan apa?
2: Papa, papa senengannya kayak ayam, terus daging, papa kayak semua suka deh. Kok sampean?
0: 매 순간 얼마나 아빠가 그리울까요? 그럴 때면 자연스레 눈길이 향하는 곳.
2: Sama ngebiasain anak-anak sih. Kadang anak-anak kan sukanya main. Ini Gisel masih segini kan sudah. Papa sudah kerja kan waktu Gisel umur segini.
0: 7년 동안 아들의 졸업식에도 딸의 입학식에도 아빠는 없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뿐인 시간은 흘렀지만 아이들의 기억 속에 생생한 3년 전 아빠의 모습. 그래서 더 그립습니다.
3: Waktu main sama papa, kira-kira pas aku masih umur 7-8 tahun. Sering kayak lihat teman-teman tuh main sama ayahnya, atau sekolah diantar papanya, atau pulang sekolah dijemput ayahnya.
4: Kalau udah tumbuh dewasa dan lebih dari yang dulu.
0: 한편 아빠도 저녁 준비로 분주합니다. 주재료는 양고기, 비상식량처럼 준비된 인도네시아 양념까지.
5: 일주일 전에 신입사원은 인도네시아부터 여기 한국 오는 사람도 있어요. 한국 음식이 아직 입이 안 맞으니까 여기는 인도네시아 음식을 잘 요리하고 같이 먹으라고 해요.
0: 반장이라면 모름지기 팀원들도 잘 챙겨야 하는 법. 하지만 요리는 영 소질이 없답니다. 그래서 MSG 조미료의 도움을 약간 받아 완성한 인도네시아 전통 음식 른당. 그 맛이 어떨지 궁금한데요.
5: 괜찮아요. 맛있어요.
0: 신입 직원 입맛에도 맞아야 될 텐데 말이죠. 고향을 떠나 먼 타국으로 온 지 2주. 모든 게 낯선 시기에 시기 씨는 형으로, 선배로, 반장으로 힘이 돼주고 싶습니다. 타지에서 먹는 고향 음식 한 입. 잠시나마 고향의 풍경을 떠올릴 수 있었던 저녁. 자상한 시기 씨가 있어서 힘이 납니다. 맞아요. 그리고 가족 생각도 나겠죠. 인도네시아 가족들의 하루는 새벽 4시부터 시작됩니다. 1시간 먼저 기상한 엄마가 기도를 마치고 아이들을 깨웁니다. 아이들이 새벽 4시에 일어날 수 있기나 한 건지. 너무 빨리 깨우는 게 아닌가 싶지만 이게 일상이래요.
2: 네, 마스. 마스. 마스. 마스. 마스. 마스. 마스. 마스. 마스. 마스. 마스. 마스. 마스. 마스. 마스. 마스. 마스. 마스. 마스. 마스. 마스. 마스. 마스. 마스. 마스. 마스. 마스. 마스. 마스. 마스. 마스. 마스. 마스. 마스. 마스. 마스. 마스. 마스. 마스. 마스. 마스. 마스. 마스. 마스. 마스. 마스. 마스. 마스. 마스. 마스. 마스. 마스. 마스. 마스. 마스. 마스. 마스. 마스. 마스. 마스. 마스. 마스. 마스. 마스. 마스. 마스. 마스. 마스. 마스. 마스. 마스. 마스. 마스. 마스. 마스. 마스. 마스. 마스. 마스. 마스. 마스. 마스. 마스. 마스. 마스. 마스. 마스. 마스. 마스. 마스. 마스. 마스. 마스. 마스.

0: 매일 새벽 아들 하피즈가 하는 일이랍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도착한 곳은 인도네시아표 편의점입니다. 빈 물통을 가져가면 새 물통으로 교환해 주는 건데요. 화산의 영향으로 생수를 사 먹는 갈론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19리터라고 하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1: emang anaknya Budiana itu semua sayang-sayang sama mamanya. Kalau disuruh apapun dia pasti mau. Jemur-jemur pakaian mau, nyuci baju mau. Emang anaknya itu kreatif semua.
0: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들은 물을 사오고 잠에서 깬 딸은 세상에나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2: 엄마, aku suka bantu-bantuin mama.
0: 우기라 짧지만 강한 스콜성 비가 자주 내립니다. 날이 밝자 하피즈가 등교 준비를 서두릅니다. 학교까지는 오토바이로 30분 거리. 매일 아침 오토바이 택시 오잭을 부르나 본데.
3: Adik saya, adik laki-laki saya.
0: 외삼촌이었군요.
3: Sebentar ya.
0: 아빠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조카의 등교길을 챙깁니다.
3: Seharusnya bapak yang nganterin kalau bapak di rumah.
0: 아빠가 더욱 생각나는 아침입니다. 아들이 등교한 뒤 엄마는 더 분주해집니다. 먼저 방학 중인 딸의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일을 가야 하는 엄마. 그 사이 기셀은 혼자서 집을 지켜야 합니다. 기다림을 배우며 조금 일찍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엄마는 밭으로 향합니다. 아빠가 한국으로 떠나기 전 가족의 생계였던 농사. 화산 폭발로 농사가 망하고 떠하는 큰 빚은 남편이 한국에서 번 돈으로 모두 갚았습니다. 이제 아내는 농사할 땅도 더 넓히고 오이와 샬롯, 두리안 등을 재배하며 다시 밭을 일구고 가족의 미래를 키워갑니다.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요.
3: Kalau hari ini tadi totalnya kira-kira 187 dengan harga 3.500 kira-kira 600-an gitu. Sebenarnya suka sama harganya cuman karena tanamannya agak kurang maksimal, agak kurang optimal jadi kurang banyak sih seharusnya.
0: 아빠의 한국행을 반대했던 아내였습니다. 남편 없이 아이들을 키우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던 시간들. 지난 7년 잘 지내는 것만이 남편을 위하는 길이라 믿었습니다.
3: Ada dukungan dari suami juga sih. Jadi kayak kita saling mendukung. Jadi kayak bisa lebih bisa melewati semua ujian inilah.
0: 그날 밤.
4: Mama.
5: Papa
4: telepon.
0: 언제나 반가운 아빠의 전화입니다.
6: Hello.
7: Waalaikumsalam. 나 켜봐.
4: 아, 베레스 쥐안 위망.
7: 내가 브리탄 밑에 꼭 니디 오탄 드레스에 피해. 아노. 마모 아만.
4: 아만 아만. 카카.
7: 네.
4: 안녕하세요.
7: 리포르셀.
4: 이키맘 아쿠 안노. 스스 이키맘 아쿠 라티안 타리 사만.
7: 맞아. 너 와티안 스러워크 브라티. Kapan tampilnya?
4: Besok malam mas tampil.
7: Jangan bisa biar tidak aneh biar.
0: Apa kau wanan damennya?
7: Ter deh, semangat ya besok ngapik dewi nutian. Konco-konco ini tu semua.
4: Sama besok belok pasti aku tambah.

0: Ya, besok kan bisa di rekam dikirim ke papa. Ya, semangat ya besok ya. Sok pinter dewe jelas. Oke, gerak ini pokoknya apik dewe ya. Semangat.
1: Malam ya papa sudah naik tangga.
0: Terima kasih. Mas Apis, semangat. Sekolahnya, dadah. Belajar rajin ya, wis. Ya, ya, begitu. Ya, Assalamualaikum. Waalaikumsalam.
2: 전화를 끊고도 한참 휴대전화를 놓지 못하는 아빠.
3: 너무 보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어서요.
2: 긴 세월 담담해질 법도 한데 익숙해지질 않습니다. 볼수록 커져만 가는 그리움. 사랑하는 가족과의 이별은 좀처럼 무뎌지지 않는 슬픔입니다.
3: 선물이 많이 줬어도 시간이 지나면 이거는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아빠랑 시간이 같이 시간이 보내면 이거는 언제까지나 이거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좀 걱정하고 좀 슬퍼요.
2: 함께하지 못해 아빠는 늘 미안한 마음입니다. 품 안에 쏙 들어오던 아이들은 몸도 마음도 훌쩍 자랐습니다. 기다려주지 않는 시간. 가족은 언제쯤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제작진이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4: 선물은 이쁘고 평화와 온전히 룰로 몰래 마지막 이북.
2: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보는 엄마. 아이들도 궁금하긴 마찬가지. 맞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표예요. 기쁨에 눈물을 흘리는 아이들. 꿈이 아닙니다. 그토록 그리웠던 아빠를 횟수로 3년 만에 만날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아빠에게 전할 승진 축하 선물을 사기 위해 쇼핑센터를 찾은 가족.
5: karena ini ukurannya karena di Korea kan dingin jadinya pilihan utamanya yang bisa tahan sama lengannya panjang sama dingin tahan dingin aja.
2: 항상 아빠에게 받기만 했던 선물인데 이번엔 아빠를 생각하며 아이들이 고릅니다. 소식이 전해지기라도 한 걸까요? 이 무슨 노랫소리인가요?
6: 내 사랑은 당신뿐이다.
2: 외국인 직원들을 위해 회사에서 종종 야외 모임 자리를 마련한답니다.
7: 멀리 젊은 와이프들 애들 다 놓고 여기 와서 생활한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공감하고.
2: 노래도 부르고요. 무려 소고기 파티예요. 여기에 갓 지은 흰 쌀밥까지.
8: 돈이 없으니까.
9: 아, 감사합니다.
2: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10: 맛있어요.
11: 안 맛있지?
2: 응. 아빠의 고기도 익어갑니다. 이제 한 점 맛볼 차례. 어, 그런데? 접시가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놀러 온 한국인 동료의 아들.

0: 먹어요. 많이 먹어요.
1: 아, 눈깐 쳐오고는 먹는다. 비치근 상황. 한 발깽 쳐오고는 먹는다.
2: 한국 오면 많이 사주면 되죠.
3: 아빠 만나러 왔어요.
2: 지금 아들 하피즈와 딸 기셀이 아빠 찾아오려고 한국어 속성 과외 중이거든요. 인도네시아어로 한국어 말하는 법을 차근차근 알려주고 따라해봅니다.
4: 저희는 종남 예산으로 가고 싶어요. 유동금서.
2: 평소 한국 문화를 좋아했던 만큼 발음이 아주 정확합니다.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3: 바바 기타
4: 문다라 이끄다무.
2: 자정이 다 된 시각. 작은 시골 동네가 시끌벅적합니다. 떠날 채비가 끝이 난 듯하죠. 친척들의 배웅을 받으며 드디어 아빠를 향해 출발. 집을 떠난 지 꼬박 하루가 걸려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낯선 풍경에 아직은 어리둥절하기만 한 가족. 아, 입김. 난생 처음 겪는 추위에 얼떨떨했나 봅니다. 미리 준비해온 두꺼운 옷으로 무장하고 다시 미소를 되찾은 아이들.
5: 전능사마 득득한.
2: 본격적으로 아빠를 찾아가 볼까요?
6: 정평 예산으로 어떻게 가느냐? 안녕하세요.
2: 바로 실전? 아, 엄마에게 연습한 거였구나. 그러고는 용기 내서 길찾기에 나섭니다.
6: 중정 예산으로 어떻게 가나요? 충청 예산으로 어떻게 가나요?
7: 충청? 충청도?
2: 일단 통했습니다.
7: 투모로우 모닝. 어, 지금 피니쉬. 끝났어, 다 끝났어. 어, 가서 충청 예산.
2: 지금 교통편이 없나 봐요. 방법을 알려주시려나 하고 급히 따라가는 가족.
7: 투모로우 모닝, 거기에. 그래서 충남 예산 티켓을 발권해요.
8: 상표에서
2: 굳게 닫힌 버스 매표소를 보고서야 상황을 알아차립니다. 속상해도 어쩔 수 없네요.
9: 야, 아까 kecewa karena udah dari tadi nungguin kira udah bisa malam ini ternyata bisanya besok.
2: 결국 공항 인근 숙소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습니다. 날이 밝으면 가족은 숙소 인근 운서역에서 인천공항으로 돌아와 버스를 타고 예산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다음 날 아침, 오늘은 꼭 아빠를 만날 거예요. 인천공항으로 가야 하는데 하피즈가 자신 있게 나섭니다. 승차권 발매기에 예산을 입력하는 하피즈. 공항 철도로는 갈 수 없단다.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한 가족. 어떡하지? 모를 땐 물어봐야죠.
6: 안녕하세요. 중정 예산으로 어떻게 가나요?
10: 어디 가세요?
11: 여기 한국말은 들으실 수 있어요?
10: 그 용산역 가셔서 이게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Where are you from?
12: 인도네시아.
10: 인도네시아.
2: 인도네시아 번역본으로 길을 안내해주는 친절한 영무원님. 내 머릿속에 저장.
6: 산드라 스웨어 만들입니다.
4: 감사합니다.
2: 그러니까 운서역에서 용산역으로 이동해 기차를 타고 예산까지. 실시간 교통을 반영하다 보니 가는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침착하게 공항철도 탑승. 얼마나 가야 하는지 꼼꼼히 체크하는 하피즈. 덕분에 엄마와 동생은 마음이 놓입니다. 아빠, 우리 가고 있어요. 그 시각 가족의 한국 도착을 꿈에도 모르는 아빠 시기 씨. 오늘도 프레스 라인을 동분서주하며 반장 업무를 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2시간 일하고 10분간의 휴식. 아빠의 또 다른 힐링은 달콤한 자판기 커피 한 잔입니다.
0: 한국 커피 맛있어요. 쉬는 시간에 이거는 맛있고 피곤은 풀었어요.
2: 한편 무사히 용산역에 도착한 가족. 그런데 문제가 생긴 듯합니다. 딸의 신발이 너무 커 자꾸만 벗겨지고 걷기가 불편한 상황. 이대로는 안 되겠죠? 기차를 타기 전 운동화를 사기로 했습니다. 벌써 골랐어요? 마음에 들어야 할 텐데.
5: 지금 차리면 신고 가셔도 예쁠 것 같긴 한데.
8: 지금 신겠어요.
5: 지금 신고 가시겠어요?
2: 표정이 한결 밝아진 기세. 뛰어갈 태세입니다. 조금 지체됐지만 다시 아빠에게로 가볼까요? 기차표 발권은 한 번에 성공? 그런데 자리가 따로따로. 명절 연휴 기간이라 부족한 좌석 때문에 가족이 흩어져야 하는 상황. 엄마와 떨어져야 하지만 씩씩한 아이들. 한 번 더 기차를 갈아타고 예산에 입성했습니다.
13: 드셨죠? 오늘도. 아빠가 이제 정말로 여기서 5분 거리였어. 5분 거리.
14: 빌랑 kalau kangen banget terus peluk juga.
15: Nah, terus.
16: Papa.
2: 아빠! 아들, 딸 목소리 들렸나요? 들렸으면 참 좋았겠지만 아빠는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오늘은 정기 간담회가 열리는 날. 인도네시아 직원들이 많다 보니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불편한 점은 없는지 통역과 함께 꼼꼼히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 아빠도 빠질 수 없죠?
17: 전자레인지가 두 개 있었는데 고장이 났대요. 그래서 그거 좀 사달라고.
2: 승인 완료입니다. 기차역을 빠져나온 가족.
6: 유금속 어떻게 가나요?
2: 사람이 보이자마자 질문 바로 출력. 고향만큼 한적한 시골 마을. 물어볼 사람이 어디 어디 계신가요?
6: 안녕하세요. 유금속 어떻게 가나요? 응? 유금속 어떻게 가나요?
18: 유금?
6: 유금속.
18: 유금속이 어디야?
6: 유금속.
18: 여기 다 내가 여기 안 살기 때문에 여기 화장품을 내가 물어봐요.
2: 그곳은 바로 마트. 스무 고개를 풀듯 아빠에게 가는 길. 쉽지 않죠? 이번엔 딸 기세레 도전.
14: 안녕하세요. 아빠 만나러 왔어요. 유금속 어떻게 가나요?
6: 어디?
14: 유금속.
6: 유금속?
14: 네.
6: 유금속이 아니야. 아빠 보러 왔어?
14: 네.
6: 인도네시아?
14: 네.
7: 네,

0: besar. 110.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정말 은인이십니다. 감사드려요. 한 걸음의 회사로 달려가는 아이들. 아빠, 저희 왔어요.
4: 우와. 야.
5: 나는 저는 세기 씨의 아들입니다.
6: 오, 예.
7: 환영해.
8: 오느냐고 힘들지 않았어요?
9: 아, 답답해 신앙.
8: 아유, 그 오느냐고 힘들었어요.
3: 네. 이제 가장 궁금한 아빠를 물어봐야죠.
10: 우리 아미사가 너무 바빠요.
7: 아빠 지금 일해가지고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지금.
9: 멀리 하다리자오.
11: 어, 멀리서 볼 수 있어요.
7: 있을걸 어디?
3: 우선 회사 내 CCTV로 아빠를 찾아보기로 합니다. 과연 아이들은 작은 화면 속에서 아빠를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때 아들이 해냅니다. 장하다.
12: 아야 아빠야, 깨달은 그때 해라.
3: 그리움을 끝낼 시간이 다가옵니다. 간담회가 끝날 때쯤 아빠에게 깜짝 등장하기로 한 가족. 오늘 간담회의 마무리는 반장으로 승진한 직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합니다.
13: 도장 위에 반장님이에요. 그래서 반장님이에요. 끝나오.
3: 아빠는 제일 마지막에 부르기로 작전을 짰습니다. 수여식이 시작되자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한 가족. 거리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13: 시기투 임명, 시기투 반장으로 임명하겠습니다.
3: 7년 동안 고생한 아빠에게는 큰 결실입니다. 묵묵히 견뎌준 가족이 있어 가능한 일이었겠죠? 그런데 임명장을 본 아빠의 반응이? 무슨 일일까? 다들 궁금해하는 눈치인데요. 그 속에는 깜짝 선물이 들어있었습니다. 바로 아이들의 손편지.
14: 아살라말라이쿰 바. 바빠, 죄송하세요. 저도 부족해서 그래서 바쳐라 하겠다. 저가 바빠 빨리빨리 가줘야 되잖아. 아빠 응은 방금 sama 바빠.
15: 여러분 kadang terasa sepi tanpa sosok ayah. Mengucapkan terima kasih sebesar-besarnya karena telah menjadi papa yang selalu bekerja keras.
3: 아빠가 감동에 젖어 있는 그때 아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빠, 더 큰 선물이 바로 뒤에 기다리고 있어요.
13: 반장 된 사람들한테 선물 주세요. 나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예. 예.
3: 가족 모두에게 너무나 간절했던 순간. 못 본 사이 몇 뼘은 자란 아이들을 품에 안아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동료들도 눈시울이 붉어지네요.
16: 기분이 너무 좋다요.
3: 횟수로 3년 만에 이뤄진 재회. 가족들의 바람이 이뤄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퇴근길입니다. 영상으로는 전해지지 않았던 아빠의 체취. 아빠를 온전히 느낄 수 있어 좋은가 봅니다.
16: 이거 분위기 들어가네.
3: 혼자서도 잘 지내는지 궁금한

0: 안에 옷장을 살피다 뭔가를 발견한 듯합니다.
1: 아야, 아이고.
2: 7년 전 옷.
0: 낡고 해진 옷.
1: 네 kayaknya baju baru pertama kali berangkat ke sini ini. Jangan sampai sekali-sekali papa.
0: 가족을 위한 마음이 느껴져 엄마는 울컥합니다. 참, 인도네시아에서 준비해온 승진 축하 선물이 있었죠?
3: 아니.
0: 다해진 옷을 입던 아빠에게 인도네시아 전통 문양이 염색된 새 옷 한 벌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남편을 챙겨주고 싶었을까요? 아내의 작은 손길에서 남편을 향한 깊은 사랑이 느껴집니다.
3: 가시야.
0: 서로의 빈자리가 따스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밤입니다. 이곳은 아이스링크. 열흘의 휴가를 받은 아빠와 가족은 딸 기셀이 타고 싶어 하던 스케이트 체험을 하러 왔습니다. 일단 비명 장착하고
2: 눈썹, 이보가, 아까 눈썹, 눈썹
0: 아들은 꽤 소질이 있어 보입니다.
4: 가장간 리하티 TV 디 유튜브 kan kayak main ice skating terus kelihatan seru banget gitu loh. Jadi pengen.
0: 또 어디를 가셨으려나? 휘황찬란한 이곳은 K-pop 아이돌들의 굿즈 스토어입니다. 아빠도 아는 딸의 최애 아이돌은?
2: 야, 뭐, 브라왓.
0: 걸그룹 하츠 투 하츠.
2: 와우.
0: 딸 애교에 안 사줄 수가 없습니다. 꿈만 같은 가족과의 시간.
5: 이가 두아.
0: 인생 내 것도 남겨봅니다. 함께 같은 옷을 입고, 함께 새로운 곳에 가고, 함께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리고 7년 만에 처음으로 아빠 생일도 함께 축하했습니다.
4: 아빠, 세상 더 바싸고 웨스 가디 코리아 더 아쿠로 바칼 코왕은 남산.
2: 스. 그래서 코왕은 비.
4: 가르. 가르 비에 그래서.
2: 그래서 비라 바빠 코왕은 베랑 비에 그전.
4: 비에 비에.
2: 상은 뭐라 가르 바빠 전.
4: 상은.
2: 상은 비. 바빠. 가디 지마 데카로 마스.
4: 무슨
2: 마스 베랑 마스.
0: 그렇게 추억을 가득 쌓았던 열흘이 지나고 어느새 헤어질 날. 놓쳐버린 시간에 비해 한없이 짧은 기간이었지만 다음을 기약해야 합니다. 홀로 남을 아빠가 더 걱정인 엄마. 차마 떨어지지 않는 걸음. 함께한 열흘의 기억을 버팀목 삼아 가족은 또다시 시작될 그리움의 시간을 기꺼이 버텨보려 합니다.

0: 아빠는 가족들은 책임하는 사람은 아빠야.
1: 3년 뒤 다시 만날 그날, 더 단단해질 가족의 내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0: 우리 아이들한테 전 주역 만들어 주고 가족들이 한국에 있는 동안 편하게 잘 수 있게 위로해 주신 의사와 제작진 분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하는 시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 방문 상담을 요시 강력하고 시원한 바람, 편리한 리모컨과 4단 높이 조절로 공간에 맞게 사용, 구강까지 깔끔하게, 상쾌하게, 시원하게 리모컨 선풍기 증정.
3: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4: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5: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4: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5: 네?
4: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5: 와.
4: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껴 쓰신 거죠.
5: 어떻게?
4: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3: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1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차전에 줄여드립니다.
6: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7: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6: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5: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받아보세요.
8: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2: 방문 상담을 요시 강력하고 시원한 바람, 편리한 리모컨과 4단 높이 조절로 공간에 맞게 사용, 구강까지 깔끔하게, 상쾌하게, 시원하게 리모컨 선풍기 증정.
3: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9: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10: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5: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보험은 한 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3: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5: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11: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3: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8: 본 광고는

0: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1: 지금 전화상담만 받아도 조리, 보관, 플레이팅을 한 번에 보관용기, 에어프라이어, 증정 조리 후 보관이 가능한 전용 보관 뚜껑 조리 과정을 한눈에 투명한 그라스 용기 용기 하단 받침대로 조리 및 플레이팅도 안전하게 사용 분리해서 세척도 간편하게 가입안입니다. 결제안입니다. 지금 상담만 받아도 조리, 보관, 플레이팅을 한 번에 보관용기 에어프라이어 증정
2: 고품격 창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조리, 보관, 플레이팅을 한 번에 보관용기, 에어프라이어, 증정 조리 후 보관이 가능한 전용 보관 뚜껑 조리 과정을 한눈에 투명한 그라스 용기 용기 하단 받침대로 조리 및 플레이팅도 안전하게 사용 분리해서 세척도 간편하게 가입안입니다. 결제안입니다. 지금 상담만 받아도 조리, 보관, 플레이팅을 한 번에 보관용기 에어프라이어 증정
2: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3: 이어서 세계 테마 비행이 방송됩니다.
4: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5: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6: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7: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6: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남반구는 북반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보급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라이크.
3: 유쾌
2: 상쾌
3: 공쾌
2: 변비 메이킨.

0: 대한민국이 내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국산업은행이 국민성장펀드와 함께 이끌어갑니다. 넥스트 코리아 한국산업은행.
1: 호랑이 커피 마시던 시절부터 우리 행복은 핵심. 한국인의 소울커피 맥심 모카골드.
2: 전주현이 멜라토닌 콕 찍었다. 색소침착 약으로 치료해야 제대로 옅어지니까. 이러니 다들 콕 찍는 거겠죠? 멜라토닌은 약국에만 있어요.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현장에 나와 있는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아쉬운 주문 결정력 쭉 땡겨보겠습니다. 땡겨요. 지역화폐 할인까지. 아, 이게 되네요.
5: 땡기다 보면 알게 돼.
4: 배트트릭 할인에 20% 지역화폐 할인까지 추가로.
5: 나라면 땡겨요 시킨다.
4: 나도.
6: 커피도 혈당 스파이크 온대요.
7: 근데 커피 간은 좋아요?
8: 무병장수요? 미네랄 워터 드세요.
9: 유산소하면 근손실 온다.
10: 그래, 오래 서 있는 건 무릎에 안 좋아.
11: 잠이 보약인 것 같죠?
12: 오래 앉아있으면 구관절 망가져.
10: 안 돼요.
13: 내 이름은 PB5. 어떤 꿈이든 다 이뤄질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멋진 디자이너도 될 수 있고, 뚝딱 엔지니어도 될 수 있고, 원하는 꿈을 가득 싣고, 모두와 함께 떠날 수도 있어. 자, 너의 꿈도 마음껏 펼쳐봐. 하나의 공간을 모두의 꿈대로. Play your vision. 더 기아 PB5.
14: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15: 페루 여행의 매력은 다양한 색깔의 도시를 만날 수 있다는 것. 넓은 태양을 품은 수도 리마에서부터
16: 화산 타세지요.
15: 구비구비 안데스의 협곡까지 페루의 색다른 마을을 찾아 떠납니다. 쉽게 볼 수 없는 안데스 전설의 새를 만나고 가기 힘든 페루의 오지마을까지 아주 색다르고 재미있는 페루를 만나보시죠. 비행기를 한번 갈아타고 30시간 남짓. 한국과는 지구 반대편의 자리한 페루. 오늘은 태평양 연안에 자리한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여행을 시작합니다. 주변 도시까지 포함하면 인구 약 1,000만. 리마는 페루 인구의 3분의 1이 살아가는 대도시입니다. 처음 간 곳은 사랑의 공원.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이자 해안 절벽이 한눈에 들어오는 리마의 명소입니다.
17: 제가 서 있는 이 절벽 아래에는 태평양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간 이 나라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한 곳은 바로 이곳 바다를 마주한 도시 리마입니다.
15: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자물쇠들. 연인들이 잠궈놓고 간 것들인데요. 서울 남산타워와 비슷하죠? 사랑의 자물쇠는 이 공원의 상징입니다. 굳건하게 잠근 사랑이 영원하도록 열쇠는 아예 태평양에 던져버립니다.
18: 저도 와이프랑 와야 되는데 되게 부럽네요.
15: 리마 시민들에게도 여행객들에게도 사랑받는 리마의 해안가. 드넓은 태평양을 마주하는 리마의 또 다른 명소는 초리어스 항구입니다. 고깃배가 드나드는 어항이자 어촌마을이 있는 곳인데요. 초리어스가 유명해진 데는 이 펠리칸의 공이 큽니다. 펠리칸을 보기 위해 일부러 이곳을 찾는 여행객도 많습니다.
11: 여기 보세요. 지금 펠리칸들이 배 선착장에 다 모여가지고 고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15: 다 함께 고개를 까딱까딱. 펠리칸이 오매불만 기다리는 건 바로 먹이인데요. 우리가 갈매기에게 과자를 던져주듯이 여기선 생선을 던져주네요. 먹이를 주면 가까이에서 펠리컨을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근처에서는 아예 먹이용 생선을 따로 팔고 있습니다.
18: 네, como se llama?
19: Este se llama pejerrey.
18: Pejerrey라고 합니다.
20: 쉽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쉽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21: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튼튼하게 이 같은 튼튼한 잇몸
22: 먹는 즐거움
21: 잇몸 튼튼 이 같은
23: 함께 해주신 덕분에 지금의 삼성이 있습니다. 국민께 받은 사랑 진심을 다해 보답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삼성전자 감사 페스티벌.
15: 먹이를 따라 합창하듯 움직이는 펠리컨. 정말 귀엽죠?
18: 알도 받아먹네요.
15: 특히 꼬마 여행객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손이 닿을 듯 가까운 거리에서 만나는 펠리칸은 이제 리마의 대표적인 관광 콘텐츠가 됐습니다. 여행객도 많이 찾긴 하지만 초리오스는 어부들이 드나드는 리마의 대표적인 연안 어항. 소형 어선으로 주로 가족 단위의 어업이 이루어집니다. 아침이면 조업을 나가는 어부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페루에선 한국하면 태권도를 먼저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18: 아, 유단자신 것 같은데.
15: 그런데 택시배란 대체 뭘까요? 택시배는 어선과 항구를 오가는 말 그대로 택시 같은 배입니다. 왜 항구로 직접 들어오지 않고 택시배를 이용할까요? 궁금해서 직접 한번 타보기로 했습니다.
18: 대년!
24: 쿠ando viene los pescadores, nos puedes llevarlo? Cerca de la cámara. Un paseo de coro 20 soles cada uno.
15: 요즘

0: 여행객들도 택시배를 이용해 항구를 둘러보는 일이 많답니다. 네. 초리오스는 오래된 작은 항구. 수백 척의 어선들이 정박할 수 없어 이렇게 오가는 택시배가 생겨났습니다.
1: 나로 toda mi vida en el mar.
2: Toda la vida. ¿No extrañas salir a pescar?
1: No, toda mi vida en el mar. Pues ya más de 50 años en el mar pescando, navegando. Ya costumbre ya no extrañas, pero.
2: A ver, ¿me puedes mostrar su mano? ¿Su mano?
0: Oh. 그런데 가운데 손가락 하나가 유독 짧습니다.
2: A ver, no se puede contar por sobre su dedo.
1: Mira, ve. Esto fue ya tengo como 10 años esto.
2: 해상 생활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
1: 아미야, 진짜 배가워. 아, 진짜 배가워.
0: 요즘엔 택시배가 늘어나 경쟁도 치열해졌다는데요. 조업이 끝난 이 어선은 잡은 어획물들을 택시배에 태워 항구로 보냅니다. 초리어스 항구 근처에서 조업하는 배들은 이렇게 택시배를 이용해 그때그때 어획물을 운반하는데요. 많게는 하루에 서너 번씩 이용할 때도 있답니다.
2: ¿Qué tal? ¿Cómo ha pescado? ¿Bien? Más o menos. Pero de otro día pescará más.
3: Claro, la mar está movida.
0: 연안에서 한국까지는 빠르면 1, 20분 남짓. 구경을 잘하고 어부들이 보낸 물건과 함께 저도 선착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초리어스 항구만의 독특한 문화. 택시배의 어획물 배달은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그 이유는 항구 안에 자리한 이 식당가 때문입니다.
4: 해상시장 옆에 있는 식당가인데요. 오늘 갓 잡은 생선을 이용을 해서 조리를 해주는 곳이에요. 벌써부터 냄새가 좋습니다.
0: 여기선 갓 잡은 생선으로 요리를 만들어 파는데요. 제일 유명한 음식은 이겁니다.
4: El ceviche es el más famoso de un plato más famoso en Lima, ¿verdad?
5: De Perú, de Lima.
4: Pero de Lima.
5: Claro, aquí en Lima. Bueno, del mismo pescador, del mismo mar nos produce el pescado. Nosotros trabajamos directamente con el pescador porque estamos en el muelle de playa, pescadores.
4: Ah,
5: ya. Y todo es fresquecito. Todas mis compañeras trabajan con pescado, ceviche.
4: Ya, entonces un ceviche y un lenguado, por favor.
5: Un ceviche y un lenguado.
4: Eso sí.
5: Exacto.
4: Ya, gracias.
0: 주문을 받자 직원이 향한 곳은 주방이 아니라 식당가 바로 옆에 자리한 업한장. 어부들이 택시배를 이용해 배달한 바로 그 생선들입니다. 리마 시민들도 애용하고 옆 식당가에서도 바로 사갑니다. 이러니 맛이 좋을 수밖에요. 제가 주문한 세비체는 페루를 대표하는 생선 요리인데요. 흰살 생선에 각종 채소를 넣고 버무리는 일종의 생선 샐러드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라임. 라임 즙을 넣어 새콤 달콤한 맛이 특징입니다.
4: 하나는 튀김, 하나는 세비체.
0: 세비체는 페루의 국가 문화유산으로까지 선정됐습니다.
4: 굉장히 맛있어 보이죠? 페루 세비체의 기본은 양파와 그리고 라임.
0: 저도 쿠스코에서 종종 먹던 음식입니다.
4: 바다의 향미가 극하네요. No se puede contar sobre su ceviche, la comida de tradicional, tal vez.
6: Bueno, el ceviche es el número uno acá en Perú.

0: que ya tiene su historia, ¿no? Vienen antiguamente, dice que trajeron los italianos y hacían comiendo el pescado crudo. Pero ya la mano peruana, la mano criolla, ya lo han sazonado.
1: 페루인의 세비체의 사랑이 어느 정도냐면 따로 세비체의 날도 있을 정도입니다. 말 그대로 국민 음식인 셈입니다. 맛과 멋이 가득한 도시 리마를 떠나 이제 저는 페루의 남부에 아레키파주로 향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깊은 계곡 중 하나인 콜카 캐니언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황량한 고산 사막 지대를 지나다 보면 전망대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요. 안데스 산맥의 봉우리들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2: 콜카 캐니언으로 가기 위한 전망대인데요. 해발 고도가 현재 4,900m나 돼요. 이 지역은 안데스 산맥 중심이기 때문에 저기 뒤에 보면은 아직도 화산들이 질비해 있어요.
1: 사실 페루는 화산의 나라라 불릴 정도로 화산이 많습니다. 환태평양 조산대에 자리하기 때문인데요. 그 중에는 아직도 폭발이 일어나는 활화산도 많습니다. 그래서 안데스는 불의 산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2: 콜카 캐년으로 가는 길인데요. 그곳에는 안데스 산맥 사이사이에 전통 문화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마을들이 많이 있어요.
1: 아까 전망대에서 봤던 사방카야 화산 아래 자리하고 있는 양케 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페루 내에서도 유명한데요. 바로 이 옷차림 때문입니다. 이 마을에선 평소에도 이런 전통 의상을 입습니다. 위티티라는 춤을 추기 위해서입니다. 둘 다 치마를 입었지만 오른쪽은 남자입니다.
2: 여기 굉장히 복장이 화려한 조형물이 보이는데요. 위티티라는 정통 춤이라고 합니다.
1: 대체 어떤 춤일지 궁금합니다. 마을 광장에선 아침마다 위티티 공연이 펼쳐집니다. 따로 전문 무용수가 있는 건 아니고 전부 마을 사람들입니다.
2: 지금 막 춤을 추고 있거든요.
1: 빠르게 원을 그리며 돌아가는데 뱅글뱅글 돌 때마다 긴 치마가 쫙 펼쳐집니다. 화려한 문양과 독특한 모자가 눈에 띕니다. 얼굴을 가린 사람이 보통 남자입니다. 이렇게 남녀 한 쌍이 짝을 이뤄 춤을 추는데요. 과거 안데스 지역 젊은이들은 위티티 춤을 추며 자신의 짝을 찾았답니다.
2: 요요요요요요. 아, 아라. 야야야, 알았어요. 공부 좀 하세요. 다시. 다 bien, está bien?
1: 영 마음에 안 드는 눈치입니다. 춤으로 시작하는 구애라니 안데스 사람들 참 낭만적입니다. 아침 공연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2: 넌 내 수 가자.
1: 아르빈다의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3: 아, gracias.
4: Buenas tardes. Hola,
5: hola, hola. ¿Cómo estás? ¿Cómo estás?
6: Buenas tardes. Bienvenido a mi hogar. Me
7: encontré en la plaza bailar. Estaban ahí y ya les invité
8: a la casa.
7: A la casa.

0: 무엇보다 궁금한 건 이 옷입니다.
1: Usted siempre hace caminando con esa ropa traje?
2: Todos los días? No, no. Este es mi traje para las fiestas.
1: ¿La fiesta?
2: Para las fiestas.
3: Este es lo usan diarios. Y el peso mismo es más liviano.
2: Más ligero, más liviano. Pero esto es mi ropa de fiesta.
1: Uy, pesa.
2: De fiesta, esto pesa.
3: Acá está la, mira, son figuras.
1: Ah, en figuras.
3: Está la trucha.
1: Trucha.
3: Hay un pajarito.
2: Este bordado representa la flora y fauna del Valle del Colca.
1: Ah. Ay, como ya usted está ya listo para hacer fiesta, ¿nos puede mostrar cómo baila? ¿De
2: ¿Sí?
1: baile de Yankee?
0: 어렸을 때부터 쳐오던 춤이라 그런지 자연스럽습니다. 원래 남녀가 추는 춤이지만 이렇게 다 같이 어울려 춰도 괜찮습니다. 빠른 스텝이 어려웠지만 그래도 흥겹게 같이 춰봤습니다.
1: 아, 맞아, 맞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역시 사랑의 춤이네요. 점심 무렵 세계 어디나 그렇듯 아이들이 스마트폰 삼매경에 빠진 사이 어머니는 점심 준비가 한창입니다. 페루의 식탁에서 감자가 빠질 리 없죠?
4: 감자가 아니고 우와. 김이 모락모락. 이거 페루 하면은 이거 삶은 감자와 치즈죠, 치즈. 이거 빼먹을 수가 없습니다. 삶은 계란까지 먹었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그라시아스.
0: 이게 페루 가정의 보통 한 끼입니다.
5: Padre, del Hijo, del Espíritu Santo. Amén.
2: Bueno, queremos agradecer al Señor por los alimentos que nos brinda todos los días, por el pan de cada día. Y también, Señor, y desearle muchos éxitos, un feliz viaje también, ¿no? En todo su recorrido que ha...
1: Muchas gracias, Señor José.
3: Gracias, John.
0: 이렇게 앉아 있으니 페루 친구네 집에 와 있는 느낌입니다. 페루의 감자는 정말 맛있습니다. 식사 대접도 받았으니 저도 뭔가 보답해야겠습니다.
3: 나 밥이다.
4: Les voy a enseñar una cosa. Un estilo de un estilo coreano. Como come huevo. Creo que nunca he visto. Mira, mira cómo come.
0: 머리로 계란 깨기는 제가 페루 사람들 만날 때 자주 보여주는 개인기 중 하나입니다. 분위기가 금방 화기애애해집니다. 특히 아이들에겐 인기 만점이죠. 소박하지만 정겨운 페루의 가정식. 오늘 참 소중한 한 끼를 대접받았습니다. 아이들은 놀러 나간 사이 집 구경에 나섰습니다.
1: Aquí parece ser muy. Aquí se ve bastante rústico, como de antiguo. Aquí parece noble. Y yo pienso que antes todo era rústico, ¿verdad?
6: Mira, anteriormente toda mi casa era de material rústico, entre piedra y barro, adobe. Acá hay un volcán,
1: sí.
6: Y pasó terremoto, entonces la casa se dañó, se rompió, entonces era inseguro para nosotros. Casi muere mi esposa.
1: Sí.
0: 10년 전 화산 폭발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후부터 지금까지 화산은 계속 활동 중입니다. 활화산 아래에서 사는 것 좀 위험하지 않나요?
1: No tiene miedo vivir aquí, tan cerca de un volcán todavía ese. Tiene.
6: No. Y otro es también que no es fácil dejar años de vivencia aquí, del lugar que te vio nacer. No es fácil. Sí, entonces. Pero ya nos hemos acostumbrado, es parte de nuestra vida, el volcán Sabancaya.

0: 함께 살아가는 일에 이처럼 담담할 수 있는 건 자연현상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안데스 사람들은 강과 바다처럼 화산 역시 살아있는 존재로 여깁니다. 싸워서 이기고 극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자연. 사방카야 화산은 이곳 사람들에게 그런 의미일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콜카 캐년을 가는 날
1: 콘돌 전문가님을 만나기 뵙기로 했거든요. 같이 가기로 했는데 지금 만나는 시간이 다 됐는데 저기 오시네요. 네. 지금 한 손에 뭔가를 들고 오시는데 세상 사가리오 게다.
2: 올라요.
1: Cómo estás?
2: Buen día.
1: Gracias, buen día. Gracias por acompañarse. ¿Es qué es?
2: Es justamente la pluma del cóndor.
1: 엄청 큰데요? 저도 지금 이렇게 실물 처음 봤거든요.
2: El cóndor?
1: Sí.
2: De envergadura tiene 3 metros.
1: 깃털도 장난이 아닌데요? 야, entonces, vámonos.
2: Vamos.
0: 콜카 캐년이 유명한 또 하나의 이유는 콘도르를 볼 수 있어서입니다. 콘도르를 보기 위해선 더 높이 전망대로 가야 하는데요. 전망대는 해발고도 3,300m 가까운 높은 곳에 자리합니다. 차를 타고 산을 오르자 콜카 캐년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세계에서 가장 깊은 적곡으로 미국의 그랜드 캐년보다 골짜기가 두 배 더 깊습니다. 가장 깊은 골짜기는 깊이가 무려 3,000m 이상. 콘도르 같이 큰 새가 활강하기에도 좋은 환경입니다.
1: 이 눈깔이 더 몰란다. 나 옛날더라.
3: 이 콜카 캐년의 높이가 짐작이 안 돼요. 오, 장난이 아닙니다.
0: 전망대가 있는 협곡의 수직낙차는 1,200m 이상. 아래를 내려다보면 그 깊이에 압도당합니다.
1: 지금까지 3번 정도 여기 와서 모르기 위해서 3번 정도 왔는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0: 협곡에서 상승기류가 나타나는 이른 아침 시간이 콘도르를 볼 가능성이 높은 시간대입니다.
2: 날아갔어.
1: 저기 콘도르 또 나르네요. 계곡 사이로.
2: 와.
0: 날개를 펼치면 최대 3.3m가 되는 거대한 새 콘도르. 안데스 사람들에게 콘도르는 하나의 전설이자 상징. 영웅이 죽으면 콘도르로 환생한다고 믿었습니다. 영웅의 영혼을 간직한 새라니 얼마나 신성한 존재일까요? 광활한 협곡을 거침없이 활강하는 안데스의 전설의 새. 다행히 오늘은 콘도르를 볼 수 있었습니다.
1: Muy bonito.
4: Sí, sí. O sea, es impresionante. Además está súper cerca.
1: Muy cerca.
4: Sí, muy cerca. Oh.
2: Hamu. 오래요, 빨리 오래.
0: 콘도르는 영혼의 새로 불리기도 합니다. 콘도르를 통해 신의 계가 닿을 수 있다고 믿은 것이죠.
3: Señor Zacario. Ya siempre viene aquí mirando cóndor.
2: Sí, todos los días.
3: Todos los días, sí.
2: Para el peruano, sobre todo para el andino, significa quien conecta el mensajero.
1: El mensajero.
2: De los vivos hacia los dioses.
3: Ah. ¡Oh, cóndor! ¡Cóndor! ¡Cóndor! ¡Mira! ¡Cóndor a la vista!
5: ¡Cóndor a la vista!

0: 콘도르는 단순히 큰 새가 아닙니다. 신의 정령이자 거침없는 자유. 그래서 콘도르와 만난다는 것은 안데스의 세계관과 만나는 것. 콜카 캐년에서의 이 아침이 특별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엔 페루 남부의 작은 마을 마라스로 향합니다. 이 작은 마을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건 염전이 있어서인데요. 마라스 마을 광장에서도 소금을 싣고 가는 당나귀 동상이 있을 정도입니다. 페루에선 이 염전을 살리네라스라 부릅니다. 마을에 들어서자 맛있는 냄새가 풍겨옵니다.
1: 치차로라는 음식이 있는데요. 그 냄새가 또 발걸음을 지금 멈추는데요.
0: 치차로는 튀긴 돼지고기인데요. 쿠스코 인근 지역에서 주로 점심에 먹습니다.
1: 이거 맛 좀 한번 보라는데요. 아, 와, 이게 간이 딱 맞는데.
2: 딱 저렴하니.
1: 야, 이따가.
3: 살데 마라.
1: Por usar sal de maras, voy a estar mucho más rico.
0: Claro. 맛을 보고는 도저히 안 살 수가 없습니다. 한 접시에 7,000원 정도 하는데요. 보통 치차로는 마늘과 감자, 양파 절임과 함께 먹습니다.
1: 장난이 아닌데요. 아, 냄새가 너무 좋아요.
0: 특히 일요일이면 이렇게 노점에서 치차론을 먹는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2: 간이 딱 맞네요. 딱 저렴하네. 마라스 왔으니까 또 마라스 소금을 또 감내야 돼.
0: 안데스 소금이라니. 감자가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2: 저도 꼭 살리네라스에 가서 소금을 어떻게 제시하는지 꼭 보고 싶네요.
0: 일단 치차론을 먹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마라스는 염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마을입니다. 어딜 가나 쉽게 염부를 만날 수가 있는데요.
1: 나 consulta ustedes trabajaban en puesto de sal de maras?
4: Sí, trabajamos.
1: Wow. Sigue trabajando?
4: Sí.
1: Wow. ¿Cuántos años tiene usted?
4: Seis, pues no más tengo.
1: ¿Eh?
4: ¿Cuántos años?
1: ¿Cuántos años?
4: 67 años.
5: 82 años.
1: 82. ¿Sigo trabajando en pozo?
5: Ya no.
1: Mis hijos.
5: Ah, de todo, sí. Más, de nacional, de todo, sale más mejor. De todo. Tenga la, todo el país está repartiendo sal.
1: ¿Cuántos pozos tiene usted?
5: Seis, pues no más.
1: Ya, entonces me puedes llevar a tu pozo.
5: No, hombre, claro.
1: Ah, eso ya, ya sí, ya, eso ya, sí. Ya.
0: Maure에서 염전까지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1: ¿Cuánto tiempo llegas hasta el pozo?
5: Una hora.
1: ¿Una hora? ¿Todo lo que camina usted?
5: Camina una hora.
0: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염전까지 걸어서 일을 다니는데요. 염전으로 가는 길. 주변 풍광이 너무 아름다워 한 시간이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1: Ernesto, como ya diario camina una hora para ir al pozo.
5: Caminando en barro también caminando nomás.
1: Ah, entonces con caminar con bonito paisaje no te cansas.
5: No me canso nada. Caminando no me canso nada.
1: Sí, ya.
0: 마을 사람들이 매일 걸어 출근하는 길. 천천히 걷다 보니 한 시간이 좀 지나서야 도착했습니다. 흰 눈을 뿌려놓은

0: 놓은 것 같은 소금밭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산비탈을 따라 계단처럼 이어지는 칸칸의 염전. 약 5천여 개의 소금 웅덩이가 멋진 장관을 만들어냅니다. 잉카 제국 시절부터 이어져 내려온 천연 염전. 여기가 바로 살리네라스입니다. 이 소금밭은 칸칸마다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직접 관리하고 소금밭은 자식에게로 대물림됩니다. 바다도 없는데 소금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1: 엄청 짠데 이거 바닷물도 더 짜요?
0: 안데스 산맥이 만들어지기 전 이곳은 바다였습니다. 그때부터 남아있던 암염이 지하수에 녹아든 것인데요. 그 물을 증발시켜 얻은 것이 바로 마라스 소금입니다.
2: 이 SF가 고세차 쌀?
1: Sí, con recién va a cosechar usted.
2: Ah, recién. ¿Qué, de ese qué mes?
1: De este mes vamos a cosechar, entonces recién. Si no cuelo bien, entonces se va a caer los pozos todo abajo. Solo somos 600, entonces tengo que cuidar todos los pozos.
0: 염전마다 주인은 다르지만 관리와 판매, 수익 배분은 마을 공동체를 통해 함께합니다.
2: 일단, 네,
1: 안녕하세요.
2: ¿Los de Nan conoce bien?
1: Sí,
2: sí. ¿Usted me puede contar tal vez sobre sal de Maras? ¿Por qué es la mejor sal del mundo?
3: Por minerales, contiene el piso. Y la misma agua salada también tiene minerales.
2: Oh.
3: Es por la extracción artesanal.
2: Ya. Yeah.
0: 좁고 가팔라 기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작업 방식은 잉카 시절 옛 방식 그대로입니다.
2: 어, 무릎이, 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허리를 굽혀서 해야 되기 때문에.
0: 수확도 이렇게 손으로 해야 합니다.
2: Mira, como ya te ves muy incómodo, esa doblado tu cintura, así.
1: Este, así como se montó el pin. Claro. Si hay un rastillo así, para lo grande, entonces para esto así. Montó así, sal. Hasta de usted más saca jóvenes. Harto. Usted sacas poquito, no más ya pillando.
0: 염전은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협동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마라스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이웃이자 동료. 안데스 케추아 문화에는 아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당신을 돕고 내일은 당신이 나를 돕는다는 뜻인데요. 고된 작업을 천년 동안 이어올 수 있었던 힘. 그 힘이 바로 아이니가 아니었을까요? 마라스 마을을 떠나 이번엔 페루 북부로 갑니다. 이키토스는 비행기로만 갈 수 있는 도시입니다. 아마존 강 때문에 육로로는 접근이 어려워서입니다. 지구 최대의 열대우림 숲. 그래서 지구의 허파라 불리는 아마존. 오늘은 그 아마존의 한 마을로 가보려고 합니다. 마을로 가기 위해선 우선 이키토스로 가야 하는데요. 이키토스는 아마존 유역의 관문 도시입니다. 이키토스 외곽, 마을 전체가 강 위에 떠 있는 수상 마을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마을로 갑니다.
2: 와, 여기가 벨랭 수상 마을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물 위로 나 있는 나무

0: 쫙 내려간다 이렇게.
1: 종종 배사구가 있어 구명조끼는 필수입니다.
2: 우리 제임스 형님. 감사합니다.
3: 나비, 너무 야구스타일이다.
2: 나비?
3: 야. 나비, 야구스타일.
2: 너무 친절하세요. 우리 페루 괜찮네.
4: 미안하다, 본부터 제발.
1: 치안관리는 물론 안전관리와 구조활동까지 모두 경찰 업무입니다. 강유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벨린 수상마을. 정확한 인구는 아무도 모릅니다. 건기와 우기에 따라 드나드는 사람이 많아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지상마을과 마찬가지로 교회부터 학교까지 갖출 건 다 갖추고 있습니다. 다른 게 있다면 이동수단이 자동차 대신 배라는 것. 배를 소유한 주민도 있고 택시처럼 돈을 내고 배를 타는 주민도 있습니다.
2: 올라 올라!
1: 우기엔 물 수위가 상승하면서 도로가 없어지고 마을 전체가 물에 잠깁니다. 이때 마을을 나가는 사람도 있고 마을에 남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민들의 표정은 대체로 밝습니다. 우기마다 반복되는 홍수에 물 위에서 생활에 잘 적응한 것 같습니다. 배 택시를 묻는 캡치 씨의 집에 가보기로 합니다. 그의 집 역시 기둥을 올려 지은 수상가옥입니다. 집 아래는 자연스럽게 선착장이 되네요.
2: 어디야? Mucho gusto, señora. ¿Qué tal? Señora, ¿qué tal? ¿Dónde tiene usted? 80. ¿Conoce ella?
5: Sí, es mi suegra.
2: ¿A su mamá? Sí. 그리고 지금 4대가 있는 건데 한 집에 와 장난 아닌데요?
6: 이걸로 되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 새 이렇게 얘기해요.
7: 와
2: 뛰어들어. 야 해굿. 아 딱 맞춰서
1: 멋진 해군이 될 것 같죠? 집안일에 쓰이는 생활용수는 대체로

0: 강물을 그대로 이용합니다.
1: 전혀 깨다 자신도.
2: 라바니로파.
1: 띠니게 달려 아가 바라 라브로파.
0: 여기선 강이 마을이자 길, 빨래터이자 목욕탕이 됩니다. 그렇게 한나절 수상 마을에서의 삶을 경험해 봤는데요. 처음엔 불편해서 어떻게 살지 싶었는데 막상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 이렇게 살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사람 사는 건 다 비슷하니까요.
1: 저는 못하겠습니다. 아, 물이 너무 차가워 지금.
2: 아이고, 멘티러스.
1: 아, 거짓말 되길래 나오고. 멘티러스?
0: 물 위의 삶 어떠신가요?
3: Personas, no sé qué pensarán, pero yo me siento feliz viviendo en las balsas. Sí, muy feliz, tranquilo. Algo fresco, te bañas al momento, sí. al momento que tú quieras.
4: Siente.
5: Sí, sí. 행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여기서 한번 살아볼까요?
0: 제가 만나본 안데스의 마을들. 저마다 삶의 풍경은 다 달랐지만 이것만은 비슷했습니다. 자연과 싸우지 않고 공존하며 살아가는 것. 안데스의 삶이란 그런 게 아닐까요?

0: 술라웨시의 진짜 매력을 저와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1: 누구신가요?
2: 우리 아내입니다.
1: 멜로디를 보자마자 왜 좋으셨어요?
2: 아우, 저는 그냥 와이프한테서 귀신 막 빛나서 반짝반짝. 반짝.
3: 이어서 한국 기행이 방송됩니다.
4: 안전인 학교를 처음이에요, 처음. 또 갔는데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맛있게들 먹어요. 맛없어도 할 수 없고. 여기 또 물이 아직도 안 나오나 봐. 아이고, 이거 깰 수가 또 없는 거야. 전기까지 끊어지죠. 왜 꺼요, 왜?
5: 틈시 꺼내면 아까 되게 이만 같았어.
4: 그쳐가지고. 하도는 뭐 말이 통해나 통하진 않잖아요.
6: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7: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8: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9: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8: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아이에게 이유식도 그냥 시판 덮밥 소스 같은 거 구워서 하루에 한 끼를 먹이기도 하고.
1: 준비가 안된채 홀로 아기를 낳고 빠듯한 생계 속에 하루 한 끼조차 버거운 집이 있습니다. 쌓여가는 걱정과 자책 속에서 엄마가 할수 있는 건 우는 아기를 안고 함께 우는 것뿐입니다. Save the Children이 위기 영유아 가정을 방문해 안부를 묻습니다. 이유식은 잘 먹고 있는지, 검진은 잘 받고 있는지.
0: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 상태, 이유식, 의료적인 부분 지켜보고 도와드렸습니다.
1: Save the Children이 전하는 주 5회 7끼의 이유식은 홀로 버티는 양육 가정에 큰 위로가 됩니다. 따뜻한 이유식 안부로 엄마와 아기의 오늘을 지켜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빗장 걸린 금단의 땅 DMZ. 한반도 곳곳에는 여전히 분단의 긴장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철책 안에 원시의 숲을 품은 양구로 향합니다.
2: 뭐 나올 것 같다. 그런 데 가봐야 되는데. 지뢰 있을까 봐못 가고.
1: 여전히 숲에 남아있는 전쟁의 상흔.
3: 멸종위기 2급 식물인 금강제비 꽃이야. 이게.
1: 60년 가까이 사람의 출입이 제한됐던 숲은 다양한 생명을 품었습니다.
4: 사람의 이제 손길이 아예 안 닿은 느낌들이 많이 들어가지고 조금 더 원시림 느낌에 가까운 것 같아요.
1: 사람의 발길이 멈춘 시간만큼 자연은 원시의 시간을 되돌렸습니다. DMZ와 맞닿은 강원도 양구. 자연 생태계의 보고로 불리는 숲을 찾아온 특별한 손님이 있습니다.
2: 뭐 있을까?
4: 이건 DMZ 쪽 탐사니까 볼 수 없었던 종 위주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 DMZ에 있는 식물들 촬영도 하고 관찰도 하고 해보려고 왔습니다.
4: 실제로 오기가 힘든 곳이다 보니까 좀 와서 좀 탐사도 하고 식물 뭐 봐서 동정도 해보고 이런 걸 해보고 싶어서.
1: 식물과 이끼를 사랑하는 비바리움 작가들인데요. 자연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유리 안에 식물과 이끼로 하나의 작은 숲을 빚어내는 일을 한답니다.
3: 일단 여기가 민간이 통제 지역에다가 여러 가지로 이제 보호구역이에요. 모든 생물을 전부 일단 보호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다니는 그 안전민들 있잖아요. 지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한테 꼭 저희가 서약서를 받습니다.
1: 신분 확인에 서약서까지 써야 들어갈 수 있는 숲.
5: 이렇게 미도서 안에 들어가 보신 분 있으신가요?
4: 저는 이제 3년 정도 인제에서 군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뭐 GOP도 가봤고 그때는 이제 군복을 입고 왔으면 지금은 이제 진짜 식물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니까 좀 마음가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3: 가시기 전에 스트레치 잠깐 해보세요.
4: 네.
3: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다음에 무릎 치고 손뼉 치고 어깨 치고 사랑합니다.

0: 좋다.
1: 무릎 치고, 손질 치고, 어깨 치고.
2: 사랑합니다.
0: 술 사랑하자. 술 사랑하자. 술
2: 사랑하자.
3: 안내원의 인솔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숲. 설렘과 긴장을 안고 발걸음으로 옮깁니다.
1: 자, 이렇게 지레지대 입사 읽어주시면 되어 있고. 들어가신 다음에 네? 이거 걸겠습니다. 네. 이제 와. 못 나와요.
3: 한국전쟁 이후 오랫동안 출입이 통제됐던 숲. 2010년에야 비로소 굳게 닫혔던 문이 열렸습니다. 원시의 자연을 간직한 숲은 대한민국 국가 숲길 1호로 지정되었답니다.
2: 뭐 나올 것 같다. 그런 데 가봐야 되네. 지뢰 있을까 봐 못 가겠어.
3: 한국전쟁 당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격전지. 숲 곳곳에는 여전히 미확인된 지뢰가 남아있어 정해진 탐방로를 벗어나서는 안 된답니다.
1: 꽃이 동백남꽃이에요.
2: 아, 꽃이. 흰색꽃이네. 바다됐네.
1: 아깝다. 아까워, 밟지 못하겠어.
2: 떨어졌어,
1: 맞다. 아, 요 난초가 또 있다. 여기 옆에. 요거 아직 활짝 피지는 않은데요. 저것도 은대난초라는 맞죠?
0: 은대난초. 아, 은대난초. 맞네, 은대난초네. 아. 보고 싶었던 종 중에 하나인데, 네. 은대난초.
3: 깊고 그늘진 숲속에서 자란다는 은대난초. 야생에선 좀처럼 만나기 어렵다죠.
0: 생란이 저는 보고 싶었었는데 이번에 좀 발견하게 돼서 되게 기쁩니다.
2: 힘들었네.
1: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무서운 덕초예요. 한의에서는 이거를 초호라고 불러요. 신경대 작용으로 하면서 심장을 마비시킨다 그래가지고 혈관도 뭐 터트리고 최고 무서운
0: 기억을 해놔요.
1: 이게 멸종 위기 2급 식물인 금강제비 꽃이야. 이게 완전 하트가 나중에 시작했어요. 이게 금강제비만 있다는데.
3: 다양한 야생란과 희귀 야생화가 어우러져 살아가는 숲. 전쟁의 포화 속에 황폐화됐던 숲은 스스로 상처를 회복하며 생명을 키워냈습니다.
2: 차림인데.
0: 그러네. 한번 해선
2: 차림 과정인데. 이게 숲이 만들어지는 네, 과정.
0: 완전 나무가 자라는 게 아니라 원시림이 한번 파괴됐다가 다시 회복된 그걸 가지고 이제 이차림이라고 하는데 나무가 아직 완성체로 자라는 게 아니라 이제 자라고 있는 느낌이야.
2: 딱 흔히 볼 수 없는. 네.
3: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숲엔 얽힌 이야기도 많답니다.
1: 실제로 총에 맞은 참모입니다. 이 참모. 군인의 어떤 전사한 모습. 안타깝죠, 보면. 우리 해병대가 최초로 도솔산을 탈환하면서 저쪽 오른쪽 능선하고 이쪽 왼쪽 능선에 미 해병대 1사단, 2사단이 각자 공격을 해요. 북한 쪽으로. 그래서 금강산 밑에까지 계속 공격을 하면서 수많은 피해를 많이 보죠. 40일 동안 전투를 하는데요. 그 당시 약 일개사단이 8천여 명 정도 됐다 그래요. 그런데요. 사상자가 5,300명이 나와요. 그 사단이.
3: 군사 요충지였던 이 마을을 지켜내기 위해서였다는데요.
1: 이게 이제 하늘에서 본 파츠볼 전개입니다. 여기 하얀 선이 보이죠. 이게 북한 쪽으로 거리가 여기 720밖에 안 돼요. 서로 육안으로 사람을 구부릴 수 있는 그런 거리까지 됐습니다.
3: 해발 4,500m, 배꼽처럼 움푹 들어간 분지 안에 있는 펀치볼 마을. 해발 1,000m가 넘는 산이 빙 둘러싸고 있는 지형이 마치 화채 그릇을 닮았다고 해 붙은 이름인데요. 한국전쟁 당시 한 외국인 종군 기자가 그리 부른 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답니다. 광복 당시에는 북한 땅이었던 펀치볼.
4: 이런 게 뭐인지.
3: 한국전쟁을 거치며 남한 땅이 됐답니다. 척박한 땅에서 삶을 일궈낸 사람들.

0: 숯밥이 있어가지고 숯밥에 반찬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1: 숯밥이 뭐예요?
0: 숲에서 먹는 밥, 숯밥. 이런 거 이제 이거 나물. 요거 뜯어서 삶아서 요것도 볶고 얘도 먹는 건데 이거 알 건데.
1: 그건 뭔데요?
0: 쓰네. 얘가 그렇게 몸에 좋아요. 막 진 나오는 거. 이거 먹으면 장수예요. 장수. 이거는 진짜 오리지널 무궁해. 여기는 약도 안 치고 뭐 물 자연이 그냥 흘러가는 데서 나오는 거라서 깨끗하고.
2: 비무장지대와 맞닿아 맑은 자연을 그대로 품고 있는 마을. 그 자연의 맛을 담아서 원시의 숲을 찾는 이들에게 정성껏 준비한 숲밥 한 상을 내어준답니다.
1: 이번에 옆에 분은 누구세요?
0: 저의 남편이요. 이쁘죠? 잘생겼죠?
1: 우리 아버님이 자주 도와주세요? 이렇게 네? 요리할 때?
0: 예, 많이 도와주세요. 항상 저기에서 파죽 까는 거예요.
2: 손이 많이 가는 숯밥을 차려내려면 남편의 손길도 빠질 수 없다죠.
1: 아버님 자상하시네요. 어머니 한 말씀에 딱.
3: 도와줘야지 뭐. 혼자서 볼 수가 있네.
1: 여기가 고향이세요?
3: 여기서 한 50년 좀 된 게 살았는데 태버린 고향은 아닙니다. 4km 넘어가 이북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 철조망이 허술했기 때문에 그 적군들이 넘어왔다 넘어갈 가고 이런 게 수거를 했었잖아요. 이렇게 겁이 났었지요.
1: 또 혹시 간첩도 보셨어요?
3: 간첩작전 했죠. 여기 넘어와가지고서 못 넘어가게끔 옛날 예비군 시절에 총 들고 보트 쓰고 그 논밭 전지에 나가도 전부 다 총 가지고 났고 그랬었죠. 옛날에.
2: 분단의 땅을 터전 삼아 반세기 넘는 세월을 살아온 이들에겐 세월만큼 깊어진 삶의 맛이 있답니다. 숯밥에서 빠질 수 없는 손맛은 바로 이 장에 있다는데요.
0: 막장, 우리 시골에는 이거 막장이라 그래요. 간장을 안 빼고 그냥 한 거라 이렇게 까매요. 간장이 돼 있어가지고.
2: 새까만 막장을 육수에 진하게 풀어내고 펀치볼의 또 다른 자랑인 시래기를 푹 삶아 함께 끓이면 속이 확 풀리는 시래기국이 완성됩니다.
0: 국통, 국통,
4: 스통.
0: 물통은 여기 있고.
2: 정성껏 지은 나물과 국을 싣고 탐방객들이 기다리는 숲으로 향합니다. 난생 처음 보는 풍경에 들떠 걷다 보니 슬슬 출출해질 시간.
5: 안녕하세요.
6: 예, 어서 오세요.
5: 아, 숯밥이다. 맛있겠다. 해보는데.
7: 이게 그 여기 숲 속에서 먹는 숯밥이 우리나라에서나 둘레길에서는 제일 처음에 시작을 해가지고 아. 지금 좀 뭐 저 울산 뭐 금강석이나 이런 지리산 쪽에도 각 조금씩 이런 거를 하는 것 같아요.
2: 사전에 예약을 하고 20명 이상이 모여야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밥상.
5: 이거 다 여기서 나는?
0: 예예예. 예, 여기서 다 나는 겁니다.
2: 청정숲과 들이 내어준 제철 나물에 정성껏 부쳐낸 전과 편육까지 10가지가 넘는 반찬이 푸짐하게 차려졌습니다.
5: 아니 이게 조금씩 담는 거 담았는데
8: 이게 조금씩 담았는데도
5: 엄청 많아.
0: 칼슘수가 많아서
5: 그러니까요.
0: 어쩔 수 없어.
5: 다 먹었겠지?
8: 다 먹어야지.
0: 여기 네. 시래기가 유명하고요. 향이 틀려도 틀립니다.
8: 네,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0: 네, 맛있게 드세요.
5: 밥을 덮을 걸 그랬다. 반찬이 엄청 많지.
2: 편의시설 하나 없는 원시의 숲에선 마땅히 끼니를 해결할 곳도 없는데요.

0: 거예요, 어딘데.
1: 자연의 맛. 너무 맛있다.
2: 탐방객들에게 도시락을 챙겨주던 마음이 숯밥으로 이어졌답니다.
3: 계속 아까 중간중간 제가 배고프다고 했는데 너무 만족스러워.
0: 모든 게 다 맛있습니다.
1: 이거 맛있네.
4: 맛이 어땠어요?
5: 너무 맛있어. 이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 감사합니다.
1: 또 남겼다, 남겼다.
5: 이건 뼈.
2: 펀치볼 숲을 뒤로 하고 DMZ가 품은 또 하나의 원시 숲 두타연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정해진 시간에만 들어갈 수 있고 위치를 확인하는 장비를 착용해야 한다죠.
6: 그러네. 이걸로 이제 GPS까지 되는 거고요.
2: 과거 금강산으로 향하던 옛길을 따라 지도에는 표시되지 않은 민통선 안으로 깊숙이 들어갑니다. 금강산까지는 불과 30여 킬로미터 거리.
5: 여기는 완전히 또 다른 식생이나 이런 게 펼쳐질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2: 한국전쟁 이후 반세기 넘게 사람의 출입이 제한됐던 계곡. 금강산 자락에서 흘러내린 물줄기가 깊은 원시림을 만나 절경을 이룹니다. 이후부터 선녀가 목욕을 즐겼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만큼 아름다운 곳.
5: 이제 꽃 받는 거예요. 금강산의 기운을 받는 거예요. 이제.
1: 좋겠다. 부럽다.
2: 하루 출입 인원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비로소 문을 연 신비로운 계곡. 본격적인 두타연 탐사에 나서는데요.
1: 뭔가 큰 소리끼 같다.
6: 소리끼.
1: 네, 큰 소리끼.
6: 저기 나와 있는 게 사기거든요. 꽃처럼 나와 있는 게. 사계 모양으로 구분은 한다던가.
2: 오랜 세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덕에 희귀한 생명들이 살아가는 야생의 숲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물러난 자리에서 태초의 모습을 되찾은 자연.
1: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자연을 볼 수 있는 게 지금 DMZ인데 아직 개방 안 된 것도 개방되어서 이런 자연들이 있다는 거를 사람들이 알면 더 좋지 않을까요?
2: 분단이 남긴 상처 위에도 생명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뿌리를 내립니다.
7: 지대와 황무진 거를 개강이다.
8: 직접 보아드리다 보니까 아, 내가 이제 나라를 지키고 있구나.
9: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0: 아기 때부터. 엄마 부모는 불편하고 아빠는 가해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11: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2: 이어서 왔다 내 손주가 방송됩니다.
4: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아이에게 이유식도 그냥 시판 덮밥 소스 같은 거 부어서 하루에 한 끼를 먹이기도 하고.
2: 준비가 안 된 채 홀로 아기를 낳고 빠듯한 생계 속에 하루 한 끼조차 버거운 집이 있습니다. 쌓여가는 걱정과 자책 속에서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우는 아기를 안고 함께 우는 것뿐입니다. Save the Children이 위기 영유아 가정을 방문해 안부를 묻습니다. 이유식은 잘 먹고 있는지, 검진은 잘 받고 있는지.
4: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 상태, 이유식, 의료적인 부분 지켜보고 도와드렸습니다.
2: Save the Children이 전하는 주 5회 7끼의 이유식은 홀로 버티는 양육 가정에 큰 위로가 됩니다. 따뜻한 이유식 안부로 엄마와 아기의 오늘을 지켜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0: 상담만 받아도 작은 양의 빨래를 바로바로 세탁해서 탈수, 배수까지 오케이. 홀딩형이라 언제 어디서나 사용 오케이. 보관도 깔끔하게. 접이식 미니 세탁기 무료.
1: 아, 이번 신상한 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2: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1: 아, 이래도 되나?
3: 준비할게요.
1: 예.
3: AIA 생명.
1: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냐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4: 이동하실게요.
1: 네.
3: AIA 생명.
1: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5: 다시 들어가.
3: AIA 생명.
1: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6: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0: 상담만 받아도 세탁, 탈수, 배수까지 보관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무료.
1: 아, 이번 신상한 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2: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1: 아, 이래도 되나?
3: 준비할게요.
1: 예.
3: AIA 생명.
1: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냐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4: 이동하실게요.
1: 네.
3: AIA 생명.
1: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5: 다시 들어가.
3: AIA 생명.
1: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수고하셨습니다.
5: 수고하셨습니다.
1: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0: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1: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2: 상담만 받아도 세탁, 탈수, 배수까지 보관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무료.
3: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4: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아이에게 이유식도 그냥 시판 덮밥 소스 같은 거 부어서 하루에 한 끼를 먹이기도 하고.
5: 준비가 안 된 채 홀로 아기를 낳고 빠듯한 생계 속에 하루 한 끼조차 버거운 집이 있습니다. 쌓여가는 걱정과 자책 속에서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우는 아기를 안고 함께 우는 것뿐입니다. Save the Children이 위기 영유아 가정을 방문해 안부를 묻습니다. 이유식은 잘 먹고 있는지, 검진은 잘 받고 있는지.
4: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 상태, 이유식, 의료적인 부분 지켜보고 도와드렸습니다.
5: Save the Children이 전하는 주 5회 7기의 이유식은 홀로 버티는 양육가정에 큰 위로가 됩니다. 따뜻한 이유식 안부로 엄마와 아기의 오늘을 지켜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6: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7: 아기 때부터. 엄마 부모님 불편하고 아빠는 가해가 불편해서.
8: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9: 제 가방도 사야 되고 책노트도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8: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0: 안녕하세요. 저 사호 안젤리나입니다. 제 꿈은 한국에서 K-pop 아이돌 되는 거예요. I have two siblings. 여기는 클로이인데 우리 집에서 있는 공주입니다.
11: Kai is sweetest boy in our family. I live in Ethiopia with my dad, with my mom, and my Ethiopian harmony.
12: 안녕하세요. 안젤리나, 클로이, 카이 아빠 서준석이라고 합니다.
13: 엄마 에이덴드라고 합니다.
14: I say it all to translation at the same time, managing things instead of the one was Koika and then one was for the Potsko.
15: 포트라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가장 큰 자산이 된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에티오피아로 수출하거나 진출한 기업들을 지원하는 일을 많이 했었거든요.
16: 일단 에이든 솔림한테 내가 고마워요. 일단은 애가 있는데도 결혼을 해줬잖아. 서준석이랑 그것도 착 큰 거고.
17: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전에 에티오피아 사람과 결혼했다 이혼한 적이 있습니다.

0: 걱정은 안 되나 걱정이 많이 됐지. 결혼한다 그럴 때. 지금 새엄마잖아. 그러니까 아픈 손가락. 짠해. 안젤리나가 3년 동안 한국에 가서 같이 살다가 에티오피아로 갔어요. 많이 컸더만 사진 보니까. 아니 애가 너무 어른 같아. 마음 아프고 짠하고 그래요.
1: 기대돼요 할머니 보면. I want her to come early. I want to see her face.
0: 안젤리나, 클로이, 카이, 할머니 곧 간다. 기다려.
1: 할머니.
0: 아이고, 아이고.
1: 할머니.
0: 아이고, 아이고, 안젤리나. 아이고, 안젤리나. 아이고, 아이고. 진짜 많이 컸다. 할머니보다 큰 것 같은데?
2: 아이고. 비행기 타고 멀리서 왔어요, 할머니.
1: 학교가 보고 싫어요. 지금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있으니까 행복했어요, 지금. 지금은 행복하고. 할머니 보고 싶으니까.
0: 갑시다요. 궁금해. 뭐, 이 나라 저래 생각 어떨지. 아니 뭐 죽이기까지 하겠어. 안 넣는 거. 아이고 당나귀 당나귀 당나귀. 아 무서운 소리 되게 들어갔나? 아이고 참 진짜. 여기 또 물이 아직도 안 나오나 봐. 응? 얘는 언제 나와? 물 좀 받아주면 안 돼? 물. 아, 불이 틀면 좀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아이고, 정말. 아이고, 이거 깨질 것도 없는 거야? 아이고, 참. 아, 안젤리나. 하나가 탈때
3: 맛있는데.
0: 클로이. 응. 클로이, 내가 누구야? 응? 나는 누구야?
4: 할머니.
0: 오, 할머니. 오, 할머니. 너 아까 가르쳤어. 잘하지.
2: 할머니라는 거야, 지금?
0: 응. 치즈. 치즈.

0: 이거 완전 살머니한테 줄 거예요. 컵 놔줄게. 떨어지 말라.
1: 아, 컵 놔주는 거?
0: 카이로는요?
1: 아이.
2: 여기 칼 어디 갔어? 여기 있던 칼은 어디 간 게요? 아, 저기 있다. 아, 봤어.
0: 엄마.
2: 아유, 저 당근 쓰는 거 어떻게 쓰라야 될까요? 엄마.
3: 차 안 왔어? 차 올 때 했잖아.
0: 시간 보기.
3: 살라산데?
0: 살라산?
3: 어. 안젤리나!
4: 네!
3: 어딨어?
4: 왜?
3: 차 아직 안 왔지? 37인 것 같은데?
2: 그 요상한테.

0: 백시와?
1: 희율로.
2: 아니, 이런 차와.
0: 이런 차가 와, 이제? 아. 한 달에 얼마씩이나 줘? 교통비.
2: 얼마였지? 한 4만 원인 것 같은데. 너랑 같이 몇 명이가?
3: 7명.
2: 아니, 의자, 그럼 차 안에 7명이 탄다고?
3: It's not that big, but it's enough. One person stunt, other six. It's a...
0: 애들을 7명씩 태운다고? 차에?
2: 이런 차에 7명.
3: 맞다.
0: 아, 태우네. 아, 그래야 돈이 되겠지.
2: 살람.
3: One person stunt, other six.
0: 가서 열심히 하고.
3: 네.
0: 이따 봐.
2: 차. 일단 차. 안녕.
0: 아이, 잘 가. 고생하세요.
2: 알아들었어, 오케이.
0: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내 맘 하는 거지. 시간 몇 시?
2: 7시 48분.
0: 아휴,
2: 시간 없어. 빨리 움직여야 돼.
0: 또 장기들이 좋아서 안전히 학교를 갔었는데 또 갔는데 빈손으로 갈 순 없잖아요. 그 준비를 해가지고 갔지. 자, 이제부터 또 바쁘다, 바쁘네. 바쁘. 근데 이거 당연히 애들이 좋아할까나 모르겠네나. 뭐 맛있는 재료가 들어가기를 뭐를래. 아, 이 나라 사람들이 매콤한 걸 좋아한대서 떡볶이 재료를 사왔는데 관리 서울로 쉬었어요, 떡볶이가. 그래서 갑자기 잡채로 바뀐 거지. 이게 밀떡이에요?
4: 네, 밀떡.
0: 이게 한 봉지 얼마나
4: 몇
0: 명?
4: 1,500원.
0: 아니, 몇 명이 먹어? 40명 먹을 거야. 40명. 아우. 참말로, 아예.
5: 어머니, 이거 안젤리나 친구들이 좋아할까요?
0: 안젤리나 친구들이 안 좋아할 것 같으니까 문제란 말이죠. 아니, 이거 뭐 매운 거 하면 무슨 소스로 해야 돼? 너 가족 뭐, 그 매운 소스 있잖아.
2: 비빔면 소스가 있겠네. 달콤하고 새콤달콤한 거.
0: 불닭 소스가 있었잖아.
2: 불닭은 너무 매워. 뭔데? 조금만 들어도 힘들어. 그 비빔면 소스가 낫지 않을까?
0: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매운 걸 좋아해서 넣는 거야. 고마워. 응? 스페라올 시도 잡채 비빔면 소스. 빨간 잡채네. 아유, 빨간 잡채. 정말 친구들이 좋아하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도 매운 걸 좋아한다니. 그래서 하는데. 갓. 그러면 어떡할까나. 갓. 맛있어. 들어온 거 비하면 맛있어. 꼼짝 못하고 받아먹네.
6: 제 입맛에 맞는데.
0: 입맛에 맞아? 응. 됐어, 그럼.
6: 근데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0: 그러니까 우리 입에 맛있지?
6: 네.
0: 색깔도 이쁘고 됐네. 어이. 순서가?
2: 못 찾아, 엄마.
0: 자, 이제 감자, 통.

0: مسرت
1: 완전히 애들, 친구들이 좋아할지 모르겠네. 맛있어야지.
0: 그러게, 에티오피아 애들 식성.
1: 맛없어도 할 수 없고. 이제.
0: 하려면 되는 게 없고.
2: 아이들 좀 프랙티스 나.

0: 안정이는 학교를 처음이야, 처음. 하이. 내가 하나 줄게, 줘봐.
1: 내지, 얼른. 그 안정이는 학교는 처음이지?
0: 응, 처음이지. 언제 와봤까니?
1: 계단에 좀 올라가야 돼.
0: 어, 알았어.
1: 꼭대기층에 있어.
0: 꼭대기층?
1: 얼마냐?
0: 올라가.
1: 한층 더.

0: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애들 다 크네.
1: 그지?
2: 너?
0: 아이고, 애들 다 크네.
2: 너?
3: 어, 너무 행복했어요. I didn't know that they will come because I thought they just told me you can have fun at school, but I didn't know she's gonna bring some food, so I just did it on the day, and I didn't know, and I just told them to thank you for that.
2: No.
1: 살람 나추.
2: No.
1: 살람 나추.
2: 어 여기 여기 여기 할머니 여기. 나추.
1: 아, 할머니 의자?
2: 어.
0: 아, 할머니 의자?
2: 어.
0: 아이고, 고마워. 아,
2: 그래, 앉아. 어. 아, 할머니 앉아서.
0: 아니야. 만나서 반가워요.
2: She say nice to meet you.
0: 만나서 반가워요.
2: She say nice to meet you.
0: 아, 울컥해.
1: 나 울라고 얘기해야지. 야, 울라 그래, 또.
0: 몰라. 왜 눈물이 나는지 몰랐어, 나도 그때. 눈물이 많이 났어. 진짜 그냥 엉엉 울고 싶었어, 그때. 걔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네. 사회생활인데. 그걸 못하면 어떻게 하나 싶었어. 애들이랑 같이 있는 모습 보는 것도 울컥했고 배우는 교실 보고도 울컥했고 그랬던 것 같아요.
2: 아, 할머니 앉으세요.
0: 아니야. 만나서 반가워요.
2: She say nice to meet you.
4: 사랑해.
0: 나는 한국에서 왔어.
2: 그 코리안에 왔다.
0: 안젤리나 할머니야.
4: 이
0: 우리 안젤리나 예뻐해줘.
1: 안젤리나를 예뻐해달라고.
2: 아, treat me very very, 알았죠?
1: 안젤리나를 예뻐해달라고.
2: 아, treat me very very, 알았죠?
1: 그리고 오늘 뭐 했는지 설명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0: 뭐
1: 갖고 온걸 설명해 주지 뭐.
0: 아, 주먹밥하고 잡채.
1: 너 주먹밥 뭔지 알잖아.
0: 아.
1: 한번 설명해 봐.
2: Seaweed and rice in Tintasar Tabro.
1: This is the Korea rice, not from the Ethiopia rice. It's Korea rice. And also she prepared the noodle made by Skartnich. And with some little bit sweet and spicy sauce. Not very much. So I think you're gonna like it.

0: 좀 슬럼스. ሰዓት ችግር የለውም። የጾም ስለሆነ ምን ችግር አለ? በሰዓት አለ ችግር የለውም።
1: 맛있게들 먹어요. 맛있게들 먹어요.
2: She said that eat well, enjoy it. That's the Korean traditional style food. I hope you like.
1: 맛들은 있어? 맛있어?
0: 이 다프달?
1: 맛있어?
0: 이 다프달? 이 다프달?
3: 응. 일단 별다 맛있다.
0: 조금 해요.
3: 별다한 놈이다.
2: 정말 맛있다고, 아, 저 친구가.
1: 고마워.
0: 응. You like it? It has a spicy taste and a sweet taste.
1: 약간 매콤해서 잘 먹는 것 같아요.
2: 저 매콤하면 아마 에티오피아 친구들한테 익숙할 거야.
1: 이리 와, 더 줄게.
2: 더 먹고 싶은 친구들 와.
0: 친구가 더 먹고 싶어.
1: 그래, 어이. 더 줘?
0: 응, 그래.
1: 아이고, 고마워.
2: 안재이는 너무 간다.
1: 참말로 근데 맛이 괜찮은지 난 모르겠다.
2: 괜찮네, 괜찮네. 진짜 맛있네. 살짝 매콤한 게.
1: 매콤한 새들이 잘 먹나 봐.
2: 그럼.
1: 하얀 거보다.
2: 네,
1: 참. 어, 그래, 그래.
0: I really like Korean food. Your grandma cooks very well.
3: Oh.
0: What is the sauce?
3: Chukur.
0: What is the ingredients?
3: 어떻게 만들었어? She wanna know the ingredients.
2: 그거 저거 잡채를 만드는 거?
3: 응, 배워. 만드는
2: 방법?
3: 어떡해.
2: 그거 오라고.
1: 와.
0: The taste was like literally my childhood. I really just always want to eat her from home handmade food. It was so good. I want to eat it again. 오, 왔어. So, I'm some. 거의 다 다 좀. 아, 달아먹고 나일났어. 나 그렇게 생각했어. So, 이님은 정말 lit 가서 앉으면 이니 가서 아브라춤을.
3: Okay, you can start. Good luck.
0: Good luck. Good luck.
3: No, not now.
0: Please, see her.
2: 뭐 찾아?
0: 리릭스. 할머니 준비하는 거 있어요. 보여줄게요.
1: 어, 그래?
0: 네.
1: 그럼 보여줘봐.
0: 더 리틀리 할 수 있지?

0: 박수.
1: 이만큼 와봐. 너무 잘했어. 이 학교는 춤만 가르치나 봐. 진짜 다 잘해.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아이고.
2: 놀란 건 줄.
1: 왜 이렇게 잘하래?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다. 아, 그 댄스가 잘하더만. 아니 반짝반짝 빛났어요. 그 특히 뭐 춤출 땐 더 반짝반짝 빛나던데요. 그 내가 아니 이 학교는 춤만 가르쳐? 그랬구만요.
3: One, two, three.

0: 클로이. 클로이, 초콜릿 먹을래? 초콜릿? 어? 초콜릿 줄까? 별 척도 안 해, 그냥. 아구, 아구.
1: 네.
0: 별 척도 안 해, 그냥.
1: 땡큐.

0: 이리 와봐. 글로이. 깎아줄게. 깎아. 이리 와. 와봐. 아이고, 징그러워. 아이고, 징그러워. 징그러워. 가자야, 깎아야, 깎아. 이리 와. 알지? 어? 빨리 오세요. 아, 이따라. 아, 아, 아, 아. 이리 와봐, 이거 안아보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응? 클로이. 서클로이. 또 있는데? 이리 와.
1: 안 좋아. 슬쩍이야.
0: 그렇지. 빨리 와. 싫어? 응. 여기 있어. 참, 참.
1: 자.
0: 아이고. 나는 이제 애 키우라고 못 키우세요.
1: 뭐라 did?
2: 아, the different character, but she is different. It's okay.
3: 정전이에요? 가끔 이런 경우가 많아요.
4: 자주 있어요. 아침에도 정전이었었어요.
3: 아, 이럴 경우는 어떻게 좀 대처하세요?
4: 정전이 그럴 때까지 기다립니다.
5: 정전이 나갔네.

0: 안다니, 너 뭐해?
1: 숙제하고 있어.
0: 숙제하고 있어? 난 자는 줄 알았지, 안무도.
1: 아,
0: 해,
1: 왜
0: 숙제
1: 저요?
0: 계속 해. 할람 끝날라 멀었어?
1: 응?
0: 숙제 끝날라 멀었냐고.
1: 이것만.
0: 아, 그러니까 부지런히 해. 점수에 너무 연연하지 마.
1: 네.

0: 열심히 해야 돼. 공부는 때가 있는 거야. 때가 지나면 못해. 진짜 네가 아이돌을 하고 싶다고 꿈이라 그래도 공부는 해야 돼. 머릿속에 들은 게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지.
1: 머릿속에 들은 게 있으니까 가능한 일이야.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공부만이 살 길이야. 아이돌 안 하면 다른 거면 되잖아.
2: 먹고 야 얼른 좀 아마 얼른 돼.
0: 아이고 물 나와. 아이고 아따 물 나오니까 좋네. 애기 목욕 시키나 물 내고 있는데. 아이. 정말로. 카이, 클로이.
2: 틈시 꺼내면 어떡해.
0: 이거만 된다고?
2: 이플란나?
0: 이거 꺼?
2: 꺼, 이플란나? 또 저희 다깔깔아봤던 은너스 이따오보다도.
0: 무슨 말이지? 그냥 냅둬봐요.
2: 역시 이거 뭐 꺼내나?
0: 아, 이거.
2: 수박이나 바로 홀라.
0: 카이, 클로이.
2: 근데 알렌디 갈아봐 쇼지우 요알람 고하 예타 알렌디스와
0: 왜 꺼요 왜? 어? 왜? 너무 차가워
2: 뭐고 알렌디스와
0: 저 갖고는 안 되지 어젯밤 이거 따끈따끈해 갔더만
2: 노그 타이 우슨 우슨 이플라 러토토노 러토토 온다지 러토토노 타이 이플라스 노트가 온다거네 노 라토가 오노 바까 워시 워시
0: 하던 나이 때도 갖고 친구로 잘 지내봐요
3: 아 꽈땡 인데 나 안다 대마사세
2: 어메노스나지
3: 꽈땡냐 인데지
2: 손님 즈가
4: 나 뭐하래 내 클로이 오네 내 클로이
0: 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오 따뜻해 어 뭐 따뜻해
2: 아이가 봐, 옷도 아이가 봐. 얼른 가까이.
0: 하돈 여기다 얘를 여기다 아 어, 봐봐. 응? 아이 예. 여기다 들여놓고 닦여.
2: 레몬 리조트 갈아토리 타떠우노 블라 하이 하이 블라 말했노. 냠나트 프로그램 알레. በምን እየተንተን እየተባለ አራፋ ሆኖ በደንብ ሆኖ የሚታጠቡት ሳምንት ሁለቴ ነው ሮብና እሁድ ዛሬ ሌላ ቀን ዝም ብሎ ተጠራርጎ ነው የሚቀመጡት
0: አይ ይሁን ታ ድሮኩ ታቀዮ
2: ካከየለ
0: አሁን ይሁን ይሄ ይሁን አ ባባ አይ여기다 단 거?
2: 아.
0: 어, 자. 아이고, 아이고. 자. 딱 사이즈가 딱이네.
2: 될까? 이거 있죠.
5: 원래 그렇게 물에 빠쳐서 하는 거는 수요일, 일요일만 하는 거예요.
0: 아, 그러는 거래? 아. 아, 한날 내가 집을 왔다 그랬구만. 그렇구나. 문화 차이네. 그건 짜증날만 했네. 알지도 못하는 게 내가 벌써 갖다 집어넣었으니. 에이.
2: 그래서 아마르냐, 근데 말 그만? እኛ ደግሞ ኮሪያኛ እንደማይገባን ማጣቀሙን ሆና ነው ነው ምንም የለም ግን በያት ግን በቃ
0: 쭈쭈기 나자. 자, 쭈쭈기. 할머니 하시는 거 쭈쭈기, 쭈쭈기.
2: 와, sit, sit, sit.
6: 엄청 반나고 했다고. 날토 알림튼 왈따백 엄마 따백따백. Oops.
7: Babo.
6: Babo.
5: Hold on.
7: Hold
5: on.
0: 에이든?
5: 네.
0: 애 세 보는 거 힘들지 않나?
5: 힘들죠.
0: 그러지.
5: 네.
0: 애쓴다, 애써. 엄마 되는 거. 와, 머리도 빨리 땄네. 아이고, 진짜 빨라. 나는 못 해. 안 해봐서.
5: 안 해봐서?
0: 못 한다고, 머리 같은 거.
5: 네. 우리는 매일매일 이렇게, 이런 스타일로 하니까 좀.
0: 진짜 빨려네.
5: This is night style.
0: Chloe.
5: Night style. Chloe.
0: 할머니랑 잘까? 코 잘까? 할머니랑 잘까? 코 잘까?
5: You wanna sleep with 할머니? 응?
0: 그건 적당하잖아. 하던 가위 져주세요.
5: 엔트는 이자가 엔트를 르타즈로 펠리가노.
0: 자, 가봐. 들어가 봐.
5: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자요. 가위.
0: 응, 알았어. 야. 코 자. 자. 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자장

0: 엄마, 여보, 렛츠고.
1: 우리 어디 가요? 어?
0: 아, 좋은 데 가, 좋은 데.
1: 좋은 데 가?
0: 어. We go some nice place. 클로이랑 안젤리나는 아빠 차, 할머니도 아빠 차.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장모님하고 와이프는 저 다른 차 하나 불렀어.
2: 아. 쉬쉬. 멋있게.
3: Yeah, let's go. 가자.
4: 우리 간다. 가자, 클로이.
0: 어, 날씨 좋다.
1: 아이고, 이쁘네. 아니, 솜사탕을 뿌려온 것 같은데, 하늘이. 어, 뭉탕이, 뭉탕이, 뭉탕이, 솜사탕이야.
4: 날씨 좋네.
0: 어, 당나귀.
1: 아이고, 당나귀, 당나귀, 당나귀. 아이고, 참. 안달이나 봤냐? 아니, 횡단보도 있고, 왜 횡단보도 안 건너고. 당나귀가 길을 막아. 아이고, 아이고.
0: 다 왔어요, 클로이. 1 minute.
4: 다 왔다. 예!
0: 그냥 휴양지처럼 에티오피아 분들 일로 많이 와서 저기 주말에 많이 왔다 갔다 해.
1: 고맙구만. 이런 데까지 데려와주고.
0: 그 애기 보느라 엄마 고생했는데 이 정도는 뭐 약속하지. 아이고, 뭐.
1: 여기 또 ATM까지 다 있네. 돈 쓰라고. 아, 그리 가는 거야? 가자, 가.
0: 살랐네, 씨. 냈네, 씨. I think do you have a package? 문화 문화를? 쓴문. 아, 씨, 리즈노? 아, 씨. 아주 좋습니다. 여기서 꼭 해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내가 일로 왔거든, 지금?
1: 꼭 해야 돼?
0: 어.
3: 아, 조심하세요.
1: 저걸 탄다거나.
0: 그치?
1: 아니, 진짜 에티오피아가 별걸 다 하네. 아이고, 별걸 다 해. 아이고, 정말. 가만히 있어봐.
0: 그렇지, 그렇지. 그냥 코가 안 드세요. 코가 안 드세요, 철푸덕.
3: 무서워.
0: 올라가.
3: 아, 손, 손, 손.
0: 무섭냐? 그냥 멀리 가지 말고 앞에만 있어.
1: 오케이.
0: 자, 해봐, 문재인아. 천천히, 천천히.
1: 안 해도 가네.
0: 자, 그만하고 가만히 놔둬. 이제 앞으로 가게. 어.
3: 저 무서워요.
1: 괜찮아요. 무섭고 없어. 안재인아.
3: 네?
1: 빠져도 괜찮아. 왜 이거 입었잖아. 그냥 좋게. 절대로 안 빠져.
0: Right. Okay, good.
3: 오, 재밌다.
1: 나도 재밌어. 오른쪽. 치. 근데 풍경이 너무 좋지 않냐, 안젤리나?
3: 어, 좋아.
1: 이쁘다. 뷰티풀이야. 와. 진짜 와우네. 와우. 별거 다 해봤어요,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4: 재밌었어요, 너무. 같이 할머니나 같이 하니까. 다음에도 또 하고 싶어요. 할머니나 같이 여기 도쿄에 때.
1: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0: 계단 일로 들어가셔야 돼, 식당은.
1: 아, 그래, 알았어. 이게 뭐야, 향 태우는데?
3: 이거 냄새가 뭐 이런 거.
1: 아이고, 전망 좋네. 아우, 이쁘다, 이뻐. 예뻐. 아이고. 우리 밥은 어떻게 먹어?
0: 여기 뷔페식이어가지고 가서 떠오면
1: 돼. 아, 뷔페식?

0: 해외 점론에 이 답답.
1: 미안하지만 냄새 맡아 마셨어. 얘는 뭘까?
2: 이거는 드니치 그리고 감자 여기 당근 같이 이거 맛봐요. 맛있어요. 이거는 고기 비프 소고기.
1: 너 뭐가 다 잡았어? 다 담은 거야?
2: 네.
1: 왜? 무염해보여? 괜찮은데? 땡큐, 땡큐.
3: 지금 알아주고
2: 드리기.
1: 여기 음식을 갖고 오면서 내가 에스코트를 받았거든. VIP가 된 기분이네, 완전. 감사해, 아들한테.
4: 고맙긴 해. 약속해, 내가 이렇게 했지.
1: 아니요, 약속 안 해, 하나도.
5: 알았어, 진짜.
1: 닭다리 잡았어?
4: 야미?
1: 잘 먹어서 예뻐.
4: Cheers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1: 그래, Cheers 한번 해.
4: 건강을 위해서.
1: 건배. 응.
4: 고생 많으셨어요.
1: 우리 집을 안 가고 어디 가?
4: 호숫가 다음으로 또 내가 준비한 두 번째가 있어.
1: 아이고, 미.
4: 온 김에 겸사겸사 좋은 데 좀 많이 보라고.
1: 헐.
4: 엄마, 여기가 아디스아바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은또또 산이라는 곳이야.
1: 어이.
4: 고도가 높아요. 여기가 이미 한 3,000m쯤 될 거야, 지금.
1: 올라오다 지금 꼬깍 했어요.
4: 잘했어. 귀가 오목하지?
1: 응.
4: 저기 봐봐, 도시.
6: This way.
7: Okay.

0: 아디스아바바도 굉장히 크네. 다 보이네. 대도시야. 뷰티풀. 야, 곤조.
1: 곤조.
0: 아, 곤조. 하던 쫙 구름. 아이고.
1: 아이고.
0: 예뻐요.
1: 에나프찰레미니.
2: 이거.
1: 에나프찰레미니.
2: 건강.
0: 잘 건강 잘 생기라고? 네. 뭐 이제 갈릴 뿐이 없어. 차 위에. 하던도 건강하셔요?
2: 안침바디 이나고니. 네.
0: 진짜 고마워요.
2: 베타맘 사그날로.
0: 하고. 아이고, 잘 계셔요, 잘 계셔.
3: 하이파이브.
0: 하고, 하고. 글라이, 잘 있어? 응? 봐봐, 사돈.
4: 응.
0: 그. 아, 한국은 이래, 하트가. 알람이.
2: 응. 응.
3: 하나, 둘, 셋.
2: 천천히 할머니 다리 아파.
0: 그래. 동생들이랑 지내는 건 어때? 힘들지?
2: 네.
0: 얼마나 힘들어?
2: 괜찮아.
0: 안젤리나 특히 짠하고 진짜 어른스러운 게 너무 짠해. 눈에 아른아른할 것 같고. 그러네. 안젤리나 참말로 기특해. 그래도 저 정도면 뭘 괜찮다 싶기도 해. 사이좋게 잘 지내대요.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마음이 놓였지.

0: 당신이 바라는 이브이는 무엇인가요?
1: 전화지! 끝나지 않았어요!
0: 모든 삶에 어울리는 이브이입니다. Forever Life, Tokyo EV.
2: 할머니, 제가 만든 거 있었는데.
3: 뭐?
4: 안 나오네.
2: 제가 냄비 받침 맞췄어요. 그런지 잘 안 나와서. 아까.
5: 재주가 있어요, 손재주가. 우리 손녀딸이. 가서 고이 고이 잘 쓸게. 네. 알았어.
2: I just gave her to make a memorial of me. I just told her to remember about me whenever she sees that.
5: 또 눈물 나오래, 진짜. 아유.
4: 할머니, 울지 마세요.
5: 마음이 아파.
2: At core, just try to remember me and I will always love you. Maybe next time you come to Ethiopia and spend time with me. And stay healthy. Don't hurt yourself a lot. Just stay healthy.

안젤리나, 진짜 항상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잘 자라줬으면 좋겠고 행복해야 돼.

0: 안녕하세요. 저는 피아예요.
1: 엄마 맛있다.
2: 피아 다 먹었네.
0: 엄마, 엄마, 아빠, 우리 레브리 패밀리야. 안녕히 있어. 엄마는 나도 울어. 이건 엄청 귀여워.
3: 드디어 간다.
4: 나왔다, 나왔다. 아이고, 애들 온다, 온다. 어디 갔지?
5: 공항에 못 가고 집에 있어요.
6: 남자만의
4: 돌발 상황.
6: 어떻게 하지?
7: 엄마랑 와이프랑 팀 먹고, 나랑 안젤이랑 팀 먹고, 밥 사주기 하자, 밥 사주기. 도개. 두 번, 오케이.
4: 너도 높이 던져. 잘함 잡아.
7: 한 번 더 해봐, 엄마.
8: 오케이.
4: 와, 이거 뭐야?
8: 아, 얜.
4: 이것만 안 잡히면.

0: 오케이.
1: 걸자리 나와야 되는데. 걸.
2: 야,
1: 우리가 이겼다.
0: 하이파이브.
3: 안재인아, 너 용돈에서 밥 사자.
4: 이어서 최후의 인류가 방송됩니다.
5: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6: 아기 때부터. 엄마 어머니 불편하고 아빠는 가위가 불편해서.
7: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8: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장롱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7: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마이브라운은 너희가 병원에 자주 가면 좋겠어.
1: 병원 가자.
2: 이미 병원 가자.
3: 병원 가자.
4: 꼬박꼬박 진료받아야 오래오래 건강하니까. 병원비 앞에서 망설임 없도록
0: 마이브라운만 믿고 병원 가자. 용기 있게 마이브라운.
5: The United Nations has warned that the current climate crisis poses an unprecedented threat to human survival.
6: 실내 기압이 안전 수치를 초과했습니다. 배를 찾아 숨통을 틔우세요.
7: 시간 없습니다, 여러분. 빨리 갑시다.
8: 네. 와. 정글인가 봐요. 열대우림인 것 같은데?
9: 사바나.
6: 흩어진 네 개의 파편을 모아 하나의 형상을 만들면 첫 번째 문이 열릴 것입니다.
10: 하나, 둘, 셋.
6: 그리고 과학의 언어를 해독할 수 있다면 두 번째 문 또한 열릴 것입니다.

0: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잊어서는 안 돼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1: 계속 막 붉은빛 번쩍번쩍하고 약간 위험 상황인 것 같아서 좀 정신이 없기도 했고.
2: 와, 여기 진짜 깜깜한데?
3: 조심하세요. 어두워요.
2: 조심하세요.
4: 이 문이 저 문 같고 이 계단이 저 계단 같고 그러다가 여기 갇혀버리는 건 아닌가? 여기 잘못 들어가서 갇힐 수 있지 않을까?
5: 야, 우와, 바람이 우와! 와, 밀릴 정도야.
3: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5: 뭔가 배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2: 렁이라고 써 있어요.
5: 아, 왼쪽, 네. 뒤쪽으로, 이쪽으로 가면 렁.
3: 와, 해가 있는 것 같아요.
0: 뭘 찾았나요?
3: 시스템 액세스 터미널.
2: 이게 정보의 전부예요?
0: 일단 제 생각에는 이게 비밀번호를 해야 되니까 누구는 있고 누구는 흩어져서 또 단서 좀 찾으러 가는 건데요?
3: 단서를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 다른 길 있었대요.
3: 다른 길로 가보시죠.
0: 다녀와요.
5: 갑시다.
2: 찾아오겠습니다.
0: 뭘까? 무슨 비밀번호 같은데 뭔지 모르겠어요.
6: 일단은 여기 근처에는 비밀번호가 없는 것 같고.
0: 그러니까.

0: 여기 숫자도 있네. 그러면은
1: 근데 영문하고 지금 숫자 조합인데 글자 제한 수도 없잖아요.
0: 그러니까 그냥 올 때까지 뭐
1: 이거죠.
0: 없으니까 눌러볼까요? 어?
1: 프로세싱? 뭐안 되는데? 우리가 이 길로 왔고 오른쪽 길로 안 가본 길로 가죠.
2: 아까처럼 어디 숨겨져 있을 수가 있어갖고 잘 찾아봐야 될 것.
3: 그러니까 이게 서두르면서도 주변을 잘 봐야 될것 같아요.
4: 노 사바나. 조심해서 들어오세요.
2: 우선 시원하다.
0: 여기 가볼게요.
2: 한번 가볼게요.
5: 폐랑 숨통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기압의 문제겠구나. 근데 그걸 이제 어디서 제어를 해야 되지라는 생각에 조금 막막하긴 했어요. 왜냐면은 처음 봐보는 곳이기 때문에.
6: 이거 아닐까요? 공기 필터 같이 생겼는데? 이런 거 같은 건.
2: 이건 뭔가 필터들 같은데? 단위가 다 GPM이에요, 다른 장비.
6: GPM 뭐지? 아, 왜 기억 말락말락하지? 그램퍼
2: 마이크론. 네, 아웃 마이크, 마이크론인가 보다.
6: 그러면은 에어솔 아닐까요? 에어솔?
2: 에어솔의 양.
6: 그러니까 그래야 약간 공기 필터 같은 건가?
4: 저희는 앞쪽으로 계속 탐험 중입니다.

0: 샘플인데?
1: 아까 거기서 써야 되는 샘플 아니야?
2: 여기서 뭔가 일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0: 여기서 계속 뭔가 실험을 하고 유지를 하고 했던 것 같은데요?
2: 여기 노트가 있는데.
0: 노트예요?
2: 근데 이건 새 거예요.
0: 완전 새 거? 어어. 이곳은 정말 신기한 공간이다. 다소 삭막한 풍경에 길을 잃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든 출구를 발견하게 된다.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걷고 또 걷다 지상으로 올라가면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 미래를 심은 지 4개월 만에 수확했다.
1: 어? 피자를 만들어 먹었대.
3: 여기 있었던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은 했는데 진짜 그 증거가 딱 나왔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살짝은 볼 수 있었을 때 그때 엄청 압도됐던 것 같아요. 진짜 울컥했어요. 진짜 소름 돋고.
4: 제가 자주 하는 비밀번호는 그냥 2. 이거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비밀번호 아니에요?
5: 아니에요. 과연 되면은.
4: 승호 씨 추천해봐요. 생일이에요?
5: 네. 될 리가 없지.
4: 아니 0817이 생일이에요?
5: 네, 8월 17일.
4: 멋진 사람들이 다 8월 17일 생일인가 보다.
6: 엄청 진중하신 거예요. 그래서 되게 그게 멋있었고.
5: 근데 이게 영문 조합이라. 뭔데 뭐 좀 찾았을라나? 아, 될 수도 있으니까.
4: 미안해요. 나도 모르게 나의 속마음을.
5: 아, 될 수도 있으니까.
7: 저희는 계속 앞으로 탐험하고 있습니다.
5: 네, 감사합니다.
4: 승호 씨.

0: 어때요?
1: 네, 더 열심히 찾아주세요.
0: 아니면 비밀번호는 뭐니 뭐니 해도 486 아니에요? 하루에 네 번 사랑을 말하고 여덟 번 웃고
1: 이게 된다고? 사랑은 아니었네요. 은지님하고 있었을 때는 그냥 재밌었습니다. 돌잡이 전문 MC답게. 네.
0: 안 되겠네요.
1: 이게 여기서 더 이상 할 수 지금 단서 없이 할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고 좀 가볼까요? 저희도?
0: 같이 단서를 찾으러 가볼까 봐요.
1: 네.
0: 가시죠.
1: 움직여서 뭐라도 해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근데 다른 분들은 어디로 갔는지 알아요?
0: 모르겠어요. 찾으러 가봐야죠, 이제.
2: 여기 문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보고 다시 한번
3: 돌아가는 길 한번 다른 데 찾아보죠.

0: 또 어디 위에 놓여, 뭐가 놓여있나 좀 잘 보면서 가야 되는데?
1: 그러니까 우리 이거 길을 잃으면 안 되니까.
0: 아, 여기는
2: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일까요? 저기 실험시설이 있는 것 같아요.
0: 약간 설비실.
1: 오, 워크샵 같죠? 네, 워크샵? 랩 워크샵. 오, 이거는 무슨 탱크지? 물 탱크인가?
2: 오, 이 공간에 도형 모형이 있어요.

0: 도면이. 설마 우리가 선반 작업으로.
1: 뭐 펌프 같지 않아요, 이런 거?
2: 이게 이건... 이 공간에 기압을 낮춰줘야 되니까.
0: 핵반응모처럼 생겼는데?
1: 어, 이게.
0: 어, 이게 여기 모습이다. 폐인가 봐.
1: 폐가 쪼그라들었어. 일단 도면이 있고 각도계가 있고 얘는 뭐예요? 필름인데 그냥 까만 필름이에요?
0: 네. 저쪽에도 워크플레이스가
1: 저기도 뭐가 있는데?
0: 아 뭔가 저기는 익숙한 모습이 많아서 가기 싫다.
1: 아. PPE 없이 들어와도 되나? 어? 잠시만.
0: 여기는 아, 롱이다 롱이다. 여기가 롱이. 중요한 건다.
1: 팔 안 닿고
0: 돌아버리겠다. 이게 뭐야?
1: 이 U자 튜브가 있는 것 같은데?
3: 설계도 같은 그런 곳에 그 공기의 흐름을 그려놓은 게 있어서 아 이게 약간 안쪽에서부터 부풀도록 어떤 작용을 해야겠다 느꼈는데 이런 건물이 있고 내부 구조가 있다는 것은 뭔가 의미가 있다.
4: 뭘 좀 찾았나요?
5: 뭐 찾았어요?
0: 노트를 찾았어요.

0: 공중에 뜬 기둥이 어딨어?
1: 공중에 뜬 기둥에 매달려 보니 나도 폐의 일부가 된것 같았다 이런 것 같은데 여기 공중에
0: 공중에 뜬 기둥이 있었어요?
1: 알파벳이랑 숫자의 조합이던데 이게 뭔가
2: 아까 우리가 찾았던 그 그림.
1: 맞아요.
2: 근데 우린 여기까지밖에 없었고 이거예요.
1: 네, 그죠.
2: 지금 우리가 이 밑에 있어요.
1: 네.
2: 이 밑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간 거예요.
1: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막힌
2: 네, 여기서 막힌
1: 거잖아요.
2: 거예요.

0: 이게 너무 넓다.
1: 너무 넓어. 너무 미로 같아요.
2: 기압 이상 경고. 15분 내 기압을 조절하지 않을 시 기지가 전면 폐쇄됩니다.
3: 어떻게 시간 얼마 안 남았나 봐.
1: 아, 왔다.
4: 왔어요.
0: 우리가 돌아서 왔어요.
5: 어떤 쪽지를 찾았나요? 아,
6: 전혀 모르겠네.
0: 이 전체적인 지도예요.
1: 그리고 여기 있었던 사람이 남긴 것 같은 일기가 있어요.
3: 그래서 오. 이거랑 연결인 것 같아. BB팀이 찾은. 여러분,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문을 열어야 되는데 비밀번호가 필요해요. 그래서 알파벳과 숫자의 조합이 있는 그 비밀번호 우리가 만들기만 하면 문만 열어도 되는 거잖아요.
7: 숫자 알파벳이면은 그거 화학식 아니에요?
3: 화학 시간?
7: 화학식.
3: 화학식?
7: 어,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면은 CO2.
3: CO2 이런 식으로?
7: 어.
5: 아, 나 알 것 같아. 잠깐만. 이것들을 모으면 될 것 같아.
6: 이거 눈에 띄어가지고.
5: 요거를 모으면은 알파벳의 조합이 될 것 같아요. Gravel, Cotton, Charcoal, 그리고 여기 있는 조합이.
3: 그만 좀 가요.
8: 저를 포함한 팀원 7명의 뇌가 다 다르게 작동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을 해석하거나 어떻게 선택하는 게 옳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 팀원들 한 명 한 명 개성이 강하다.
0: 그리고 우리가 찾은 일지에 나오는 뭐 날짜나 이런 것도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
9: 우선 이것부터 보면 좋을 것 같은데.
3: 오케이, 좋습니다.
9: 이 그림이 요거예요, 지금.
3: 네.
9: 그리고 얘가 쪼그라들어 있는데 지금 뭔가 여기 부분이 요거 같거든요. 관이 이미 연결돼 있는 걸 수도 있어. 그래. 왜냐면 이걸 개조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공기를 어떠냐 불어넣어서 얘를 다시 부풀려야.
3: 아, 그래. 여기다 공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방법. 얘를 불어봐야 되나?
10: 근데 이게 구멍이 없어요. 내가 계속 만져보는데.
3: 여기? 어? 이거 그림?
0: 그러니까 저희가 찾은 건데 이게
3: 옆에 한번 봐보시겠어요?
0: 공기가 이렇게 해서 순환하거든요.
3: 그러니까.
1: 그러면 얘가 지금 우리가 가야 하는 폐인 것 같은데 만약에 얘가 기압이 얘네가 너무 높으면 얘가 들어 차야 되는 거잖아요.
3: 얘가 부풀어져야 비밀번호가 나올 것 같아요. 얘가 부풀어져야 비밀번호가 뭐가 뿅 하고 나올 것 같아.
1: 어떻게 부풀리지?
3: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부풀릴까요?
0: 공기를 넣거나.
3: 아, 공기가 따뜻해지면 팽창을 하잖아요.
0: 온도를 높이거나. 우리 계산할 때 온도 높이는 거 계산을 해서 퍼즐 하나 얻었거든요.
3: 네. 그러니까
0: 온도를 높이면 얘가 풍선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뜨거운 데 되면 그렇게 부풀 것 같아요.
5: 열을, 그러니까 따뜻하게.
11: 온실 같은 게 보였을 때랑 위에 창은 다 그 삼각형이 연결된 유리였을 때. 그때, 아, 이게 완전히 다 밀폐가 돼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미니어처는 플라스틱 같은 걸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따뜻하게 해야 공기가 팽창을 하지 않을까. 이것저것 조합해보다 딱 든 생각이 옆에 스탠딩 램프가 있었거든요.
5: 그러니까 따뜻하게.
0: 근데 어떻게, 왜냐면 저기.
7: 돋보기로 이걸로 하면 되지 않을까?
3: 쏴봐.
7: 뜨겁지는
0: 않아. 아, 이게 돋보기구나?
5: 네, 돋보기예요.
7: 그러면 하지 않을까요?
3: 아, 요렇게? 풍선에다 열을 가한다?
7: 요렇게?
0: 오, 됐다. 여기다 맞춰봅시다. 딱.
3: 풍선에다 열을 가한다?
1: 아, 얘가 부푸는 게 아니라 얘네가 부풀어야 되지 않아요?
0: 아, 요게 부풀어야 돼.
1: 그러니까 얘네를 뜨겁게 해야지 얘가 부풀지.
0: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뜨겁게 해야 돼.
7: 전체적으로?
12: 저는 이 공간을 어떻게 이해를 했었냐면 딱딱한 어떤 그 고체인 공간에 풍선이 달려있는 모습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는 이제 도망갈 곳이 없잖아요. 팽창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가 뜨거워지면은 여기 있는 부드러운 조직인 풍선이 이렇게 커지는 거겠거니.
9: 우선 뭐뭐있나 한번 좀 보죠, 그동안.
5: 그러니까 기본 원리가 우리가 기체를 빼내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건데
9: 빼내는 게 아니라 부풀리면 돼요. 왜냐면 그 호스가 이미 연결이 밑에 돼 있는 것 같아요. 끼워넣는 게 아니라.
5: 근데 이제 그 근본적인 저 모델의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보면 공간 안에 우리가 필요하는 종류의 기체가 필요하고 빼야 될 기체가 있고.
9: 아니, 뺄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지금 쪼그라들었잖아요. 빼면 안 되고 뭔가 구러넣어야 혹은 팽창시켜야 이게 볼록하게 되니까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8: 그 의미를 이해하기까지는 좀 더 걸렸던 것 같아요. 장홍재 박사님의 기여도 꽤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0: 여기다 깨끗한 물을 받을 수 있으면 돼요.
9: 이거 켰어, 나.
0: 어?
9: 이거. 선이 다 빠져 있었거든? 여기서? 근데 연결하니까 켰어. 이거 온도를 높이는 거죠?
0: 이거 온도 높이는 거요.
9: 이걸 가져가서 저기다가 해볼까요?
0: 그럴까요?
9: 뽑아갈 수가.
3: 선생님! 어떻게 하면 열을 낼 수 있어요?
9: 이거
5: 우리가
9: 적에서 온열이 켜는데 성공했어요.
3: 그렇네. 그러면 이거를 적고 갖고 가. 근데 저거는 고정이잖아요.
2: 기압 이상 경고. 10분 내 기압을 조절하지 않을 시 기지가 전면 폐쇄됩니다.
7: 오, 시간이 부족한가 봐요. 이게 하면은 단서가 나와서 문을 열 수 있을 것 같아.
3: 오케이, 오케이. 기다려 봅시다. 상황을 좀 봅시다. 그리고 보내고
7: 일단 그 단서를 또 찾아야 되고 그쵸? 패스워드.
3: 패스워드의 단서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7: 그럼 결국에 이 모형처럼 우리가 이 거대한 거를 그대로 재현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 문 뒤에 뭔가 이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비슷한 도, 어떤 시스템이?
3: 아, 우리 도움이
7: 그러니까 이런 원리라고 여기서 배웠으니까.
9: 아, 이걸 어떻게든 뜨겁게 만들어야겠다. 솔직히 제일 먼저 생각한 거는 성냥이랑 램프가 보여서 그냥 불을 질러볼까. 어쨌든 부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닐까 싶었지만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좀 안전한 방법을 택하기 위해서
5: 장비가 있어서
9: 뜨거운 물을 붓는 거야.
5: 어디에?
9: 풍선에.
5: 팽창을 시키기 위해서?
9: 네.
5: 해볼까?
9: 그러면 여기에 뜨거운 게 어쨌든 모일 수가 있고 아 이게 그렇게 뜨거워질까? 그냥 불 지르면 안 될까? 알콜램프 갖고 와서? 아니, 제일 빠를 것 같긴 한데 됐다 야 이거
5: 요 실험 장비가 맞는 것 같아.
9: 우선은 좀 걸릴 테니까 켜놔보고.
3: 아니면은 뭐 그런 거 없나? 막 이렇게 더 뭔가 할 수 있는 열을 낼 수 있는 거 부풀어 오르려면 열을 가하래요. 과학자 선생님들이 그래서 내가 이거 열을 내야 될 거 그럼 열을 내보자 해가지고 막 찾았는데 여기서 열을 낼 수 있는 무언가를 찾고 있어요. 열을 낼 수
1: 그
3: 있는 무언가
1: 이런 C자 튜브가 뭔가 막 그려져 있었던 게 있었잖아요.
3: 이거 드라이기를 좀 쏙까봐요.
1: 세상에
3: 쏙까봐요 드라이기.
1: 네, 너무 좋아요. 드라이기 찾았어요. 드라이어를 찾아서.
9: 어, 진짜?
1: 네.
3: 오! 많이 부풀어 올랐다. 오! 그죠?
9: 완벽하게 닫혀있는 그 밀폐된 상황이라는 것까지는 눌러보거나 하면서 확인을 했고, 그럼 그 속에 들어있는 기체의 양은 변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온도를 높여서 속에 있는 기체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벽면을 밀어내도록 벽에 가하는 압력을 높여준다면 얘가 분명 다시 늘어날 것이다. 뭐 일상에서도 유명한 탁구공 찌그러졌을 때 어떡하냐? 뜨거운 물에 넣으면 다시 팽팽하게 튀어나온다. 이 원리를 똑같이 적용한 방식이었고요.
3: 근데 좀
5: 조금씩 부풀어 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요.
3: 어, 그렇네.
5: 올랐다.
0: 올랐어요.
3: 올랐다.
0: 그럼 이제 뭐가 달라진 거야?
3: 나와야 되는데? 뭔가가.
9: 우선 부풀리긴 했고. 그 다음 힌트는 뭐가 없었나요, 우리가?
0: 잠깐만.
3: 글자 있다.
9: 글자가 있어.
3: 바이오스피어 2라고 써 있는데?
5: 잠깐만. 그 글자가 힌트다.
3: 바이오스피어 2. 이게 비밀번호
0: 같아.

0: 바이오스피어 2.
1: 이게 비밀번호
2: 같아. 이게 비밀번호 같아.
1: 가서 신호합시다. 아~ 신호.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3: 바이오스피어 2.
1: 같이 가봐. 같이. 시간이 없어. 갑시다. 갑시다.
4: 무전기 다 챙겼죠?
1: 무전기 챙겼어요.
3: 무전기 하나 제가 챙겼어.
4: 아, 네.
3: 앞으로.
1: 선생님, 앞으로. 왔어. 승호 씨.
4: 네네.
1: 비밀번호.
4: 바이오스피어.
3: 아, 틀리면 영구 폐쇄 이런 건 아니겠죠,
2: 바이오스피어
3: 설마?
2: 바이오스피어 2야.
4: 됐다.
0: I, O, Sphere,
5: S,
0: S,
5: P,
0: P,
5: H,
0: H,
5: E,
0: E,
5: R,
0: R,
5: E, 2,
0: Verify.
2: 돼요?
4: 돼요?
5: Access granted. 오케이.
1: 상담이 해봐요. 오.
2: 이것도 힘으로 열어야 돼.
5: 조심하세요. 여기 미끄러워요.
1: 턱 있어요.
5: 여기 계단 있어요.
3: 아니 여긴 뭐 가도 터널이 계속 있어요. 이 건물은.
1: 아니 근데 지구에 폐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6: 어두컴컴하고 축축한 기도를 따라서 손전등이랑 워키토키에 있는 정말 미약한 불빛에 의존해가지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동을 했습니다.
1: 머리 조심하십시오.
7: 예.
1: 발도 조심하십시오.
7: 예.
1: 우와.
8: 좁은 통로를 통해서 딱 폐에 도달했을 때 진짜 압도당했어요.
9: 원초적인 경외감. 이건 뭐지? 라고 하는 amazing 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줬던 건 그 폐라고 불리는 공간 안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3: 이게 폐인가 봐. 팽경막처럼.
1: 이게 여기가 조금 이거는 단단한데 얘는 부들부들한 걸로 생겼잖아요. 움직일 것 같은데?
10: 아 그래서 얘가 바닥에 내려갔다
1: 얘가 다리 아 얘가 다리
4: 예.
1: 같은데?
4: 예, 예, 예.
8: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어떻게 얘를 고장난 폐를 고치면 좋을까?
1: 어쩌지?
4: 뭐가 없는데? 없어 아무것도.
1: 이 일기장에 힌트를 찾으려고 봤는데 이곳에서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공간을 처음 들었어. 여기 들어왔었나 봐요. 공중에 뜬 기둥에 매달려 보니 나도 폐의 일부가 된 것 같아.
10: 공중에 뜬 기둥에 매달린다는 게
3: 이거 같은데?
2: 그러니까 이거 같아.
1: 근데 우리가 이거를 그냥 매달려서 무게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뭔가 여기 공기압을 바꾸는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10: 그러면 아무튼 우리 단서를 조금 더 찾아보자고요. 다들 흩어져.
1: 여기 아직 다 보질 못했으니까.
10: 우리가 너무 이 공간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9: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 위에 있는 기둥이 여기까지 내려오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저 공간이 수축을 가능할 수 있는 물질로 되어 있으면
2: 저게 만약에 횡경막이라 그러면 숨을 내쉬어야 되는 거고
9: 그치
2: 그럼 우린 여기를 음압으로 만들어야 돼
9: 그치 여기를 음압으로 만들어야지만 이게 내려오는 거니까
2: 근데 제일 쉬운 건 사실 저 문 열어두면 되는데
6: 근데 저는 수술방에 있었기 때문에 수술방에서는 그냥 여닫는 걸로 음압 장치를 하거든요 압력을 바꿀 때 문을 열면 되기 때문에 제일 쉬운 건 문을 열면 된다 라고 말을 하고 딱 보니까 엑시트가 있어요

0: 여기 나가는 문을 찾았어요. 네.
1: 밀폐된 공간이었어요. 공간 안에 공기가 들어오거나 공기가 나갈 수 있는 어떤 출구를 찾는 게 기본이었죠. 그래서 저는 뒤쪽에 모든 관이나 구멍 같은 것들도 보고 다녔고, 그리고 나서 눈에 띄었던 거는 사우스 렁 엑셋, 이머전시 엑셋. 그걸 보고, 아, 이 문이 열리나? 한번 시험해봐야 되겠다라고 열어봤고.
0: 오우씨! 우와!
1: 여는 순간 이제 굉장히 큰 힘으로 공기가 나가는 것을, 기압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면서, 아, 역시 이 공간 안에 기압이 외부와 달랐구나.
0: 왜 내가 문을 혼자 잡게 하고 나가요?
2: 어, 미안해요. 어떻게 닫아?
0: 좀 도와줘요.
2: 어떻게 닫아?
3: 파이팅! 우와!
2: 아, 이거 열어놔야 돼요?
1: 열어놔야지만 아. 저 공간이 내려와요.
0: 우와!
2: 그렇다! 맞네! 근데 이거 많이 내려온 것
1: 내려오고
2: 같아요.
1: 내려오고 있죠?
2: 네.
1: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저 공간이 이 물질 자체가 우리 폐처럼
3: 이 기둥이 바닥에 닿을 때까지 내려온
4: 것 같은데?
5: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생각을 못했지? 약간 부끄러웠어요. 아니 이걸 문을 못 열었다고? 약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6: 왜 이게 기압이 올라갔을까?
3: 또 열릴 수도 있잖아, 이런 문제가.
6: 기압이 올라가는 건 온도가 올라가는 거니까.
2: 지구도 계속 뜨거워졌기 때문에 기압이 높아졌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다.
6: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 시설을 설계하던 사람들이 예측했던 온도 변화, 그러니까 기압 변화를 지금 벗어난 게 아닌가. 더 뜨거워져서 더 기압이 올라가고,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공기를 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게 아닌가.
7: 실험기지의 배가 호흡을 시작하여 실내 기압이 정상 범위로 회복 중입니다. 거대한 시설을 관장하는 배의 경이로운 숨결을 온몸으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8: 진짜 신기하다. 와,
2: 진짜 폐구나.
9: 와.
1: 정말로 공간 전체가 인간의 폐처럼 작동할 줄 몰랐어요.
0: 오, 올라가. 올라가.
1: 굉장히 신비롭고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6: 그래도 어떻게 끝났네.
0: 미션 해결한 거죠. 기지 도착.
2: 우와, 죽겠다. 좀 벗고 있어야지. 우와. 와. 도대체 누가 만들었길래 이렇게나 저렇게 거대한 건물이 있었대요?
10: 아, 엄청 크던데요, 진짜? 깜짝 놀랐어.
2: 와.
1: 어, 이거 누가 놓고 왔어요?
2: 뭐야?
6: 뭐예요?
2: 이게 뭐야, 이게?
1: 이게 뭐예요?
6: 물? 이거... 물인데?
1: 안에 뭐예요?
5: 근데 이게 완전히 밀폐돼 있잖아요.
2: 네. 들어도 되나?
6: 생물 있어요?
5: 이거 약간 에코스피어 닮았는데?
2: 에코스피어가 뭐예요? 동그란 거 말씀하시는
5: 거예요? 에코스피어가 이 완전히 밀폐된 그런 생태계를 재현해 놓은 구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산화탄소랑 산소랑 영양분의 순환이 이 안에서 다 자급자족으로 이루어지는.
2: 나는 이거 테라리움인 줄 알았어요.
5: 약간 그런 거예요.
6: 근데 저는 사실 약간 막걸리 발효하면 이렇게 돼요.
2: 저도 혐오인 줄 알았어요.
6: 네, 이거 잘못하면 터지거든요. 근데 폐쇄된 공간이었는데 근데 어디서 온 거지?
2: 사실 이거 누가 우리 여기 불러들였는지

0: 맞아요, 맞아요.
1: 그러니까 사막, 사바나, 열대우림, 바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 축소판에 지구를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다가. 네. 우리가 처음에 들어갔던 데가 열대우림이었잖아요. 아, 근데 열대우림이 왜 그 어디는 비가 오고 어디는 비가 안 오고 막 그렇게 있던데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요?
1: 지구과학자 선생님 왜 그랬을까요?
3: 그런 게 기후 위플래시라고 비가 내리는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이 있어요.
1: 어, 여기 써 있는 게 그 내용이에요.
3: 그래요?
1: 여기 써 있어요. 점점 빨라지는 극단적 기후 변화.
3: 전체적으로 열을 받으면 대기가 따뜻해지면 이제 수증기가 많이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그 대기가 팽창을 하면서 수증기를 머금을 수 있는 양이 늘어난다 생각하시면 돼요. 목마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더 건조해지고 오히려 대기로 수증기가 그러니까 1도 올라갈 때 한 7, 8% 물을 더 가지고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네, 그렇죠. 땅은 더 이게 수증기가 사라지는 거고 대기는 점점 더 물을 가지고 있다가 한 번에 쏟을 때는 또 그 양이 많아지고
4: 열대우림 식물의 이산화탄소 수량 변화 관찰.
5: 사막과 비슷한 환경도 있었어요. 네, 선인장이 있었고 이게 퍼즐하고 같이 있었던 건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낮에는 불을 뿜고 밤에는 얼음을 품는다. 물은 나를 피해 달아나지만 나는 생명을 끝내버리지 않는다. 나는 순환의 빈자리를 드러내는 거울, 지구의 결핍을 시험하는 실험장.
2: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아무것도 안 들렸어요.
6: 저 아까 제가 읽었거든요. 느낌이 너무 다르네. 사람을 약간 속상하게 만드네.
2: 그러니까.
7: 이전에 여기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과학자는 아니겠다 생각했어요. 약간 인문학의 언어 같아서.
2: 저희는 열대우림이랑 사막 사이에 사바나라는 곳에 있었어. 사바나? 저 근데 사바나에 대해서 완전 처음 안 게 저는 그냥 사바나
8: 빵바이야.
2: 뭐 하나 그 뭔 줄 알아요? 그 노래밖에 생각을 안 했는데 사바나가 그 중간에 역할을 하면서
3: 아 열대우림과 사막 사이에서 그...
2: 필요할 때 열었다가 남을 때 그 축적했다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걸 아예 처음 알았어요.

0: 그 열대우림을 약간 연결해주는 뭐 그런 다리 같은 존재인가 보다, 사바나가.
1: 그러면은 이게 지구의 어떤 축소판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꼭 밀폐된 공간을 만들었는지.
0: 그러게.
1: 그게 좀 궁금해요.
2: 이게 완전히 닫힌 생태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저는 이 우리 전에 왔던 사람들이 실험하고 싶었던 건 이거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구를 떠나서도 살 수 있을까? 결국에는 지구를 떠나면 여기 같은 생태계는 찾을 수가 없고, 오직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에너지라는 게 빛 에너지밖에 없잖아요. 밖에서 들어오는 건 빛 에너지밖에 없었을 때 여기 밀폐된 공간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0: 우리보다 더 먼저 온 사람들이 먼저 그걸 한번 해본 거 아니야?
3: 그러니까 지구가 망했을 때 밀폐 공간,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아니면은 이주를 했을 때 밀폐된 공간에서 사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생명체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생명 환경밖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행성 자체를 다 바꾸다기보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돔을 만들어서 연결해서 이주 가능성을 보는 게 아닐까.
2: 근데 제가 궁금한 거 있는데, 근데 이번에는 왜 폐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을까요?
4: 우리가 예상했던 범위를 넘어간 거 아닐까요?
0: 우리가 자느라 누가 코를 골아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왔나?
5: 그럴 수는 없어요.
4: 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코를 골면 오히려 생산을 더 못해요. 아... 왜냐면 무호흡이 있으니까.
3: 아니, 근데 원래 기지가 비어 있었잖아요.
4: 우리가 들어왔구나.
3: 우리가 대사를 시작을 했잖아.
0: 그래.
2: 그렇네.
3: 우리가 들어옴으로써 대사량이 전반적으로 올라가서 그 이퀼리브륨이 깨진 게 아니야.
4: 그러니까 이 인체라고 생각하면 우리

0: 항상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그냥 똑같은 걸.
1: 생각하지 못했던.
0: 근데 세균이 이렇게 7개나 들어왔다. 등치도 큰데.
2: 인간이 문제네.
0: 그러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결국은 여기도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3: 지구는 어쩌다 인간의 터전이 되어서.
0: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우리 터전이 된 바람에 폐가 고장난 것 같아.
4: 가이아 가설이라고. 가이아. 지구가 사실은 우리가 인지하는 것 이상으로 거대한 생명체다. 허파가 아마존 열대우림에 해당하고, 그리고 우리 그러니까 인체로 비유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지구가 갖고 있는데, 지구를 생명체로 보게 되면은 세균과 인간의 관계처럼.
1: 근데 그거를 우리는 지금 세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세균의 입장일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5: 근데 세균이라고 보는 거는 저는 되게 조금 의문심이 드는 게, 우리가 지구의 상황을 지구에게 더 유리하게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구에게 유리하다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좀 이제 있지만
1: 지금 되게 미국 사람 같았어요.
5: 아, 미국 사람 같았어요? 그 우리가 주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를 비난의 대상이라던가, 인간은 무조건 해롭다, 우리가 세균이다라는 프레임보다 정말 우리가 이 환경을.
4: 근데 제가 세균 얘기한 건 우리가 세균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또 세균이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인간이라고 하는 더 큰 시스템 안에서 공생을 만들어야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결국 같이 살아남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1: 제가 내일부터 혹시 세균맨이라고 불러주세요.
6: 아이고야.
1: 귀여운 별명 있잖아. 나는 그 캐릭터 좋아하거든. 나 세균맨 캐릭터 좋아하는데 내가 내일부터 세균맨 나 호빵이로 불러줘요. 나 호빵이라고 부르고 나는 세균이라고 부르고.
7: 깜짝이야.
8: 여러분이 실험기지의 숨통을 틔운 덕분에 도만의 생태계가 균형을 되찾았습니다. 그 지혜와 용기를 기려 생존을 이어갈 시대를 드립니다. 가장 먼저 폐를 찾아 숨결을 되살린 장동선님은 지금 시드룸으로 오십시오.
9: 가보겠습니다.

0: 어우, 아주 싱글벙글이신데.
1: 안녕하세요. 시드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2: 좋다.
3: 몇 개예요?
1: 총 13개가 나왔어요.
3: 왜 13개지?
2: 뭐지? 근데 난 그리고 이 누수가 어제는 한결 씨한테 먼저 줬고 오늘은 동선 씨한테 먼저 줬잖아요. 그게 이유가 있는 건가?
4: 아니, 아까 왜 한 명 한 명 한 명
1: 제 생각에는 어제 금고의 문을 연 게 한결님이었어요.
3: 아~ 그게 키웠구나. 크게 가자. 아.
1: 그리고 오늘 문을 마지막에 연 게 저였어요. 아~
5: 그 문을 열 수 있는 선택을 딱 해내는 그런 파격적인 행동을 하는 장동선 선생님도 우리가 모두 막혔을 때 뭔가 해결책을 만드는 건 아닌가. 물론 거기에는 그 육체적인 힘을 바탕으로 한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되지 않았을까.
1: 근데 저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2: 먼저 하세요.
1: 시드가 사실 종자잖아요.
6: 어허. 그렇죠.
1: 그 종자는 뭘 위해 필요해요?
2: 다음 생명?
6: 열매.
1: 돈을 붙이면 종자 또는 뿔리기 위해 있는
2: 더
1: 거잖아요.
2: 많은.
3: 시드머니?
1: 그러니까 시드도 저는
2: 시드도 더 많은 시드를
1: 더
2: 만들기
1: 많은
2: 위해서.
1: 시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AI한테 물어보면 물어봐, 알려주지
2: 물어봐.
1: 않을까?
2: 누수한테 물어봐, 누수한테.
6: 지금 AI 룸이에요.
1: AI 룸. 가서 물어보고 올게요.
2: 갔다 와요, 갔다 와요.
6: 한번 물어보세요.

0: 어떻게 하면 시드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나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기진의 씨앗을 더 얻기 위해서는 작물을 수확해야 하고 파파야 무화과 열매로 뭐 재배를 해서 수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토마토 씨앗을 말려서 보관해야 하고
1: 그거 잠깐 진짜 씨앗을 말하는 거 아니야?
2: 진짜 씨를 물어본 것 같은데?

0: 아니, 근데 아니 그러면 동선 씨, 아니 동선 씨 질문을
1: 제가 평상시에 땡 GPT로 많이 물어보거든요. 씨드를 많이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면 당연히 씨앗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아우, 여기가 무슨 묘종 가게도 아니고.
2: 수확한 만큼을
0: 진짜 씨앗을 그러니까 말한 것 같아요, 그렇죠?
3: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0: 그러니까 토마토나 고추 이런 진짜 그 씨앗을 말한 것 같은데?
4: 아, 진짜 씨드를 말하는 거였구나 했을 때 너무 귀엽잖아요, 답변이. 되게 단순히 웃기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되게 따뜻하고 좀 우리가 다 같이 깔깔거리고 했던 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좋았어요.
5: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할게요. 제가 제안을 할게요. 혼자 종자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우리 중 누가 봤더라도 이걸 일종의 개처럼 넣어서 뚫리기 위한 목적으로 공동 관리하는 건 어때요? 여기서 같이 살아남으면 같이 나누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긴 하거든요.
6: 근데 결국에는 만약에 우리가 똑같이 그 분배를 한 상태에서 이 프로젝트가 끝나게 된다면 아무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현금을.
7: 하지만 생존했죠.
8: 막판에 몰빵하고 나누면 돼요.
6: 아니, 왜냐면 차라리 이렇게 할 거면은 누군가가 모아서 그거를 받고 나서 나누죠.
5: 저는 그게 처음에 나눈 건 나중에 나눈 건 상관없긴 한데 항상 사람의 마음은 마지막에 많이 생기고 나면은 나누기 싫잖아요. 기본적으로 종자를 받은 사람은 이거를 다 같이 쓰기 위한 통에 넣고 싶으면 본인이 결정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6: 아, 이런 식으로 되면은 나중에 받는 사람들이 이거를 너무
5: 가져도 아, 돼요.
6: 아니 왜냐면 여기 우리 갇혀 있는데.
7: 아 그리고 다 보고 있잖아요.
6: 어 나도 이거 해야 되나? 라는 눈치를 보게 될 수 있을까 봐.
5: 자, 두 개씩 나눠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본인이 선택하세요.
6: 오케이, 줘봐봐요. 다 나눠.
5: 누가 준대요?
6: 왜 안 줘요? 다시 돌아왔다. 아니 갚을게요. 다시 돌아왔다.
5: 어, 줄게요. 일로 와요. 아니 저는 오늘 받은 걸 다 나누려고.

0: 똥 씨 나 무서워.
1: 아, 에바가! What, what's wrong with you?
2: 좀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
3: 이 뭐야?
2: 아이씨!
1: 7, 9, 8, 7, 6, 5, 4, 3, 2, 1!
3: 엄마!
4: 망했다!
1: 정말 우리 최후의 인류라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5: 어디가 아픈지 몰라서 혈액검사, 엑스레이랑
6: 그 검사 다 하면
7: 얼마나 좋게.
8: 마이브라운 가입밖에 한 게 없는데 당일 병원비가 알아서 내려가는 라이브 청구.
9: 안 깨도 되네.
8: 마이브라운만 믿고
10: 병원 가자. 용기 있게 마이브라운.
11: 이어서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가 방송됩니다.

0: 5년 전에 하고 장례식은 용역도 하나 없었어요. 너무 안심했죠. 설마 나한테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죠.
1: 대장내시경에서 아무 이상이 없는

0: 정상 소견이었는데 수년 내에 대장암이 발생한 그런 위험성입니다.
1: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는 이미 용종 단계가 아니고 암으로 진행된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장암 막을 수 있습니다.

0: 교육방송 52년, 공사 창립 26주년. 2000년 EBS는 새천년을 맞아 차세대 교육 허브로 도약을 꿈꾸며 학교교육 보완과 평생교육, 그리고 민주적 교육 발전을 목표로 대한민국 교육공영방송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난 50여 년간 혁신적인 교육 콘텐츠를 끊임없이 선보인 EBS. 2026년 EBS는 AI 혁신으로 제도약이라는 경영 비전을 설정하고 AI 시대에 발맞춰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인문교양 대기획, AI 고전, 역사를 바꾼 100책, 초등학생 대상 역사 드라마 AI 인물 한국사, 혁신적 비주얼의 AI 드라마 부활 수업과 EBS 청소년 문학관, 신진 제작자와 청년들의 큰 관심을 모은 AI 애니메이션 공모 및 선정작 방송 등 AI 기술을 전면 활용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시대적 화두를 고민해보는 AI 사피엔스,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처음 배우는 AI 등 EBS의 제작 노하우로 대국민 AI 역량 강화에 주력합니다. 글로벌 코믹 개발에 도전하는 과학 생존 리얼리티 최후의 인류, 글로벌 테크 기업과 협업으로 공연 확대 및 신인 뮤지션 발굴에 나서는 스페이스 공간 헬로 루키, 세계 석학들이 함께하는 지식 콘텐츠의 대명사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여섯 번째 시즌 등 세계 속 K-교육 콘텐츠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EBS는 국내 최초 어린이 철학 토론 프로그램 어린 철학자와 부모의 첫성 교육 등을 통해 AI 시대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평생교육 콘텐츠 역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집 다큐 청춘 경로의 재구성, EBS 다큐 프라임 암 전쟁은 끝났다, 생각의 멸종 등을 통해 사회적 과제와 해법에 대한 탐구를 지속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상을 비집고 글로벌 아빠 찾아 산만리 등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사회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겠습니다. 학교 교육 분야에서도 EBS는 고품격 초중고 강의 콘텐츠 개발 및 AI 기반 학습 멘토링, 전국 100여 곳의 자기주도 학습센터 운영으로 공교육 보완 및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대한민국 미래교육 트렌드 역시 이끌어갑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EBS는 한국 PD대상 3관왕 및 휴스턴 국제영화제 5개 부문 수상 등 다양한 작품들이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해온 52년, EBS는 앞으로도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임을 다해 수신료의 사회적 가치, 그 이상을 증명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2: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3: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0: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1: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장롱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0: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00여 년이 지나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작가가 있습니다. 세계가 사랑한 불멸의 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를 연구한 학자는 많지만 조너선 베이트만큼 깊은 통찰과 폭넓은 지식을 겸비한 사람은 드뭅니다. 영국이 인정한 이 시대 최고의 셰익스피어 연구자. 오늘 그와 함께 먼 옛날 런던의 극장가로 떠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이어서 AI 고전, 역사를 바꾼 백책이 방송됩니다.
1: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2: 아기 때부터.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가해가 불편해서.
3: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4: 책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3: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5: 어? 이거 실화야?
6: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7: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이어서 기획강연 청년의 개가 방송됩니다.
1: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2: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가해가 불편해서.
3: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4: 책가방도 사야 되고 책노트도 사야 되고 하는데

0: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1: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소리를 눈으로 볼 수 있을까?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막을 통해 누구나 함께 즐기는 방송을 만들죠.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누군가에겐 아주 편리한 서비스. 우리는 자막 하나에 진심입니다. 모두가 즐기는 장애인 방송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모두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어른이 된다는 것. 제가 잘은 모르지만 한창 힘들 때겠어요. 적어도 저는 그랬거든요. 사랑이든 진로든 경제적 문제든 어느 한 가지쯤은 마음처럼 되지 않았죠. 아니면 모든 것이 마음처럼 되지 않거나. 그런데 나이를 한참 먹다가 생각한 것인데 원래 삶은 마음처럼 되는 것이 아니겠더라고요. 다만 점점 내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시인 박준이라고 합니다. 시를 쓰면서 살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시인이라고 하면 뭐 베레모, 중절모 이런 모자 쓰고 긴 코트 입고 뭔가 바람 냄새도 나고 약속 시간 안 지킬 것 같고 생활력 없을 것 같고 또 자유로운 영혼답게 휙 떠날 것 같고 그런 이미지를 상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 시인들은 그냥 일상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제 소개를 조금 더 드리자면 제가 시인이지만 시만 쓰면서 살진 않습니다. 직업은 출판사에서 책 만드는 일을 오래 해왔습니다. 편집자라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수상했는데 한강 작가의 소설을 비롯해서 문학책을 만드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동안은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라디오 음악방송 진행자로 살았어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전국을 오가면서 고등학생 혹은 많은 청년분들을 만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의문이 드는 게 시인은 시만 쓰면서 사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가 24시간이라는 물리적인 시간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잖아요. 근데 저도 시인이지만 시를 쓰는 시간은 정작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제가 출근하는 날에는 많은 직장인들이 그렇듯이 9시간, 10시간 정도 일을 하는 거고요. 또 집에서도 일을 하죠. 가사노동이라고 불리는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빨래도 개야 되고요. 네. 그리고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뭐 밥 먹는 거 잠자는 거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때도 많지만 우리가 살면서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밥도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되고요. 잠도 자기 싫어도 자야 될 때가 있습니다. 다음날 일을 나가야 되는데 자야죠. 또 그뿐만 아닙니다. 제가 하루에 2시간씩 할애하고 사는 일이 있는데요. 이게 뭔가 싶으시겠지만 뭘까요? 강아지들이 배변했을 때 수거하는 배변 봉투입니다. 친환경 소재예요. 제가 함께 사는, 저와 함께 사는 두 마리의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일입니다. 강아지랑 산책하면 좋은데 하기 싫은 날도 있어요. 근데 하기 싫다라고 해서 안 할 수 없습니다. 야근하고 피곤한데 강아지들이 산책하지 않으면 불만에 휩싸이거든요. 또 이 두 마리가 한 번에 나가서 산책을 하면 좋은데 동시에 두 마리가 나가면 사나워져요. 막 짖고. 한 마리씩 나가면 완전히 온순하고요. 그래서 제가

하루 중에 얼마나 시를 쓰면서 살까? 한 달, 두 달, 세달 정도 쭉 기록을 이렇게 재보니까 하루 평균 20분 정도를 시를 쓰면서 살았습니다. 너무 미약하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저를 소개할 때제 삶의 비중으로만 소개한다면, 안녕하세요, 전 출판사에서 일하는 누구입니다라고 소개하거나, 하루에 2시간 그래도 산책을 하니까 강아지 산책자 박준입니다라고 소개하거나, 잠자는 박준입니다, 밥 먹는 박준입니다라고 소개해야 될 텐데, 가장 할애하는 시간이 적은 시를 쓰는 것을 내세우고 다닌단 말이죠. 그래서 마음이 조금씩 찔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무슨 서류를 작성할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뭐 생년월일도 적고요, 주소도 적고요, 그냥 행정적인 서류입니다. 직업을 적는 난이 있었는데 한 번도 시인을 직업이라고 적어본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20살 때부터 시를 쓰면서 왜 시인을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 물음을 뒤늦게야 하게 되었어요. 일단 시인이 직업이 아닌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수많은 일, 제가 하루에 대부분을 하고 살아야 하는 일들은 강제성이 따른다 그랬잖아요. 안 하면 안 되는 일, 혹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일. 근데 이것과 다르게 시는 안 해도 되는 일입니다. 시 쓰기는. 그러니까 제가 당장 시를 쓰지 않는다고 해서 제 삶에 큰 일이 생기지 않아요. 안 써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럼 왜 쓰냐?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시는 좋아서 씁니다. 자발적으로 써요. 쓰고 싶어서 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을 하는데 이거를 노동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이것이 노동이 아니니까 시인도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그러면 시는 뭐냐? 시는 취미이고요. 평생 죽을 때까지 제가 가장 좋아할 그런 취미 생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우리가 직업이라고 하면, 혹은 노동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돈을 목표로 합니다. 돈을 잘 벌든 못 벌든 돈을 목표로 일을 할 때, 또 정정당당한 대가를 받을 때 직업이라고 하죠. 시인은 직업일까? 그렇다면 돈을 목표로 할까? 번다면 얼마를 벌까? 대한민국의 시인이 시를 쓰면 얼마를 벌까? 갑자기 궁금해지지 않으십니까? 실제로 제가 고등학생 친구들을 만나면 아저씨가 시인인데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 첫사랑에 대한 이런 낭만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대뜸 연봉 얼마예요? 이거 물어봅니다. 제가 시를 쓰면 얼마를 버는가? 올해 들어서 5편의 시를 썼는데요. 이 5편의 시로 벌어든 돈은 5만 원입니다. 그러면 한 편에 만 원인가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한 편에 만 원은 아니고요. 또 당연히 돈을 누가 주냐라는 생각도 해봐야죠. 시인이 시를 썼다고 국민의 세금을 걷어서 어떤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기관에서 돈을 주나? 그러진 않습니다. 서점에 가도 있고요. 도서관에 가도 있는데 다양한 분야의 매거진 잡지가 발행되는데 의외로 시가 여러 분야의 잡지에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잡지사에서 시인에게 시 써서 보내줘요라고 부탁할 때도 있고요. 또 신문사, 뭐 아침에 읽는 한 편, 혹은 한 주에 읽는 시, 이렇게 신문의 문화면에 보면 시인들의 시가 실려 있습니다. 시를 써서 보내줬을 때 보통 한 편에 주는 원고료가 일반적으로 5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약간 계산에 오류가 생기죠. 너 올해 들어서 5편 썼다면서 5만 원 벌었다면서. 이건 무슨 얘기냐? 한 편은 운 좋게 어떤 매체에서 시인님 저희한테 작품을 보내주시죠라고 해서 제가 보내서 원고료 5만 원을 받았는데, 나머지 네 편은 어떤 매체에서도 저한테 시를 달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제 책상에 그냥 쌓여 있는 거죠.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건 돈 벌려고 쓰는 게 아니니까, 좋아서 쓰는 거니까, 어디에서 부탁을 하든 말든, 돈을 주든 말든, 좋아서 쓰는 시가 뭐한 달에 한 편꼴로 이렇게 쌓이는 거죠. 근데 가끔은 억울할 때도 있어요. 왜? 사람이 치사해지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돈 계산할 때인데요. 내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친구와 선물을 주고받았는데, 나는 4만 원짜리 선물을 친구에게 사줬는데, 친구에게 받은 선물은 어쩐지 2만 원이 안할것 같아. 그래서 찾아봅니다, 굳이. 찾아보고 괴로워지죠. 근데 이게 관계가 끝.

0: 끝난다는 증거예요. 돈 계산이 들어온 순간. 근데 저도 한 번은 내가 시를 쓰는데 돈이 드는데 왜 돈이 드는가? 주로 늦은 밤 혹은 이른 새벽 시간에 시를 쓰는데 졸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 쓸 때 의지하는 게 커피입니다. 커피 값이 무시 못하죠. 제가 한번 또 통계를 내봤어요. 내가 시한 편을 쓰기 위해서 커피를 얼마나 마시나. 전 주로 이제 원두를 사다가 집에서 이렇게 손으로 갈아 마시는데 시한편 쓰는데 원두 800g이 들어갑니다. 원두 800g이라고 하면 요즘 시세로 그냥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한 8만 원 정도 들어요. 그러면 시 쓰면 5만 원을 버는데 원두 값이 8만 원이 든단 말이죠. 원두 값만 드나? 새벽에 라면 안 끓여 먹어? 야식 값도 들고요. 시가 안 써지면 장비 탓을 합니다. 노트북을 바꿀 때가 됐는데? 이런 생각을 하죠. 키보드에 이 타격감이라고 하나? 타자감이 별로 좋지 않은데? 그러면 시를 쓸땐 돈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이너스죠. 시를 쓰는 일은. 돈으로만 따지면. 왜 쓰냐? 마이너스인데.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와요. 좋아서 쓴다고. 쓰고 싶어서 쓴다고. 이건 나의 취미생활이라고. 취미생활을 하는데 당연히 돈이 들죠. 뭐 돈이 많이 드는 세상에 숱한 취미도 있고. 비교적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 쓰기는 저에게 좋은 취미입니다. 돈이 덜 드니까요. 원고료를 받지 못할 때도 있는데요.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 좋아서 쓰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시한 편을 쓰고, 아, 내가 또 영원을 벌었구나라고 정신 승리를 합니다. 영원. 아무도 돈을 주지 않았으니까 영원. 근데 이 영원은 한글로 쓰면 멋있어져요. 여에다가 이응, 원. 시한편 쓰고, 내가 영원을 벌었네라고 멋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길게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다들 시인이 되어서 시 열심히 쓴 다음에 돈못 벌어봐라라고 악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취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취미. 제가 20살 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당연히 시인이 되어서 돈을 벌 거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 혹은 잘할 수 있는 혹은 하고 싶은 일을 꾸준히 찾아서 혹은 그 직업이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그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해서 마냥 행복하진 않습니다. 하기 싫어질 때가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꾸준하게, 성실하게, 심지어 그 일을 효과적으로 성취를 내어서 잘 해내야 되니까. 노동을 하면서 너무 힘들지만 하루 20분이라도 시를 쓰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혹은 기타 연주를 배우면서 이런 일들을 할때 오히려 삶의 행복이 가까이 오는 것이 아닌가. 아, 내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혹은 이렇게 삶에 여유가 없고 찌들어 사는데 무슨 좋아하는 일을 하냐. 그건 나중에 여유 생기면 하지. 이게 온당치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도 그렇게 길지 않더라도 이악 물고 사수하고 살아야 된다. 제가 한 번은 책을 읽다가 소설가 김훈 선생의 산문 중에 이렇게 무릎을 쳤어요. 아,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사시는구나. 뭐 이런 문장이 있었는데요. 나는 일할 때도 있었고, 놀 때도 있었지만, 놀때 인간이 온전해지고 깊어지는 걸 느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꼭 해야 하는 일을 잘하고 살아도 그것만으로 어렵고 대단한 일이지만, 인간의 온전함과 깊이는 결국 꼭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안 해도 되는 일을 할 때, 좋아서 하는 일을 할 때, 취미생활을 할때 생긴다. 그래야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낯선 곳에서 만났는데, 야,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겠구나라고 사람이 뻔히 들여다보이면 재미없잖아요. 만나면 만날수록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일까? 뭐해 먹고 사는 사람일까라고 궁금함이 들 때, 그 인간이 온전하다. 그래서 다들 뭐해 먹고 사는지 모르는 온전한 인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끝으로, 창의적인 일을 하는 분들에게, 많은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어요. 이 창의적인 일이라고 하면 제가 하고 있는 뭐 글쓰기나 작가나 예술일 수도 있고요. 요리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디자인 혹은 헤어 디자인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어려운 점은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을 누군가가 정확하게 판단해주지 않습니다. 점수를 이렇게 매겨주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가늠이 가지 않습니다. 제가 20살 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처음 시를 쓸때 너무 잘 쓰는 거예요. 천재인데? 어떻게 이렇게 쓰지? 제가 읽은 어떤 시집보다 시를 잘 써요. 그런데 공모전에 낼 때마다 떨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보다 못 쓰는 사람이 왜 자꾸 공모전에서 당선이 되지? 뭔가 짜고 치는 거 아니야? 불신합니다. 그래도 난 너무 잘하고 있어. 내가 제일 잘 써.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이렇게 한 5년의 세월을 보냈어요. 근데 세상은 날 인정해주지 않아. 그러다가 그냥 특별한 계기가 없었는데 어느 하루 아침에 제가 시를 썼는데 너무 못 쓴 거예요. 너무너무 못 쓴 거예요. 깜짝 놀라서 5년 동안 썼던 제 시들을 쭉 들춰봤는데 하나같이 다못쓴 거예요. 그래서 전기야 미안해, 나무야 미안해, 내가 허송 세월을 보냈구나. 그때부터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데 제게못써 보이니까 남들이 잘써 보입니다. 아, 이게 무시할 게 아니었구나. 이것도 어떤 의도가 있었구나. 저는 이게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가져야 되는 두 가지 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세상이 날 알아주지 않을 때는 내가 나에게 무한 긍정해야 됩니다. 가뜩이나 세상도 날 알아주지 않는데 나조차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이 일을 계속 해나갈 동력이 사라지거든요. 이럴 때는 나를 믿고, 비록 내가 지금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지만 잘하고 있어, 스스로 토닥여줘야 되고요. 어느 순간에는 나를 긍정하기만 해서 어떤 성과를 낼 수는 없습니다. 내가 나한테 정말 냉혹한 비평가가 될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실력이 늘어납니다. 남들에게서 배울 것을 스스로 찾을 수 있을 때, 그때 어떤 실력이 는다. 삶이 내 마음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뭔가 이 세계가 나를 위해서 조직된 곳이 아니구나라고 뼈저리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심지어 나와 가까운 사람조차, 나를 사랑하는 내 주변 사람조차 내 편이 안될 때가 많아요. 으이구, 네가 그럼 그렇지 라고 비난의 화살을 나에게 돌릴 때가 있습니다. 이때 뭐 해야 되냐면 내가 나한테 잘해줘야 돼요. 채찍을 들어서 안 됩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도, 주변 사람들도 다 나에게 채찍을 들고 있는데 나조차 나에게 채찍을 들면 난 어디로 도망갑니까? 이때는 당근을 오도구닥 씹어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 채찍을 들어야 되냐? 주변 사람들이 당근을 들고 있을 때. 내 인생 왜 이렇게 잘 풀리지?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판단하는 것이 왜 이렇게 잘 들어맞지? 뭔가 살만한데? 이럴 때는 채찍을 들고 내가 반드시 틀릴 수 있어, 잘못 생각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잣대를 나에게 들이대야 악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악당들의 공통점은 이 자기 비평의 능력이 사라졌거든요. 거기다가 내가 돈도 있고 권력도 생기면 주변에서 나에게 반기를 들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진짜 악당이 된다.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취미를 통해서,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 안 해도 되는 일을 통해서 뭘 해먹고 사는지 모르겠는 그런 매혹적인 사람이 되자. 그리고 나를 긍정할 때는 긍정하고, 부정할 때는, 비평할 때는, 비판할 때는 스스로 비판해서 악당이 되지 말자.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악당이 안된 상태로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이를 한참 먹다가 생각한 것인데 원래 삶은 마음처럼 되는 것이 아니겠더라고요. 다만 점점 내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겠죠. 내 감정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싶은데 잘못 전달하는 건 쉬워요. 손에 있는 거 그냥 던지면 되죠. 패고의 시간인데요. 뭐가 달라지냐? 내가 달라져요. 적어도 패배주의자는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당당해져요. 어쩔 수 없었다고. 그땐 그게 최선이었다고.
1: 이어서 지식 채널 2가 방송됩니다.
2: "군산 원도심의 골목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두 번째 교과서 한국사 강의를 맡은 역사학자 정재환입니다. 오늘은 클래식 한 곡을 들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들으시는 이 곡. 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베토벤의 교향곡 제9번 합창입니다. 이 19세기의 걸작이자 지금도 인류의 마음을 울리는 교향곡이죠. 그런데요, 베토벤의 침필 악보가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베토벤은 프리드리 실러의 시 이 환희의 부처를 바탕으로 합창과 오케스트라를 결합한 새로운 형식을 만들었습니다. 그 노래는 언어와 국경을 넘어 인류가 함께 부르는 평화와 연대의 노래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남긴 평화의 증거로 평가받으며 200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팔만대장경도 바로 이런 세계기록유산 중 하나입니다.

전쟁은 도시를 불태우고 이 사람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상처는 인류가 쌓아온 기억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1992년 사라예보의 한 도서관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13세기부터 소장해온 도서 150만 점. 이 수백 년의 기록이 잿더미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인류는 눈앞에서 지식의 역사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인류가 남긴 기록이 얼마나 쉽게 사라질 수 있는지를 깨달았죠. 이 사건은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기록의 보존은 인류 문명의 지속과 직결된다는 인식이 확산됐습니다. 그리고 1995년 유네스코는 인류의 기록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세계 기록유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첫째, 세계적으로 중요한 기록유산을 보존한다. 둘째, 지정된 기록유산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한다. 셋째, 기록의 가치를 세계가 함께 인식하도록 한다. 그때부터 2년마다 열리는 국제회의에서는 전쟁, 인권, 과학, 예술 등 인류의 역사와 정신을 담은 귀중한 기록들을 선정해 세계 기록유산 목록을 작성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텐베르크 성경, 안내 일기, 그리고 세계 인권 선언 등이 기록유산으로 등재돼 인류의 소중한 기억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아시아에서 세계 기록 유산을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네 번째로 많은 기록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요, 인류 공통의 유산으로서 가치 있는 많은 기록과 기억을 만들어온 민족이자 그 기록 유산의 소중한 가치를 잘 지키고 보존해온 나라임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도 인류의 정신과 기술, 그리고 신앙이 결집된 위대한 유산, 바로 고려의 팔만 대장경입니다.

고려는 왜 팔만대장경을 새겼을까요? 그 시작은 10세기 거란의 침입에서 비롯됩니다. 993년, 고려 성종 12년, 거란의 장수 소선영이 80만 대군을 이끌고 침공이 옵니다. 고려는 첫 전투에서 패했지만 서희의 단판 외교로 압록강 동쪽의 영유권을 인정받고 강동 육주를 설치합니다. 그러나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2010년, 거란의 두 번째 침입으로 현종은 수도 개경을 버리고 나주까지 피난합니다. 이후 다시 이어진 세 번째 침입에서 강감찬 장군이 귀주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26년에 걸친 세 차례의 전란,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며 고려는 불심으로 나라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이규보의 대장각 판군 신기고문을 보겠습니다.

거란과의 전쟁을 치르며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초조대장경을 조성했다. 전쟁 한가운데서 대장경을 새긴다는 건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백성의 마음을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불심을 중심으로 흩어진 민심을 하나로 묶고 이회적을 물리치려는 호국의 염원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초조대장경은 거란의 침입이 끝난 뒤에도 오랜 세월 고려의 정신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요, 1232년 이 몽골의 침입으로 부인사에 보관 중이던 경판이 불타버립니다. 단 한 장의 판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의 보물이 사라졌습니다. 고려는 다시 결심합니다. 거란의 군대를 물리친 것도 대장경 덕이었다. 이제 이 몽골의 침략을 막기 위해 다시 새겨야 한다. 이렇게 시작된 두 번째 대장경 조성.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팔만 대장경입니다. 1232년 이 몽골의 침입을 피해 강화도로 천도한 고려 정부는 1236년 이 강화도 선원사에 대장도감을 설치하고 남해에는 분사도감을 두었습니다. 화엄정 승려인 천기대사와 숙의대사가 경전수집과 교정을 맡았습니다. 대장경 조판은 대몽항쟁이 잠시 소강상태였던 1238년부터 1247년 사이에 집중됩니다. 고려는 초조대장경, 송나라 관판대장경, 요나라 거란대장경 등 여러 판본을 모아 대조했습니다. 승려와 문인, 관료들이 참여해 원문을 하나하나 교감하고 오탈자를 바로잡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작업이었겠죠. 이때 숙의대사는 고려국 신조대장교정별록 30권을 편찬합니다. 번역자, 권수, 주석, 제목, 위경 여부, 이 누락된 경전까지 꼼꼼히 점검하며 모든 수정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문과 신앙, 이 기술이 하나로 모인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전쟁 속에서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손끝에서 새겨진 경판 하나하나에는 나라를 지키려는 간절한 마음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1251년, 고종 38년에 마침내 팔만 대장경이 완성됩니다. 총 8만 1258매, 약 5200만 자의 글자가 새겨진 대장경. 그 거대한 기록의 탑이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팔만 대장경을 새긴다는 건 그저 불경을 복제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의 혼을 새기는 일이었죠. 1230년대 후반 강화도 선원사와 남해의 분사도감, 전국에서 모인 장인과 승려, 문인들이 밤낮 없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판은 단단해야 하고 글자는 오차 없이 새겨져야 했습니다. 그 과정 하나하나가 과학이자 예술이었습니다. 먼저 이 경판으로 쓸 나무를 고릅니다. 이 짧게는 30년, 길게는 50년 자란 나무 중 굵고 곧으며 옹이가 없는 것만을 선택했습니다. 산벚나무, 돌배나무, 후박나무, 단풍나무 등 10종이 넘는 나무가 사용됐습니다. 잘라낸 나무는 곧바로 바닷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2년 동안 염분이 스며들며 이 뒤틀림을 막았습니다. 그 다음에 건져 올려 소금물에 삶아 수액을 제거하고 부패를 방지합니다. 그 후 나무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세워져 1년 동안 자연 건조됩니다. 한편에서는 종이를 만듭니다. 이 당나무 껍질을 곱게 두드리고 풀을 섞어 묽은 종이죽을 만듭니다. 채로 떠서 얇게 펴내면 종이가 완성됩니다. 고려는 이미 질 좋은 한지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었기에 이 거대한 인쇄 사업이 가능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정확한 대장경 원고를 만들기 위해 숙의대사를 비롯한 고승들과 문인들이 모였습니다. 초조대장경과 송요의 판본을 한자 한자 대조하고 글자가 다르면 그 의미를 따졌습니다. 오탈자를 바로잡고
빠진 경전을 보충하고 위경 여부를 판별했습니다. 고증이 끝나면 원고를 작성했습니다. 한 장에 23줄, 한 줄에 14자, 모두 구양순체로 통일해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완성된 원고는 경판에 붙여 새기기 위한 판화본이 됩니다. 건조된 나무판은 대패로 깎고 정밀하게 다듬습니다. 오차는 1mm 이하. 그 위에 판화본을 뒤집어 붙이고 각수들이 한 자씩 새깁니다. 글자를 새길 때마다 절을 합니다. 이 글자는 곧 부처의 말씀이다. 그 마음으로 며칠씩 한 면을 완성했습니다. 경판 하나를 새기는데 숙련된 각수라도 5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 판각이 끝나면 바로 인쇄에 대조합니다. 원고와 맞지 않으면 그 글자를 도려내고 다른 나무에 새긴 글자를 쇠기와 불에 불로 맞붙입니다. 교정의 흔적은 인쇄본에서는 보이지 않을 만큼 정교했습니다. 글자를 새긴 경판의 양쪽 끝에는 이 마구리를 댑니다. 서로 부딪히는 걸 막고 통풍을 돕기 위해서죠. 네 귀퉁이에는 순도 높은 구리판을 덧대 뒤틀림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오치를 두세 차례 입혔습니다. 세계적으로 오치란 목각판은 팔만 대장경이 유일합니다.

1251년 고종 38년 경판 8만 1258매 글자 수 약 5200만 자 전체를 쌓으면 3200m 이 백두산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판이 지금까지도 거의 변형 없이 보존돼 있습니다. 팔만 대장경은 만들어진 지 7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거의 뒤틀림 없이 본래의 모습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비밀은 고려의 과학 그리고 장경판전에 있습니다. 이 나무는 쉽게 썩습니다. 고려 사람들은 그 성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에 나무를 베고 바닷물에 2년 동안 담갔습니다. 이 소금기가 수분을 흡수해 뒤틀림과 부패를 막습니다. 그 뒤 1년 동안 바람에 말리면 목질이 단단하게 잠깁니다. 이 완성된 경판에는 진한 먹을 발라 결을 메우고 생옷을 두세 번 덧칠했습니다. 옷은 이 곰팡이와 벌레를 막아 700년 지나도 경판이 썩지 않게 합니다. 팔만 대장경은 처음에는 강화도에 보관됐습니다. 그리고 조선 태조 때 1398년경 해인사로 옮겨졌습니다.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팔만 대장경은 해인사에서 숨쉬고 있습니다. 팔만 대장경이 보물이라면 그 보물을 지켜온 건물, 장경판전 역시 또 하나의 보물이자 기적입니다. 조선 세조 3년, 1457년에 대대적인 중수가 있었고 1488년 성종 때 학조대사가 왕실의 후원으로 다시 중건했습니다. 장경판전은 남북으로 나란히 서 있는 두 동의 건물입니다. 남쪽은 수달하장, 북쪽은 법보장, 서쪽과 동쪽에는 작은 서고 두 채가 있어 전체가 긴 네모 형태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벽의 살창 크기가 위아래로 다릅니다. 아래쪽은 넓고 위로 갈수록 좁아집니다. 이 구조 덕분에 공기가 아래에서 위로 돌며 자연 대류를 일으킵니다. 바닥은 숯, 찰흙, 모래, 소금, 횟가루를 층층이 깔았습니다. 비가 오면 습기를 빨아들이고 가뭄이 들면 저장된 습기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장경판전은 스스로 숨쉬는 건물입니다. 1995년 해인사 장경판전이 세계문화유산으로, 2007년 팔만 대장경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지식의 집과 그 안의 기록이 함께 인정받은 인류문화사에서도 손꼽히는 특별한 유산이죠. 세계유산위원회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장경판전은 15세기에 지어진 세계 유일의 대장경 보관용 건축물이다. 자연기상에 완벽히 적응하도록 설계됐으며 그 덕분에 경판은 수백 년이 지나도 깨끗하게 보존될 수 있었다. 팔만 대장경은 인간이 만든 나무판의 기록이지만 그 나무를 지켜낸 건 자연의 숨결이었습니다. 그 공전의 기술, 그 조화의 지혜, 이것이 세계가 고려와 조선의 문화유산을 존경하는 이유입니다. 팔만 대장경은 단지 불교 경전의 집합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인류의 사유, 기술, 신앙이 함께 새겨져 있습니다. 대장경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담은 경장, 그의 계율을 모은 율장, 그리고 고승들의 해석을 담은 논장. 이 세 가지를 합쳐 삼장이라 부릅니다. 석가모니가 입적한 후 제자들은 그 가르침을 잊지 않기 위해 암송했고 이후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 기록이 중국으로 전해지고 목판에 새겨진 대장경으로 발전했습니다. 최초의 목판 대장경은 983년 13만 매의 목판으로 완성된
북송의 관판 대장경이었습니다. 북송에 이어 대장경을 만든 나라는 고려였습니다. 이 고려의 초조 대장경은 북송본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초조 대장경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24년 정도 일찍 완성된 거란 대장경의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찰만 대장경은 초조 대장경과 송요, 일본의 문헌을 모두 참고했습니다. 당대 동아시아 불교의 모든 지식을 하나로 엮은 집대성이었습니다. 고려가 전쟁의 불길 속에서 새긴 기록 팔만 대장경은 이후 다른 나라의 탐욕의 대상이 되어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집요한 집착을 보인 나라는 일본이었습니다. 6세기 백제를 통해 불교를 받아들인 일본은 고려 말부터 여러 차례 사신을 보내 이 팔만 대장경을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막부 시대, 이 실질적 통치자인 쇼군과 지방 영주 다이묘들은 모두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심은 신앙보다 정치에 가까웠습니다. 민간에 깊이 뿌리내린 불교는 백성을 통합하고 통치를 정당화하는 정신적 기둥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인쇄본만이 아니라 팔만 대장경판 그 자체를 탐냈습니다. 그들의 눈에 팔만 대장경은 단순한 경전이 아니라 지배의 도구이자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장경을 조성하려면 당대 사상과 지식이 응축된 불경에 대한 높은 이해, 정교한 제작 기술, 그리고 엄청난 인력과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이 무엇보다도 국력을 한데 모을 수 있는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가 전제돼야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요, 이 각지의 군흥이 분열돼 다스리던 지방 분권 사회였습니다. 국가적 역량을 모으기 어려웠던 그들은 조선에 집요하게 요청을 이어갔습니다. 고려 말과 조선 초 한반도는 외구의 침입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해와 남해, 서해 연안을 따라 약탈과 방화를 일삼았고 때로는 내륙 깊숙이까지 침범했습니다. 조선은 해안에 성을 쌓고 전함을 제작했으며 이 사신을 일본에 보내 납치된 백성의 송환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런 불안한 국면을 이용해 이 팔만 대장경판을 내놓으라고 끈질기게 요구했습니다. 1414년, 태종 14년, 조선은 대장경 인출본 일부를 일본으로 보냈습니다. 그 인쇄본이 일본 오타니 대학에 보관돼 있죠. 희귀한 동물 코끼리까지 조선에 바쳤습니다. 태종실록 1411년 2월 22일자 기록은요, 이렇게 전합니다. 일본 국왕 원희지가 이 사자를 보내 코끼리를 바쳤으니 코끼리는 일찍이 우리나라에 없던 것이다. 사복시에서 기르게 하니 날마다 콩 4두에서 5두씩 소비했다. 원희지는 이 무로마치 막부의 쇼군으로 그가 보낸 코끼리는 인도네시아의 마자파이 제국에서 왔다고 전해집니다. 이 코끼리 일화는 뜻밖의 결말을 맞습니다. 코끼리는 곧 조선의 골칫거리가 됐습니다. 식량을 엄청나게 먹어서 이 재정을 압박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해치는 사고까지 일으켰습니다. 1412년 12월 10일자 태종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 공조 전서 이우가 죽었다. 이우가 코끼리를 구경하다 그 꼬리 추함을 비웃고 침을 뱉었는데 코끼리가 노해 밟아 죽였다. 이 사람이 죽는 사고까지 일어나자 이 태종은 코끼리를 전라도 순천부 장도로 귀양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코끼리가 풀을 먹지 않고 사람을 보면 눈물을 흘린다는 보고를 듣고 그를 불쌍히 여겨 다시 육지로 들였습니다. 세종대에도 코끼리의 왕성한 식욕은 전라도의 재정을 압박했습니다.
결국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이 세 도가 번갈아 사육을 맡았습니다. 일본의 요구는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일본의 대장경 요청은 세종 때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차례 사신을 보내 팔만 대장경판 자체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팔만 대장경은 단 한 벌뿐인 국가의 근본이었습니다. 세종은 대장경판은 나라의 뿌리이니 내줄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1424년 세종 6년 일본 사신 규주와 법령은 대장경판을 얻지 못하면 벌을 받을 것이라며 이 조선에서 단식 투쟁까지 벌였습니다. 그러나 세종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곧 선언이었습니다. 지식과 신앙, 그리고 기록은 나라의 혼이다. 그것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팔만 대장경은 결국 지켜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지켜낸 결정이 오늘날 우리가 세계 기록유산으로 그것을 마주할 수 있게 한 가장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팔만 대장경은 불교의 유산인 동시에 고려 인쇄문화의 정점이기도 합니다. 삼국시대부터 이어진 목판 인쇄의 전통, 성종 때 설치된 비서각과 서적포의 기술, 그 모든 역량이 이 경판에 집약됐습니다. 팔만 대장경은 13세기의 전쟁 한가운데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흐르는 정신은 기도이자 기술, 신앙이자 학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불심으로 글자를 새겼고 기술로 그 신앙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팔만 대장경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지식의 방공호, 기억의 탑이라 불립니다. 팔만 대장경은 단 한 글자도 흩어지지 않은 인류 정신의 압축 파일이자 700년 넘게 보존된 지식의 결정체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세 가지 유전자를 봅니다. 하나, 불심의 의지에 외적을 물리친 호국의 유전자. 둘, 당대 최고의 불교 문화와 목판 인쇄 문화를 꽃피운 고려인들의 지식과 기술의 유전자. 셋, 수백 년 동안 그것을 지켜온 보존의 유전자. 세계에 자랑할 만한 빛나는 기록유산 팔만 대장경은 지금도 해인사에 있습니다.

나무로 만든 기록이지만 나무보다 오래 산 지혜입니다. 전쟁의 불길 속에서 태어나 700년이 넘는 긴 시간을 견뎌온 팔만 대장경. 결국 기록을 지키는 것이 곧 인간을 지키는 일임을 우리에게 다시 일깨워 줍니다. 지금까지 역사학자 정재환이었습니다.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띄엄띄엄 화재 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1: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 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왕초보 영어가 방송됩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근일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guys. Today is Friday. 드디어 한 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1: 아, 열심히 저희와 함께 달려오신 여러분들 진짜 최고 응원해요.
0: 넘버원입니다. 네. 자, 오늘 여행 영어 해볼 건데요. 자, 객실을 잡았어요.
1: 오, 설레.
0: 호텔 객실을 잡았는데 오션뷰인 줄 알았는데
1: 잠깐만요. 그랬는데
0: 뭐 했는데 네? 뭔가 다른 곳이 나오게 됩니다.
1: 공사장 뷰 이러면 곤란합니다.
0: 글쎄요. 예, 예, 예. 어떤 뷰가 나올지 오늘 공개가 되겠습니다.
1: 시티 뷰까지도 괜찮거든요.
0: 아, 그래요?
1: 예.
0: 오케이, 오케이. 아. 비슷할 수는 있는데 일단 한번 스토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 네?
0: 자,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알라이, 첫 번째 미션입니다. 우리 휴가의 묵을 호텔 예약했어? 했냐고 물어보는
1: 그렇죠. 왜냐면
0: 거예요.
1: 이게 최종 검수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예, 예약, 당연히 왜냐면 했는데도
0: 네.
1: 그렇게 물어보면, 했지.
0: 했나?
1: 예.
0: 그러니까 버튼 안 누른 거 아닐까? 막 그럴 수
1: 그렇죠.
0: 있잖아요.
1: 그런 적 있어요,
0: 와,
1: 저도.
0: 어우. 자, 두 번째 미션입니다. 더 일찍 예약했어야지.
1: 뭔가 이거 트러블이 있는데요.
0: 뭔가 중간에 스토리가 있을 것
1: 아하,
0: 같습니다. 네. 자, 이 문장들 다 영어로 우리 바꿔 볼 겁니다.
1: 네.
0: 그렇다면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우리 휴가에 묵을 호텔 예약했어?
0: Think some in English. Remember
1: 오케이,
0: English.
1: 오케이. 호텔.
0: Hotel.
1: 호텔, we have to go hotel and
0: Yep.
1: you have to book a hotel. Done?
0: Ah.
1: Did it?
0: Oh, asking me. Yeah, but the ocean view rooms were sold out.
1: Ocean view? Not ocean view?
0: Those rooms were sold out.
1: Sold out?
0: Sold out.
1: 더 일찍 예약했어야지.
0: Huh?
1: 응? You are so lazy.
0: Me?
1: Yeah. Booking so early.
0: I did it early.
1: Yeah. 아니, you know early. You so ocean view. Bye bye. Right?
0: Calm down, calm down. We still have a parking lot view.
1: Parking lot view?
0: Parking lot view, yes.
1: 뭔 소리야?
0: Yeah.
1: 주차장 뷰라고?
0: Parking lot view.

0: 야.
1: Yeah. 취소하자. 안 되겠다. 취소.
0: In English?
1: 취소. Cancel.
2: 아이고. 알고 보니 본인이 또 호텔 따로 예약했었던 걸 잊었다면서요?
1: 진짜 중복으로 예약하는 거 여러분들 해보셨어요? 저 해봤거든요,
2: 아, 진짜요?
1: 진짜로. 네.
2: 맙소사.
1: 정말 깜짝 놀란 적 있어요.
2: 아, 그럼 또 취소하는 또
1: 예.
2: fees도 내야
1: 맞아. 근데
2: 되고.
1: 다행히 제가 미리미리 해서 취소 수수료는 안 물었던 기억이 나요.
2: 다행입니다,
1: 휴.
2: 다행입니다. 자, 아무튼 오늘 내용 가지고 영어 다 흡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좋습니다.
2: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Did you book the hotel for our vacation?
4: Yeah, but the ocean view rooms were sold out.
3: You should have booked it earlier.
4: Calm down. We still have a parking lot view.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2: 자, 일단 미션 문장으로요. 우리 휴가에 묵을 호텔 예약했어?
1: Mm-hmm.
2: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1: Did you book the hotel for our 휴가?
2: 나눠볼까요?
1: 예. 그러면 너는 호텔 예약을 했니? 이렇게 나눌까요?
2: 근데 뭘 위한 예약인가요?
1: 우리의 휴가에.
2: 어.
1: 우리의 휴가에 호텔 예약했냐고 물어보는 거니까.
2: Okay.
1: So, 휴가 vacation으로 해볼까요?
2: 오.
1: 그러니까 방학이니까. holiday로 해볼까요? 예. holidays.
2: 아.
1: 하루가 아니니까요.
2: 아, 그렇군요.
1: 예.
2: 굉장합니다.
1: 예.
2: 네.
1: Did 많이 you? 좋아하시는 걸 보니까 왠지 섬뜩해요.
2: 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Did you book the hotel for our vacation? 이 맞습니다. 이 vacation이라고 하는 게 뭐 summer vacation이라고 해서 진짜 방학을 의미하기도 해요.
1: 네.
2: 근데 이게 원래 자체가 이제 휴가라는 뜻이 기본입니다.
1: 그럼 홀리데이는 안 되나요?
2: 그건 휴일이죠, 휴일.
1: 우리
2: right.
1: 휴일에
2: holidays, right?
1: 조금 이상한가?
2: 왜냐면 이거는 national holidays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1: 예, 예.
2: Alright, so vacation이라고 하는 단어, 휴가가 되겠고요.
1: 네.
2: 여기서 솔직히 말해서 질문형인데 복잡한 구조가 아니라 정말 정말 핵심적인 기본적인 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1: 네.
2: 지금 질문을 했잖아요.
1: 예.
2: 과거 질문이에요, 현재 질문이에요, 뭐 미래예요, 뭐예요?
1: 과거죠. Did로 시작하니까.
2: 그렇습니다.
1: 네.
2: 오케이. 주어에 상관없이 무조건 Did로 출발을 하게 되면 Did you do something? Did she do something? 이러면 과거에 그 사람이 뭘 했니? 라는 질문이 되겠죠.
1: 네.
2: 오케이. 자, 생각보다 이거 막상 입으로 하려고 하면 헷갈릴 때 엄청 많아요.
1: 예.
2: 그래서 슬기 씨도 가끔가다 입영작을 잘하는데 질문형 중에서도 특히 과거형이 나오면 조금 이렇게
1: 머리 아파요.
2: 그렇죠. 멈출
1: 예.
2: 때가 있는데 그거는 계속 뚫어줘야 돼요.
1: 네.
2: 오케이? 자, 그러면은 did you 뒤에 동사 원형이라는 거 계속 기억하시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예약하는 게 지금 뭐가 나왔죠? 동사?
1: 부.
2: 이거 나왔어요.
1: 네.
2: 그럼 이거 활용해서 너 그 티켓들, 그 표들 예약했니?
1: Did you, did you book the tickets?
2: 그렇죠. Did you book the tickets? Do you? 이러면 너 원래 티켓을 북하니? 이상해요.
1: 그러네요.
2: 자, how about this? 너 테이블 예약했어?
1: 어? Did you book the table?
2: 아, did you book? 여기서는 그냥 일반적이니까 어가 더 좋을 것 같아요.
1: Did you book a table?
2: 아하, did you book a table? 이런 식으로도 물어볼 수가 있겠고요.
1: 네.
2: 얘는 사실 주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you든 she든 they든 my든 누가 됐든 간에 무조건
1: did로
2: 갑니다. 뭐 does, do 이렇게 현재형 같은 경우에는 바꿔줘야 되잖아요.
1: 예.
2: 과거형은 그럴 필요가 없죠. 그렇죠? Okay, you guys 같이 한번 낭독해 볼게요. Did you book the tickets?
1: Did you book the tickets?
2: Did you book a table?
1: Did you book a table?
2: There you go. 자, 그리고 우리 많이들 들어봤죠. 바로 book 대신에 원래 가장 기본적으로 예약하다라는 동사 뭐가 있을까요?
1: 아하, reserve.
2: 오,
1: reserve.
2: 오.
1: Yes.
2: 지금 명사로 하려다가 바꾼 것 같은데.
1: 맞아요.
2: 맞습니다. 정답? Perfect. 자, reservation. 걔는 명사이기도 하고
1: 예.
2: 예약이라는 명사이기도 한지만 발음할 때도 re가 아니라 re예요.
1: Re.
2: Reservation. But 얘는 reserve. 약간 reserve.
1: reserve
2: 이렇게 가게 됩니다. So reserve가 굉장히 격식이고 기본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그걸 조금 더 캐주얼하게 바꾼 게 북한다
1: book.
2: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So 같이 한번 이거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2: Did you book the hotel for our vacation?
1: Did you book the hotel for our vacation?
2: There you go. 자, 이랬는데
1: 네.
2: 근데 오션뷰 객실은 매진되어 있었어.
1: 그쵸. 또 휴가는 내 휴가일 때 남들도 휴가니까.
2: 맞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1: 예.
2: 저는 오션뷰 좋기는 한데,
1: 예.
2: 그냥 the first 5 minutes maybe.
1: 그래,
2: 한 5분은 되게
1: 맞아요.
2: 좋아요. 근데
1: 예.
2: 그 생각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돈을 너무 많이 주면 좀 억울할 것 같아요.
1: 거의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 돈을 더 낼걸요? 예.
2: 그러니까요.
1: 그래서 저도 사실 많이 포기해요. 돈이 더 중요하지? 예, 맞습니다. Yeah, but rooms were sold out.
2: Yes.
1: 그쵸. 이거는 그냥 주어가 여기까지 덩어리라서
2: 맞아요.
1: 크네요.
2: 맞아요.
1: 그리고 얘는 그냥
2: 뭐,
1: 동사,
2: 다 팔린
1: 덩어리.
2: 느낌?
1: 예. 그러면 여기가 오션 뷰 룸스 하면 될것 같아요. 오션
2: 오케이.
1: 뷰는 워낙 영어니까요.
2: 그렇죠. 요거 스펠링만 잘해주면 될것 같은데요.
1: 오션 뷰. 예.
2: 오케이. 오시이에이엔
1: AM.
2: 그다음에 뷰
1: 뷰.
2: 썼습니다. Yeah, but the ocean view rooms were sold out. 정답 볼게요. 나이스. 근데 여기 하이픈을 그어줘서
1: 네.
2: 하나의 명사처럼 덩어리로 만들었는데요. 사실 실제로는 하이픈을 빼는 사람들도 많기는 해요. 근데 뭐 물론 여러분들 제가 이제 여러분들 알려드릴 때는 좀 정확한 거 위주로 좀 가기는
1: 그쵸,
2: 합니다.
1: 그쵸.
2: So ocean view.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게 설마 여러분들 오세안 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So ocean을 할때 ocean 앞쪽에 확 세게 해서
1: 예.
2: 좀 출발을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오케이, 해서 오시연, 오세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 따라와 주세요. Ocean, Ocean.
1: Ocean, Ocean.
2: That's right. 훨씬 좋습니다. Alright. 자, 그리고 이 룸들이 어떻게 됐어요? They were what?
1: We're sold out.
2: They were sold out. 내가
1: Yeah.
2: 살려고 했는데 they were already sold out 됐었어. 여기서 sold out은요, 비동사랑 같이 쓰였기 때문에 얘 자체는 약간 형용사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1: 네.
2: Alright, so sold out은 팔렸는데 팔려서 어떻게 됐어요?
1: 매진됐어.
2: out 됐어요. 이제 없어요, 더 이상. 그래서 이거 자체가 매진된 혹은 다 팔린
1: Yeah.
2: 정도가 되겠습니다. So 비동사랑 같이 쓰면 되겠죠? Right? So how about this? 그 티켓들은 돼 있다. 현재형으로 써보세요. 그냥 비동사 현재형으로 잡아서 그 티켓들은 매진이 되어 있네.
1: The tickets are sold
2: There
1: out.
2: you go. The tickets are sold out. How about this? 과거형으로 이번에는
1: 네.
2: 모든 게다 팔렸었어.과거형으로?
1: Everything was sold out.
2: There you go. Everything은 단수죠. So everything was sold out. You got it?
1: Yeah.
2: Very nice.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Alright, so 이게 현재 팔린 상태를 강조하려면 이렇게 비동사 현재형으로 잡아두면 되고요.
1: 네.
2: 내가 과거에 살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1: 다
2: 팔린
1: 팔린
2: 상태였다?
1: 거면
2: 그러면 또 비동사 과거 넣어주면 되겠죠.
1: was sold out.
2: 읽어 볼게요. The tickets are sold out.
1: The tickets are sold out.
2: Everything was sold out.
1: Everything was sold
2: 네.
1: out.
2: 자, 그리고 어느 정도는 연관성이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서
1: 네.
2: 여러분들 예전에 한번 잠깐 나온 적이 있는데요. 이거는 물건이 보통 팔린 거잖아요.
1: 예.
2: 그렇죠? 뭐 방도 결국 팔린 거라고 봐야
1: 그쵸.
2: 되는데
1: 예.
2: 예약이 꽉 찬이라고 하면 조금
1: 아하.
2: 상황에 따라 비슷하게 쓸 수가 있는 게 있겠죠?
1: 예, 압니다. 꽉 차가지고 full로 가요.
2: 오, 오케이.
1: Yeah.
2: full
1: booked.
2: 살짝 아깝습니다.
1: 아!
2: 바로 fully.
1: fully
2: 예,
1: booked.
2: 완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1: 아.
2: fully booked는 얘는 사실 그대로 쓰셔야 돼요. 이
1: 예.
2: 그대로 full something 뭐 the room, 뭐 the hotel was fully booked, the restaurant was fully booked. 그럼 예약이 꽉찬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2: 자, ocean 발음 주의해서 읽어보겠습니다. Yeah, but the ocean view rooms were sold out.
1: Yeah, but the ocean view rooms are so were sold out.
2: There you go. 자, 두 문장 했으니까 빗도어 트레이닝 할게요.
0: Did you book the hotel for our vacation? Did you book the hotel for our vacation?
2: 네, 이랬을 때
1: 네.
2: 어쩔 수 없지 뭐 이러면 좋은데.
1: 그쵸.
2: 아니 더 일찍 예약했어야지.
1: 그걸 누가 몰라? 그걸 누가
2: 그러니까요.
1: 모를까요?
2: 좋은
1: 예.
2: 곳은 이미 다
1: 그쵸.
2: 그렇잖아요.
1: 그치만 아쉬운 마음에 또 이렇게 얘기하는 마음도 또
2: That's
1: 저희가
2: right.
1: 모르는 게 아니죠.
2: Yes.
1: You should have booked it 더 일찍. should have a PP가 또 나왔네요.
2: 오.

0: 이거는 고급입니다. 고급
1: 예,
0: 패턴이에요.
1: 정말 어려운
0: 네.
1: 건데, 우리 많은 분들이 또 저처럼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0: Right.
1: 더 일찍이니까
0: 일찍인 건 일자가 뭐예요? 일단 이르다라고 할 때.
1: early,
0: Okay.
1: yes.
0: 근데 더 일찍 이르는데요?
1: 잠깐만, 그러면 earlier인가 본데요.
0: Okay.
1: earlier,
0: Alright. 뭐
1: yes.
0: 지금 뭐 예를 들어 8월에 여행을 가는데 뭐한 1월에는 했어야지 막 이러면서. Right?
1: 아, 여름 휴가를 겨울 휴가 때
0: 미리미리
1: 준비를
0: 가는 거죠.
1: 하는구나.
0: Okay. 자.
1: 정말 바지런하시다.
0: You should have booked it earlier. 정답?
1: You.
0: 맞습니다. So early 이게 일찍 in 혹은 뭐 이른 정도라면 조금 더 비교급을 붙여가지고 earlier, so 더 일찍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주인공 그리고 이거는 고급 패턴이라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1: 예.
0: 여러분들이 오늘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을 더 푸시하려고 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중급도 가야 되고 나중에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Right.
1: 그쵸. 지금 왕초보 영어 수준도
0: 아하.
1: 사실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0: 맞습니다.
1: 저도 못 쫓아갈 때가 있는데.
0: 근데 제가 편하게 해드릴 수는 있어요. 강의님이
1: 예.
0: 원하면 쉬운 구조 드릴 수 있지만
1: 예.
0: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1: 뭐죠?
0: 안 늘어요.
1: 아.
0: 네, 큰 단점이죠.
1: 근데 제가 정말 왕초보 영어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아니죠.
0: Right.
1: 애청자
0: 시청자.
1: 맞나요?
0: Yes.
1: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자주
0: 네.
1: 뵙는데 정말 영어를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0: 너무
1: 저랑 헤어질
0: 행복해요.
1: 때 Have a good day. 이러면서
0: Have a good
1: 헤어지세요.
0: day.
1: 정말 너무 멋져가지고 제가
0: 네.
1: 더 열심히
0: 너무
1: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0: 좋습니다. 슬기
1: 했습니다.
0: 씨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제가 어떻게든 끌어올릴 겁니다.
1: 예.
0: 자, 그래서 여러분 조금 힘들더라도 should have PP라는 패턴을 꼭 보셔야 돼요.
1: 알아둬야겠네요.
0: 네. 자, should have PP. 이거는 뭐뭐 했어야 했답니다. 자, 보세요. 아, 더 일찍 예약했어야지. 그럼 실제로 더 일찍 예약한 건가요?
1: 못한 거죠.
0: 그렇죠.
1: 예.
0: 야, 너 나한테 연락했어야지. 연락한 거예요?
1: 연락 못했네요.
0: 그렇습니다. 딱그 느낌인 거예요. 야, 뭔가 원망, 아쉬움 등등을 표현을 할 때, should
1: 예.
0: have PP 형태를 쓰는데,
1: 여기에는 했어야 되는데 못했어. 이게
0: 그럼요.
1: 포함되어 있는
0: 얘가
1: 거군요.
0: 핵심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은 should have를 안 나눠요.
1: 네네.
0: So, should have. 이렇게 해서
1: 붙여서.
0: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좀 어색하지만, 약간 부드럽게, 리을 비슷하게 해서 should have이라고 발음하는 연습하셔야 돼요.
1: 네.
0: 자, 발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 부분만. should have, should
1: Should have,
0: 음흠.
1: should have.
0: 이렇게 되면 장점이 PP 형태만 바꾸면 돼요. 그쵸? 그냥 should have 한 단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자, 예를 들어서 buy, 사다죠?
1: 네.
0: 그거 PP 형태가 뭐예요? buy,
1: Bought.
0: yes, bought이죠?
1: 예.
0: So, bought을 써서 아, 너 그거 샀어야지. 아, 너 샀어야 됐는데.
1: You should have bought it.
0: 그렇죠. Should have 하면 더 헷갈리기 시작해요.
1: 네.
0: 그래서 you should have bought it, but you didn't라는 느낌이죠. How about this? 아, 내가 마유에게 물어봤어야 됐는데. 아,
1: I should have asked my
0: 그렇죠. I should have asked my you, but I didn't인 거죠.
1: Yes.
0: There you go. So, 표기할 때는 나눠서 쓰시더라도 말할 때는 이렇게 붙여서 하면 훨씬 편해진다는 거.
1: 네.
0: Okay? 자, 우리도 붙여서 한번 읽어볼게요. You should have bought it.
1: You should have bought it.
0: I should have asked my you.
1: I should have asked my
0: 네, 그리고 이거는 낭독하실 때도 아쉬워. 이런 느낌을 살려야 돼요.
1: 연기가 들어가야지
0: 그래야 흡수돼요.
1: 더 외우기가 쉽겠네요.
0: That's correct.
1: 네.
0: Okay? 자, 그리고 응용편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이거는 좀 수준이 높기 때문에 나름대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1: 네.
0: 예, 부정으로도 쓸수 있어요. 보세요.
1: Shouldn't have.
0: You shouldn't have sold it. 이거 무슨 말일까요?
1: You shouldn't have sold it. 네가 그거를 팔지
0: 지
1: 말았어야 됐어.
0: 맞아요.
1: 에.
0: Should PP의 부정형인 거예요. 아,
1: 아.
0: 했어야지 이게 아니라 하지 말았어야 됐어.
1: 결국엔 팔았네요.
0: 실제로는 팔았죠. 어떤 느낌인지
1: 아하.
0: 아시겠나요? 오케이, 그래서 부정형으로 쓰려면 shouldn't have PP 이걸 쓰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긍정문 충분히 익숙해지고 나서 하셔도 늦지 않아요.
1: 그죠.
0: 오케이, so you shouldn't have sold it. 아, 너 그거 팔지 말았어야지. 나한테 팔았어야지 이러면서. 자, 그리고 이것도 가능해요. 질문형도 돼요.
1: 네.
0: 아, 내가 그랬어야 됐나? 이런 거 있죠. 근데
1: 예.
0: 실제로 안 했을 때, 그럴 때는 또 주어와 should 위치만 바꿔주면 됩니다.
1: 아하.
0: 그래서 should I have booked it earlier? 아, 내가 그걸 조금 더 일찍 예약을 했어야 했나? 실제로는 안 했지만.
1: 그쵸.
0: 네. 그래서 얘는 거의 끝판왕이에요. 네.
1: 예.
0: 그래서 지금 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Okay? So
1: 와.
0: should

0: 슈르피피 이거가 익숙해질 때까지. 왜냐면 걔는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어요.
1: 예.
0: 오케이? 자, 읽어보겠습니다. 슈룹 해서 You should have booked it
1: You
0: earlier.
1: should have booked it
0: 자,
1: earlier.
0: 이랬을 때
1: 응?
0: 상대방이 그냥 조용이라도 있으면
1: 그쵸.
0: 진정해. 그래도 주차장 뷰는 있잖아.
1: 아.
0: 아, 이게 사실 최악이기도 해요.
1: 그러게요. 주차장 뷰.
0: 시리뷰, 나름대로 시리뷰라고 할 수도
1: 그쵸.
0: 있겠지만
1: 아니, 시리뷰 아니고 car
0: 아,
1: view. 예,
0: 컬뷰인가요?
1: car view인데요. Calm down. 진정해. We still. 우린 아직 have.
0: 아하.
1: 갖고 있어. 이것 뷰를.
0: 네.
1: 주차장 뷰니까 parking.
0: 주차장만 쓰면 될것 같은데요?
1: 그쵸. Parking은 그냥 주차잖아요.
0: 아하.
1: 그럼 parking lot view?
0: 오케이.
1: 예.
0: Alright. Hey, calm down. We still have a parking lot view. 맞습니다. There you go. 이거는 제가 좀 지어낸 거고요. 그렇죠?
1: 예.
0: 주차장이라는 단어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용도에 맞게 쓰이는 어떤 부지를 얘기를 할때 lot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So parking lot은 주차장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parking spot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얘는 좀 달라집니다. 뭘까요, 얘는?
1: 파킹 스팟?
0: 네.
1: 그 주차 그 지정 공간?
0: 맞아요.
1: 오.
0: 스팟이 원래 좀 비교적 작은 공간을 얘기할 때가 많기 때문에,
1: 예.
0: 이 파킹 롯 안에는 파킹 스팟스가 별로 없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1: 아하.
0: 거예요. 오케이? 자, 얘는
1: 예.
0: 주차장, 얘는 주차 공간, 자리를
1: 공간.
0: 얘기를 합니다.
1: 네.
0: 오케이? 자, 여기 보세요. 앞부분에, 아, 화가 막나 있어요. 그죠? Right, you should have booked it earlier. So, 뭐라고 나오죠?
1: Calm
0: Calm
1: down.
0: down. 이거 우리 다 알고 있죠?
1: 네.
0: 뭐예요? 진정해,
1: 진정해.
0: 진정해. 그래서 calm down은 뭐 명령어로도 쓸수 있지만 그냥 평소문에 넣을 수도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진정하다, 아래로 후 내려간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Alright? 자, 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까요? 진정해 하고 나서
1: 네.
0: 너무 늦진 않았다고 이렇게
1: 오.
0: 한번 해보세요. 자, 일단 진정해 어떻게 해요?
1: Calm
0: calm
1: down.
0: down. 그리고 it으로 시기를
1: 네.
0: 주어를 잡으면 되겠죠?
1: 예.
0: 너무 늦지 않았어.
1: It's not too late.
0: 그렇죠. Hey, calm down. It's not too late. How about this? 할수 있니? 이것도 한번 더 볼까요? 너 진정할 수 있겠니?
1: Can you come down?
0: Can you calm down?
1: Yeah.
0: 이런 느낌으로. 네.
1: 어허.
0: 그러니까 명령어로만 쓸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you guys,
1: 네.
0: right? Okay. 읽어보겠습니다. Hey, calm down. It's not too late.
1: Calm down. It's not late.
0: Hey, can you calm down?
1: Can you come down?
0: 네. 친구 너무 흥분한 거예요, 그렇죠?
1: 그죠? 저 자주 듣는 말이에요. 에, 제가 흥분을 좀 자주 하나 보네.
0: 에너지가 장난이
1: 예, 맞습니다.
0: 아닙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알아두면 좋을 게 있습니다.
1: 응?
0: 자, calm down이 이제 진정하다인데,
1: 예.
0: 진정하다라는 표현은요, 영어에서 너무 많거든요, 사실. 그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는데요. R로 시작하는 거, 이거 많이들 아실 거예요.
1: 오.
0: Hey,
1: 아, relax.
0: 이상하게 억양
1: 아,
0: 살아있죠?
1: 예, 아, 저 이거, 그, rest 쓰려고 그랬어요. Take a rest.
0: 쉬어.
1: 예.
0: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비격식에 가까운데요.
1: 예.
0: 뭔가를 시킨다라고 할 때, cool 대신에 쓸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뭔가,
1: cold.
0: that's a little too, 너무
1: 아,
0: 추워요.
1: 너무
0: 그거
1: 추워요?
0: 말고, 쌀쌀한이라는 거 뭔지 아세요? 쌀쌀한 거?
1: 쌀쌀한 거요?
0: 예.
1: 쿨 말고요?
0: 자, 보여드릴게요.
1: 예.
0: Okay. chill이라고 하는데,
1: 아!
0: 걔를 동사로, chill.
1: chill.
0: 이렇게
1: 아,
0: 쓰면
1: 예.
0: 동사로
1: 아, 이거 우리
0: 시키답니다.
1: 했었잖아요. 예,
0: 했었어요.
1: 기억나요.
0: 그래서 막 예를 들어 막 싸움이 날것 같아요. 그래서 에이, calm down, or relax, relax, or hey, chill, chill. 얘는 굉장히 조금 뭐 슬랭에 가까운 수준으로
1: 네.
0: 바뀌게 됩니다.
1: 이게 굉장히 유행했던 쇼츠 중에, 예, 아이들이 뭐 굉장히 좀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가운데 전혀 요동칠 생각이 없는 나 해가지고 칠을 중간에 넣어서
0: 아, 요동 chill.
1: 예, 그래서 가만히 있고 아이들은 막 난리법석인 그런 상황들을 좀 희화화해서 쇼츠로 굉장히
0: 근데
1: 유행했었어요.
0: 느낌이 약간 가는데요? 왜냐면
1: 그쵸?
0: 나는 좀 chill하거든.
1: 그래서
0: 약간.
1: 이 단어가 저는 조금 와
0: 쑥
1: 닿는데요.
0: 들어오겠네요.
1: 예.
0: Very nice.
1: 예.
0: Okay. 한번 가보겠습니다. Calm down. We still have a parking lot view.
1: Calm down. We still have a parking lot view.
0: Alright. 또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You should have booked it earlier. You should have booked it earlier. Calm down, we still have a parking lot view. Calm down, we still have a parking lot view.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우리 휴가에 묵을 호텔 예약했어?
1: Did you book the hotel for our vacation?
0: Alright, 두 번째는요. 아니, 더 일찍 예약했어야지.
1: Oh, you should have booked it
0: There
1: earlier.
0: you go.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Did you book the hotel for our vacation? Did you book the hotel for our vacation?
3: Yeah, but the ocean view rooms were sold out. Yeah, but the ocean view rooms were sold out.
4: You should have booked it earlier. You should have booked it earlier.
3: Calm down. We still have a parking lot view. Calm down. We still have a parking lot view.
0: (목소리) 네, 직접 참여해보는 이병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지 마유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
1: 네.
0: 과거에 한 행동을 물어볼 때 Did you do something? 가겠습니다.
1: 너무 봐서 익숙할 것 같지만 또 이렇게 한번 복기해 주시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나와요.
1: 네.
0: 자, 너 테이블 예약했어? 너 테이블 예약했니?
1: Did you book a table?
0: 그쵸. Did you book a table? 두 번째, 너 표 예약했어? 그 표들, 여러 개인가 봐요.
1: 예?
0: 그 표들을 예약했니?
1: Did you book the tickets?
0: 그렇죠. Did you book the tickets? Alright. 세 번째는요. 우리 휴가에 묵을 호텔 예약했어? 제가 나눠드릴게요.
1: 예.
0: 너 그 호텔 예약했니?
1: Did you book the hotel?
0: 자, 우리의 휴가를 위한
1: For our vacation.
0: There you go. 읽어보겠습니다. Did you book a table? Did you book the tickets? Did you book the hotel for our vacation? Alright, 자, 다음 보겠습니다. Should have or should have done something. 틀려도 됩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보고하셔도 되고요. 자신감 갖고 도전할게요.
1: 네.
0: 너 그거 샀어야 했어. 이거 한번 풀어서 해보도록 하세요. 너 그거 샀어야 했어.
1: You should have bought it.
0: 그죠? You should have bought it. Or you should have bought it.
1: Mm-hmm.
0: 저도 절대 이렇게 풀어서 하지는 않아요.
1: 그쵸?
0: 이게 너무 익숙해져서. 자, 내가 마유한테 물어봤어야 했는데 얘도 풀어볼게요.
1: 네. I should have asked Mayu.
0: Oh, beautiful.
1: Yeah.
0: 자, 이번엔 좀 쿨하게 붙여보겠습니다.
1: 네.
0: 너 더 일찍 예약했어야지.
1: Oh, you should have booked earlier.
0: 아, you should have booked it.
1: Booked it earlier.
0: Right. 뭔가를 예약하는지 알아야 되니까.
1: 그렇죠, 그렇죠.
0: Nice. 읽어보겠습니다. You should have bought it. I should have asked Mayu. You should have booked it earlier. Okay, 좋아요.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5: 주세요. Did you book the hotel for our vacation?
6: Yeah, but the ocean view rooms were sold out.
5: You should have booked it earlier.
6: Calm down. We still have a parking lot view.
0: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Did you book the hotel for our vacation?
3: Yeah, but the ocean view rooms were sold out.
1: Huh? You should have booked it earlier.
3: Calm down. We still have a parking lot view.
1: What?
3: But parking lots are nice.
1: Parking lot view?
3: Nice cars.
0: Oh, great job, you guys. 또 한 주 수고하셨습니다.
1: 네.
0: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그녀는 자기 아들에게 미소 지었어 라는 문장이었죠. She smiled at her son.
0: There you go. Smile at입니다.
1: 네.
0: Alright,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이죠. 굉장히 심플하지만 중요합니다.
1: 네.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책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항상 걱정했었어요. 아버지가 전사하셨으면 어딘가에 땅속에 계시지 않을까, 아니면 어디 어느 참 들판에 계시지는 않을까.

늦게라도 찾아오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아버지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어요. 진짜 사랑했어요, 아버지.

0: 이어서 한국 비행이 방송됩니다.
1: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2: 아직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가위가 불편해서.
3: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4: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장롱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3: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보름 따라 마음도 둥실대는 곳. 누구나 첫눈에 반한다는 풍경 맛집이 있습니다. 짜잔! 날씨가 어떻든 오늘의 모습을 즐기면 그만.
1: 지금은 안 보이지만 산이 완전히 산수화예요, 산수화. 저 멀리까지 그 그림이에요, 그림. 그 자체예요. 그 첫눈에 반할 수밖에 없잖아.
2: 도시 비는 왠지 맞으면 아플 것 같아.
3: 여기 비는요? 마음이 안 아파, 마음이 안 아파. 네. 맛있는데?
0: 무엇든지 낭만이 되는 삶.
1: 매일이 여행이다. 매일이 여행이다.
0: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는 유쾌한 수자 시내를 만나봅니다. 해발 700m 고지, 구름이 발 아래 펼쳐지고 하늘이 손에 닿을 듯한 군위의 풍경 1번지 화산마을. 올해로 13년째 하늘과

0: 구름을 지붕 삼아 살고 있는 김수자 씨가 있습니다. 뒷마당에서 자란 가시 오갈피를 들고 향하는 곳은 가마솥.
1: 또 몸에 또 좋은 것도 먹어야지. 이것만 본다고 또 배는 안 부르잖아. 그냥 이렇게 보통 보면 안 먹어도 배부르겠다 했는데 안 먹으니까 배 안 부르던데. 뭐 다른 사람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던데요. 먹어야지 배가 불러서.
0: 오늘의 메뉴는 가시오갈피 백숙. 장작불을 지피고 가마솥을 지키는 건 꽤 번거로운 일이지만 즐겁기만 하다는 수자 씨.
1: 뭐 이렇게 일하고 힘들면 한의원 가야 되잖아요. 한의원에 가면 세라믹 침대에 눕혀서 뭐 이렇게 찜질하고 가면 그것도 한 시간, 두 시간 걸리죠. 요 불 떼고 이렇게 있으면 세라믹 침대 안 들어가 되죠.
2: 우리 앞에 불 떼면 나는 그냥 이렇게 찜질하는 거예요?
1: 그렇지, 찜질하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솥뚜껑이 마무리 다 됐을 때 솥뚜껑 열면은 또 이제 피부 마사지 안 가도 되잖아. 전기 딱 올라오면은 그냥 스팀 찜질이 딱 되잖아.
0: 피할 수 없으면 즐기는 법. 눈앞에 펼쳐진 산수와 같은 풍경 덕에 잠시도 지루할 틈이 없답니다.

0: 불편을 즐길 줄 알면은 행복은 계속 더하기 더하기 해서 몇 배가 되거든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를 잘해야지 산도 사는 그 질도 높아진다고.
1: 행복에도 계산법이 있다는 수자 씨. 인생에 꼭 필요한 여유는 더하고 욕심과 불만은 덜어내고 그렇게 계산하니 산골 생활은 행복이 몇 배로 불어나는 공식이나 다름없었다죠.
2: 안녕하세요. 좀 맛있는 게 또.
1: 그런 수자 씨의 행복을 더욱 크게 만들어주는 존재, 든든한 응원군, 가족입니다.
3: 손자도 주고,
4: 손주도 주고.
3: 문을 갖다 줘라.
4: 이야. 백승이다. 백승이다.
2: 우와.
3: 짜잔.
4: 이야.
3: 이야. 이야. 우와.
4: 이거. 민우 어때?
2: 우와.
5: 감칠맛이 많이 나고. 그냥 맛있어.
1: 평범한 백숙도 이곳에선 왠지 더 맛있게 느껴진다는 가족들.
2: 뭐 매일 매 끼를 먹어도 언제든 진짜 특별한 식사가 돼요. 여기는 일단 경치를 보면은 한 입 먹고 경치 보고 한 입 먹고 경치 보고 그러면은 간이 저절로 됩니다.
3: 자, 간치자. 간치자. 간 다 됐다.
6: 눈으로 간을 쳐야죠.
3: 또 치자. 엄마가 해주는 거 먹는다고 좋아서 그렇게.
7: 영광이죠. 엄마가 내 엄마라서 정말 다행이에요.
1: 이 풍경이야말로 바로 진정한 천연 조미료. 덕분에 산해 진미도 안 부러운 가족입니다. 매 순간 변화무쌍한 수채화를 그려내는 하늘. 안개를 품은 산골에 비는 운치를 더해줄 반가운 손님입니다.

0: 빗방울에도 아랑곳 않고 밖으로 나선 수자 씨. 나름 비장의 무기가 있답니다.
1: 비닐 뭐 하시려고요?
2: 그래요?
1: 요건 치마 만들고.
2: 이게
1: 아, 내가 사이즈가 될라? 아, 될 것 같아요.
0: 즉석에서 만드는 수제 비옷.
1: 내 맘대로 조금 만들면 되지. 좋다, 딱 좋잖아. 아, 여보.
0: 거침없는 가위질 몇 번에 평범한 비닐봉지가 순식간에 조끼로 변신했습니다.
1: 옷 하나 만들어졌잖아. 어, 구름도 거친다 봐라. 아유, 이뻐라. 응. 딱 맞네. 사이즈도 딱 맞네. 안에 들어가면 돼.
0: 여기에 초간단 비닐 치마까지 걸쳐보는데요.
1: 안 좋아해. 이러면 옷도 안 데리고. 그치?
3: 오, 와.
1: 어, 주름 치마네. 주름이 잘. 짜잔.
0: 세상에 단 하나뿐인 비옷을 입고 향한 곳. 집 앞 마당입니다. 요즘 같은 날씨엔 뒤돌아서면 자라있는 잡초 때문에 비가 와도 일을 쉴 수 없답니다.
1: 이것도 옷에서 나는 이 빗소리가 있잖아요. 뭐 음악 감상하러 안 가도 되잖아.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성악은 아니더라도 이 소리에 또 이제 취해갖고 요건 얘들이 또 좋아라 할 거거든. 이 잡풀 뽑아주면 아 자기네들이 살 수 있겠구나 하고 또 얘들이 좋아할 거고. 비와서 안 된다. 뭐 햇님 때문에 뭐 김이 끼서 안 된다. 뭐 이런 바람 불어서 안 된다. 저는 눈 와서 안 된다. 이게 없어요. 그냥 그때 그때 그 순간순간에 즐기는 거지.
0: 사실 수재 씨가 정원 관리에 정성을 쏟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1: 꽃이 너무 예쁜데 사연이 있어요. 8년 전에 우리 남동생이 여기서 1년 있었거든요. 몸이 안 좋아서 여기 있다가 1년 있다가 하늘나라에 지금 은하철도 999 타고 어디까지 다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근데 저거를 내가 안 하고 싶었는데 겨우 죽어갔어. 근데 쟤들이 꽃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 1년에 몇 번씩 생각이 나요. 그래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래 저걸 죽어갔나.
0: 그리운 동생이 남긴 마지막 선물. 슬픔 대신 아름다운 추억만 간직하길 바라는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3: 이 집은 또 뭐예요?
1: 이 집은 내가 처음 왔을 때 여기서 살았어요.
0: 연고도 없는 산꼭대기 마을에 지은 소중한 첫 집.
1: 제가 우연찮게 여기 올랐는데 길이 있길래 왔어요. 왔는데 여기 경치가 한눈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제가 차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 시간이 4시간이 걸렸더라고. 그래서 그 이튿날 다시 올라와서 바로 계약하고 땅도 돈이 없어서 외상으로 썼어요.
0: 도시에서 요리사로 일하며 홀로 두 딸을 책임져야 했던 고단한 삶. 딸들이 독립하고 혼자 남았던 그때 운명처럼 이 풍경에 반했다죠.
4: 엄마!
1: 어!
4: 요 있나?
1: 그렇지.
3: 딸도 같이 지내서요?
1: 예.
4: 희한하죠? 이 젊은 아가 여기서 뭐 하는지 궁금하실 건데 어머니는 여기 저희가 원다고 했을 때 올라오면 와라 라고 했어요. 니 진짜 올래?
0: 도시의 팍팍한 삶에 지쳐있던 딸에게도 이 산골은 구원의 공간이 되어줬습니다.
4: 근데 거미줄이 지금 계절에는 크게 많이 없다?
1: 여름 되고 가을 돼야 많지.
4: 그냥 빡빡하지 않고 누가 정해지지 않고 천천히 무언가를 하고 재촉하지 않는 거에서 내가 내 시간을 보낸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시간을 즐길 수 있다라는 거가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0: 이곳에선 그저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가족.
1: 우리 또 애들이 이거를 한번 먹어보더니 방아잎 넣어서 김치전 해달래요. 우리는 찌짐이라고 해요. 김치찌짐. 네,
0: 알싸하고 향이 진한 방아잎과 매콤새콤한 김치의 이색적인 만남이 매력이라죠.

0: 고소한 냄새에 자석처럼 이끌려왔다는 둘째 딸 부부.
1: 자연적으로 와요. 와요.
2: 기가 막히게 알지. 네.
3: 그 시골에 살면은 옆집에 오늘 뭐 먹는구나 냄새를 알거든요. 저희 옆에 있다 보면은 아 오늘은 김치전이구나.
1: 하나 둘 셋 짜잔.
3: 우와 너무너무 차다.
0: 전의 생명은 겉바 속촉. 노릇하게 잘 구워진 방아 김치전이 완성됐습니다.
1: 짜잔! 김치 피자! 원래 손으로 뚝뚝뚝 피가 먹는 거야.
3: 역시.
1: 네. 어제도 애도 못 갔는데 내가 사이 사랑은 장모란다. 어떤 너 사랑이 느껴지나?
3: 듬뿍듬뿍 고소합니다. 바삭바삭하네요.
1: 그래. 신랑이 섹시 챙기고 섹시는 신랑 챙기고 애 챙기고 엄마는 사이 챙기고 그러면 돼.
3: 나의 사랑의 맛이 어떤가?
2: 뚜둥뚜둥합니다.
0: 서로 입에 넣어주기 바쁜 참 사이좋은 가족입니다.
2: 아이고야. 먹고 봐야 돼. 돈 줘도 못 사는.
1: 그렇지. 영화관에 가가 있는 것보다 더 안전하네, 너.
3: 지금 우리가 영화를 찍고 있는 것 같아.
1: 그렇대?
3: 응.
1: 순간 포착.
3: 응.
2: 그러니까 이 바람도 느껴지면서 그거 약간 3D 저리가
3: 되지. 진짜 하늘 날 수 있어. 한 바퀴 휙 날고 와가지고 영화 하나 먹고 가고 그러고 있다.
0: 자연만큼 극적인 영화가 또 있을까요? 산마루를 따라 다시 구름이 밀려오고 촉촉한 비가 대지를 부드럽게 적십니다. 비가 오면 더 신난다는 세 사람 우중 소풍을 나섰습니다.
3: 소리 좋다.
4: 아니 비 오는 환도 안 쓰세요?
5: 괜찮아요. 어차피 씻으면 되지.
3: 네.
2: 여기서만 할 수 있는 거.
3: 젖으면 씻으면 되죠, 뭐.
2: 그거 있잖아요.
3: 어차피 땀으로도 항상 젖는데.
2: 학교 다닐 때 일부러 막 물 이런 데 쾅 찍고 막 놀잖아요.
4: 웅덩이 보면
3: 온 김에 이래 놀아야지.
4: 세 분은 그렇게 풍광이 보실 것 같진 않아요.
2: 우리가 여기 산다는 것 자체가 평범하지가 않아요.
0: 남들의 시선과 기준보다 내 삶의 진짜 행복을 택한 삶. 자연에 감동하는 하루하루입니다.
3: 도시 비는 왠지 맞으면 아플 것 같아.
4: 여기 비는요?
2: 마음이 안 아파, 마음이 안 아파.
3: 여기 비 맞으면 씻어내는 것 같아.
5: 뭐 맛있는데?
2: 뭐
1: 산소! 미네랄이 듬뿍
0: 들었는데. 비 오는 숲속 정자에서 즐기는 우리들만의 작은 소풍. 함께라서 웃음이 끊일 날 없다는 수자 씨네 가족입니다.
1: 얘들도 엄마한테 와서 복이지만은 저는 예, 가거든요. 네. 내도 복이지만은 너도 복이다. 그렇죠. 엄마를 만난 것도 네. 복이다 내가.
3: 저는 진짜 여기 와서 복 받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0: 빵빵.
1: 여기는 내비 찍으면 안 돼. 전산 지역이라.
2: 조타실이 개방 완료!
3: 물범은 인사분계선 모르니까 마음대로 막 왔다 갔다 할 텐데.
4: 상담만 받아도 해지고 쫀득한 가마솥밥 그대로 모든 여론 사용 5분 누룽지 가마솥 무료.
5: 아, 이번 신상암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6: 게다가

0: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1: 아, 이래도 되나? 예.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2: 이동하실게요.
1: 네. AIA
0: 생명.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3: 다시 들어가.
0: AIA 생명.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4: 상담만 받아도 해주고 쫀득한 가마솥밥 그대로 모든 여론 사용 5분 누룽지 가마솥 무료.
5: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6: 이어서 세계 테마 비행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7: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8: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리가 불편해서.
9: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10: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9: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유쾌
1: 상쾌
0: 통쾌 변비엔 메이킨.
2: 여행자의 가슴을 더욱 설레게 하는 발길 닿는 곳마다 낭만이 기다리는 도시.
3: 지금 시간 여행을 떠나봅니다.
4: 심장이 뛰는 게 느껴지고요.
5: 아,
4: 너무 행복해요.
6: 어때요? 왕비 같아요?
7: 야, 드디어 제가 소원이 이루네요.
3: 다시 보고 싶어질 것 같습니다.
8: 고대부터 중세까지 역사의 향기를 머금은 땅. 그곳으로 시간여행을 떠납니다. 요정의 숲이라 불리는 신비의 호수 플리트비치에서 천혜의 자연을 만나고

0: 크로아티아의 최고봉 벨레비트. 달마티아 해안 도시를 거닐며 만나는 찬란한 문화유산들. 그곳엔 수천 년이 지나도 고집스럽게 지켜온 전통이 남아 있었습니다. 발칸의 낙원 크로아티아로 지금 떠납니다. 세계 지도를 펼치면 동서 유럽 경계에 위치해 전쟁의 포화가 끊이지 않던 땅 발칸반도가 있습니다. 그중 초승달 모양의 작은 나라가 크로아티아인데요.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기에 발칸의 작은 보석이라 불리는 걸까요? 첫 번째 여정은 크로아티아에서도 자그레브에서 시작합니다. 광장 주변을 거닐다 보면 마치 중세로 시간여행을 떠나는 기분이 듭니다. 고즈넉한 빨간 지붕 사이로 우뚝 솟은 첨탑이 시선을 끄는데요. 자그레브의 명물 대성당입니다. 네오고딕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105m의 쌍둥이 첨탑은 자그레브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입니다. 성당 안으로 들어서자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시기 크로아티아의 대주교였던 스테피나츠 추기경의 빌라 빈형을 안치해둔 곳입니다.
1: 크로아티아 사람들이 가장 선망하고 존경하는 대주교로 평가받고 있고요. 그래서 크로아티아 시민들은 이 성당에 올 때마다 여기 앉아서 미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곤 합니다.
0: 자그레브 시민들은 오랜 외세의 침략 속에서도 깊은 신앙심으로 가톨릭을 끝까지 수호해왔습니다. 자그레브 뒷골목을 거닐다 장난감처럼 생긴 전차를 발견했습니다. 66m를 운행하는 세상에서 가장 짧은 전차라고 합니다.
2: 걸어서도 5분이면 오갈 수 있는 짧은 거리인데도 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유일한 이 전차를 타기 위해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0: 과연 어떤 기분일지 궁금했는데요.
3: 이제 언덕으로 올라가는 게 제법 전차 같은데요. 진동이 있어요.
0: 전차를 탄 지 1분 만에 언덕 위에 위치한 로트루슈차크 탑에 도착했습니다. 13세기 도시를 방어하기 위해 세워진 로트루슈차크 탑은 이제 전망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위로 같은 계단을 오르면 자그레브의 중심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4: 아직 끝이야.
0: 오랜 세월의 흔적이 새겨진 목조 계단을 걸으니 왠지 과거로 여행을 떠나는 기분입니다.
3: 와, 드디어 다 왔어. 와, 와, 정말 끝내준다. 와, 이 좁은 나무 계단을 올라온 보람이 충분히 있네요. 이 자그레브의 붉은 지붕의 아름다운 이 전경이 한눈에 다 보여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아름답습니다.
0: 여전히 고즈넉한 중세의 풍경을 품고 있는 도시. 외세의 숱한 침략을 받아온 땅이라고 하기엔 믿기지 않을 만큼 평화로운 분위기입니다.

0: 아, 진짜 무서워.
1: 이제 지금 나 인터넷도. 봐봐.
2: 아이도 자그레브 경치에 푹 빠졌습니다. 과거에는 내전이 끊이지 않는 발칸의 격전지로 주목받았었는데요. 요즘에는 아름다운 여행지로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0: 이제 크로아티아의 진정한 매력, 대자연을 만나러 갑니다. 자그레브에서 차로 2시간 반 정도 거리에 있는 플리트비체로 향합니다. 갑자기 이정표도 없는 비포장도로가 이어집니다.
1: 길을 잘못 뜬 것 같은데요. 피디님이 비포장도로로 왔습니다.
2: 아니, 길이 계속 있긴 한데
3: 물어보는 게 어떨까요?
2: 아, 물어봅시다. 장비 씨 내려가지고. 네,
4: 보야키.
5: 보야키?
4: 보야키. 아, 보야키.
5: 아, we have to go flip the beach.
4: Flip the
5: beach. 미스.
4: We have a little Bambi.
5: Bambi?
4: Bambi.
5: 사슴 아니 사슴? 네. Bambi. Can I see? Bambi?
4: Yes, yes, yes. My sister.
5: 아, 오케이, 오케이.
0: 그때 기다리던 사슴이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5: 이 밤비 이름이 토마스고요. 이 친구가 진짜 기르고 있는 아기 밤비래요. 와.
6: 트라이?
4: Yes.
5: 아, 오케이. 오. 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 도망갈 줄 알았는데 푹 안겨 있는데요. 와. 심장이 뛰는 게 느껴지고요. 와, 이런 경험을 해볼 줄 몰랐어요. 길을 잘못 든 게 정말 행운인데.
4: 아빠.
7: 토마.
5: What
7: kind of
5: forest?
7: Forest.
0: 자연에서 직접 채취한 천연꿀이라는데요.
5: very good.
0: 크로아티아 자연의 맛이 입안에 감도는 것 같습니다.
5: 이 꿀은 처음에 먹었던 꿀보다 조금 더 진하고요. 이제 술 먹은 다음 날 꿀물 타서 먹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I like this. This one. How much?
7: 50 kuna, 80 kuna.
5: Okay. 50 kuna. 50 kuna면요 한국 돈으로 한 10,000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직접 기둔 꿀을 이 만 원에 살 수 있다는 건 여기서만 할 수 있는 그런 행운인 것 같아요. 네, 오케이.
7: That is your.
5: 사실 저희가 플리트비체 국립공원을 찾아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그냥 무작정 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목가적인 풍경도 보고 이 뜻밖의 맛있는 꿀도 사게 돼서 너무 행운인 것 같아요.
0: 그때 주인 아주머니께서 시원한 음료수를 내오셨는데요.
8: What is this?
7: 라키아.
5: 라키아. 라키아는 이제 크로아티아 사람들이 밥을 먹기 전에 식전에 먹는 술이거든요. 굉장히 도수가 높은 술인데 여기에 다양한 과일 향을 입힌 거예요. 뭐 라벤더가 될 수도 있고요. 뭐 복숭아 이런 것들 첨가해서.
0: 발칸반도를 대표하는 전통주 라키아는 알코올 도수만 50도에 달하는 독주입니다.
5: 목이 불타는 것 같아요. 일단 도수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건 한 번에 먹지 않으면 나눠서 먹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먹고 나면 뭐 따뜻해지는 기분이라고 할까요? 이 아주머니의 마음처럼 굉장히 따뜻해집니다.
7: 라키아
5: 보르바. 보르바.
0: 귀한 술을 한 잔 더 대접받습니다.
5: 와, 도브라. 원, 투, 쓰리. 와우, 베리 굿. 땡큐.
0: 길을 잃고 낯선 길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추억을 만들어 가는 것. 여행의 묘미 아닐까요? 오늘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추억을 만들고 떠납니다. 새파란 나무들이 뜨거운 여름 햇살을 몸소 받아내며 시원한 기운을 전해줍니다.
5: 바람 너무 시원하다. 한적한 시골길이 끝나면요. 이렇게 울창한 침엽수림이 시작되거든요. 플리트비체 국립공원이 멀지 않았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0: 곧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신비의 호수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물빛이 너무나 아름다워 요정이 사는 숲으로 불린다는 플리트비체 국립공원입니다.

0: 햇살도 좋고.
1: 16개의 호수와 90여 개의 폭포로 이루어진 국립공원을 다 둘러보는데 이틀이나 걸린다는데요. 규모가 엄청나죠?
0: 와, 폭포 봐.
1: 플리트 비치에서 가장 높다는 벨리키슬라브 폭포를 찾았습니다. 거세다 못해 맹렬하게 떨어지는 물줄기에서 폭포의 거대함이 느껴집니다. 그 높이만 약 80m에 이른다는데요.

0: 멀리서 볼 때는 한 폭의 그림을 본 듯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물보라도 튀고 이 웅장한 물소리 때문에 한편 영화를 보는 것처럼 되게 격동적이네요.
1: 카르스트 지형이 오랜 시간 침식되면서 호수들이 계단식으로 이어지고 그 사이로 폭포들이 생겨났습니다. 덕분에 카울델 로바치 호수는 매일 다양한 색의 옷을 갈아입습니다. 물속의 석회 성분이 빛을 굴절시키며 반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빛깔을 내는 건데요. 이런 신비한 장관을 볼 수 있다는 건 대자연의 큰 축복입니다.
2: How do you feel?
3: From this?
2: Yeah. Amazing.
3: It's so beautiful everywhere, like the color, the colors and the sounds and everything. It's so nice. Ah. So happy we came. This is our favorite day so far. We've been in all around Croatia. This is the best day.
2: One, two, three.
4: Okay, one more, girls. Put your hands.
2: Yeah, two more.
4: Happy two more. Two more. Two more.
2: One, two, three. Okay.
4: Thank you so thank you,
3: thank
4: much.
3: Thank you.
4: Have a nice day.
1: 짙은 사파이어 빛의 코냐크는 플리드 비치에서 제일 큰 호수입니다. 유일하게 배가 운행되는 곳이라는데요. 여기까지 와서 안 타볼 순 없겠죠.
5: 플리트 비치의 국립공원의 모든 교통수단은 전기를 동력원으로 움직입니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고요. 그 노력과 가치를 인정받아서 이 플리트 비치 국립공원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1: 이렇게 호수 중간중간 배로 이동하면서 즐기는 경치는 색다른 재미를 선사합니다. 선착장에 도착하자 다시 눈부신 풍경이 펼쳐집니다. 이곳이 한때 총성이 오갔던 전쟁터였다는 사실을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2: 와, 멋있다.
1: 플리트 비체는 1991년 유고 내전이 시작된 곳입니다. 내전이 종식된 이후 체계적인 복구 프로그램으로 다시 지금의 모습을 회복했다는데요.
5: 영화 아바타에서는 태초의 자연을 표현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 모티브가 된 곳 중 하나가 여기 플리트 비치 국립공원입니다.
1: 정말 태초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자연의 유산을 그대로 보존하려는 철저한 노력이 있었기에 플리트 비치에 오늘이 있는 거겠죠. 플리트 비치의 물길을 따라 다시 여정을 이어갑니다. 작은 마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인구 60여 명의 작은 마을 라스토케입니다. 세찬 강물들이 흐르는 수로 사이로 집들이 들어서 있는 독특한 풍경. 그야말로 수상 마을인데요. 마을에 들어서자 아기자기한 목조 건물들 사이로 천연 폭포가 흐릅니다. 폭포를 이용해 돌아가는 물레방아들.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은데요. 300년 전 이곳의 폭포를 이용해 물레방아를 만든 데서 마을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0: And this is one of them, and it's one of the oldest, from the 17th century.
1: Juin 아저씨가 바닥에 설치된 문을 열어 보이는데요. 거대한 물레방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로지 천연폭포와 물레방아, 자연의 힘만으로 만들어진 동력으로 방앗간을 운영해 왔다고 합니다.
2: 이게 콘플라워인데 너무 부드러워요. 그래서 우리 분말이라고 해야 될까요? 얼굴에 발라도 될 것처럼 굉장히 부드러운데
0: Can I try it? Yeah, you can try it, but it's raw. If you like.
1: 과연 어떤 맛일지 궁금했는데요.
2: 어렸을 때 제가 먹었던 옥수수 껑태기 그거랑 약간 맛이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다 좀 달콤한 것만 넣으면 딱 껑태기 맛이에요.
3: 오케이.
0: Great.
3: Finish. Thank you very much.
1: 문명의 이기 없이도 자연과 공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지혜를 느낄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마을에 흩어져 있던 작은 폭포들은 슬르니치짜 강을 지나 바로 여기 코라나 강으로 모여듭니다. 마을에서 유명한 송어 요리 음식점을 찾았습니다.
2: 오, 와, 송어가 있네. 와,
4: 여기 송어가 굉장히 많아요. 와. 여기 작은 뭐 강줄기에 송어들이 모여 있거든요. 이 식당에서는 송어를 양식하는 것 같아요.
1: 이렇게 작은 송어 양식장이 있다니. 신기한 광경입니다.
4: 이쪽에 송어가 굉장히 많이 모여있어요.
1: 한눈에 보기에도 꽤나 많은 양이죠. 저도 이렇게 많은 무지개 송어를 본 건 처음입니다.
4: 아까 강가에서 봤을 때는 되게 작은 이제 치어만 봤었는데 큰 녀석을 보니까 되게 힘있어 보여요.
1: 라스토케의 깨끗한 자연이 키워낸 정말 귀한 녀석입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송어 요리가 나왔습니다.
2: 와, 정말 푸짐하다. 드디어 송어가 나왔습니다. 어우, 냄새가 굉장히 좋은데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1: 그릴에 구워낸 송어에 레몬즙을 뿌리면 끝. 조리법은 간단하지만 그 맛은 정말 훌륭하다는데요.
2: 와, 살이 굉장히 많다.
1: 보기에도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이죠.
2: 와, 굉장히 담백한데요. 민물고기 하면은 흙냄새가 좀 난다고 생각하잖아요. 전혀 나지 않고 그냥 담백하고 되게 부드러워요. 그리고 간이 별로 안 돼 있어가지고 싱거울 수도 있는데 그 생선 맛이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맛있어요.
1: 라스토케 마을의 무지개 송어 요리는 그 맛이 좋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2: 지금 이 와인은 크로아티아에서 난 포도로 만든 하우스 와인인데요. 이 송어 요리랑 잘 어울리는 와인입니다. 굉장히 상큼하고 생선의 비린내도 잡아주고 참 좋아요.
1: 크로아티아의 진미를 느껴본 행복한 순간입니다.

붉은 지붕으로 뒤덮인 인구 2만여 명의 작은 도시 신. 오늘 이곳에서 크로아티아의 가장 유서 깊은 승마 경기가 열린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도로엔 말들이 오가는 이색적인 풍경이 펼쳐집니다. 신스카 알카는 18세기 시작된 중세 기사들의 마상 경기로 신마을 최대 축제입니다.

0: 길거리는 축제로 들뜬 분위기입니다. 길 건너편 아저씨께서 저를 발견했습니다.
1: 여기에 신 주민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와인통을 들고서는 지나는 사람들한테 못 가게 막고서는 와인을 먹이고 있는데 먹지 않으면 지나갈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페스티벌을 축하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한 잔 마셨더니 조금 얼큰하게 올라오면서 더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0: 축제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킬 퍼레이드도 시작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대회에 동참하며 신스카 알카의 전통이 그대로 계승되도록 다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신스카 알카? Never introduced in Korea. First time. I'm very interesting. And fantastic festival.
3: Thank you very much, guys. Have a nice time here. Bye.
1: 여기 신 지역에 그 한국 나 안쪽이 아니었어?
4: No, that was another place. It will be famous here.
1: 정말 재미있는 상황이네요. 제가 여기 와서 두 번이나 인터뷰를 했어요. 신 지역에 아시아인이 오는 거는 되게 드물고요. 한국 사람이 여기 온 거는 정말 처음이라고 합니다.
0: 과연 경기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을까요? 이곳은 경기에 출전할 말들이 대기하는 곳입니다.
1: 지금 오늘 출전하시는 분들 중에 알렌이라는 분의 그 말을 보러 왔거든요. 근데 너무 지금 경건하게 지금 준비를 하셔가지고 제가 감히 말을 걸 수가 없어요.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좀 기회를 받다가 나중에 꼭 물어봐야겠어요.
0: 알렌 씨의 직업은 공무원이라는데요. 기사들 대부분이 직장에 다니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대회 준비를 해왔다고 합니다.
5: 네, can I ask something? Okay. What is horse name?
6: Name?
5: Yeah, horse name.
6: Modesta.
5: Modesta. Modesta. How long time with you?
6: Two years.
0: 준비를 마친 알렌 씨가 서둘러서 어디론가 떠납니다.
6: 10 minutes.
5: Yeah.
6: We must go to the church.
5: You go to jeep house.
6: Yes.
1: 이 알렌 아저씨께서 굉장히 빠르게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 물어봤더니 2시부터 이 알카르들의 그 대장 집에서 같이 점심을 먹는 그 의식이 있대요.
0: 경기 전에 알카르들이 모여 다 같이 점심 식사를 하는 것이 오랜 전통입니다. 신 마을의 남자들만 기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기사를 양성한다고 하는데요. 알카르가 될 수 있다는 건 큰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알렌 씨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 인기가 참 많았는데요.
6: I'm friend with Alan.
5: Just friend?
6: Yeah, last 10 years.
5: Oh, 10 years?
6: Yeah. Wow. He wins Bara and Choya, and if he wins Alka, he will be first in history who win in all three game in 1 year. If he win today, he will be first in history in last 300 years.
0: 경기장엔 크로아티아 대통령과 추기경도 참석했는데요. 기자들의 취재 경쟁도 뜨겁습니다. 신스카 알카는 바로 이 경기에 쓰일 반지, 알카에서 유래된 이름인데요. 말을 탄 기사들이 창을 겨냥해 바로 이 알카를 낚아채는 경기입니다. 18세기 오스만 제국에 승리하며 신 마을을 지켜낸 기념으로 시작돼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7: 여기가 그 경기에 참가한 알카르들이 대기하는 곳인 것 같아요.
0: 기사들이 입장하고 나면 본격적인 대회가 시작되는데요. 저기 알렌 씨의 모습도 보입니다. 기사들은 자신의 순서가 오기까지 몸을 풀며 경기를 준비합니다. 출발 신호가 울리자 첫 번째 주자가 창을 건네받고 전속력으로 질주합니다. 이번엔 알렌 씨의 순서입니다. 과연 300년 만에 전 종목을 섞거나 하는 우승자가 탄생할 수 있을지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알카 반지의 가운데 가장 작은 구멍에 창을 꽂아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요. 알카를 정확히 낚아채자 관중들이 환호합니다.
7: 와, 여기 있는 흙이 날릴 정도로 엄청난 속도로 말이 뛰어와요. 그런데 기수들의 눈빛은 전혀 흔들림이 없고 정말 박진감 넘치게 그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0: 다른 선수들의 경기가 이어집니다. 이제 다른 선수들의 결과에 따라 알렌 씨의 우승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올해 알카 경기 우승자가 탄생했습니다. 아쉽게 우승은 놓쳤지만 알렌 씨의 멋진 모습도 올해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시내에서 남쪽으로 약 1시간 달려 이모테스키로 향합니다. 그동안 여러 번 크로아티아를 여행했지만 이모테스키에 온 건 처음인데요. 유명한 관광지는 아니지만 여기에 세계에서 세 번째로 깊은 초대형 싱크홀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저기 마을 주변으로 거대한 구멍이 보이는데요. 이 길을 따라 올라가면 싱크홀을 내려다볼 수 있다고 합니다.

0: 얼마나 깊은지 가파른 길을 한참 올라가야 했는데요.
1: 와.
0: 깊이 530m의 레드레이크 싱크홀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런 곳이 크로아티아에 있었다니. 사진으론 다 담아낼 수 없는 거대한 모습입니다.
2: 여행객들에게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여기 이모티스키에는 세계 3대 싱크홀로 알려진 레드레이크가 있습니다.
0: 홀 안에 암석이 붉은색을 띠기 때문에 레드레이크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깊은 수심 때문에 위험해 아래까지는 내려가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레드레이크에서 5분 거리, 또 하나의 싱크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너비 약 500m의 블루레이크입니다. 레드레이크와 달리 산책로를 만들어 호수까지 내려가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블루레이크에서 수영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그재그로 된 산책로를 한 2km도 내려가야 된다고 하는데요. 날씨도 덥고
0: 호수에서 한가롭게 수영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는데요.
2: 싱크홀을 따라서 10분 정도 내려갔거든요. 그랬더니 판타지 영화에서 봤었던 그런 호수가 여기 펼쳐져 있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수영을 하고 있어요. 와, 이런 풍경이 있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0: 잔잔하고 새파란 호수는 마치 다른 세상으로 이어지는 신비의 문 같습니다. 그만큼 아름다웠는데요. 지하에 석회암이 용해되면서 거대한 동굴을 만들었고 동굴의 천장이 붕괴되면서 이런 대규모 싱크홀을 남겼습니다.
3: 더블로다.
4: With my sister and my nephew. Yeah, this is my nephew. And there's my sister down there. At the beginning of September, the water is dried out.
3: Yeah, yeah.
4: So the people from here, from Imotski,
3: yeah.
4: they come here and they play football here.
3: We'll play football.
4: Yeah, yeah.
0: 마을 사람들에게 더없는 휴식 장소가 되고 있는 블루레이크. 그야말로 대자연의 선물 아닐까요?
2: Good. Very good.
0: 감동적인 풍경을 마음에 담아갑니다. 저는 이제 이모티스키에서 이번 여행의 마지막 여정 두브로브니크로 향해 갑니다. 해안 도로로 접어들자 그야말로 꿈 같은 풍경이 펼쳐집니다. 바닷가 절벽 따라 굽이굽이 이어지는 도로를 질주하는 기분은 정말 환상적인데요.

0: 두브로브니크처럼 성벽으로 둘러싸인 마을을 만났습니다. 언뜻 보면 두브로브니크와 비슷한 느낌을 받는데요. 아드리아의 해안 도시 스톤입니다. 스톤은 15세기 지어진 두 개의 성벽이 마을을 감싸고 있는데요.
1: 까마득하게 보이지가 않는데 얼마나 험하고 길지 굉장히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됩니다.
0: 성벽을 따라 도시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마을 외곽에 지어진 이 성벽은 그 길이만 5.5km로 유럽에서 두 번째로 긴 성벽입니다.
1: 저는 지금 스톤 마을이 다 내려다보이는 첫 번째 성벽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스톤은 작은 두브로브니크라고 불리는데요. 두브로브니크를 모델로 만든 도시고요. 이 성벽은 저 멀리 보이는 염전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졌습니다.
0: 실제로 성벽에서 내려다보면 염전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스톤에서 시작한 긴 성벽길은 산꼭대기를 넘어 바닷가의 작은 마을 말리스톤까지 연결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 말리스톤에 오면 꼭 맛봐야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2: How long have you managed oyster farm?
3: I have my family. It's a license for 50 years.
2: 50 years?
3: Yes. Wow. It's generation from my father make, my grandfather make. Everything, every whole life it's make oysters.
2: This is your farm?
3: Yes.
0: Wow. 5분 정도 바다로 나가자 거대한 굴 양식장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밧줄을 들어올리자 굵직한 굴들이 따라 올라오는데요.
4: 정말 튼실하다, 우리. 와우.

0: 그냥 여기 위에 꽃이 핀 것 같아, 굴 위에. Beautiful.
1: Beautiful.
2: 보기보다 굴이 굉장히 무거워요. 근데 이 무게만큼 제가 이거 다 먹고 갔으면 좋겠어요. So heavy. 세계 최고의 품질로 꼽힌다는 말리스톤의 굴을 맛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3: This oyster is like to fresh water. In this water is not too much salty.
0: Not salty?
3: Yes. It's good for this oyster.
2: 여기 스톤 지역의 굴이 굴 양식이 잘 되는 이유는요. 아저씨가 그러시는데 수온이 따뜻하고 예, 그리고 염분이 높지가 않아서 이 굴이 자라기 가장 최적의 환경이라고 합니다. 보기만 해도 벌써 군침이 도는데요. 와우, 레몬 so many.
0: 굿.
3: It's best. Okay. You try.
0: Yeah, yeah.
2: 와, 굴이랑 레몬이 이렇게 잘 어울리는지 전 처음 알았어요. 바닷물에 그 간이 잘 배가지고 여기에 레몬이랑 어울리니까 오, 굴의 풍미가 훨씬 더해지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습니다.
0: 제베리? 굴 매치.
3: I know. You must believe me.
2: 와인도 좋고 굴도 좋지만 더 좋은 건 이 바다 위에서 이 배 선상 레스토랑에서 먹는 이 기분, 이게 정말 환상적인 것 같아요. 조금씩 해가 저뭅니다. 더 어두워지기 전에 돌아가야 합니다.
4: 몸에 쓸쑥아 나스타시 브라바 유바 니카 네프로마시
3: It's best day.
0: Yeah,
3: best day. Where you stay?
0: Split.
3: Now go split.
2: Fight. 역시 여행에서 남는 거는 사람인 것 같아요.

0: 다음 날 크로아티아 최남단 도시 두브로브니크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구시가지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구시가지가 자리한 성 안으로는 차가 들어오지 못하는데요. 성벽을 따라 건의로 보기로 했습니다. 두브로브니크는 낭만이라는 단어와 아주 잘 어울리는 곳인데요. 아드리아해와 붉은 지붕을 바라보면서 중세의 성벽을 걸을 수 있는 낭만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성벽 투어입니다. 13세기 이후 번성했던 해상도시 두브로브니크는 역사의 보물창고라 불릴 만큼 여전히 중세의 흔적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도시엔 770여 미터의 기다란 케이블카가 다니고 있습니다.
1: 케이블카의 뒷자리가 명상자리인데요. 이 짧은 시간 안에 두브로브니크의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볼 수 있습니다.
0: 케이블카는 약 400m 높이의 스르지산 전망대까지 연결됩니다. 여기에 오르면 구시가지와 아드리아의 전체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1: 제가 두브로브니크 올 때마다 매번 여기에 올라오거든요. 근데 단 한 번도 같은 바다 색과 같은 지붕색을 본 적이 없습니다. 버나드 쇼가 지상 낙원이라고 극찬했던 게 정말 거짓이 아님을 매번 올 때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0: 전망대 뒤로는 버기카들이 서 있습니다. 이 차를 타고 스르지산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데요.
1: 이런 안전벨트 매니까 제가 레이싱을 하는 것 같은데요. 더 긴장되네요.
0: 스르지산에 나 있는 좁은 비포장 도로를 버기카들이 달립니다.

여러 번 두브로브니크를 찾았지만 이렇게 버기카를 타고 울퉁불퉁한 황야를 달리긴 처음입니다.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달릴 땐 정말 낭만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이곳은 침략과 전쟁으로 아픔을 겪었던 두브로브니크에 처음으로 방어기지가 건설된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스르지산 정상에서 조금만 걸어 내려오니 두브로브니크의 신시가지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잔잔하게 흐르는 불빛이 도시를 수놓습니다.

0: 고된 일상을 떨쳐버릴 지상의 낙원이 우리에게 있다면 바로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요?
1: 로마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두 번째 왕위를 거절하고 크로아티아로 돌아오면서 지금의 제 심정과 꼭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나에게 이곳의 평화와 행복을 다른 것과 바꾸라고 감히 권하지 못할 것이오.

0: You did it.
1: All right. Yeah. Very good.
2: Only for you.
0: Thank you very much.
3: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차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사용 가능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냉장 온장 모두 사용 가능하여 사계절 모두 사용 가능하며 미니 냉장고 하나로 더운 여름엔 차 안에서 시원한 음료를 간편하게 집에서는 화장품 보관으로 끈적임 없이 산뜻하게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물, 음료, 화장품 등 차 안과 집에서 사용 가능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4: 고품격 창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 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차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사용 가능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냉장 온장

0: 모두 사용 가능하여 사계절 모두 사용 가능하며 미니 냉장고 하나로 더운 여름엔 차 안에서 시원한 음료를 간편하게 집에서는 화장품 보관으로 끈적임 없이 산뜻하게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물, 음료, 화장품 등 차 안과 집에서 사용 가능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차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사용 가능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냉장 온장 모두 사용 가능하여 사계절 모두 사용 가능하며 미니 냉장고 하나로 더운 여름엔 차 안에서 시원한 음료를 간편하게 집에서는 화장품 보관으로 끈적임 없이 산뜻하게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물, 음료, 화장품 등 차 안과 집에서 사용 가능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1: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차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사용 가능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냉장 온장 모두 사용 가능하여 사계절 모두 사용 가능하며 미니 냉장고 하나로 더운 여름엔 차 안에서 시원한 음료를 간편하게 집에서는 화장품 보관으로 끈적임 없이 산뜻하게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물, 음료, 화장품 등 차 안과 집에서 사용 가능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2: 공원에도 거리에도 주택에도 합성목재 예스템바 데크, 펜스, 누바, 사이딩 등 친환경 제품으로 생활 속 가까이 합성목재 예스템바.

0: 강한 악기.
1: 아침이 밝아오는 시간, 호비와 해리는 뭘 하고 있을까요?
2: 됐다.
3: 그게 뭐야?

0: 응, 보여줄게.
1: 우와, 신기하다. 노래도 연주해줘.
0: 한번 해볼게.
1: 안녕, 친구들. 안녕, 친구들. 모두 뛰어놀자. 뽀랑뽀랑뽀르르. 다른 곡도 해줘.
0: 뭐가 좋을까? 아, 루피한테 악보를 빌려올까?
1: 좋아.

0: 아무도 없나? 어? 어? 어디 갔지? 자, 빵 가져왔는데 여기 놓고 갈까? 어? 어 이게 뭐지? 어?
1: 뽀로로와 크롱이 악기를 망가뜨려버렸네요.

0: 좋았어. 역시 루피야.
1: 와.
2: 고마워 얘들아. 어? 포비 해리도 왔구나.
3: 안녕.
4: 루피 정말 잘 친다.
2: 고마워. 근데 무슨 일이야?
3: 혹시 악보 좀 빌릴 수 있을까 해서.
2: 악보는 왜?
4: 포비가 새 악기를 만들었거든.
2: 와, 정말?
0: 새 악기라고?
4: 나도 들어보고 싶어.
5: 나도.
2: 여기.
3: 고마워. 그럼 다 같이 갈까?
2: 응.
4: 된 것 같은데?
0: 그럼
4: 한번 불어볼게.
5: 이걸로는 안 되겠어.
4: 그럼 접착제를 찾아보자.
0: 빨리 야 포비 크랑.
4: 뭐? 포비가 온다고? 어떡하지? 그럼 내가 집에서 고쳐올 테니까 그때까지 시간 좀 끌어줘. 크랑. 잘 부탁해 크롱. 크랑.
3: 어? 크롱.
2: 안녕. 뽀로로는?
0: 뭐야 꽃아.
4: 어? 아직 잔다고?
0: 크랑.
3: 혹시 어디 아픈가? 한번 가볼까?
0: 크랑.
3: 그래? 응. 그럼 일단 들어가자.
0: 크랑.
3: 어? 놀이터?
0: 갑자기 웬 놀이터?
2: 그럼 그렇게 가고 싶어?
0: 크랑.
2: 그래, 가자.
6: 크롱과 친구들은 놀이터에서 한참 동안 즐겁게 놀았어요.

0: 재밌다.
1: 이제 갈까?
2: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1: 밀어준다고?
3: 많이 탔는데
2: 크랑
4: 크렁은 친구들이 좀 더 오래 놀이터에 있게 하려고 애썼어요.
3: 이걸 이렇게. 이상하다.
2: 어떡해.
3: 아니야. 안 되겠다.
2: 이거야.
3: 자, 이것도. 좋았어.
1: 늦었으니 이제 그만 돌아갈까?
5: 좋아.
2: 크랑 크랑 크랑.
3: 뭐, 더 놀자고?
6: 벌써 저녁이라고.
2: 크랑 크랑
6: 미끄럼틀은 지금까지 많이 탔잖아.
3: 맞아.
2: 크랑 크랑 씻어.
5: 크랑 크랑 그만 돌아가자. 사실 포비가 새 악기를 연주해주기로 했거든.
2: 악기?
3: 왜 그래?
2: 크랑 크랑.
3: 그럼 갈까?
2: 크랑.
5: 어떤 악기일까?
7: 궁금하다.
6: 얘들아!
5: 오라라.
1: 안녕.
6: 마침 잘 왔어.
3: 포비가 새 악기를 연주해 주기로 했거든.
5: 그래?
1: 다들 왔으니까 이제 들어가자.
3: 그럼 그럼 걱정 마. 이제 괜찮아.
2: 아무것도 아니야.
6: 그럼 그럼.
5: 포비 어서 들려줘.
1: 잠깐만. 어디 갔지? 이쪽에 있나?
3: 분명히 탁자 위에 뒀는데.
2: 이거 같은데?
3: 저렇게 생겼었나?
2: 빨리 불어봐. 악기 소리를 들어보고 싶어.
6: 크랑 크랑.
1: 시작한다.
3: 포비가 만든 거하고 다른 것 같아.
1: 그렇지.
2: 그게 아니라 이건가 봐. 이번엔 잘 될 거야.
3: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2: 자, 다시 포비한테 박수.
1: 어떡하지?
3: 한번 불어봐.
1: 그럼.
2: 노랑 노랑 바나나나 예 너무 예뻐 애들도 추천 뽀로로로.

0: 배가 좀 고프네.
1: 나도 그런데.
2: 아! 짜잔! 마침 내가 빵을 가져왔어.
1: 우와, 고마워.
2: 맛있겠다.

0: 맛있다. 보비, 악기 연주 잘했어.
1: 정말?
0: 사실은 내 노래로 악기 소리 잘 안 들리게 한 거 알지?
1: 고마워.
0: 크랑크랑. 보비, 응? 다 먹고 한 곡만 더 연주해줘.
1: 뭐? 안 돼.
0: 한 곡만 더 해주라.
1: 안 된다니까.
2: 이렇게 뽀롱뽀롱 마을의 하루가 지나가네요.
0: 애비의 캠핑 소동.
2: 애디가 새로운 발명품을 만들었어요.
3: 짜잔!
0: 와, 그게 뭐야?
3: 크랑크랑! 한번 봐봐.
1: 멋지다.
0: 침대도 있네.
4: 이거 집이야?
3: 캠핑할 때 쓰려고 만들었지.
0: 캠핑?
3: 크랑. 캠핑 가면 여기서 잘 거야.
1: 아, 그렇구나.
0: 좋겠다.
3: 그렇지. 그래서 말인데 우리 캠핑 갈까?
4: 좋아.
0: 나도.
4: 그럼 내 침대도 있어?
3: 크랑크랑. 좋아. 뽀로로하고 크롱 침대는 만들어줄게.
4: 아, 내 것도.
5: 내 것도.
3: 알았어. 다 만들어줄게. 침대 말고도 필요한 게 있으면 만들어줄게.
1: 장작 구하기가 힘들 텐데 통나무를 바로 장작으로 만들 수도 있어?
4: 애디. 자동으로 요리해주는 기계도 있으면 좋겠다.
6: 나는 별을 볼 수 있는 망원경이 있으면 좋겠어.
4: 그것도 좋네.
0: 노래 기계도. 애디가 그걸 다 만들긴 어려울 텐데.
3: 크랑크랑. 만들 수 있어. 똑똑 박사 애디한테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4: 그럼 안녕.
7: 안녕. 애디 정말 다 만들 수 있어?
3: 에이, 물론이지.
7: 대단해. 난 가볼게. 잘자, 애디.
3: 그래. 잘자, 로디. 이렇게 하면 아이, 안 되겠다. 일단 해보자.
2: 애디는 친구들이 말한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3: 깜빡 잠들어버렸네. 어디 잘 되는지 해볼까? 자, 이렇게 놓으면 좋아. 어?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이건 잘 돼야 될 텐데. 자, 제발. 맛있는 냄새. 다 타버렸네. 망원경은 괜찮겠지? 어디? 로디 집이 왜 안 보이지? 찾았다. 왜 더 작게 보이는 거냐고. 노래 기계라도 괜찮아야 할 텐데.
1: 안녕, 로디.
8: 안녕.
0: 에디는 어디 있어?
7: 나도 아직 못 봤어.
0: 에디가 어제 말한 것들을 만들었을까?
6: 혼자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7: 아니야.
0: 어?
7: 에디는 정말 만들 수 있다고 했어.
1: 그래?
6: 하긴 에디라면 해낼 수 있을지 몰라.
0: 그런데 에디는 어디 있지?
5: 에디!
3: 안녕!
5: 안녕!
0: 다 만들었어?
3: 거의 다 완성됐어.
1: 와, 대단하다.
0: 역시 에디야.
3: 이 정도로 뭘.
6: 그럼 내일 캠핑 갈까?
3: 내일?
6: 그래야 에디가 만든 걸 써볼 수 있잖아.
0: 맞아.
3: 그래. 내일 캠핑 가자고.
5: 와! 안녕.
6: 내일 봐.
3: 다들 내일 봐. 내일까지 어떡해.

0: 가지.
1: 어쩔 수 없이 비상수단을 써야겠어.
2: 드디어 캠핑을 가는 날이에요.
1: 출발합니다. 와!

0: 고로로와 친구들이 캠핑 장소에 도착했어요.
1: 아, 예쁘다.
2: 어, 배고프구나. 먹을 거 구하러 가자. 나도 갈래.
3: 나는 나무를 구해올게.
4: 도와줄게.
2: 나도. 가자.
1: 그랑 그랑. 난 준비하고 있을게.
4: 가자.
5: 에이.
4: 아, 어서 와.
2: 물고기 잡아왔어.
1: 그랑.
3: 우리도 나무를 구해왔어.
4: 아, 그래.
3: 나무부터 자를까?
2: 그래. 이제 발명품을 볼 수 있겠다.
4: 아, 이쪽으로 와. 여기에 통나무를 넣으면 여기서 장작이 나올 거야.
2: 알았어. 넣어보자.
4: 잠깐! 안에서 조종해야 되거든. 조금만 기다려. 그게 어디 있더라? 좋았어.
6: 이제 됐어.
4: 이걸 이렇게.
2: 와, 정말 장작이 됐네.
6: 에디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좀 느린 것 같지 않아?
3: 에디 정말 멋진 발명품이야.
1: 맞아.
4: 뭘?
2: 이제 저녁을 준비하자. 오늘은 물고기 요리하자.
4: 크랑. 아, 잠시만. 그것도 안에서 조정해야 돼. 준비됐어.
6: 자, 그럼 넣는다.
2: 맛있게 구워져야 할 텐데.
4: 이걸 치우고. 요리 완성.
2: 어디 보자.
1: 네? 빵이잖아? 물고기를 넣었는데 왜 빵이 되지?
4: 그건 무엇이든 빵으로 만드는 기계라서 그래.
1: 그래?
0: 밤이 되어 친구들이 쉬고 있어요.
2: 와, 별이 정말 많다.
1: 망원경으로 보러 가자.
2: 응, 에디.
1: 어?
2: 에디는 벌써 자네. 우리끼리 보러 가자.
1: 응,
2: 다녀올게.
5: 다녀와.
2: 잘 보여?
1: 이상하네. 잘 안 보여.
4: 얘들아, 잠깐만 기다려. 망원경 보려고.
1: 응, 그런데 잘 안 보여.
4: 금방 고쳐줄게. 기다려봐. 자, 이제 잘 보일 거야.
2: 응, 어디 그럼. 와, 별이 정말 크게 보이네. 햇띠, 너도 봐봐.
1: 응, 나는 달을 보고 싶어.
4: 달? 별똥별이다.
1: 어? 별똥별?
2: 어디? 별똥별이 어디 있어?
4: 벌써 지나갔지. 패티, 달 보고 싶다고 했지?
1: 응.
2: 우와, 잘 보여. 예쁘다.
1: 아, 이상하다. 구름이 있는데.
2: 정말? 망원경으로는 잘 보였는데.
4: 구름도 뚫고 보이는 거야.
2: 그래?
4: 그럼.
0: 밤이 깊어져서 친구들이 자려고 해요.
4: 자, 놀라지들 마.
5: 우와!
2: 편하다.
1: 하늘도 보이고 정말 좋다.
4: 침대는 잘 만들어줘서 다행이다.
2: 힘들어.

0: 저기 할 말이 있어. 그랬던 거야.
1: 에디는 친구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말했어요.
2: 우리도 같이 도와야 했는데.
3: 그래, 우리도 미안해.
0: 정말? 안으로 들어가자.
4: 에디의 발명품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5: 맞아, 팬티였으면 다 날아갔을 거야.
6: 에디 고마워.
0: 에이, 뭘 이 정도 가지고.
3: 에디, 노래기계는 어떻게 됐어?
0: 만들긴 했는데.
3: 한번 해보자. 잘 될지도 모르잖아.

그래도 애기 덕분에 친구들이 즐거운 캠핑을 할 수 있었네요.

0: 마냥 친구들. 고고다이노가 자가절화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로운 곤충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안키, 스톰, 해리, 레스큐킹으로 합체해줘. 작아진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와 함께 신비로운 곤충세계 대탐험을 시작해보자. 자, 모두 준비됐지? 고고다이노 곤충탐험대, 고고!
1: 여기는 테라시티, 화성 최초의 도시입니다. 개구쟁이 레서판다, 포키! 똑소리 나는 토끼, 루루! 센스쟁이 고양이, 레이! 섬세한 곰, 마이티! 용맹한 쥐, 스퀴! 기가빌더 사령관, 아빈! 화성 최고의 건설팀, 기가빌더! 어떤 건물이든 뚝딱 건설할 수 있죠? 이야, 엄청난데?
2: 우주 최고의 과학자 포보님의 소개를 잊은 건 아니겠지?
1: 포보가 또 사고를 치려나 본데요.
3: 기가빌더 변신!
1: 하지만 우리에겐 기가빌더가 있습니다.
4: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5: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4: 자동차 도둑은

0: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0: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1: 뭐?
0: 그래, 석봉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2: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3: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2: 키키키키.
3: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배치가 저기 사는 건 확실한 것 같고.
1: 다녀오겠습니다.
2: 그래, 조심하고.
1: 네.
3: 윤호야!
1: 어? 안녕, 리아도 있네.
3: 안녕. 이따 공원에 갈 건데 같이 갈래?
1: 공원?
3: 자전거 타고 가자.
1: 좋아.
3: 재밌겠다.
0: 저에는
3: 삐요삐요.
4: 미안하다.
3: 안녕하세요.
5: 안녕.
0: 모냥 이 녀석 어디 숨어 있는 거야?
6: 빨리 잡지 않으면 일이 커질 것 같아. 저쪽으로 가봐.
0: 응. 골레리요!
3: 골레리요!
0: 가라리요!
7: 다들 상당하군. 만만한 애부터 처리하는 게 좋겠어.
8: 만만한 애? 누구?
7: 미야.
8: 개 실력도 장난 아니야.
7: 그래봤자 꼬맹이야.
8: 그나저나 언제까지 날 이렇게 묶어둘 거냐?
7: 또다시 반항하면 그때.
8: 알아요. 약속할게요. 약속.
7: 좋아.
8: 살았다. 그나저나 미아가 날 알아봐서 접근하기도 힘든데.
7: 인간으로 변신하면 되잖아.
8: 응? 변신?
7: 미아처럼.
8: 미아처럼? 안 해봤는데. 니들이요? 응? 우와, 괜찮은데?
7: 이건 선물이야.
8: 뭐냥? 응. 이렇게 차는 거 맞냥? 응? 뭐냥?
7: 마법의 힘을 강하게 해주는 거야.
8: 응? 니들이요?
7: 이제 미아 정도는 상대할 수 있겠지.
8: 좋았어.

0: 그럼 다녀올게요.
1: 다시 변신해야지.
0: 아, 릴리리요? 역시 몰라보네. 갑시다.
2: 두목 찾았어?
3: 안 보이는데.
4: 두목이 우릴 버리고 도망갔나 봐.
3: 그럴 리가 없어.
2: 아,
3: 따라와.
2: 응? 가자.
3: 어디 가는데?

0: 해치.
1: 어? 실장님.
0: 왜 아직 모냥을 안 잡는 거야? 아니면 못 잡는 건가?
1: 그게 잡힐 듯 말 듯하는
0: 게... 술래잡기 아니야?
1: 아, 아니요.
0: 인간계에 혼란이 일어나면서 선계에도 영향이 나타나고 있어. 선계에 짙은 어둠이 몰려오고 있지. 곧 모두가 어둠에 휩싸이고 말 거야. 인간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니?
1: 문양 말고도 다른 악당이 나타났어요.
0: 그것 때문이겠군. 해치, 힘을 보태줄게. 막아야 해.
1: 네.
2: 자자자자자.
3: 재윤아,
4: 나온다.
3: 공원 가는 거 알지?
2: 그럼. 빨리 가자.
5: 왜 그렇게 급해?
6: 마법 기운이.
7: 미아야, 뭐해?
6: 아니야.
7: 가자.
6: 응?
4: 찾았다. 자. 애들 오고 있어.
6: 숨자.
4: 응?
7: 자전거 가져올게.
8: 나도 다녀왔습니다.
4: 여기가 좋겠다.
3: 어이,
4: 깜짝이야. 뭐냐?
3: 거기 숨어서 뭐 하는 거야?
9: 수상하네.
4: 너희들? 아, 날 몰라보겠구나. 숨긴 누가 숨었다고 그래?
9: 숨었는데.
4: 아니라고. 왜 그렇게 보냐?
3: 가자.
4: 응. 가자.
9: 쟤들 따라가는 것 같은데.
4: 아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왜 이렇게 빠르냐? 안 되겠다. 닐 일이야. 됐다. 어디까지 왔냐? 에? 저기 온다.
3: 자전거 도로에 있으면 위험해요.
7: 좀 쉬었다 가자.
3: 난 화장실에 좀 다녀올게.
8: 나도.
4: 어디까지 간 거냐?
7: 물 좀 사올게.
6: 어?
4: 찾았다.
10: 지금이야.
4: 너 잘 만났다. 혼자 있을 때 해 치워주마. 으라치야! 힘이 솟는다. 밀리리야!
3: 뭐야?
6: 일단 피해야겠어. 뛰어.
4: 어디로 도망갔냐? 응? 저기 있다.
1: 나타났어. 저기야.
4: 까꿍. 이제 또 어디로 도망갈 거냐?
6: 그렇다면 삐요삐요
4: 릴리리야. 그게 다냐? 그럼
11: 도망님.
12: 정말 주먹 맞네. 응?
9: 내가 맞다고 그랬잖아.
12: 너희
9: 어디 갔었어요? 도망간 줄 알았잖아요.
3: 주먹은 도망가지 않는다고.
12: 정말? 그럼 뭐 한 건데?
4: 아, 잠깐. 나 지금 바쁘니까 말 시키지 마. 조금 이따가 얘기하자. 야, 해치. 니들 때문에 아까운 기회 놓쳤잖아.
9: 우리 때문에?
3: 아, 우리 때문이라고 핑계대는 거 보소.
12: 얘들아, 조용!
4: 닐리리야!
1: 아라리오! 헛! 아자자자!
4: 닐리리야!
1: 어?
4: 하차!
12: 으아!
4: 누구냐?
7: 뒤를 조심하라잖아.
4: 아, 깜짝이야.
5: 얼레리요.
7: 꼴레리요.
4: 아이쿠야. 간지럽게 뭐 하는 거냐?
5: 어?
4: 밀리야. 어떠냐?
5: 아라리오.
4: 아차. 이게 다냐?
5: 아라리오.

0: 괜찮아?
1: 고마워.
2: 도망님 정신 차려, 야!
3: 이제 선계로 가자.
4: 이든 비상작전 개시!
2: 이때다. 일일이요?
0: 어?
3: 아휴, 또 놓쳤네.
5: 미아야!
6: 어디 간 거야?
5: 미아야!
6: 어? 미아다. 어디 갔다 온 거야?
7: 아, 공원에 잠깐.
8: 그런데 아까 벤치가 날아왔는데 무슨 일 있었어?
7: 벤치가? 몰라.
4: 기껏 마법 능력을 올려줬는데 그런데도 처벌이다니.
9: 걔들 만만치 않다니까.
7: 여기 홍나다.
4: 아, 건들지 마! 그런데 얘네들은 또 뭐야?
10: 우리? 나비의 나! 어시의 워!
11: 심심이의 심!
10: 나우쌤 특공대입니다!
4: 아이씨구.

0: 안녕 지구인 여러분, 화성TV의 제이입니다. 우린 화성에 정착해 테라포밍을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사건 사고의 연속이죠. 그런 우리를 도와줄 최고의 건설팀 소개합니다. 기가빌더! 기가빌더 출동!
1: 저 중장비들 좀 봐.
2: 정말 멋져.
0: 그럼 건설 현장을 구경해볼까요? 기가빌더 팀의 멋진 중장비도 함께요.

0: 유명한 기가 리더 팀들이 어떤 것들을 만들까요?
1: 기가 리더 임무 완수!
0: 멋지다! 너희는 정말 최고야!
1: 기가 리더 준비 완료!
2: 기다릴게! 화성에서 만나!
3: 지구영웅!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따라쟁이 사마귀 부치.
1: 아야! 난 무시무시한 사마귀다!
2: 사마귀다!
1: 놀래키는 거 너무 재밌어.

0: 사실 난 사마귀가 아니라 사마귀 부친데 이번엔 또 누굴 속여볼까?
1: 사마귀 너 다른 곤충들을 괴롭힌다며?
2: 친구들을 괴롭히지 마.
3: 내가 괴롭힌 거 아니라니까.
4: 사마귀 이 녀석, 네가 내 아기를 괴롭혔지?
3: 몇 번을 말해? 나 아니야. 내가 안 괴롭혔다고.
5: 엄마, 아까 괴롭힌 건 이 사마귀가 아니야.
3: 뭐?
5: 그 사마귀는 훨씬 더 작았어, 엄마.
4: 아가, 혹시 다른 곤충을 헷갈린 게 아니니?
5: 아니야, 분명 자기가 사마귀라고 했는데.
6: 그럼 누구지? 그럼 우리 그 곤충을 만났던 곳으로 가보자.
3: 나도 같이 가. 날 악당으로 만든 녀석이 누군지 알아내야겠어. 저 녀석이 포민인가? 야!
6: 우리도 빨리 가보자.
3: 나는 사마귀다. 야! 너무 무섭지?
6: 왜 저래?
3: 진짜 사마귀잖아! 친구들을 괴롭힌 게 너 맞지? 에? 너 사마귀가 아닌 것 같은데? 맞는데?
5: 엄마, 저 사마귀가 절 괴롭혔어요.
4: 감히 우리 아기를 괴롭히다니! 거기서!

0: 엄마 안일소야, 이제 진정해.
1: 맞아, 왜 그랬는지 들어보자.
2: 어딜 또 도망가냐고?
0: 앞에 강이 있어. 이대로면 사마귀들이 위험해. 부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출동!
3: 출동!
0: 엑스 슈퍼 칼고리!

고무 강호 불도저!

감옥이야.

0: 렉스 슈퍼 갈고리 발사.
1: 구해줘서 고마워. 사실 난 사마귀가 아니라 사마귀 부츠야.
2: 사마귀가 아니라고?
0: 내가 한번 스캔해볼게. 비슷하게 생겼지만 둘은 서로 다른 종이야. 사마귀는 사마귀류고 사마귀 부츠는 풀잠자리류의 곤충이래. 사마귀는 앞다리가 땅에 닿지만 사마귀 부츠는 안 닿지.
3: 그러네. 자세히 보니 날개의 형태도 달라.
4: 진짜 사마귀가 아니었구나. 신기하다.
5: 어쩐지 뭔가 좀 이상하더라. 왜 사마귀인 척한 거야? 너 때문에 소문이 났잖아.
1: 미안해 사마귀야. 사실 난 약한데 멋진 널 따라하면 강해지는 것 같아서 그랬어.
3: 하지만 남을 괴롭히면 안 돼.
0: 맞아. 아까 사마귀가 널 구해준 것처럼 친구들을 도와주는 게 강한 거야.
1: 아, 이제 다신 안 그럴게.
5: 내가 멋져서 그랬다고. 내가 용서해줄게. 우리 친구 할까?
1: 좋아.
5: 나는야 사마귀. 사마사마.

미안했어.

0: 선생님, 죄송해요.
1: 저도 죄송해요. 공을 못 받았어요.
2: 괜찮아요. 용기 내 미안하다고 말해줘서 고마워요. 다음부터는 조심해요.

우린

0: 여기는 테라시티, 화성 최초의 도시입니다. 개구쟁이 레서판다 토끼. 똑소리 나는 토끼 루루. 센스쟁이 고양이 레이. 섬세한 곰 마이티. 용맹한 쥐 스퀴. 기가빌더 사령관 아빈. 화성 최고의 건설팀 기가빌더. 어떤 건물이든 뚝딱 건설할 수 있죠. 이야, 엄청난데?
1: 호주 최고의 과학자 포보님의 소개를 잊은 건 아니겠지?
0: 포보가 또 사고를 치려나 본데요.
2: 기가빌더 변신!
0: 하지만 우리에겐 기가빌더가 있습니다.

0: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페파피그. 엄마폰 말고 내폰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3.0 사진 3000장 또 영상 2시간 더 선명하게 더 스마트하게 진짜 내 스마트폰
1: 더 커져가면 플러스
2: 몰라 그래?
1: 플러스
0: 더 다양해지 24가지 앱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3.0 원인원 키키키키
3: 사는 아이도
0: 키키키키
3: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4: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네
0: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 넣은 도둑이었었지 그래 서풍팅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5: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6: 스마트 패드 터치 터치해 터치해 그리면 움직여 말로 해 말로 해 애플 잘한다 터치로 말로 카메라로 스마트 패드
7: 옥스포드 형 주유소 사고발세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8: 탑승하세요.
7: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0: 감기에 걸린 조지.
9: 비가 부슬부슬 오고 있습니다.
10: 페파, 조지. 밖에서 놀려면 비옷 입어야지.
9: 비가 오면 페파랑 조지는 비옷을 입어야 하죠. 조지는 방수모자를 쓰기 싫어합니다.
10: 조지, 방수모자 꼭 쓰고 놀아라.
1: 왜요?
10: 이걸 써야 비를 맞지 않으니까.
1: 왜요?
10: 비 맞으면 감기 걸리잖아.
1: 왜요?
10: 조지, 밖에 나가서 놀 거야 말 거야? 그럼 방수모자 쓰고 놀아.
1: 빨리 와, 조지.
9: 파파랑 조지는 진흙탕에서 뛰어놀았어요. 조지는 모자가 영 답답해서 쓰기 싫었죠.
10: 해봐, 조지.
11: 그만 놀고 들어와. 지금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놀면 안 되겠다.
10: 어우, 조지. 방수모자는 어디 있니?
1: 아쭈.
9: 조지가 감기에 걸렸어요.
1: 아쭈.
10: 아, 우리 아가 불쌍해서 어쩌나 감기에 걸렸나 보네.
11: 걱정 마. 내가 의사 선생님한테 전화할게.
12: 예, 붉은 병원입니다. 조지가요? 일단 침대에 눕히세요. 지금 바로 갈게요.
11: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 이따 봬요.
1: 선생님이 뭐래요? 병원 가서 약 먹어야 된대요?
11: 아니, 그냥 침대에 누워있으라고 하셨어.
1: 그럼 조지에 진짜 많이 아픈 것도 아니네요, 뭐. 우와, 이게 뭐야? 다 튀었잖아.
10: 아, 어쩌면 좋니? 침대에 누워야지 안 되겠다.
11: 조지, 이불 덮고 침대에 가만히 누워있어.
1: 싫어.
9: 조지는 침대에 누워있기 싫었죠.
1: 아치.
11: 조지, 아픈 거 다 나을 때까지는 침대에 누워있어야 돼.
1: 왜요?
11: 그래야 몸이 따뜻해지니까 그렇지.
1: 왜요?
11: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12: 안녕하세요. 제 환자는 지금 어디 있나요? 입 좀 크게 벌려볼래? 이렇게.
9: 조지는 약간 겁이 났어요.
12: 페파, 용감한 너린 어떻게 하지? 조지한테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줄래?
1: 알았어요, 선생님.
12: 우리 조지가 감기에 걸렸구나.
1: 그럼 얘 약 먹어야 돼요?
12: 아니, 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 한 잔만 먹으면 돼. 그럼 잠이 잘 오거든.
10: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12: 별 말씀을요. 갈게요.
9: 조지는 하루 종일 누워 있었죠. 이제 페파도 잘 시간입니다.
1: 조지, 좀 어떠니?
5: 아차!
9: 아직도 아픈가 보네요.
5: 아차!
1: 조지, 누나 잠자게 기침 좀 작게 할래? 와, 관두자 말을 말아야지.
10: 조지, 엄마가 우유 따뜻하게 데워왔어. 이거 마시고 자렴.
9: 조지는 따뜻한 우유를 마시고 너무너무 졸렸어요.
2: 잘 자라, 우리 아가들.
1: 이제 조용해서 살 것 같다.
9: 아침입니다. 조지는 밤새 잠을 푹 잤어요. 조지가 다 나았네요.
8: 자, 모두 나오세요. 날씨도 좋은데 밖에 나가서 놀까?
9: 감기에 걸려서 혼이 난 조지가 방수모자를 쓰고 나왔어요.
10: 어머, 조지, 오늘은 방수모자 안 써도 되는데.
1: 왜요?
8: 오늘은 비가 안 오고 해가 떴잖아.
1: 왜요? 조지, 그 왜요 소리 좀 그만해. 듣기 싫어.
8: 네? 우리 조지 감기 다 나았구나.
1: 열기구 여행.
9: 유치원에서 축제를 합니다. 페파도 저기 보이네요.
13: 복권 사세요, 복권. 1등에 뽑히면 제 열기구를 태워드립니다.
1: 와, 열기구 타고 싶다.
14: 저도 복권 한 장만 주실래요?
13: 3번 복권은 자동차 장난감이네. 축하한다, 데니.
1: 저도 복권 한 장 주실래요?
13: 고맙다, 페파. 넌 어떤 걸 뽑고 싶니?
1: 열기구 타는 거야.
8: 열기구보다는 집에서 만든 이 초콜릿 케이크가 더 낫지 않나?
9: 페파 아빠는 초콜릿 케이크를 아주 좋아하죠.
13: 1번을 뽑았구나. 열기구 타기네.
15: 만세!
13: 열기구 타실 분 줄 서주세요. 전부 몇 분 태워드릴까요?
10: 우리 네 식구요.
1: 우리 곰돌이도요.
16: 곤냥.
13: 오, 곰돌이랑 공룡까지 타면 전부 여섯이네. 모두 타주세요. 뭐해요, 페퍼 아빠. 얼른 타세요.
1: 빨리 와, 아빠.
13: 이륙 준비 완료. 열기구 올라갑니다. 버너 화력 최대로.
8: 얘들아, 정말 멋지지 않니? 열기구 조종을 아주 많이 해보셨나 봐.
13: 그렇지도 않아요. 열기구 조종은 저도 이번이 처음인걸요.
8: 어우.
13: 꽉 잡으세요.
9: 화력을 최대로 높이자 열기구가 하늘로 떠올랐어요.
1: 갔다 오게.
15: 안녕.
13: 어디로 갈지 누가 지도 좀 봐줄래요?
8: 제가 하죠.
10: 정말 자신 있어요, 여보?
8: 아니, 내가 지도를 얼마나 잘 보는데. 어우. 근데 이 지도는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군.
13: 더 높이 올라갈까요?
1: 네, 좋아요. 높이 가요, 높이요.
9: 열기구가 하늘로 곧장 치솟아 올랐어요.
1: 어? 근데 하늘이 어디 갔어요?
8: 걱정 마, 페파. 지금은 구름 속에 있어서 안 보이는 거니까.
1: 오. 와, 파란 하늘 다시 나왔다.
15: 만세!

0: 나 잘못하면
1: 곰돌이 떨어졌어요.
2: 걱정 마 페파, 우리가 네 곰돌이 구해줄게. 모두 꽉 잡으세요. 밑으로 내려갑니다.
3: 떨어진 곰돌이를 구하려고 열기구를 내렸습니다.
0: 아무리 봐도 곰돌이는 안 보이는데요.
1: 찾았어요 아빠. 저 나무에 걸려있어요.
0: 아빠가 이걸로 곰돌이 낚아줄게. 잠깐만 페파, 조심조심 조심조심. 됐다.
3: 페파 아빠가 곰돌이를 구했네요.
1: 곰돌아
2: 만세.
3: 어쩌나, 이대로 계속 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2: 위험해. 이러다 나무에 걸리겠어요. 모두 꽉 잡아요.
1: 처음엔 곰돌이가 나무에 걸리더니 지금은 우리가 나무에 걸렸네.
2: 페파 아빠,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또 길을 잃었죠? 그쵸?
0: 아마도.
1: 저게 뭐지? 우리 할머니랑 할아버지 집이잖아요.
4: 그러게, 애들 할아버지 집 앞에 떨어졌네요.
0: 그런 것 같더라.
2: 여기는 나무 위. 페파 할머니 할아버지 들리면 응답하라.
5: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들린다. 어떻게 된 건지 말하라.
2: 저희 좀 도와주세요.
1: 할아버지, 우리 이 나무에 걸렸어요.
5: 걱정 마라 페파, 이 사다리로 내려줄게.
6: 맞아.
3: 모두 사다리를 타고 열기구에서 내려왔죠.
1: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토끼 이모 열기구 타고 여기까지 왔어요.
5: 그래, 신났겠구나.
4: 열기구 타고 여기까지 오느라 배고프겠네. 할머니가 만든 초콜릿 케이크 한 조각씩 먹으련?
0: 어머니가 만든 초콜릿 케이크요? 안 그래도 먹고 싶었는데.
1: 오늘 열기구 여행 정말 최고였어요.
0: 난 이 초콜릿 케이크가 정말 최고인 것 같은데.
1: 조지의 생일.
3: 오늘은 조지의 생일입니다. 날이 밝으려면 아직 멀었죠.
1: 조지, 지금이 몇 시인데 깨워?
7: 꽃냥.
1: 가서 잠 더 자.
4: 아직 새벽인데 누가 이렇게 일찍 일어났니?
6: 생일 축하한다, 조지.
1: 조지 때문에 잠 깼어요.
0: 페파, 너도 네 생일에 식구들 다 깨웠잖니?
1: 그건 다르죠. 그날은 제 생일이었고요.
0: 근데 오늘은 바로 조지 생일이거든.
1: 생일 축하해, 조지.
4: 선물이야, 조지. 풀어봐.
1: 오! 공룡! 이번에도 공룡이겠구나 했더니 역시 공룡이네.
0: 공룡 배 좀 눌러볼래?
4: 무서워라.
1: 조지, 이건 누나가 만든 생일 카드인데 내가 어떤 그림 그렸는지 맞춰볼래?
3: 어떤 그림을 그렸을까요?
1: 아주 예쁜 꽃을 그리려고 했거든.
3: 조지는 꽃 같은 건 좋아하지 않아요.
1: 근데 꽃보다 넌 이게 더 낫겠지? 바로 공룡.
0: 우와, 우리 딸 공룡 정말 잘 그렸다.
1: 그쵸? 전 원래 그림 잘 그려요.
4: 있지, 오늘은 조지 생일이니까 다 같이 기념으로 어디 놀러 갈까?
1: 야호! 얼른 가요. 근데 어디 가는데요?
0: 가보면 알지.
3: 조지의 생일 기념으로 온 가족이 놀러 갑니다.
1: 우리 서커스 보러 가요?
0: 아니, 서커스만큼 재밌는데.
1: 영화 보러 가요?
0: 아니, 그보다 훨씬 좋은데.
1: 그게 대체 어딘데요?
3: 어디로 가는 걸까요?
0: 나왔어요.
3: 어딘가 했더니 박물관에 왔네요.
1: 박물관을 왜 온 거예요?
0: 일단 와봐, 보면 알아.
3: 생일 기념으로 뭘 보여주려는 걸까요?
0: 조지, 이 세상에서 네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지?
7: 공룡.
1: 오, 공룡.
3: 아, 조지 생일 기념으로 공룡 전시관을 보러 왔군요.
1: 지겹지도 않니? 맨날 공룡만 보게.

0: 괜찮아, 조지. 이건 진짜 공룡도 아닌데, 뭘.
1: 이건 그냥 로봇이야. 볼래? 아빠가 이 앞에 한번 서볼게, 봐.
0: 기대하시라. 조지 선물이 또 하나 있지.
2: 조지랑 파파 친구들이 다 왔네요. 레베카 엄마가 생일 케이크도 만들어 오셨어요.
3: 짠, 이게 뭘까? 아줌마가 어떤 케이크를 만들어 왔게?
4: 공룡 케이크 아니에요?
3: 그래, 맞아. 어머, 어쩜 그렇게 잘 맞추니, 페파?
5: 생일 축하해, 조지.
1: 끝으로 아빠가 준비한 게 있지. 모두 따라오렴.
2: 아빠가 준비한 선물은 뭘까요?
4: 너희 아빠 선물은 뭐래, 페파? 나도 몰라. 근데 또 공룡으로 된 걸 거야. 어? 이게 뭐예요?
1: 바람 넣어야 되니까 잠깐만, 페파.
4: 아, 이거 궁전놀이 방방이죠, 아빠?
2: 페파는 궁전놀이 방방을 좋아합니다.
4: 근데 이건 조지 건데 이 방방은 왜 공룡으로 된 게 아니에요, 아빠?
1: 이것도 공룡인데? 공룡놀이 방방이란다.
5: 야호!
2: 조지는 공룡놀이 방방이 좋았어요. 공룡놀이 방방은 모두 좋아하죠.
4: 와, 이거 진짜 좋다. 생일 축하해, 조지. 상상의 친구.
2: 수지가 팔판에 놀러 왔어요.
4: 안녕, 페파. 안녕, 수지. 인사해. 얘는 내 친구 사자 레오야.
6: 친구가 어디 있어? 아무도 없는데.
2: 수지가 상상의 친구를 만들어냈어요.
4: 여기 있잖아. 페파, 넌 안 보여? 공 던지기 하자, 우리.
6: 알았어. 간다, 레오.
2: 페파가 수지가 만들어낸 친구한테 공을 던졌죠.
6: 뭐야, 쟤 공도 못 잡잖아.
4: 잡는다, 뭐? 지금은 공놀이 하기 싫어서 그런 거야.
6: 그럼 레오가 좋아하는 건 뭔데?
4: 으르렁대는 거 좋아해.
6: 지금 으르렁대보라고 하면 해?
4: 그럼.
6: 으앙. 뭐야, 왜 네가 해?
4: 아니야, 레오가 한 거야.
6: 아하, 안녕, 레오.
2: 팔파도 사자 레오가 보이는 척 했죠.
6: 레오, 나하고도 친구할래, 너? 레오가 뭐래, 수지?
4: 고개를 끄덕이는데?
6: 그럼 좋다는 거네.
0: 레파, 수지? 과일 케이크 만들었는데 들어와서 먹을래?
2: 엄마가 케이크를 잘라서 한쪽씩 줬습니다.
6: 엄마, 수지가 만들어낸 친구도 왔거든요. 바로 얘 사자 레오요.
0: 아, 그래? 레오도 과일 케이크 한쪽 줘야겠네.
6: 레오도 과일 케이크 좋대요.
4: 네 맘대로 뭐 하는 거야? 레오는 그런 적 없거든? 네가 말한 거잖아. 레오는 초콜릿 케이크 먹고 싶대요, 아줌마.
0: 초콜릿 케이크는 없는데 어쩌지? 과일 케이크는 안 되겠니?
4: 그럼 조금만 먹어보겠대요.
2: 수지의 상상 친구한테도 케이크를 줍니다. 조지가 공룡을 갖고 놀았어요.
4: 공룡.
6: 조지, 레오 깔고 앉으면 어떡해?
2: 조지는 수지가 만들어낸 친구가 있는지 몰랐죠.
4: 내 친구 레오가 그러는데 자기는 이 케이크 다 먹었대. 나머지는 조지 먹으래. 다 먹었으면 2층에 가서 놀까?
6: 그래, 내 방에서 분장놀이 하자.
4: 난 레오한테 물어본 건데.
6: 으앙.
4: 레오가 그러는데 네 방에 가서 분장놀이 하자.
6: 좋아, 가자, 레오.
2: 페파랑 수지는 분장을 했습니다. 페파는 요정으로 분장했죠.
6: 네 소원이 무엇인지 말해보거라.
4: 제 소원은 여왕님이 되는 것입니다.
6: 그럼 레오, 얘는 광대로 만들어주겠노라.
4: 레오는 광대 같은 거 하기 싫어하거든. 왕이

0: 싶어하지.
1: 팔팔 아빠가 왔어요.
2: 엄마가 그러는데 오늘은 아주 특별한 친구가 왔다며?
0: 오늘은 수지밖에 안 왔는데요, 아빠.
2: 수지 말고 다른 애도 왔다고 하던데 이상하다.
0: 네, 아저씨. 여기 있어요. 사자왕 레오요.
2: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레오 전하.
1: 팔팔 아빠도 레오가 보이는 척했죠.
2: 와, 근데 전하 황금 갈기가 아주 멋지시네요.
0: 그쵸? 얘 갈기 멋지죠? 아주 화려한 빨간 바지도 입고 있어요.
2: 오, 정말?
0: 위에 파란 점퍼를 입었고요. 아니야, 페파. 레오는 파란 점퍼 같은 거 안 입었거든? 상큼한 녹색 티 입은 거 안 보여?
2: 그래? 녹색에 파랑도 좀 섞인 것 같은데?
3: 페파, 수지, 친구들이 왔네.
1: 친구들이 다 장화를 신고 놀러 왔습니다.
4: 진흙탕에서 뛰어놀자, 얘들아.
0: 그래.
2: 근데 레오는 부츠도 안 신고 진흙탕에서 뛰어도 되나?
0: 아, 깜빡했다. 우리 레오도 부츠 신어야 되는데. 레오 좀 봐봐. 얘도 진흙탕에서 잘 뛰지. 으앙.
1: 모두 진흙탕에서 뛰어노는 걸 좋아했어요. 수지의 상상 속 친구들.
0: 그림 그리기.
1: 팔팔랑 조지가 그림을 그린대요.
3: 식탁에 물감 묻으면 안 되니까 신문지 깔고 하자.
0: 네.
1: 아빠가 신문을 보고 있네요.
2: 아빠 신문 아직 다 안 봤거든. 다 보면 그때 써라. 알았다, 알았어.
0: 만세! 오늘은 어떤 그림 그릴까? 뭐야, 너 조지. 애처럼 손으로 그림 그리니? 붓으로 그려야지.
1: 조지는 손으로 그리는 게 좋았어요. 파파도 손으로 그리는 게 좋았죠.
2: 아주 잘 그렸는데. 여보, 나 그 감자 하나만 줄래요?
3: 이거 아직 안 쪘는데 그냥 먹게요?
0: 그렇게 배고파요, 아빠?
2: 먹으려고 달라는 거 아니거든. 아빠 하는 거 잘 봐.
1: 아빠가 뭘 하려는 걸까요?
2: 자, 아빠가 뭘 그리는지 한번 맞춰볼래? 이래봬도 아빠 어릴 때 꿈이 화가였거든. 내가 이 화구들을 어디다 뒀지?
0: 아빠, 그 이상한 모자는 왜 쓰신 거예요?
2: 아빠도 화가 흉내 한번 내봤어. 베레모를 쓰면 그림이 잘 그려지거든. 보자, 오늘은 뭘 그릴까? 그래, 조지 잘 골랐어. 오늘은 이 체리나무를 그려야겠군.
0: 그게 뭐예요?
2: 이건 이젤이란다, 페파. 캔버스를 올리는 거지.
0: 캔버스는 또 뭔데요?
2: 너희가 쓰는 도화지 같은 거야. 전문가들은 이런 걸 쓴단다.
0: 치약은 왜 가져왔어요?
2: 아니야, 페파. 이건 좀 특별한 물감이야. 전문가들이 쓰는 물감이지. 됐다. 처음엔 어떤 색으로 그릴까?
0: 빨강이요, 아빠.
2: 왜 빨강으로 그리는데?
0: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니까요.
2: 근데 처음엔 하늘을 그려야 되거든. 봐봐, 하늘은 무슨 색이지?
0: 당연히 파랑이죠.
2: 그래, 좋아. 파란색부터 칠해보자. 자, 다음은 체리나무, 녹색 나뭇잎부터 그려볼까?
0: 녹색 물감도 없는데 어떡해요?
2: 걱정 마세요. 파란색 물감에 노란색 물감을 섞으면 녹색 물감이 되니까.
1: 파랑에 노랑을 섞으면 녹색이 되죠.
2: 이렇게 싱그러운 나뭇잎을 그린 다음 밑에 있는 풀밭도 그리자.
0: 나무 줄기는 어떡해요? 우린 갈색 물감 없는데.
2: 갈색도 만들면 되지. 녹색에 빨강을 섞으면 되니까.
1: 녹색에 빨강을 섞으면 갈색이 돼요. 아빠가 나무 줄기랑 가지도 그렸어요.
0: 와. 아빠, 체리는 제가 그려도 돼요?
2: 그럴래, 페파. 손끝에 빨간 물감을 묻히고 나무에 쿡쿡 찍으래.

0: 아레타 페파, 이번엔 조지가 해볼까? 와, 우리 조지도 예쁘게 잘 그렸네. 됐다, 체리나무 그림 완성이요.
1: 완성! 어, 우리들이잖아. 안녕, 우리들아. 우리 지금 그림 그린다.
2: 오리들이 물감을 마구 밟고 다니네요.
1: 안 돼, 저리 가. 이게 무슨 짓이야?
0: 안 돼, 오리들아. 저리 가. 우리 그림 건드릴라. 저리 가.
2: 어떡하죠? 오리들이 그림을 밟고 지나가서 발자국이 그림에 남았어요.
0: 원 세상에.
3: 아니, 왜 이렇게 요란해요?
1: 엄마, 오리들이 우리 그림 다 망친 거 있죠?
3: 어떻게 망쳤는데?
2: 그런데 오리들이 나무 밑에도 발자국을 남겨서 그림이랑 똑같아졌네요.
3: 이 그림이 어디가 망쳤다는 거야, 페파? 내가 보기엔 똑같은데.
1: 만세!
0: 오, 진짜 그렇군. 역시 내 그림 솜씨 하나 알아줘야 된다니까.
1: 오리들도 거들었죠.

0: 소방대 파이어로버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우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 제트, 많이 기대해 주세요.
1: 취미 같은 건 질색인 고드리 부장의 도토리 문화센터 참입기.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를 지키는 고인물 사인방 할머니들, 그리고 이를 파괴하려는 유니버스 부장 고드리가 펼치는 육회발랄 감동 이야기가 시작된다.
2: 한번 문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되면 세상의 모든 문을 열어보고 싶어질 거야.
1: 업무의 일환일 뿐을 외치던 고드리 부장, 그러나 점차 취미의 세계로 빠져드는데, 과연 유니버스 그룹은 쇼핑몰 더 유레카를 완공할 수 있을까? 또한 고드리 부장은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3: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4: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3: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4: 그래, 사품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차였지.
5: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스

0: 키키키키.
1: 하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안녕 여러분. 기가빌더 팀이 열심히 노력해준 덕분에 학교가 완성됐습니다. 드디어 오늘 테라 초등학교가 문을 열게 됐네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선생님을 모셨어요. 기가빌더 팀입니다.
1: 안녕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
2: 너무 기대돼. 뭘 가르쳐줄까?
3: 안녕, 난 루루야. 오늘은 재밌는 과학을 배울 거야.
2: 과학은 재미없고 너무 어려운데.
3: 어? 그렇지 않아. 과학이 얼마나 재밌는데.
0: 아직 우리 학생들에겐 살짝 어려웠나 보군요. 여러분, 일어나요.
3: 내 수업이 그렇게 지루했어.
4: 이제부턴 포보쌤의 과학 시간이다. 우리는 포보와 두더지들. 예!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3: 뭐? 포보, 지금 이건 내 과학 수업이야.
4: 이러니 애들이 과학이라면 질색하지. 너같이 뭘 모르는 애는 맨날 이론만 떠드니까.
3: 뭐?
2: 포보, 지금 수업 중이야. 빨리 나가.
3: 아니, 잠깐만. 괜찮아, 레이. 과학의 전문이라니까 얼마나 재밌게 가르치나 보자.
4: 꼬맹이 여러분, 자 그럼 포보쌤이 과학이 뭔지 보여주겠다.

0: 이게 바로 자성체란 것이다. 자, 이젠 어때? 재밌지 안 그래? 뭐야? 이게 왜 이러지?
1: 빨간 자석과 파란 자석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
2: 인력!
1: 자성으로 물건을 띄우는 건 위험할 수 있어.
0: 아으, 감히 이 포보님의 실험을 방해해? 하, 이거랑 요거 그리고 이것까지 자성으로 다 띄워주마. 자, 포보님의 자성 장치는 저렇게 무거운 것도 번쩍 들 수 있다고.
1: 포보, 빨리 내려놓으라고. 내가 처리할게.
0: 그런 장난감으로는 날 못 이겨. 네가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1: 우와, 루루가 이겼다! 자, 봐! 학생들은 내 과학 수업을 더 좋아하거든?
0: 에이, 누가 이기나 두고 봐! 얘들아, 가자!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가 진짜 과학이 뭔지 보여주마. 시작해! 초강력 자석 파워 나가신다.
1: 다시 수업 시작할게.
3: 좋아.

0: 변신 완료! 마이티 봇 변신 완료! 레이 봇 변신 완료! 스케이봇 변신 완료!
1: 자, 모두 한 줄로 서서 천천히 대피할게요.
2: 꼬맹이들이 이제야 내 위대함을 깨닫고 있어. 그럼 너 엄청난 것도 보여주마.
1: 첫 수업에서부터 학교를 잃다니.
3: 빨리 학교를 제자리로 돌려놔야 해요.
4: 출동 준비 완료.

0: 자석이 미는 힘이 너무 강력해. 보고! 빨리 학교를 내려놔. 그렇게 하면 모두 위험해.
1: 하, 이래도 내가 이겼다고 인정 못해?
0: 그래, 알았어. 네가 이겼어, 포보. 네 발명품은 우주 최강이야.
1: 당연하지. 난 최고의 과학자니까.
0: 잡아당기는 힘이 너무 세. 어떻게 좀 해봐.
1: 진 사람이 뭔 말이 그렇게 많아?
0: 어떻게? 이젠 미는 힘이 너무 세. 또 둥둥 뜨고 있어.
1: 아니, 대체 어쩌란 거야?

0: 도대체 이거 왜 이래?
1: 뭐 하는 거야?
0: 네가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해서 내 조종간이 고장 났잖아.
1: 도와줘! 유루! 다들 다치지 않게 잘 받아야 해! 알았어! 자석을 절반 크기로 잘라서 빨간색 자석과 파란색 자석을 동시에 쓰는 거야!
0: 뭐? 야! 내 발명품을!
1: 야! 빨리 파란색 자석을 학교를 향해 겨누어! 야!

0: 서서히 내려가는 것 같은데?
1: 저 아래 좀 봐! 어? 자석에 미드님과 장기드님 모두를 이용해서 학교 건물이 떨어지는 속도를 조절하고 있어!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다 같이 당기자! 다시 건물이 떠오르고 있어! 이제 밀어! 가족소리
2: 성공! 어이 뭐야 시시해. 날아다니는 학교였으면 더 재밌을 텐데. 정말 신날 거야.
3: 역시 나의 하늘을 나는 학교가 최고지? 나의 과학적 지식을 총동원해서 만든 발명품이야. 자석의 미는
1: 그럼 이번엔 집찍기 수업을 해볼까?
3: 아, 나의 천재적인
1: 푸푸! 엄청난 자석으로 우리 좀 도와줄래?
3: 막상 해보려니 잘 안 되지? 이 천재 과학자의 도움 없이는 말이야.
1: 자 그럼 조립식 교실을 다시 공중에 띄워보자. 물론 안전하게 쌓으려면 도움이 필요해. 기가빌더, 돌 준비 됐어?
4: 출동 준비 완료!
1: 그럼 기가빌더 출동!

0: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1: 자, 쌍꺼풀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0: 천재 과학자님 덕분이야. 이제 다들 멋진 학교에 다니게 된 소감이 어때?
1: 정말 고마워, 기가미남팀. 과학이 이렇게 재밌는 건지 몰랐어. 과학이 재밌어졌다니 정말 다행이야.
2: 그럼 이제 남은 수업도 마저 해볼까?
0: 내 발명품이 없었다면 저런 멋진 학교 건물은 꿈도 못 꿨어. 웃지 마, 이 녀석들아.
3: 우소관을 부탁해.
4: 그랬는데 내가 말야.
1: 안돼, 캡틴 로보티카가 위험해.
4: 역시 캡틴 로보티카가 누구야?
5: 포키가 좋아하는 만화책 주인공이야.
6: 우와, 포키가 저렇게 가만히 앉아서 오랫동안 집중하는 건 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4: 이거 신기록이겠는걸?
2: 안녕 얘들아. 포키,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
7: 아빈, 화성의 영웅들이라고 들어봤어? 로봇 영웅의 모험담을 다룬 만화야.
2: 포키, 그 만화를 진짜 좋아하는구나.
7: 그래, 맞아. 이제 막 캡틴 로보티카가 나쁜 로봇들을 무찌르려고. 이게 끝이야? 그럼 다음 이야기는. 안 돼. 이건을 봐야겠어. 지금 당장.

0: 포키, 너도 주문했어? 나도 책을 잔뜩 주문했거든. 우리 테라시티 주민들도 종이책을 그리워하잖니. 자, 책들아, 화성에 몰아!
1: 시장님, 괜찮으세요?
0: 도와줘! 고맙구나. 책이 생각보다 훨씬 많은데?
1: 이렇게 책이 많으면 화성의 영웅들 이거는 못 찾을 텐데. 본부에 연락해봐야겠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2: 얘들아, 책이 잔뜩 있는데 정리해서 보관할 곳이 필요해. 화성에 엄청 크고 멋진 도서관을 지어보자.
3: 포키, 정말 좋은 생각이야. 자, 여러분, 돌 준비 됐어?
4: 준비 완료!
3: 그럼 기가 빌더 출동! 땅파괴 대장 포키! 땅파괴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5: 수학은 놓아서 당근 먹기야!
3: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거치면 뭐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쌓기 챔피언 마이티!
6: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3: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5: 몸뚱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4: 기가 출동!
3: 좋아, 이 많은 책을 다 보관할 수 있게 새로운 도서관을 지어볼까?
1: 우와, 딱 봐도 멋진 도서관인데?
3: 자, 그럼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책들을 보관할 도서관을 만들어볼까?
4: 그래, 좋아!

0: 이모만 하나! 기가비가 이모 완수!
1: 책 배달이야!
2: 이야, 이건이 왔다! 어서 빨리 읽고 싶어!
3: 잠깐만, 다른 책부터 정리해야 해.
1: 하지만 어떡해, 책이 너무 많은데?
4: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준비한 게 있지. 짜잔! 여러분, 이건 책을 정리하는 최첨단 사서 로봇이야.
2: 우와, 멋지다!
4: 그렇지? 엔지니어들에게 부탁했지. 앞으로는 이 로봇이 도서관을 완벽하게 관리해줄 거야.

0: 좋았어. 그럼 준비 끝. 자, 이제 도서관 문을 열어볼까? 자!
1: 여러분, 어서 오세요. 이 도서관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2: 드디어 내 차례다! 사서로봇, 화성의 영웅들 2권을 빨리 찾아줄래?
1: 알겠습니다. 화성의 영웅들 2권 찾는 중.
3: 겨우 이 코딱지만한 도서관 하나 짓고 뭘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근데 내 차서전은 다들 관심도 없잖아.
4: 우리는 고부와 주더지들.
3: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쓴 책인데. 해킹은 잘 돼가나? 드디어 해냈어. 이 멍청한 로봇에게 선반의 책을 다 꺼내게 한 다음 내 차서전으로 선반을 꽉 채우겠대.
2: 우와. 어? 내 책은 어디 있어?
5: 왜 저러는 거지?
6: 얘들아, 빨리 사서로봇을 막자.
3: 이번엔 너희 마음대로 안 될걸?
6: 얘들아, 기가봇이다. 설 차례야. 기가들더 변신!
7: 코키봇 변신 완료!
8: 마이티봇 변신 완료!

0: 멈춰! 지금 사설 로봇은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느라 너무 바쁘니까 절대 방해하지 마.
1: 사설 로봇이 이상해진 게 너 때문이었어?
0: 하하, 그래. 이제 도서관 전체를 내 자서전으로만 꽉 채우겠다.
2: 뭐? 안 돼! 난 아직 이 권을 못 봤단 말이야!
0: 저런 미꾸라지 같은 녀석!
1: 얘들아, 포부를 막아줘!
3: 우리한테 맡겨!
2: 어디 있어, 자서로봇아! 그만해!

0: 불안을 피우는 건 너거든. 제거하라.
1: 처리 비키라고.
2: 미안하지만 그럴 순 없지.

응?

0: 좋았어! 오케이, 괜찮아? 이 정도쯤이야. 혼자서 어떻게 사서로봇을 이겼어? 이게 다 캡틴 로보티카 덕분이야.
1: 기가빌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엔지니어를 불러서 곧 도착할 거야. 에? 도서관이 엉망이 됐잖아. 사서로봇은 어쩌다 이렇게 됐지?
0: 걱정 마세요, 시장님.
1: 정상으로 돌아왔군. 기계가 말을 안 들을 땐 껐다 켜야 한다니까.
0: 여기요.
2: 이 책은 화성의 영웅들 이건이잖아.

안녕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계의 형사 그리고 미아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알아요.

0: 진이 같은 건 질색인 고드리 부장의 도토리 문화센터 참입기.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를 지키는 고인물 사인방 할머니들. 그리고 이를 파괴하려는 유니버스 부장 고드리가 펼치는 육회발랄 감동 이야기가 시작된다.
1: 한 번 문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되면 세상의 모든 문을 열어보고 싶어질 거야.
0: 업무의 일환일 뿐을 외치던 고드리 부장. 그러나 점차 취미의 세계로 빠져드는데 과연 유니버스 그룹은 쇼핑몰 더 유레카를 완공할 수 있을까? 또한 고드리 부장은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0: EBS 어린이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악당 천지가 파괴한 한글을 찾아서 한글 기계로 출발! 한글 용사 아이야! 유치원 선생님이 된 권기맨과 아이들의 자축모델 성장 드라마 지구양웅 권기맨 직접 토론하면서 생각하는 힘이 쑥쑥 자라나는 시간 어린 철학자 우리 몸속에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최고다! 호기심 딱지 똑똑해지고 싶은 친구들은 EBS에서 만나자!
1: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2: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1: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어?
2: 그래! 석봉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3: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4: 놀이터에서 놀아요.
5: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6: 좋아!
5: 잠깐만!
4: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5: 멋있겠는데?
4: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5: 거기서!
4: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5: 안 돼, 토끼야!
4: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0: 브레이브 킹덤의 공중근위대 카본 스카이페리어, 듬직한 승기 카본 제트밴더, 용맹한 드론 카본 에어밴더, 유쾌한 헬리콥터 카본 헬리밴더, 밴더 3총수 슬랩밴드 발사! 차! 부드럽게 감기는 헬로카본 밴더 3총사!
1: 인어공주 미미, 비밀 하나 말해줄까? 물속에 들어가면? 머리 세게!